0: 오로동 의사는 종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은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종이학회 리사이고 중화종이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부골폐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44번째 시간입니다.

마을 밖에서 다툼 소리가 들리자 동필모와 사각재가 차례로 나왔다. 하장공은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말등에 실

0: 책을 하나 땅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은 겪고 책을 다 태울 겁니다. 다른 두 어르신들 말하시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사탕님은 정말 화가 나서 화장공을 보며 마구 삿대질을 했다. 아홉째, 내 책을 태우는 날에는 나도 목숨을 내놓겠네. 그는 책더미 위에 두 팔을 벌리고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다. 동필무가 그걸 보더니 웃으면서 걸어왔다. 장공이 이렇게 합세. 내 책이랑 사각제 책은 다 태워도 좋으니 이 양반의 책은 반만 태우고 반은 내 말에 싣지. 그럼 내일은 절대 대화에서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어떤가? 하장공의 속뜻이야 책을 정말 태우려던 것이 아니라 장난삼아 사탕잎을 을러매서 대화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됐습니다. 어르신께서 사정을 하시니 그 절반도 태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호일연 전사들한테 서어르신 책을 조금씩 나눠지고 가라고 하지요. 그는 허리를 굽혀 서특립을 부축에 일으키고는 웃으며 당부하였다. 어르신 절대 대화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제 목이 떨어집니다. 하장공은 자기 목을 가리키며 목을 날리는 신용을 하였다. 주울래가 하장공도로 효양연에 있는 어르신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러면은 목을 자르겠다고 엄포를 놓은 일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사통립은 귀한 자식을 대하듯 책을 꼭 도도모 안고는 마을로 들어섰다. 식은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적삼이 흠뻑 젖어 있었다. 이튿날 사통립은 대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사실 이날 행군 속도가 너무 빨라 대호에서 떨어진 사람이 적지 않았다. 리행도는 몇 사람을 데리고 뒤처진 사람들을 추슬러야 하였고 통신은 마저 성취하는 사람을 부축해야 할 형편이었다. 점심때쯤 갑자기 앞에서 총소리가 났다. 홀로 산길을 따라 부대를 쫓아오던 리행도가 서둘러 달려갔다. 길가에 놓인 들것에는 혼수 상태에 빠진 홍군 전사 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 그 옆에서 14살쯤 되는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코를 훌쩍거리고 있었다. 리행도가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왜 울고 있어요?
1: 들것을 맨 짐꾼들이 청소를 듣고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0: 소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1: 아니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
0: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 건너 산에서 또 땅땅 총소리가 울렸다. 소년 전사는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는지 크게 당황해했다.
1: 괜찮으니까 겁내지 말아요.
0: 리행도는 허리에서 권총을 꺼냈다. 하지만 총알이 몇 발밖에 없다는 게 떠올랐다. 리행도는 소년이 메고 있는 총을 벗겨 철컥 총알을 재워놓았다. 산에 사람의 그림자 몇칠 언뜻 보이더니 산을 내려가자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었다. 리행도는 비탈을 찾아 풀밭에 숨었다. 그는 산을 내려오는 사람을 겨누고는 방아쇠를 당기었다. 총소리와 함께 사람이 덜썩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었다. 검은 그림자들은 금세 산비탈로 몸을 숨기었다. 흰 개자식들은 모두 민단들이라서 변변히 싸울 줄을 모른다니까. 리행도는 웃으면서 총을 소년 전사에게 건넸다. 그러고는 들끝 한쪽을 들었다.
1: 어서 가요.
0: 두 사람은 달리듯 걸었다. 소년이 땀범벅이 되어 헐떡거리니 리행도는 들것을 내려놓았다. 그제야 그는 들것에 놓은 사람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다. 우로 쳐들린 눈썹 때문인지 아주 영준해 보였다. 얼굴이 누룩그레하고 몹시 여인 사람이 두 눈을 꼭 감은 채 잠들어 있었다. 리행도가 물었다.
1: 동지는 어디 소속이지?
2: 야전병원입니다.
1: 그럼 이분이 호위병이에요?
2: 아니요,
1: 저는 간호사입니다. 이분은 누구죠? 영장인데 무슨 전투 영웅이라던데요. 이름이 뭐던데요? 김우래입니다. 김우래? 홍성보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0: 두 사람은 곧 다시 들 것을 들고 걸었다. 앞은 폭이 몇 미터쯤 되는 작은 강이었다. 리앵도는 들 것을 놓고는 바지 가랭이를 걷어올리고 물에 들어서서 얼마 깊은지 가늠해 보았다. 마침 달거리를 할 때여서 물으로 금세 피가 떠올랐다. 소년 전사가 놀라 소리쳤다.
1: 동지! 동지! 어디 다치셨어요?
0: 리앵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기슬기에 올라오자 소년 전사가 또 물었다.
1: 금방 저기 총에 맞은 거죠? 예?
0: 아니야, 다치지 않았어.
1: 그런데 왜 피를 흘려요?
0: 바보 같으니라고. 리앵도가 웃으며 말을 했다. 어서 들것을 메고 가기나 해요. 강을 건너 후 얼마 가지 않았는데 길가에 두 사람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야전병원의 지도원이었다. 그는 얼른 달려오더니 리앵도에게 경례를 하였다.
1: 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0: 리앵도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들도 참 방심했나 보군요. 하마터면은 영웅을 잃을 뻔했잖아요.
2: 군무에 분주하고 전보가 빗발친다. 세상에서 제일 바쁜 주울내는 끝없는 행군길에 산처럼 무거운 졸음이 몰려오며 끝내는 말에서 떨어진다. 귀주 심산의 한 오두막에서 주울내는 딱딱한 문짝 침대에 누워 모처럼 달게 잤다. 새벽 5시 아직 날이 어두운데 상호인은 램프가 불을 밝히고 있었다. 본부의 오랜 참모 왕주와 변신원 소명이 침대 앞에 서서 초조하게 서성거리었다. 소명은 급히 전해야 할 전보문을 움켜쥔 채 벌써 수십 번을 불렀다. 하지만 조례라는 좀처럼 개운하지 않았다. 남달리 잠귀가 밝아 평소에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눈을 번쩍 뜨는 사람이지만은 오늘은 너무 고단했던 모양이다. 세상에 조울래처럼 바쁜 사람은 없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해도 해도 끝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대로 쉴 틈이 있었지만은 조울래는 언제나 사람과 일에 치여 허우적거리곤 하였다. 낮에 부대를 따라 행군을 하다가도 전보를 보내야 했다. 또 전보를 받기 위해 뒤처져 있다가도 다시 부대를 따라 잡아야 했다. 부대가 주둔하고 나면은 가장 먼저 서둘러 무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는 각 군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부대의 상황을 파악해서 회의를 열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의논한 다음 전보문을 써서 전보를 보냈다. 전보를 보내지 않고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는 늘 작전실 의자에서 잠을 자곤 했다. 참모들은 날마다 똑같은 말로 권하곤 하였다. 조부주석 동지, 전보는 저희가 꼭 보낼 테니 그만 돌아가주십시오. 그러면은 조울래는 이렇게 대꾸했다. 다시 왕정이한테 전화를 걸어 전보를 보내는지 물어보세요. 참모가 전화로 무전실 대장 왕정이 전보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그는 하품을 하면서 자러 갔다. 자러 가면서도 밤이 깊었던 새벽이든 전보가 오면은 반드시 가져오라고 당부를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금방 잠든 사람을 깨우겠는가. 더욱이 가까이에 있는 참모들 가운데서 모질게 조울래의 잠을 깨울 만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 조울래가 부탁은 그렇게 했어도 보통 그가 잠에서 깬 다음에야 전보를 보여주곤 하였다. 한 번은 왕주가 중요한 전보를 뒤늦게 건네자 주올레가 참지 못하고 왕주를 쏘아부었다. 이 전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3: 새벽 3시입니다.
2: 새벽 3시에 온 전보를 왜 이제야 갖다주는 겁니까?
3: 왕주는 말문이 막혔다.
2: 중요한 전보는 제때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어찌 명예를 따른 데 갈 수가 있겠습니까?
3: 언제나 친절한 주울레였지만은 비판을 할 때는 매서웠다.
2: 왕주, 당신은 오랜 동지가 아닙니까? 어찌 이처럼 책임을 허술히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3: 그 말이 왕주를 아프게 찔렀다. 그는 거의 울상이 되어 말을 했다.
1: 제가 주부조속 동지를 여러 번 불렀지만은 일어나지 않아서 차마 더 못 깨우고 돌아갔습니다.
2: 못 일어난 거는 내 잘못이지만은 흔들어서도 깨워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1: 주부조속 동지를 흔들어 깨우다니요. 지휘관 동지들한테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2: 혁명을 위한 일인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일부터 중요한 전보가 있거나 지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곧바로 나를 부르세요. 일어나지 않거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깨워야 합니다. 깨우지 못한다면 동지들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3: 문제는 이렇게 매듭 지어지는 듯 하였다. 하지만 말은 쉬워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어젯밤 주울레는 본부 이름으로 5군단과 9군단에게 전보를 보내 적을 거짓 공격하여 북으로 끌어들여서 남하하는 주력 부대를 음호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는 새벽 3시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그런데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9군단에서 답을 보내왔다. 소명이 전보를 들고 와서 주울레를 불렀다. 모처럼 단잠을 자는지 주울레는 몇 번을 불러도 일어나지 않았다. 소명은 망설이다가 왕주를 찾아갔다. 왕주는 전보를 보더니 머뭇거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소명과 함께 주울레의 거처로 왔다. 주울레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검은 수염이 가슴에 축 늘어진 채 가끔 코를 골았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듯 주울레에게는 잠이 필요하였다. 두 사람이 여러 번 불러도 주울레는 깨어나지 않았다. 소명이 먼저 물러섰다.
4: 깨우지 맙시다. 전보를 좀 늦게 본다고 일이 생기지는 않겠죠? 하루가 늦어질 텐데 안 됩니다. 질문이 몇 가지가 있던데 이런 전보를 받고도 안 깨운다면 호되게 비판을 받을 겁니다.
3: 맞는 말이었다. 소명은 다시 나직이 소리쳤다.
4: 조부수석 동지, 조부수석 동지, 구군단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3: 하지만 그렇게 낮은 소리로 불러서야 깨어날 리가 없었다.
4: 금방 잠이 들었는데 그렇게 깨우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3: 흥국이 오두막 한쪽에서 자고 있다가 몸을 뒤척거리며 짜증스럽게 소리를 쳤다. 왕주와 소명도 마음이 편치 않아 잠자코 물러섰다. 조금 지나자 기상나팔이 울리었다.
4: 깨워야 하겠습니다.
3: 왕주가 나직히 말했다. 구군단의 전보를 쳐야 하니 더는 안 되겠어요. 두 사람은 귀전이 되고 조용히 주울레를 부르면서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끙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깨지 않았다. 두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서 등을 잡아 일으켰다.
4: 조부조속 동지, 전보가 왔습니다. 구군단에서 온 전보입니다.
2: 뭐라고?
4: 전보입니다. 구군단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3: 전보를 받아진 주울레는 눈을 뜨지 못했다. 애를 써보아도 눈꺼풀은 천근이라 되는 듯 다시 감기였다. 왕주와 소명은 주울레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주울레도 머리를 가로저으며 잠을 쫓았다. 흥국이 젖은 수건을 가져다 주울레의 얼굴을 닦아주자 정신이 좀 들어했다.
2: 오랜만에 한숨 잘 자고.
3: 그는 빙긋 웃으면서 말했다.
2: 근산이 나를 꽉 짓누르는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일어날 수가 있어야지.
4: 정말 죄송합니다, 주부주석 동지.
3: 왕주가 고개를 숙이었다. 주울레는 손에 쥔 전보를 보면서 말했다.
5: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죠. 어?

그날 오후였다. 대호가 한창 산길을 걷고 있을 때 왕주가 허겁지겁 달래와 주부주석이 말에서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모 대통령이 깜짝 놀라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달려갔다. 주울레는 길가 큰 나무에 몸을 기댄 채 숨을 돌리고 있었다. 이마가 살짝 벗겨지고 온몸이 흑토성애가 돼 있었다. 모 대통령이 걱정스레 물었다. 아, 좀 어때요? 원래 동지? 아, 괜찮습니다. 발을 조금 삐었을 뿐입니다. 주울레가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였다. 하마터면 저 골짜기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류백승이 깊은 골짜기를 가리키었다. 발 아래로 골짜기가 수십 메터는 좁게 되어 보였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다들 수군거렸다. 이 태초빛 말이 꽤 영이 안 돼요. 류백승이 말했다. 주부주석이 굴러떨어진 걸 보고는 바로 멈춰서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만 더 갔더라면 잘못됐겠지요. 원래 동지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일이 많은 데다가 쉬려고 하지 않으니 사람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박고가 말했다. 모태똥도 한마디 거들었다. 쉬어야 하는데 당장 일을 줄일 수 없으니 될 것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을 잘 시간이 있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주울레가 손을 내저었다. 됐습니다. 싫어요, 싫어. 말해서 졸다가 그랬으니까 앞으로 조심하면 됩니다. 이게 애쓴다고 될 일입니까? 그 숱한 전범분들을 봐야 하는데 다음날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주울레 동지한테 들 것을 내주는 게 동의합니다. 장문천이 말했다. 졸음은 의지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도 마루에서 절대 졸지 않겠다 결심을 했지만 지난번에 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었다. 좋아요. 앞으로는 누구도 말에서 떨어질 일이 없어야지. 에? 모 대똥이 다짐하듯 말했다. 그 뒤 주울레는 주왕의 결정에 따라 들 것을 하나 배정받았다. 하지만 그 들 것은 늘 다친 병사들이나 아픈 사람들의 차지였다. 주울레는 여전히 허름한 삿갓을 쓰고 검은 소류 가방을 둘러맨 채 바쁘게 말을 타고 달리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벼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0: 매술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어떻습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저온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음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담양, 광조,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관,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 자체는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우수한 여러 가지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우리 심장병 환자들은 보통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심폐가 유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는데요. 우리 심장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갔다가 피가 돌아오는 시간에는 뭐 20개 하는 시간이게 되면 완전히 끝까지 갔다 돌아왔다 하는 시간을 완성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혈이 잘 소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피를 밀어줬다 당겼다 하는 힘이 약해지고 전반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낳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공능주치 가운데 본 제품을 드시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부딪하고 늑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구하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항상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본인이 심장병으로 이미 주자를 한 시간이 꽤나 지나갔거나 혹은 또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그리고 심장병으로 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감각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 자기와 연계시켜서 생각해 보기 바라는데요. 심장병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는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글씨로 보면 심장과 폐의 경락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의에서의 주요한 림상 표현은 심폐혈이 심한 림상 표현이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긋습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바깥에 남들이라 하면 내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도 그 사람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을까 봐 내가 좀 피하면 되지 그 사람한테 당신 입에서 냄새가 나오 이런 말 하기 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부자간이든지 부녀간이 앉게 되면 아빠 입에서 냄새가 나네. 그래? 모질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심폐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초음 청심환 씨는 환자입니다.
1: 예.
2: 저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1: 예.
2: 오는가 강진가 중강진가 했는데 중강기도 아니고 그렇게 병원에 두 번을 실려가 또 왔는데 간질러 그런 거 아니고 심장 빼려 그런 거 모르고 그랬구나. 간질러 했겠지.
1: 아, 예, 예.
2: 욕도 먹고 땡기도 얼마 했는지 몰라요.
1: 예, 예.
2: 그런 게 누워서 구불던 탈실만 가지고 누워있던 탈 선생님 간이 듣고 서원 정신환이 생각에 한각죽기다.
1: 아, 그럼요. 예, 예.
2: 예. 우선 먼저 이발 냄새가 그렇게 나던 게 그저 냄새가 저 사탐으로도 아이 되고 껌심으로도 아이 되고 무슨 그래도 다 안 됐더라. 그러던 게 이 약을 한 달쯤 먹을까에 고소하는 게 없어지고 이빨이 아파서 몸살이 다 나고 그러던 게 그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밴드사기 못 눕던 게 앞뒤 가슴이 그저 바늘 쏙쏙 찌는 것 같은 게 없어지고 감기만 어머니 그저 그렁그렁하고 목이 그저 딱 말라서 그저 기침 난 다음 배까지 꺼서 나오는 것처럼 그랬는데 그것도 싹 없어지지 않을까.
1: 그렇죠. 심폐리 심한 증상인데 예예.
2: 예, 밤잠 잘 자게 된다.
1: 예.
2: 그리고 소화가 그저 식음물도 나오고 무슨 뭐 그러던데 그것도 없어졌지 않을까.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2: 예, 몸이 그래 청구만 거 되던 게 그거 할까 봐질까. 운동 못 하던 게 운동 할까 나 정신이 남다.
1: 그렇죠.
2: 예. 예, 새 생명을 찾은 것 같습니다.
1: 예.
2: 그래, 정신 차려서 이 약 계속 떨구지 말고서 장기적으로 먹을 까면서 아홉가 배달 받다.
1: 예, 바로 그렇습니다. 우대정책이 세각에 한강, 아홉각에 세각, 그리고 18각에 6각 이렇게 주는데,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99원으로부터 140원 좌우가 되니까 여러분들 시도해보는 게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인정합니다. 잘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2: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뭔가 뭐 기침이 자꾸 나서 예. 목에 그래서 가래 뚝 붙었고, 그래서, 감각에 그래서 피에 뭐 문제 생겼는가 하고서 뭐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그냥 피에 이렇다면 그랬다. CT도 해보고.
1: 예. 여기서 말하는 심폐의심한 구체 증상 가운데 한 부분에 속하는데요. 주요한 부분에 속하죠.
3: 예.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제 듣고서, 아유, 그렇네. 정신만 써먹어 보다. 이 심자, 이, 이게 있겠다고 해서 그래 싸서 한동안 먹었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3: 예, 그게 아이 증상이 하나하나 없어지면서 지금은 그 목에 가래 딱 붙어서 기침 계속 하는 것도 좀 이렇습니다.
1: 아, 심폐리 심한 증상 가운데 기침을 잘하고 가래가 성가 그 문제가 해결받기 시작했다.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그리고 그때는 그 선생님 입에서 냄새가 또 세게 나고 그랬습니다. 어, 그래, 뭐, 시소진도 하루 여러 번 나고, 뭐, 아무리 뭐, 양치질하고 뭐, 어래.
1: 그렇죠. 부강성설 해도 뭐, 해결, 속으로부터 심장 때문에 나오는 증상인데. 그렇죠.
3: 예, 그건 모르고 쓰는 거. 근데, 그, 자기도 모르게, 그, 뭐, 생각 밖으로, 그, 집사람 말로, 어, 입에서 냄새 나던지 아예 난다고. 그랬겠다.
1: 그렇죠.
3: 그래서 내 좀 그 오늘 활동이 좋을 적에 아홉가구 또 주문해 계속 쓰자고 그랬다.
1: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서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견지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견지하게.
3: 네,
1: 그렇죠. 예, 예. 믿어도 되죠. 예, 예.
3: 예. 예. 그래서 두분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아,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지금 전 정신망을 한 몇 개월 좀 견지해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그래서, 예, 이거 먹으면서 원래 이 심장이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막 식은 땀이 나면 맥이 떨어지고 예, 심장 막 후들후들하고 숨이 차고 예,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정신만을 먹으면 이 증상과 기본상 나왔습니다.
1: 아, 심폐리 심한 증상 가운데 주의한 몇 가지 증상이 이제 말씀한테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예. 예, 그리고 어떨 때는 이 가슴이 특히 저녁에 잘 때 그렇습니다. 다 어떻게 방향 어떻게 누워야 될지 그래서 이 가슴이 키우고 이러면서 형 답답한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랬는데 이 증상도 지금 기본상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4: 뭐 그러니까 예, 예. 잠용 편하게 잡니다.
1: 그러면.
4: 그리고 또 이 목이 가래가 그냥 성하면서 기침이 나고 또 입안에 냄새 나서 항상 그냥 껌이나 자탕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1: 많은 분들이 지금 입에 냄새가 진하게 나서 예. 참 답답해하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지 않던데 이 제품으로 해결받으셨던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4: 예, 그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냄새 나는 게
1: 그렇죠. 내 혼자 문제 아니지요. 예. 그 사람들이 예. 예.
4: 집사람도 그렇게 해서 밖에 이렇게 난 공공장소가 모두 쟤니 말하자면은 얘 자주
1: 그렇죠.
4: 숨이 들어간다. 예. 이렇게 냄새 날까봐. 근데 그렇죠. 지금 이 증상이 없습니다. 이 집에 어저께는 집에서도 냄새 나는가 좀 이래 바라면 지금 어찌 냄새 이롭다.
1: 아무 냄새도 없다.
4: 말을 예. 먹고 이렇게 좋은 효과를 봤다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정말 그 좋습니다. 그랬더니.
1: 그렇죠.
4: 오늘 지금 이 배달도 저 활동이 좋을 때 지금 9권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3325번 연락하세요. 예.
4: 예, 수고하세요.
1: 아,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지금 청원청심원 열심히 쓰고 나는 많은 효과를 보는데 지금 또 골머리 아픈 거는 집사람이가 지금 이 심장이 대단한 부담한
1: 예.
5: 뭔 소리 놀라고지 전화 별 소리도 안 사람이야.
1: 예.
5: 그저 조용할 때 사람 지나가던 놀라지. 아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신기가 난다만.
1: 집사람도 다 힘들 정도로서 좀 하면 놀랐다 놀랐다 뭐 이렇게 예. 하니까 자극받죠. 예.
5: 아마 폴은 대낮에 그시 그렇게 심장이 바닥바닥 놀라고.
1: 예.
5: 그리고 숨이가 막다면 또 감기가 강화돼 숨이 오리 막고
1: 그렇죠.
5: 이런 증상이 심한데 걔네 선생님과 좀 문화할 건 이래 가슴이 항상 여기가 무슨 꾹 올린 민담합니다 지금
1: 예.
5: 이
1: 그렇죠.
5: 주먹을 막 그럴 때면 주먹을 막 박는다면
1: 그렇죠.
5: 그린다면 그냥 시원하다면서
1: 예.
5: 걔 그래도 말고 좀 내가 물어볼게 이 약을 좀 쓰고 그렇게 강다짐을 보내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증상인데 선생님께서 좀 어떻게 좀 말씀해 주세요.
1: 예. 너무 숨이 딱 막히는 것 같고 그렇다는 것은 주약에 멀마다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 자체가 제일 전형적인 특점이 이 호흡계통의 문제를 낳아 숨이 차고 하품을 많이 하게 되는데 숨을 막는 것 같다는 것은 내 혈액감대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심장 공능이 약화 가운데서 산소 부족이 40% 모자라면 당신이 쓰러집니다. 70이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증상 자체는 당신이 증상 가운데는 심장 혈액에 산소를 운반하는 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가운데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게 돼 있는데 산소가 모자라니까 적혈구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서 가슴이 침침하고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제일 공동 주치 가운데서 아주 적어도 심폐를 유연하게 한다. 심장에서 심장 치료하는 것 제1위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심폐는 떨어질 수 없는 이런 경락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에 좋은 청심환 드시게 되면 그런 증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하게 가시어지면서 아주 가슴이 편하고 숨을 막는 것 같고 이런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고 심률이 정상은 되고 좋은 제품이 바로 좋은 청심환입니다. 예.
5: 예,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딱 맞습니다.
1: 예.
5: 항상 저 하필 쇠가 한다면
1: 그렇죠. 예,
5: 그
1: 예.
5: 당시에 그러니까 이 약은 내가 먼저 이렇게 예, 쓰면서 예, 과정을 잘 보면서
1: 그렇게 하셔. 예예. 예. 내건이니까 나이가 예. 비슷하게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예. 병도 비슷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 예.
1: 내건 함께 쓰는 걸 제기합니다.
5: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5: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아, 저도 심장이 나빠서 초원초지화를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6: 아, 예, 쓰기 전에, 그래서, 여관에서 말을 높이게도 놀라고, 저 집, 물소리도 놀라고.
1: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0: 예.
1: 네, 그리고 우리 집 이제 글로바 7층인데, 아, 이제는 7층에 내려가서 올라가다니만 아무래 서너 번 셌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지금은 너네 이제는 내가 내려간 짓고 내려가는데 지금은 짓지도 않고 해. 그래서 당선면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바로 네. 그렇습니다.
1: 네, 네. 이제는 올라왔었네. 이거 먹기 전에 올라와서 그래서 가슴 딱 그래서 짜게 숨이 딱 맥히는 것 같아서 아예 올라온다면 됐습니까? 그러면서 주세환의 입에다 이거 물고 있었습니다.
0: 예, 구급약을 물고 예예예. 예, 예.
1: 네, 그러면 효과 좀 그렇죠. 아깁니다. 그렇죠. 주세환 보니까
0: 큰일이죠. 예.
1: 네, 그래서는 주세환이 계속 그동안 여기서 생기는 게 지금 여지 않고
0: 예. 예.
1: 지금 그래도 좀 이래서 그런 증상이 한 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0: 예, 초원 청심환은 많은 분들이 복용하는 과정에서 이자희 선생님 말씀하는 그런 증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의 개선을 가져와서 믿고 쓰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우리 지구의 분들은 비례가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1: 아, 그리고 예, 니네 무릎이 매겼단 말입니다.
0: 심장병으로 인해서 순환 장애가 있으니까 맥이 날 길이 없지요. 그러니까 무릎 맥이 딱 없어서 맥이 떨어져 몸이 깔아낸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그래서 떨어지면 그래서 코골이부터 그래서 걸다운 나가운 달 나가는 게 몸을 앞으로 다 떨어져.
0: 그렇죠.
1: 그랬습니다. 오늘. 예. 이거 쓰니까 이 무릎이 그리 맥이 없던 게 지금 무슨 맥이 나는 게 아닙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맥이 없단 게 무릎 맥이 없습니다. 예, 그게 바로 네, 심장 네. 공능의 약화를 부르는 겁니다.
1: 아, 그래서. 아, 지금 왜 전생사였을까?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은.
0: 바로 그렇죠.
1: 아, 이걸 또 싸서 쓰라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쓰시게 되면 효과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심장병 때문에 쭉 하면 뭐 1년에도 몇 번씩 입원하고 쭉 하면 요울링에 불리화가 등 이 제품 시작한다면 8개월 1년 된 의관에 한 번도 불리화간 적이 없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고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좋은 양수님 감사합니다.
0: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3: 예, 네, 나도 이게 좋은 정신을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나는 심절래 고사 많이 했습니다.
0: 예.
3: 청약도 많이 했고 광고약도 많이 했었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이게 내게 맞겠다 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0: 예.
3: 저녁이 기다리면 여기 쓰기 전에 숨이 답답해서 숨이 막혀서 저녁이 기다리면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예. 예. 심장병 때문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3: 예. 예. 그 다음에 심율이 100이 넘쳤는데 지금 정상으로 80이 됐어요.
0: 예.
3: 예. 그 다음에 층계로 오르내릴 적에는 숨이 차서 몇 번씩 쉬었다 오르내렸습니다.
0: 예.
3: 근데 이거 쓴다면 그런 증상이 없어졌어.
0: 그럼요. 예, 예.
3: 예.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다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죠. 초원 청심환을 예.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몽약이니까, 하, 견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넉 다리 한 개 치러 가져야죠. 예. 예. 예. 건강하세요.
3: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확실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보온 제품 초원 청심환을 복용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미 심장 주자를 하신 분들은 주자를 했으니까 나 어제 심장병 치료는 만세 끝 이렇게 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자를 했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심부에 어느 정도 물이 찼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 이미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력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뇌졸중이라는 것은 심장의 혈전이 뇌에 올라가서 뇌졸중으로서 올라가는 어간이 동맥경화로 인해 가지고 뇌출혈 그러니까 뇌출혈하거나 뇌피가 모자라거나 뇌혈전이라는 게 막혀서 모자란다는 걸 말합니다. 이럴 때에 되면 쓰러지게 되는 이런 분들 그리고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이건 바로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걸 뭘 말하게 되어있는가 하면 부분적인 심장 근육에 관상동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근육은 군살이 되면서 오히려 심장이 수축, 이완, 수축, 이완하는 걸 방해 역할을 합니다. 그 쓸데없는 근육이 거기 살아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점점 이 비후성 심근, 그런 근육이 점점 늘어난 걸 막아주고 이미 비후성 심근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 그게 점차 관상동맥에 제대로 영양 공급이 정상으로 돼서 심장이 1분에 뭐, 60차, 80차 이렇게 그리고 하루에 10만 차 좌우 수축 이완하는 이런 걸 보증하는 데 있어서는 심장 근육이 충분하게 수축 이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역할은 바로 관상동맥이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비후성 심근증이 있는 분들은 심장 내 주먹만한 심장이 수축 이완하는 데 방해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포함해서 보온 제품이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은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지만 해도 하루에 하는 일은 너무 많은 일을 한다 했죠. 수축 이완하는 차수만 10만 차입니다. 10만 차 내 주먹만한 심장이 우리 100차만 주먹을 쟀다 놨다 해보자 하세요. 힘들죠. 10만 차 수축 이완하지 않으면 관상동맥이 심장 근육에 충족한 에너지를 보충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심장혈은 내 체중의 100분의 7 내지 8밖에 차지 않습니다. 내가 100근이라면 심장혈은 7근 내지 8근인데 그런데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량은 하루에 1만 4천 근 좌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많은 피를 들여왔다 내보냈다 하는 이 역할은 완전히 심장 근육이 완성하게 됐는데 이 심장 근육은 누가 책임지는가? 관상동맥이 책임집니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관상동맥이 충족하게 내 주먹만한 심장 근육이 세포에다 피를 전달해서 심장 근육으로 하여금 에너지를 얻어서 심장이 자기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는 심장 근육은 내 주먹만하지만 해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안에 판막이 모두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방, 심실, 거기로 해서 좌심방, 우심방, 심장 피가 들어오는 칸이 판막이 하나 있고 그런 다음에 심실이 좌심실, 우심실 피가 나가는 칸에 또 판막이 있고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나가야만이 심실이 주동맥을 통해서 각기관에 피를 전달하는 여기에 또 얼잔반, 산잔반이라는 이런 판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막을 포함해서 심장 근육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판막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면 특히 팡찬이란 심방세동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일단 이 판막에 이상이 생겨서 너무 꽉 닫혀 있어서 열리지 않거나 또 비서해서 계속 피가 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특히 팡찬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심방 실찬이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 있을 겁니다. 이런 데는 여기에 판막에 이상이 생긴 경우를 말하는데 그 판막 자체가 자기 구실을 못할 때는 다시 그거 치환하는 이런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그 다음에 아마 몇십만 원 쓰게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보온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 볼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다는 걸 충분하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병이 핵심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정맥 신이부칠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이 세 가지로 대체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부정맥이라 하게 되면 1분에 심장이 박동하는 차수는 60 내지 8차까지는 영호범위에 속합니다. 그런데 평균 심률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40몇 차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게 되면 그 치부치를 열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심장 자체로선 당신 뛰지 못하게 심장이 수축이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인공적으로 거기에 할 수 있는 기계를 심장 그 근육 거기에다 파묻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큰 수술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은 심률이 지금 원래는 40몇 차던 게 65, 68 이 정도까지 올라왔던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빨리 떼서 1분에 100, 20, 30차 아주 위험한 심률에 속합니다. 40m 1배 2, 30차 1분에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일단 이런 진단이 났다면 보온제품 좋은 정신만을 견제하시면서 보조제품 세 가지를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보조제품은 심장병이 있든 없든 지간에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사이에서는 심장 공능의 약화를 부르게 되어 있고 모든 공능 저하 가운데서 심장 공능의 약화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건강장애를 부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조제품 세 가지에다 초음 청심원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건강장수에 심장 때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완전히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심장병 환자들은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합니다. 황제의 기관에 속한다는 걸 놓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부분에든지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 기본상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게 되었지만 해도 지금 숨이 차서 꼼짝 못하겠다. 혈압이 높아서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평생 달고 가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병 치료를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심장병이 100분째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있는데 보온제품 자체를 드셔서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이 해결됐다는 네.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2: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혹시 효라는 글자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부모님의 자애로운 얼굴, 또 부모님께서 불러주시던 자장가, 그리고

0: 밤늦게까지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던 그 등불 같은 마음이 떠오를 겁니다. 효는 단지 옛날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효는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일상과 가정 그리고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1: 네, 그러나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종종 부모님께 드려야 할 작은 인사조차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일에 쫓기고 친구와의 약속에 바쁘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이 무심코 등 뒤로 밀려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마주한 그 미소, 우리의 이름을 가장 아름답게 불러주신 그 목소리,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 일으켜 세워주신 그 손길은 모두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잠자던 그리움과 고마움을 다시 한번 꺼내보는 그런 따뜻한 만남이 장이 됐으면 합니다. 또한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 그 작은 실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0: 효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일까요?
1: 효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근데 효는 단지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이고 어쩌면 생명의 순리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또 받았고 그분들의 희생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밤잠을 설치며 젖을 먹이고 또 등에 업고 우리가 아플 때는 밤새도록 걱정하시던 그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다 갚아야 되는지, 효는 그 은혜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곧 내 자신의 뿌리를 인정하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는 일이기도 하죠.
0: 네, 또한 효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더욱더 겸손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심도 깊어지고요. 또 사회에서도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옛말에 효자는 나라의 총신이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집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참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1: 현대사회에 와서 변화된 우리 효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 방식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과 떨어져 타지에서 생활하거나 또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과거처럼 3대가 한 지붕 아래 살며 밥상을 함께하는 풍경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효의 방식도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처럼 새벽에 일어나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고 대문 앞에 나가 맞이하고 배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0: 네, 하지만 효의 본질은 형식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주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안부를 묻는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 명절이라도 꼭 시간을 내어서 찾아뵙는 것, 이 모든 것이 현대적인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효가 될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의 진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형식적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네, 그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애쓰는 그 작은 관심이 바로 오늘날의 효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세대가 디지털 기기를 어려워하실 때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드리는 것, 또 최신 뉴스나 사회 이야기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전해드리는 것, 그런 것들로도 효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잖아요. 휴대폰 사용을 정말 어려워하세요. 네, 어려워하는데 가끔씩은 또 좀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늘 갈 수 없으니까 가끔 또 투정 부릴 때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내가 부모가 돼봐야 부모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데,
0: 네.
1: 근데 부모가 되고 나서도 사실 또 자신의 어떤 삶에 너무나 이제 촉박하게 살다 보니까 효를 늘 잊고 사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예. 근데 그 효에 담긴 우리의 문화, 또 앞으로도 효 속에 담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따뜻한 가족 이야기, 사실은 따뜻한 가족 이야기가 또 따뜻한 사회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1: 한 가정에 그런 어떤 효 문화가 형성될 때야 또 비로소 우리 사회 전반이 정말 그 행복한 가정들이 많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그런 따뜻한 가족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또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밝게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0: 네, 효사랑, 그 따뜻한 실천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효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일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1: 첫째는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부모님께 꼭 전화를 드리십시오. 밥은 드셨습니까?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부모님의 하루는 훨씬 따뜻해집니다. 특히 노년의 부모님들은 자식의 목소리를 그리워합니다.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휴대폰을 들어

0: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누르시길 권장합니다. 둘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드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부모님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나 현재 걱정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때로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실 때도 있죠.
1: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네. 왜 또 하던 얘기를 또 하시지? 살짝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0: 근데 그 이야기 속에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과 그런 네. 경험,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귀찮아하거나 끊지 마시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요. 사실 어쩌면 부모님들이 들어주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거든요.
1: 그러니까요. 네. 근데 가끔씩 또 그걸 못 봤을 때가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권해드리고 또 함께 운동하시거나 산책을 권해드립니다. 네,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드리거나 배달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배달 문화가 발달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이 즐겨 드시는 음식을 주문해서 바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절대 핑계대지 말고 한번쯤 주문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부모님의 약을 챙겨드리는 일, 병원 동행도 중요한데요. 이 모든 것이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0: 자, 다음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자식들은 자신이 더 많이 알고 더 잘한다고 생각하며 부모님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반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인생 경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설령 의견이 다를지라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마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한마디가 얼마나 큰 기쁨을 드리시는지 여러분도 알 겁니다.
1: 그리고 부모님한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모님들 자기 자식 자랑 많이 하시거든요.
0: 그렇죠. 예.
1: 네, 부모님보다 자식을 자랑스러운 분들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바르게 살고 또 착하게 살고 남에게 도움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모님한테 드리는 가장 큰 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부모님의 큰 자랑이 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자, 그리고 효의 그 어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또 극복하는 지혜도 필요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효를 실천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순탄한 일만은 아닙니다.
1: 그렇죠. 예,
0: 가끔은 뭐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모셔드리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1: 네.
0: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편애나 잦은 간섭으로 인해 상처받기도 하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효는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서로 입장을 이해하려고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정중히 여쭤보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1: 특히 요즘은 독거론이나 치매론이 늘어나면서 자식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그럴 땐 혼자 짊어지지 말고요. 가족끼리 역할을 나누거나 지역사회 도움을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효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 부모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들은 결코 우리에게 거창한 재물이나 호화로운 생활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리고 가끔 얼굴 보여주고 목소리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서 그 따뜻한 손길을 건네보는 것이 어떨까요?

0: 네, 효의 계절 또 명절과 기념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같은 특별한 날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명절이 오게 되면 고향을 찾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만 효도하고 돌아서는 것은 진정한 효라고 할 수가 없겠죠. 평소에도 관심을 기울이다가 특별한 날에는 더욱더 정성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1: 명절 아침 부모님께 절을 올릴 때 우리는 그동안 못한 말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건강에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늘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을 꼭 표현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손을 잡고 함께 산책을 나서거나 예전 사진을 꺼내놓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0: 네, 기념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기념일이나 결혼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또 환갑 같은 거, 칠순 같은 날은 가족들이 모여서 그동안의 고마움을 나누는 자리로 만들어 보십시오. 네, 자식들이 직접 만든 손편지나 작은 선물도 부모님께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살아계실 땐 잘 몰랐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깨닫는 그 소중함들이 정말 많습니다.
1: 안타깝게도 우리 여러분 모두 이제 사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별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나서야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그때 내가 좀 더 전화 한 통 할 걸, 그때 좀 더 친절히 말할 걸 라는 그런 아쉬움이 늦게나마 밀려올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후회 없는 효도를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들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 눈을 맞추고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작은 뭐 다툼 같은 게 있었다면 먼저 화해하고 또 안아드리고 내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0: 네, 이러한 이별의 아픔을 겪은 이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효를 실천하고요. 그 경험을 주변에 나누며 다른 이들의 효도를

동료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들의 지혜를 배워서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효가 이제 단지 가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효의 마음이 사회로 확대될 때 우리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참다운 아름다움을

0: 들며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입니다. 효를 실천하는 자식은 마음이 편안하고 그 가정은 화목하고요. 그 사회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효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긴 이야기였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조금이나마 온기가 전해졌다면 아마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정말 이게 저희도 이제 부모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나중에 효도를 할까라는 그런 생각 가끔 저도 얼떨결에 해볼 때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걸 우리가 말하는 자체가 조금 이제 뭐 너무나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봅니다만은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0: 네.
1: 정말 효에 대해서 좀 가르치는 법을 좀 이제 배워줘야 될 것 같아요.
0: 근데 우리도 부모님이 네.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1: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어쩌면 자식의 거울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대들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거든요.
0: 네. 그래서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멀리 떨어져 계신 분도 있고요. 또 다른 세상에 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느 상황이든 그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이제 또 방송 들으실 때 꼭 한번 부모님께 전해드리고 아마도 저도 이제 한 이틀간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근데 저번에 가서 저희 아버지 발을 씻어드렸거든요. 불편하니까. 예.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용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어릴 적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이제 좋을 때나 고술 때나 늘 우리 곁을 지켜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0: 네, 즐거운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친구들, 애인과의 여행도 행복하지만 부모님의 손을 잡고 떠나보는 여행은 어떨까요?
1: 근데 여행이 좀 쉽진 않더라고요.
0: 네, 그렇죠.
1: 가봤는데 세대 차이가 나고 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좀 힘든데 그럴 때일수록 또 그런 여행은 부모님한테 맞춰드려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여행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챙기고 의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애정도가 높아지고요. 또 즐거운 곳에서 맛있는 음식, 예쁜 풍경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라면 그만큼 행복한 여행도 없을 것입니다.
0: 지금껏 우리를 위해서 많은 희생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근교로 가까운 당일치기로 여행을 떠난 것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부모님의 행복한 웃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1: 그렇죠.
0: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게 고마워라고 인사하지만 매일 밥 해주신 우리 어머님에게는 국이나 줘라고 심부름시키고 여자친구 생일엔 꽃다발과 함께 축하해라고 애교 떨지만 부모님 생신날엔 늦게 와서 하는 말이 생일이었어?
1: 생일이었습니까? 근데 그거 저는 생일 생신만큼은 아니죠. 네. 보이거든요. 근데 5분 기다려준 동료한테는 죄송해요. 늦었습니다라고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또 평생 기다려준 부모님한테는 벌면소리로 왜 나왔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라는 말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편해서 서로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사랑도 내 부모님한테 또 그동안 못했던 말 한마디 해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자식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자식으로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말이죠.
0: 사실 효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큰돈 들이고 호화스러운 여행 보내드리는 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진심 어린 배려가 바로 진정한 효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작은 실천을 소홀히 하지 않고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네, 지금 이 시간 또 시간을 빌어서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라디오를 켜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기쁨 속에는 우리 부모님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우리 부모님께 정말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이 말 한마디 네. 전할 수 있는.
1: 어렵지 않잖아요.
0: 그럼요.
1: 예. 그런 어렵지 않은 걸 우리가 실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미안해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0: 늦지 않았습니다.
1: 네. 어렵지 않은 효 예. 지금부터라도 실천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따뜻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참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 기능 저하와 근육 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 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두 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서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교인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참남성 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선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주말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잠남성 구박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잠남성 구박액 명서방은 논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여기에 설명드리고 있는 잠남성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10가지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하게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맥이 똑 떨어진다, 물은 맥이 없다, 어깨가 처진다, 다리에다 천근을 달으면 돌덩이를 달으면 것처럼 힘들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잠남성 구박액을 드셔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다리가 끄떡끄떡 들리고 몸이 가벼운 질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화공능,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제2 청춘을 맞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제품 자체는 얼리 떠주는 역할을 한다고, 내리누르는 약한 청심환 같은 것은 그 간열이든지 폐열, 심장열을 내리누르는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주약에 보충하는 차원이지만 해도 부상 한다, 머리에 올라가서 혈압을 높이거나 뭐 혈전 높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혈전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모든 기운을 올리 쳐주는 역할하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참남성 구박액은 한각에 598원인데요. 한각은 완전히 100% 정밀한 포장으로 된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구박액으로 되어 있는데 5각을 싸면 3각을 드립니다. 598원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370원 잡아받게 되지 않고 10각을 싸면 8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300원 잡아받게 되지 않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 5각의 3각일 때면 눈에 붙이는 고약 3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눈병 치료약품은 이미 시장에서 충분하게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여러분들이 건강을 찾는 데는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주문 가면 기침이 자주 나고 가래 딱 붙어서 목에서 잘 떨어다니고 그다음에 변비도 나타나고 또 설사 자꾸 나타나고 해서 지금 어제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을 때다.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선생님이 강의한 이 참남성 구백을 이제 한 열흘 먹었는데 영케도 그렇게 효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 좋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치자란 성분, 울금이란 성분, 특히 네. 치자란 성분 자체가 즉흥해주고 네. 퉁창퉁변해, 네. 관창퉁변해주는 역할하고, 울금이란 성분 자체도 심장열을 쳐주면서 네. 기본으로서 이제 말씀한 그런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네.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 기침이 한번 나간다면 막 얼마 나갈 정도로 이렇게 기침했대는데 와, 그게 다 멎었고 너무 좋습니다. 다 잠을 자주 한다. 저녁에 기침 짓지 않아서.
1: 그렇죠.
2: 그래서 뭔가 기침 이게 맞이 멎었지. 그다음에 변비도 전에 변비하고 설사 자꾸 대사되면 나타난다 말인데, 근데 이 변비하고 설사도 좀 해결 됐습니다.
1: 그렇죠.
2: 됐습니다. 예.
1: 예. 그게 변비하고 설사가 기본으로서 예. 장도의 윤활 정도가 그게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품 견지하면 그런 거 다 조절해 줍니다. 예. 예.
2: 그리고 아래 다리 그냥 한때 맥이 없어서 어찌 걸째도 멀리 못 갔습니다. 마트도 멀지 않은 데도 갔다 와서 고관에도 한두 번씩 쉬어 갔다 왔는데 요즘에는 온몸에 맥이 나면서 다리에 맥이 나는 게 아니라서 한 번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마트도.
1: 그렇죠.
2: 예.
1: 바로 그렇습니다.
2: 다리에 맥이 오면
1: 맥이 온다. 맥이 그 말이 맞습니다.
2: 다리에 맥이 온다 말이죠. 그래서 내지 너무 좋으니까 내 주머니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쌓였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예, 우대활동. 예, 잘 예, 이용하셔.
2: 그리고 이 명서방 농약 우련이 쓰는데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우련이 오늘 또 배달 받겠다 합니다. 이하고.
1: 그렇게 하셔. 눈병 치료시 예. 인정합니다. 예, 예.
2: 나는 이만큼 참남성 구백 배달 받고 우련이는 이렇게 냉수반응량이 조금 떨어졌다면 이렇게 같이 배달 받겠습니다.
1: 어, 그렇게 하시오. 예.
2: 네, 감사합니다.
1: 예, 501-7766번 이용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지금 저는 방송 듣고 전화합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증상 언어에 항상 매기가 떨어지고, 밥맛이 없고, 그리고 예, 식은땀이 그냥 나오고, 예, 혈압도 좀 엄청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1: 예.
3: 예, 다리, 이 좀 맥이 없다면, 예, 정말 꼼짝 움직일 이런 맥이 없을 정도로 그렇고, 예.
1: 용기 부족입니다.
3: 예, 예. 그리고 이 또, 혈압이 이러면 또 머리 얼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오고 이 증상이 있어서 예, 지금 이 방송 듣고 이 잡남성이라는 약을 이런 증상에도 먹으면 좋겠는지 해서 자문합니다.
1: 그런데 쓰는 약입니다. 이제 써보시게 되면 금방 빠르게 살이 맥이 나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호흡계통이 좋아지고 잠이 잘 오고 종합으로 좋아지는 좋은 제품이 바로 잡남성 구복액입니다. 이 제품 제가 받고 놀랐습니다. 와, 이 제품이 확실히 우수한 제품이 되어서 우리 보통 40, 50대, 60, 70대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지팡이가 필요하죠. 어떤 데 맥이 없을 때는 여기 다리가 한 대 더 있어서 그 활발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감이 나는데 네, 지팡이 네. 역할을 하는 제품이 바로 참남성 구복액입니다. 지팡이 따로 짚을 필요가 없이 맥이 나게 되어 있으면 소화가 잘 되니까 결국 따부 왼치에서는 홍삼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원황계가 또 들어갔고 여러모로서 간을 도와서 순간 제위해주는 자유 여기 성분이 10가지 성분이 하나하나 분석해보게 되면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르니아 성분 자체 사인이라는 성분 자체는 비장과 위장을 도와줘서 부중해주는 능력이 있으면 부중이라는 것은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중처로 도와주는 능력이 있어서 이 제품 자체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좋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아주 드문데 이 제품이 이렇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동생이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제가 참호성 구부려고 먹고 있습니다.
1: 예.
4: 먹어보니까 이제 한 열흘 넘어 먹었는데 그 어떤 약보다 좀 효과가 특별히 빠르고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4: 예, 저는 저기 이렇게 어지럼증 혈압이 자꾸 높아서 그런지 혈압이 높고 식단이 나쁘고 그런지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경력도 없고 그리고 이 심장이 항상 저기 황하고 뒤로 날아간단 말입니다.
1: 그렇죠.
4: 근데 이거 저기 얼마 안 먹었는데 이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1: 종합으로 좋아지는 제품입니다. 예.
4: 예. 혈압이 지금 그래도 예. 기본상 지금 안정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1: 예.
4: 그냥 바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저기 좀 마음도 편안하고 경력도 많이 났고 이 어지럼증 나는 게 좀 많이 났습니다.
1: 그렇죠.
4: 그리고 이 신장 아파 그랬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 결국 밥은 그냥 못 먹었습니다.
1: 예.
4: 다음 주 위 나빠가지고 밥만 먹을까 이 니네 소화도 안 되고 이러면 맥이 없어 죽겠던 게 지금 저기 이거 먹은 다음부터 밥맛이 너무 빨리 옵니다 지금.
1: 어, 그렇죠. 바로 여기에 비장과 위장을 도와주는 근본 역할하는 사르니아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소화계도 부중하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4: 예, 그러니까 언제 지금 밥 잘 먹으니까 나 맥이냐고 예. 겨우 잠을 잤지 못해 연고생만 했는데 잠을 영잘 잔다.
1: 예.
4: 그래서 좀 마지막에 누구면 장밤 당장난단 말입니다.
1: 원지가 들어갔으니까 안산주맨 하는 역할을 합니다. 겨우 돌봐주고 소염 그 부속을 빼주는 이런 역할을 이 중약자가 하나하나 분석해보게 되면 제가 놀랐습니다. 와, 이게 이렇게 우수한 중약자가 포함되어 있구나. 예.
4: 예. 그러니까 나도 저희는 자지막에 밤, 장밤 셀 때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1: 예.
4: 이 약 먹으면 어떤 잠 정말 잘 잔다. 얘가 나 좀 만들기 떨어지는 것 같고, 용케만 하단 말입니다.
1: 그렇죠.
4: 예, 이렇게 먹어볼까 나. 하여튼 효과가 빠르고 좀 좋습니다.
1: 예.
4: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저기, 우리 언니가 지금, 저기, 내 소개를 해서 지금 조금 싸가지 않을 뿐인데 우리 언니는 어른이도 저 이렇게 잠 못 자고 매일 웃고 이러면 소리 저기 벌써 많이 했단 말입니다.
1: 예.
4: 저 혈압이 높고 그래서 좀 행지대가 행지가 그런지 좀 비슷하지 좀
1: 그렇죠.
4: 다른단 말입니다.
1: 예.
4: 예, 그래서 좀 사결해서 며칠 잡숴봤는데 좀 감각이 좀 좋단다 지금.
1: 이 제품 자체는 다른 제품하고 다르다며 비교적 온화하면서도 기혈을 보충해주고 원기를 도와주고 모든 소화계통, 그 호흡계통, 그 심장공능 저하 이런 것도 다 해결해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잘 자게 하고 기억을 돌봐주게 되고 부종을 빼주고 콤파츠 도와주고 우울감이 있던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드셨는데 자연적으로서 기분이 나네. 옛날에는 가슴이 침침하게 오지간 일에 자극받던 분들 가운데서도 이 제품 드신다면은 기본으로서 기분 나고 마음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고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다는 분들이 없을 수 없을 정도로 여기에 열 가지 성분이 특수한 중약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루에 세 번 식전에 복용하는 제품이니까 부피니 아니겠습니까? 견지하면 전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4: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늘 좀 들어볼 활동을 좋고 해서 두주에서 다 약을 배달받고 예. 그다음에 눈약도 저기 내 지금 난 눈약을 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4: 예, 나는 백내장도 있고 눈이 좀 가렵고 눈물도 나고 예. 그래서 예걸리도 보이고 하던데 기준사 좀 많이 났습니다.
1: 낫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는 맹서방이 눈병 치료에서는 이제 상술한 증상이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심각한 눈병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이 제품만 쓰시게 되면 눈병 때문에 너무 큰 돈을 팔면서 큰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전 수술을 받더라도 이 제품이 수술 효과를 권고해주고 다시 재발하는 걸 막아주는 데는 특수한 제품입니다.
4: 예, 그래서 저기 쓰니까 하여튼 이 눈에도 많이 좀 말아가지고 예에서 먹고 많이 났습니다.
1: 예.
4: 그래서 약이 하도 좋으니까 예. 우리 두 가지 약을 좀 두지에서 다 배달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이 제품 자체는 제가 처음 이 제품을 받았던 다음에 와 마음속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찾고 장수를 찾는 데는 확실한 길이 되겠다. 마음에 나절로도 흥분한 이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4: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민서방에 잠을 합시다.
1: 예, 말씀하세요.
5: 네, 지금 예, 어떤 일인가 하면 이 눈에 눈곱이 있잖아요. 어제 아침에 자고 깨나면 지네 돌덩치 같은 게 가득 매달리지.
1: 눈에 염증 있습니다. 예, 예 보통 대사활동 가운데 나는 건 그 정도 아닙니다. 예.
5: 닦아내도 예, 한참 있으면 또 눈곱이 끼고 예. 그 다음에 앞에 예, 그도 검은 반점이 자꾸 날아다니지.
1: 유리치 헌탕. 예.
5: 예, 그러면서 예, 이 눈이 어제 부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1: 백내장입니다.
5: 자꾸 이제 문제나 그런지 예, 어제 예. 부은 게 그래서 이 맹서방수는 어떻게 하는가네.
1: 맹서방 쓰시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증상의 개선 거저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5: 예,
1: 맹서방 예. 쓰세요.
5: 예,
1: 이거
5: 예,
1: 식후에 쓰는 겁니다. 맹서방

0: 식구에 식사하자마자 금방 쓰시면 됩니다.
1: 예, 예, 예.
0: 참난성은 식전에 드시고, 예, 그렇게 하세요.
1: 예, 어머니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501-7766 밴드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 분 수장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참남성 구복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3: 이제 한 열흘을 복용하는데 효과 대단히 좋습니다.
0: 너무 빠르고 네. 확실한 효과성은 여기에서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3: 예, 나는 예, 원래 소화도 안 되고, 예, 이 뭔가 소변도 대단히 좋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이 다리 아프고, 그래서 온몸이 다 쑤셔 난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봄가슬에 감기 세게 걸립니다.
0: 예.
3: 그런데 이거 이 참남성 구복액을 복용한 다음에 확실히 효과 아주 좋다고 봅니다. 감기도
0: 그렇죠.
3: 안 걸리고
0: 예.
3: 그다음에 이 소화 잘 되고 밥을 잘 먹고
0: 기분이
3: 밥
0: 나고
3: 잘 잡니다.
0: 예. 예.
3: 예. 그리고 소변 차수도 확실히 이전에는 그래서 다섯 번 여섯 번 넣었는데 지금 두 번이나 밖에 안 봅니다.
0: 예.
3: 예. 걔는 참남성 구복액이 다른 약보다 효과 빠릅니다.
0: 효과 빠릅니다.
3: 예, 그래 어찌도 좋은지 이 참남성 구복약을 이번에 써보에 난 좋아서 예, 우리 언니도 이거 쓰겠답니다.
0: 그래라 예. 하셔. 예, 예, 나이가 예, 비슷하게 예. 올라가니까 좋은 제품이죠. 예, 예.
3: 그래 우리 언니도 이거 그런 배달 받겠다고 썼는데 내 좋을까 예, 말할까 우리 언니도 같이 내가 우리 언니 더 나는 더 그런 뭔가 같이 둘이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 기회입니다. 우대 네. 활동 진행할 때 로인전 우대 활동 더불어 하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2-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매 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마음만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현지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여행 가이드와 함께 세상 구경 떠나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 시간에는 발걸음을 멀리 옮겨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북방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호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여행에 함께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0분간 맛과 정이 가득한 전국 맛집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요리의 왕좌, 천부 지국이자 미식의 성지로 불리는 사천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사천은 중국 요리 문화의 보고입니다. 일체 일격, 백체 백미, 한 가지 요리에 한 가지 격이 있고 백 가지 요리에 백 가지 맛이 있다는 말처럼 사천 요리는 그야말로 무한한 매력을 자랑합니다. 사천 음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얼얼한 마와 화끈한 라이지만 사실 사천 요리의 진정한 매력은 그 다양성에 있습니다. 마라, 쏜라, 위샹, 꽈이웨이, 홍요 등 무려 27가지의 복합 맛이 사천의 미식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사천 사람의 하루는 맛으로 시작해 맛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곳 사람들은 음식을 삶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천 사람들은 식사 자체를 하나의 예술로 여깁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혀끝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맛의 향연을 즐깁니다. 사천성은 비옥한 땅과 온화한 기후 덕분에 사계절 내내 다양한 식재료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은혜가 사천 요리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 40분 동안 사천을 대표하는 다섯 가지 대표 음식 마파두부, 회과육, 궁보계정, 사천 샤브샤브 그리고 단단면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며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얼얼하고 화끈한 사천의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사천의 미식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마파두부입니다. 요리의 특징은 부드러운 두부에 다진 소고기나 돼지고기, 두반장, 고춧가루, 후추를 넣고 끓여낸 사천의 대표 요리입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마 그리고 라의 완벽한 조화에 있습니다. 얼얼한 후추의 마비감과 매운 고추의 화끈함이 부드러운 두부와 만나 환상적인 맛을 만들어냅니다. 마파 두부를 만들 때는 두부를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부가 으스러지지 않도록 살짝 끓여내야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후추를 듬뿍 뿌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후추가 마파 두부의 얼얼한 맛을 완성합니다. 사천 사람들은 이 요리를 먹을 때 뜨거운 밥 위에 얹어 비벼 먹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두부의 부드러움과 얼얼한 소스가 밥과 만나면 그야말로 환상적인 맛이 펼쳐집니다. 마파 두부에는 재미있는 유래가 전해집니다. 청나라 말기 1862년경 사천 송도의 한 작은 식당에서 진 할머니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마에 작은 점이 있어 사람들은 그녀를 마파, 즉 점이 있는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식당에 한 손님이 찾아와서 두부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두부에 고기와 매운 양념을 함께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 할머니는 그 손님의 요청대로 두부에 다진 고기와 두반장, 고춧가루를 넣고 후추를 듬뿍 뿌려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가 만든 이 두부 요리가 너무 맛있어 사람들은 이 요리를 마파 두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리는 점점 유명해져서 지금은 사천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요리가 되었던 거죠. 마파두부는 단순한 요리를 넘어 사천 사람들의 창의성과 정성을 상징합니다. 전해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진 할머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값싸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자 값비싼 고기 대신 두부를 주 재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런 정성과 배려가 오늘날 마파두부를 세계적인 요리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사천을 방문하신다면 이 전설적인 마파두부를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사천에서 가장 사랑받는 또 하나의 음식 바로 회과육입니다. 요리의 특징은 말 그대로 다시 솥에 넣은 고기라는 뜻인데요. 삶은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 두반장, 기름, 파, 생강 등과 함께 다시 팬에 볶아내는 요리입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고기의 기름기를 제거하고 바삭한 식감을 살리는 것입니다. 삶은 고기를 얇게 썰어 팬에 볶으면 기름이 빠져나가 고기가 더욱 고소해집니다. 회과육에는 두반장이 필수입니다. 두반장의 짭조름하고 깊은 맛이 고기의 풍미를 더욱 살려줍니다. 사천 사람들은 회과육을 만들 때 마늘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늘종의 향긋함이 고기와 두반장의 맛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담긴 이야기가 있는데요. 회과육은 사천 사람들의 일상 속 가장 친숙한 음식입니다. 사천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과육을 잘하는 사람은 진짜 사천 요리사라고, 이만큼 회과육은 사천 요리의 기본이자 정수입니다. 사천의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회과육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명절이나 손님이 왔을 때도 빠지지 않는 음식이지요. 회과육을 먹을 때는 뜨거운 밥과 함께 먹는 것이 정석입니다. 고기의 고소함과 두반장의 짭조름함이 밥과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옛날 사천의 한 요리사가 회과육을 만들 때 고기를 너무 얇게 썰어서 손님들이 고기가 어디 있냐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 요리사는 회과육을 만들 때 고기를 적당한 두께로 썰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천 요리가 얼마나 디테일과 정성을 중요시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천을 방문하신다면 회과육을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사천 요리의 또 다른 대표주자 바로 공보 게정입니다. 요리의 특징은 닭고기, 땅콩, 마른 고추를 새콤달콤하고 약간 매콤한 소스에 볶은 요리인데요.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어향 맛과는 또 다른 궁보 맛에 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살짝 매콤하고 고소한 땅콩의 식감이 더해져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보 게정의 포인트는 닭고기를 너무 오래 익히지 않는 것입니다. 닭고기가 부드럽고 촉촉한 상태에서 바로 불에서 내려야 합니다. 사천 요리사들은 궁보 게정을 만들 때 땅콩을 마지막에 넣어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땅콩이 너무 오래 익으면 식감이 죽기 때문인데요. 궁보 게정에는 흥미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요리는 청나라 말기 명신 정보진이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보진은 사천 총독을 지내며 이 요리를 개발하고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가 죽은 후 조정에서 태자 태보라는 칭호를 내렸고 이 칭호에서 유래하여 요리 이름이 궁보 게정이 됐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정보진은 어릴 때부터 닭고기 요리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천 총독으로 부임한 후 현지의 매운맛과 자신이 좋아했던 닭고기 요리를 결합해 새로운 요리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손님을 초대할 때마다 이 요리를 대접했고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사천의 향신료와 북방의 조리법이 만난 문화적 융합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궁보 게정은 사천을 넘어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요리가 됐습니다. 해외 많은 중국 식당에서도 이 요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전직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도 이 요리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리 한 접시에는 사천의 역사와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사천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음식, 바로 사천 샤브샤브입니다. 요리의 특징은 뜨거운 육수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 익히면서 먹는 음식입니다. 샤브샤브의 가장 큰 특징은 육수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매운탕과 맑은 백탕을 함께 즐기는 원앙소치 가장 대표적인데요. 매운탕은 고추, 후추, 다양한 향신료를 넣어 얼얼하고 매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백탕은 뼈를 푹 고아 만든 깔끔하고 진한 맛이 일품입니다. 샤브샤브에 넣는 재료는 무궁무진합니다. 얇게 썬 고기, 해산물, 버섯, 두부, 채소, 밀류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사천 호구의 또 다른 특징은 찍어 먹는 소스에 있습니다. 참기름, 마늘, 고수, 고추기름 등을 취향에 따라 섞어 각자 자신만의 소스를 만들어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천 호구의 기원은 벳사공 인부들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옛날 사천의 강리에서 일하던 배 사람들은 추운 날씨를 이기기 위해 뜨거운 육수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샤브샤브는 점차 발전해 지금의 사천호구가 되었습니다.

네, 사천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단단면입니다. 요리의 특징은 매운 고기 소스를 얹은 국수로 사천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입니다. 이 요리의 이름은 단, 즉 밀대에서 유래했습니다. 옛날에는 유동 상인들이 밀대에 국수 그릇을 걸고 거리를 다니며 팔았다고 합니다. 단단면의 가장 큰 특징은 고소하고 얼얼한 소스에 있습니다. 다진 돼지고기를 된장, 고춧가루, 후추, 마늘 등과 함께 볶아 만든 소스가 쫄깃한 면발과 어우러집니다. 단단면은 간단하지만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한 그릇에 사천 요리의 정수가 담겨 있는데요. 사천 사람들은 단단면에 삶은 채소나 계란을 얹어 더욱 풍성하게 즐기기도 합니다. 단단면은 사천 사람들의 일상 속 가장 친숙한 음식 중 하나인데요. 바쁜 아침,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때, 늦은 밤 출출할 때 찾는 음식이 바로 단단면입니다. 단단면은 사천의 거리 문화를 대표합니다. 작은 포장마차에서도 고급 식당에서도 사랑받는 국민 음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한 사천의 음식들을 잠시 되돌아볼까요? 전설의 할머니가 탄생시킨 얼얼하고 매콤한 마파두부, 사천 사람들의 일상 속 음식, 회과육, 세계인이 사랑하는 새콤달콤 매콤한 궁보게정, 가족과 친구와 함께 나누는 뜨거운 행복 사천 샤브샤브, 아 그리고 사천거리의 대표 음식 단단면, 이 모든 음식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그곳의 기호와 풍토,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담겨 있는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사천의 얼얼하고 화끈한 맛은 사천 사람들의 열정적이고 활기찬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백미의 고장, 사천은 그 이름처럼 무한한 맛의 향연을 선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여행가이드 사천성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민아, 진행의 윤거리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0: 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기를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고향의 들판에 피어난 들국화. 그 작고 정다운 꽃에는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고충길 작사, 리경득 작곡의 한선녀 가수가 부른 고향의 들국화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최선숙 작사, 오미란 작곡의 김순희 가수가 부른 둥글둥글 살아보쉐를 전해드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중한 만남과 그 만남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드는 믿음의 힘을 노래한 가요. 유영호 작사, 김홍일 작곡의 병강 가수가 부른 만남과 믿음을 전해드립니다.

0: 소개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봉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번에 새로 승급한 국약 혈배강의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하나는 황진수한 타일러 나온 게입니다. 하나는 혈배강이고요. 그래서 우리 황진수한 타일러는

0: 이거는 말 그대로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중약재의 유효 성분. 그 아주 구슬이 혈전. 수안이라는 거는 血酸的 수안. 혈전이란 말입니다. 수안타이. 타이라는 거는 우리 펩티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진 것은 직접 우리 혈관 안에 이런 혈전, 이런 것들을 녹이는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성분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황진수안타의 처방에 약재만 해도 35가지 중약재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혈배강 본신은 전문 우리 관심병이나 협심증, 그다음에 심장 근육세포를 수복해주는 이런 처방으로 구성됐죠. 그래서 공농 수치도 또 명백하게 모든 이런 심장병, 관심병, 협심증, 심줄이 고르지 못하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 나고 땀을 세게 흘리고 이걸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은 아침 저녁으로 한알 내지 2알씩 잡숫고 몽땅 우리 안궁한처럼 생긴 게입니다. 왈질로 된 게죠. 그래서 아침 저녁을 잡숫고 그 다음에 황진수안타이 이거는 전문 중풍 치료하는 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점심에 잡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황진수안타이는 공농수치에도 명백하게 썼습니다. 중풍을 인해서 반신과 잘 쓰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당환 상태에 있거나 이 침대에서 일어도 못 나거나 그 다음에 언어장애 이걸 치료한다고 딱 명백하게 썼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처방 본다 할 때, 우리 이 황진수안타에는 모두 세 가지 처방입니다. 보게 되면, 제일 첫째 처방이가 뭐인가? 우리 기혈을 보충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기혈 부족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사실은 우리 고대 서적에도 기혈을 보충해주는 처방이 따로 있습니다. 기를 보충해준 처방은 우리 고대로부터 유명한 사군자탕이랍니다. 스쥔즈탕입니다. 거기에 우리 약 처방 본다 할 때 당삼, 백출, 부령, 쯔간처 이 네 가지 약재가 대표적인 이런 처방입니다. 그리고 스우탕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스우탕이라는 거는 주약의 피를 보충해주는 처방입니다. 무슨 처방을 이렇게 개변하고 저렇게 개변하고 다 쓸데없습니다. 딱 기를 보충해준 처방 요 네 가지 약이 되고 또 피를 보충해준 처방 딱 네 가지 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그거나 여덟 가지 약재죠. 이것을 결합해서 우리 고대에서는 뭐라는가 팔진탕이랍니다. 빠진탕. 빠진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할 때 제일 기초는 뭔가 기와 혈을 먼저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방이 뭔가 그 부양환우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왕칭은 왕청임 그 청나라 때 이런 중의가 이링가이초어 그 책에 나온 전문 중풍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반신불수나 언어장애 오거나 입관운이 비뚤어서 그래서 입력을 춤을 자꾸 흘리거나 이런 걸 치료하는 처방이죠. 막 탕환돼서 소화마비 이걸 전문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부양황우탕 이거는 어째서 부양황우탕이라는가 기실은 부양이라는 건 양기를 보충해준다는 뜻이죠. 어디나 우리가 잘 움직이지 못한다 할 때는 일단 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양기를 보충해주고 환우라는 거는 5%, 그러니까 5%라 하지 말고 우리 조선 말로는 50%죠. 하늘은 5층, 10층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0%가 모자라는 걸 보충해준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오른쪽, 왼쪽 발다리를 쓸 때 이것을 각각 50%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각각 50%인데 이것이가 다 충족하다 할 때는 사람 정상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신이 어서는 지금 떡 굳어져가지고 말아야 된다 한다 할 때는 그 50%를 잊어먹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50%를 찾아준 데서 부양황우탕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 또 쇼슈밍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 중풍 치료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이 처방 엄청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처방이 뭡니까? 첸정산이라는 겁니다. 첸정산이라는 건 첸이라는 건 첸인 이렇게 잡아당긴다 이끌어준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정이란 거는 제 궤도로 돌아섰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뭐 설명하는가 신경세포를

0: 수복해주고 신경계통이 낀 이런 여러가지 이런 땀, 습, 그러니까 가래 이런 것들이 끼가지고 신경전달이 잘 안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몽땅 청결해내감으로써 천중산이란 거는 주요하게 이런 신경계통의 질병 치료하는데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과 눈이 빗뚤어 올라갔죠. 빗뚤어 올라간 걸 잡아당겨서 정상 위치를 돌가셔와 준다. 이래서 천정산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천정산은 양자황 그 책에 나온 아주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예, 거기에 약재를 본다 할 때 바이푸즈, 그 다음 바이장찬 하고 전시 이 세 가지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김에 전시하고 지양찬이라는 거는 전문 바람, 가래 이런 것들을 없애줌으로써 예, 이런 신경계통 수복해준 게 엄청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서리 바이푸즈라는 거는 예, 주약이 위하고 대장경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 각도에서는 예, 이 중풍 걸린 사람들이 변비가 대부분 있습니다. 이 변비부터 먼저 해결해줘야 됩니다. 이 변이가 안에 나감으로써 예, 변이가 안에서 썩습니다. 그러면 변이라는 건 거기 쩌치라는 게 있습니다. 쩌치는 다 아시죠? 우리 옛날에 공동변소랑 가게 되면 거기 안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눈이 새그럽죠. 그게 쩌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이가 제때 나가지 못한다 할 때 사람 신체 온도라는 건 36.5도죠. 36.5도 안에서 변이가 계속 있는다 할 때 막 일주일씩 있는다 할 때 그 쩌치가 생기면 쩌치는 다 올라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머리 가게 되면 중풍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은 뭐 해줘야 되는가? 일단 이 변을 빨리 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방,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혈배강이죠. 혈배강은 이게 생맥응 그 처방 가져다가서니 500돌든 이렇게 해서 나온 게기 때문에 심리혈관 여러 가지 질병 전면적으로 치료한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네. 석 달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으로 손발이 마되고, 예, 밥도 바로 먹지 못하고, 예, 거기다가 또, 아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에 그 태소 말해도 놀라고, 소지에 그 소리해도 놀라고, 방송에 소리해도 놀라고, 이랬습니다.
0: 네.
2: 그리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아, 그런 손발이 시리고 해서, 예, 뭐, 오직 가발 신고 또 신고 그리고 등산복을 다 감아서 그리고 잤습니다.
0: 네.
2: 그러던 차에 혈배강 쓰고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소실되고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던 게 이렇고 가슴이 뭔하던 게 이렇고 예. 그러고서 네. 말해도 놀라고 하던 게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던 게 그것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예, 우리 친척이 우리 이모 사촌이 그런 저 언니가 이거 혈배강 썼는데 예, 그 중풍이 왔는데 처음에 계지지 흐리고 예, 밥을 바로 먹지 못하고 입까지 가기 전에 예, 다 떨어지고 소리 그리고 누워서 일어날 줄 뭐 가장 출입도 못했습니다.
0: 네.
2: 그러던 게 이 이야기
0: 황진산타에
2: 예, 그게 들어가 그래 그런지 예, 효과도 영 빠르니까 지금은 누워서 일어못 나던 게 예, 아, 지탱일 찍고 화장실도 댕기고 예.
0: 네.
2: 그리고 입이 예. 그렇게 떨던 것도 이렇고 예. 그리고 밥을 못 먹던 것도 잘 먹고 그리고 손발이
0: 네.
2: 떨던 것도 오전 감각이 잃어가지고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예, 거기에다가 얼마 좋습니까? 저는 금식고까지 한 대 같이 쓰는데 그런 저 어느 그 혈당 조절이 받아야 돼서 예. 가염진한 다음에 피트성이 되고 예.
0: 네.
2: 그리고 그런 저 어느 경우가 굵으면 그저 피트성 때도 그 꽃이 나야 그저 예전에 그래 굵었는데 아이 됩니다. 그래도 예 그래 금식고 한 대 같이 쓰니까
0: 건신고 예.
2: 피를 예 많이 도와줘서 그런지 어째 그런지 혈당 이것을 맞던 게 혈당 조절도 예, 다 되고 그리고 얼대상 것도 아이 먹고 하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몸이 헷갈아질까 운동 못하던 게 운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0: 네.
2: 얼마 좋습니까? 근데 혈배강은 좀 있는데 예. 건신고 지금 모두에서 오늘 저를 배달받자고 그랬는데
0: 네.
2: 되겠습니까?
0: 예, 예. 건신고 배달받으세요. 2880018번 전화 치시. 예.
2: 예, 감사합니다. 전화가 네.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0: 예,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예.

0: 예, 우리의 집에 아바이네. 그 뭔가 그런 몇 년 전에
1: 네.
0: 이 그런 노실산을 노실산 진단 받고 소리 그게 한 세 번 왔다 갔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예, 그런 진단 받았는데 그때 예, 그런 그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은 거 살려놨댔습니다.
1: 네.
0: 그런데 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예, 그냥 말하자면 숨에 뚝뚝 떨구고 예.
1: 네.
0: 그럴 때는 분명히 떡을 꺾어지 그 떡을 마음 먹는데 이상하게 봤죠. 떡으로가 떨어지는 것처럼 해. 그래가지고
1: 네.
0: 그래가지고 자기들로 아이랬던지 막 신경질을 쓰고 해.
1: 네.
0: 성격이 원래 아이 그랬는데 성격도 영 좁혀지고 해. 신경질이 어찌 많은지 옆사람이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예, 심장도 예, 나빠서 예, 조금만 움직이면 헐떡거리고 혈압이 그냥 낮아서 고생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 누가 이거 소개를 하길래 정말 나는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이게 뭐 한국 가서 치료하고 뭐 좋다는 약은 다 써봤는데 말을 잘 안 듣는데 무슨 이야기라고 말 듣겠는가 하다가 예, 그래도 환자라는 거는 그렇지 않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이거 예, 황진수산타의 그 산타하고 협약한 거에 그거에 써봤는데 야 이게 정말 거짓말 처럼 좀 나사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나사지는 거 보고 우리 옆에 집에 된 거 놓지 두 분 다 이제 중풍 이런 가면 중풍 맞고 놓지는 놓지 사이 됐어요.
1: 네.
0: 저 그 뭐 또 말할 게 없습니다. 그 중사이 우리 집과 비슷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내 길에 이 내 쓰고 우리 쓰고 소리 하도 좋으니까 이제 선전에 그 집에서 어제는 몇 달 썼는데. 야, 영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감 너지 너무 좋아서 난립니다. 영감들 둘이 만날마다 다 단기 놀고 영 좋아합니다.
1: 네.
0: 역신경질도 좋고 걸음걸이만 온천해졌고 심장도 네. 그렇게 뛰재한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두 집에서 다 싸다고 그랬다.
1: 아.
0: 다 싸다고 그랬다. 예.
1: 네.
0: 그래서 어휴 전화 한번 배달해 주세요.
1: 예. 네, 예. 이번에 우리 활동 크게 합니다. 15
0: 네,
1: 세트에, 예,
0: 네.
1: 15 세트를 더 드리고,
0: 네.
1: 그러면, 30 세트 가게 되죠. 약과를 따지게 네. 되면 60과 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네. 12번 놔드릴 수 있고,
0: 네.
1: 그리고
0: 네.
1: 오늘이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고 결정하는 분들, 또 혈배강 네. 10과 또 더 드립니다. 공장 측에서.
0: 오, 예. 그러시는구나.
1: 예,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0: 예예예.
1: 예, 예. 예, 예.
0: 그래서 제일 많은 거 쌓였어요.
1: 예예. 그렇게 하세요.
0: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예. 예. 아이고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이것도 옳지 않네요.
1: 아 예. 예. 전화 오는 분들 너무 많았어요. 예.
3: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저도 저기 새벽강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항상 예, 혈압이 온전되지 못하고 맥박이
1: 네.
3: 빠르면서 약만 안 먹으면 베탈레크를 하루 안 먹으면 벌써 100 이상 올라간다.
1: 네.
3: 예,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흐릿흐분하면서 멍하면서 예, 어떤 데는 조금 어지러울까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저기 멍하고 띵할 때문에 온몸이 귀찮습니다.
1: 네.
3: 야, 그래서 정말 여러 중의도 보고 보건품도 많이 먹었어요.
1: 네.
3: 그래도 예상적이 못 들고 예, 뭐 온전한 뭐 진단이 없더라고요.
1: 맞습니다.
3: 그래 예, 많은 구분 길을 걷다가 우연히 그 선생님이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 새벽강을 저기 선택해서 먹었는데 10일 후부터는 대담이 들은 혈압약을 있습니다. 제.
1: 예예.
3: 예. 처음에는 예, 겁이 나서 못 되다가 저 혈압약하고 이거 한테 먹으니까나 예, 예. 혈압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
1: 그렇죠, 그렇죠.
3: 예, 104, 108 때문에 아고 맥이 없대요.
1: 맥이 없죠. 혈압 또는 저혈압이 맥이 없습니다. 예.
3: 그래서 과감하게 혈압약 푹 떼니까 오늘 이때까지 예, 혈압약 아예 먹습니다.
1: 야, 예. 그게 대단한 게죠. 예.
3: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는
1: 예.
3: 그냥 이 혈압을 신경 쓰기 용이 애납니다. 그냥 혈압 재봐야지.
1: 예.
3: 조금은 지금 또 올라가지. 좀 안 그러면 또 내려가지. 혈압약을 어떻게 저기
1: 잘 됐습니다.
3: 먹었습니다.
1: 원래
3: 예.
1: 그 베탈라크라면 오래 쓰면이 사람이 예. 당뇨병이 올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신기수아이제 예. 그 짝으로 또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되게 잘했죠. 예.
3: 예. 예. 그리고 한 10일 또 더 먹으니까 맥박 빠른 약도 예. 그 다음 점차적으로 다 뛰었습니다.

0: 없어요.
1: 그렇죠. 예.
0: 예. 처음에는 반 알씩 먹다가 한 알씩 먹던 것도 반 알씩 먹다가 오전에 20일 만에 두 가지 약을 다 뗐습니다.
1: 아, 예. 예. 효과를 봤어요.
0: 그래, 언니는 예, 정말 생각밖에 이렇게 약을 떼고니 이 두 가지 약만 떼도 나는 영 기쁩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머리띵 한 것도 저는 친구를 한 개라 하니까는 나은 게 아닌다.
1: 예예예.
0: 예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하품 세게 했습니다.
1: 예예.
0: 하품 그냥 하고요. 앉아서 하품을 하기 싶어 하는데 저절로 자꾸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1: 머리에 산소 부족해 그렇지.
0: 예. 그래서 지금은 예, 하품 아예 합니다.
1: 어,
0: 정말
1: 예.
0: 이게 예.
1: 심장에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 하품 아예 합니다. 예.
0: 예. 정말 신강 정말 예, 마음 이렇게 생각 바뀝니다. 정말.
1: 네.
0: 예. 예. 그리고 입맛이 돌아서 예, 밥을 잘 먹습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45일 먹었는데 체중이 속은 올랐습니다.
1: 어, 원래 영약했죠. 예.
0: 예. 그러던 게 부지런해서 이제 해줘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 옆에 이웃 사람들이 야, 저 암에 무수고 잡수길래 금년에는 저렇게 힘이 나서 일 자꾸 하는가 합니다.
1: 예.
0: 예. 예. 그래 나는 영 마음상에서 기쁜지 정말 이 선생님을 이렇게 만난 것도 야, 나의 인생 길에서 행운을 만났다고
1: 행운이지.
0: 생각합니다.
1: 예. 예. 그게 영광입니다. 예.
0: 예. 다른 의사들은 데서 들어 못 보던 진단도 받아봤습니다.
1: 네. 예.
0: 다른 데서 많이 봤는데 선생님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1: 네, 상세히 안 알려줍니다.
0: 예, 예, 상세히 안 알려주고 난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진단에 병이 이런 진단이 이렇게 나온 걸 처음 들었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러니까 영 기쁘고 예, 영 신심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이 약을 선택한 게 너무나 정말 예, 어, 기쁘고 앞으로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남은 노년 생활을 정말 웃으며 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아, 예. 예.
0: 예. 예. 예. 예. 네. 그래서 저 정말 선생님들 정말 신고하는 데 정말 직접 가보니까나
1: 예.
0: 선생님 두 선생님이 정말 얼마나 인자스럽고 예,
1: 예.
0: 정말 제 집 식구처럼 대학되다.
1: 맞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예. 생각합니다.
0: 예. 예. 젊은 의사분들이지만은 우리가 배울 점이 아주 많더라고요.
1: 예.
0: 예. 예. 그래서 저는 부탁하는데 선생님이 특이한 중약이 예, 광범위 널리 알려주기를 기원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선생님이 건강을 주관하면서 예. 가정의 행복을 주관합니다.
1: 예, 함께 건강합시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우리 활동은 지금 5세트부터 활동했습니다. 3세트를 더 드립니다.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약재가 하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상 우리 황진수한테 혈배강, 예, 이 세트를 쓰게 되면, 예, 다른 약을 따로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 약은 소화계통도 도와주고, 기관지 그짝을도 도와주고, 특히 우리 황진수한테 거기 외에는 크게 서리 이름 뭐 썼는가, 펜탄후연왈 이렇게 썼습니다. 펜탄, 예, 반신불수, 옳지요. 예, 그리고 후연, 무슨 뜻인가? 제대로 회복시켜준다 이런 뜻이죠. 예, 대단히 유명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쇠백항 그거는 짧은 공농주치의 심장 예,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주는 게 쇠백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과그 볼 때는 예, 쇠백항하고 황진수한테 그 약과계는 다 앞면에다 황진수한테 쓰고 뒷면에다 쇠백항이라고 딱 썼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핀파의 이름을 잘 보세요. 예. 예. 그래서 이 핀파의 아인 거는 이게 그런 효과가 날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10세트에는 8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10세트부터 예. 공장 측에서 더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결정해서 싸겠다. 예약해서 싸겠다. 예, 이런 분들 우리 그 혈배강 열곽을 또 더 증송해 드립니다. 어제 이 혈배강 자꾸 더 주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혈배강을 좀 많이 먹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을 혈배강 쓰고 점심에는 우리 황진수한테 쓰고 네, 그래서 우리 정황에 따라서 황진수한테도 가량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상 혈배강 많이 씁니다. 아까도 환자분 전화한 것처럼 열흘 만에 우리 혈압약 끊었다. 이제는 이 혈압약도 그렇습니다. 우리 혈배강

전신이가 혈압을 조절해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혈압이 높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혈배강 쓰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평상시에 혈압 높다 할 때는 인차 혈배강 또 두 알 잡수세요. 그렇게 되면 혈압이 쑥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압은 어떻게 내려오는가? 무슨 혈압약처럼 뭐 리뇨제를 써서 개체암 혈관 확장제를 써서 그 당시 혈압을 팍 낮춰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거는 대뇌의 혈액 공급을 잘 되게 해주고 한 방면은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예 이러면서 혈압이 정상 돌아오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죠. 이게 영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 혈압약 오래 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뭐 생뚱 같은 당뇨병이 막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혈압약 오래 쓰게 되면 리뇨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리뇨제를 오래 써서 마지막에 뇌출금이 생기거나 소변이 잘 나가지 않거나 이런 소변 방면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붓기는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해로운 혈압약들을 우리 빨리 하루빨리 이걸 그 황진수산타의 쇠백항 통해 가지고 서리 끊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15곽에는 15곽을 그러니까 15세트에 15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우리 혈배강 10곽 드리는 활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구분기를 많이 걷게 됩니다. 우리 이제 찾아온 분들이 대부분이 사적 도라지금이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치료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다가다 아이제이까나 오는 겁니다. 와서 제가 상식이 다 설명해 드립니다. 이 병은 어디 밀린에서 어떻게 돼서 이런 병이 왔다. 그럼 치료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다 상식에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 볼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러호저잘 옛날에 기차역전 맞은편에 우기병원 2층 중립과 있습니다. 예, 거기 찾아오면 됩니다. 오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환자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무턱대고 오면 제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약이 그 부양황우탕 얘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합시다. 핵심적인 이런 슬로우를 본다 할 때에 부치 위주 기를 보충해주지 주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호수의 외후를 했습니다. 호수하는 거는 보조적으로 해준다. 거기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약 처방에 그 혈전, 빵콜 이런 것들을 녹여주는 이런 약재가 직접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약재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단삼삼칠에 홍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공 타월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전문 이런 기가 모자라가지고 어혈이 생긴 이런 중풍 후유증 치료하는데 엄청 좋죠. 부양황우탕. 여기면서 제일 중점은 뭐인가? 황치를 대대적으로 이었습니다. 예, 우리 보통 대부분 이런 약재를 본다 할 때에 병용해주게 이는다 할 때는 황치마에였습니다. 이 황치 엄청 비쌉니다. 예. 그래서 이거 우리 120g씩이었다 그 뜻입니다. 한 알에 120g이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왈지를 댕깁니다. 큰 알을 댕깁니다. 그래서 여긴 120g이었는 이 목적이 뭐인가? 우리 부치하는 걸 대량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혈액을 잘 통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제일 중점은 뭐인가? 이걸 부치하는 동시에 꼭 혈전을 녹이는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에 당귀웨이 들어갑니다. 당귀 꼬랑대를 말합니다. 이거는 사지 짝으로 많이 갑니다. 사지에 피를 보충해준다. 팔다리 피를 보충해준다. 이런 짝을 가지요. 그리고 스스로 이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해가지고 서리 혈맥을 열어주고 기혈이가 잘 통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여기면서 황계가 로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예, 여기면 량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우리 경락을 열어주면서 우리 중풍 반신불수

0: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이 황기하고 같이 결합돼가지고 서리 혈액이 잘 통할 수 있게끔 도와주죠. 그 다음에 주요가 뭔가 치설, 천숭하고 또 타오를 홍화 이 네 가지 약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서 호쇠하고 그 다음에 화热 이거는 우리 어혈이 생기게 되면 열이 많이 생깁니다. 열이 생기게 되면 혈압이 자꾸 올라갑니다. 이걸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조시요가 뭔가 띠롱 지렁이죠. 지렁이가 직접 그러니까 혈관이가 막힌 데를 약재들을 몽땅 그 짝을 집중시켜가지고서 그것을 빨리 열어주는 작용이죠.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 석자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소중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가요.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소중한 당신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시냇물 소리, 그리운 그 물결을 따라 문수산 작사 성기화 작곡의 김상훈의 고향의 시냇물 소리가 여러분을 그리운 고향의 시냇물가로 안내할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것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최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로에란 차미령 가수가 부른 행복은 전해드립니다.

세월이 쌓아올린 지혜와 삶의 저녁노을처럼 따뜻하게 물들어가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가요. 한충군 작사, 허순자 작곡의 최래령 가수가 부른 황혼인생을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부부로 만나는 인연은 천생의 연분이라고 하죠. 허도 작사 김나모 작곡의 방송길 가수가 부른 천생의 연분을 전해드립니다.

료행의 기쁨과 설렘을 경쾌하고 희망찬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박장길 작사, 최문섭 작곡의 한초로 최성룡 가수가 부른 기쁨의 료행을 전해드립니다.

아버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는 부모의 마음과 희생, 그리고 그 깊은 사랑을 진솔하고 감동적인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김학송 작사, 안홍천 작곡의 김문우 가수가 부른 아버지가 되고 보내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전주 경종교양회의가 8월 12일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기인 호가복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습금평 당 건설 사상과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을 깊이 학습 관찰하면서 전형 사례를 거울로 삼아 방관자 자세를 견결히 버리고 마비 사상을 타파하며 눈앞의 사례 경정을 영혼을 울리는 사상적 각성으로 전환해 실적관의 기준을 바로잡고 당성 수양을 단련하며 규를 최저선을 엄수하고 청렴한 본색을 영원히 간직하며 자각적으로 이민을 위해 실적을 내고 실속 있는 실적을 내므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데 견강한 작품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호위원회 주임 최영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종교양 특별 영상을 관람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총서기는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 론述를 제기해 누구를 위해 실적을 수립하고 어떤 실적을 수립하며 무엇에 의거해 실적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등 중대 리론 및 실천 문제를 깊이 천명함으로써 당원 간부들이 처신하고 사업 창업하는 데 사상 지침과 행동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를 깊이 터득하고 공익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정치적 요구에 맞춰 전형 사례에서 깊은 교훈을 섭취하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사상 자각, 정치 자각, 행동 자각을 1층 증강해 정확한 실적관으로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인솔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초심이 바르지 못하고 당성이 순결하지 못한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당에 충성하고 신념이 확고한 사상 토대를 1층 튼튼히 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첫째 신분은 공산당원이고 첫째 직책은 당을 위해 사업하는 것임을 시종 명기하면서 자각적으로 개인의 추구를 당의 초심 사명에 융합시키고 자신의 가치 실현을 전주 발전 대국에 융합시키며 당을 위해 직책을 다하고 당을 위해 기여함으로써 당이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지도 간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성 수양을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내포된 정치 품격, 가치 추구, 작품 지조를 깊이 터득하고 당성 자양분을 끊임없이 섭취하며 집정 좌표를 바로잡고 직책 리행 준칙을 명확히 해 사상의 먼지를 1층 씻어내고 정신 경지를 제거하며 도덕 수양을 단련해야 합니다. 공직자로서의 덕성과 인품을 함양해야 합니다. 담력의 해악을 많이 생각하고 마음속의 적을 항상 물리치며 작은 일과 사소한 절차에서 자기 수양을 강화하고 사상 경지를 제거해 시종, 덕을 품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청렴을 지킴으로써 도덕의 방어선을 넘지 않고 규율의 붉은 선을 건드리지 않으며 법률의 최저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중을 리탈하고 대중의 리익을 해치는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대중을 마음에 품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공복정회를 1층 두텁게 해야 합니다. 마음과 힘을 모아 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은 신시대의 확고한 도리라는 것을 깊이 터득하고 당면 경제 형세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며 경제 운행에서 나타난 새로운 변화와 동향을 깊이 분석하고 정신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다잡으며 백방으로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여러 가지 조치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며 대외무역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전력으로 3, 4분기 난관 공략전을 치르고 하반기 결승전을 잘 치름으로써 연간 목표 임무를 견결히 완수해야 합니다. 민생 실세를 착실하게 잘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긴밀히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며 교육, 의료, 양로, 보육 등 분야의 공공투입을 힘써 확대하고 양도와 육아, 건강, 의료, 문화, 관광 등 민생산업의 질 제고와 승격을 촉진하며 열 공급, 부동산 관리, 환경 정돈, 식품, 약품 안전 등 초점, 난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만족도를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역량을 집중해 전문 정돈을 잘해야 합니다. 신서문제 집중 해소 전문 행동과 민생분야 신서문제 집중 치리를 깊이 추진하고 각종 자원을 집중해 어렵고 복잡한 사건, 중점 사건을 확실하게 해소하고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보험 기금 관리, 양도봉사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난관을 돌파하며 대중의 리익을 갉아먹는 작은 부패를 엄중히 타격하고 대중의 리익에 뻗치는 검은 손을 견결히 잘라내 대중들이 깨끗한 기풍이 바로 곁에 있고 공평정의가 눈앞에 있음을 체감하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맹목적인 결책, 규정 위반 결책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능력과 수준을 1층 제고해야 합니다. 민주를 발행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지도부 의사결책 규칙을 엄격히 집행하고 중대사항의 결책, 중요 간부 임면, 중대대상 배치와 거액자금 사용은 반드시 집체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하며 개인 독단이나 림시제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규칙과 결책 절차를 제멋대로 간소화하거나 변통해서 처리해서도 안 되며 개인의 의지가 조직 위에 군림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원 우세, 지역 특점,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입각해 발전의 주공 방향을 명확히 하며 선택적으로 새 산업, 새 경영 모식, 새 동력 발전을 추진해 차별화 발전, 특색으로 승부하는 발전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청렴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매사에 공심의 입장에 확고히 서고 공심에서 출발해 고려하며 재반 규정과 조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권을 이용해 리익 교환이나 리익 수송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공권력이 개인이나 작은 집단의 사리도모 수단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어떤 리익 집단, 권세 집단, 특권 계층의 조종자나 보호 우선이 절대로 되지 말고 시종,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극적이고 해이하며 난관을 두려워하는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실속 있게 일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행동 자각을 1층 증강해야 합니다. 사업 표준을 높여야 합니다. 당 중앙의 결책 포치를 관찰하고 성당이 사업 요구를 실시하는 것이든 대상을 계획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민생에 혜택을 주고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든 모두 하려면 가장 잘하고 겨루려면 앞자리를 다툰다는 마음을 가져 더욱 많은 사업이 전성해

0: 서 인류를 다투고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도록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난관 공략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중대산업 대상이 적고 실물 경제가 약하며 투자 유치 성과가 높지 못하고 문화관광 새 전경, 새 경영 모식 공급이 부족한 등 두드러진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로 유휴 토지, 미완공 건물, 비어있는 공장 건물 등 기존 자산을 활성화해 난제 해결의 실제 성과로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사업 열정을 북돋우어야 합니다. 업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추구하고 공적인 일을 자신의 일처럼 처리하며 이미 결정한 일은 즉시 행동에 나서고 이미 포치한 사업은 단단히 틀어지고 신속히 처리하며 장기 임무는 끝까지 주시하면서 이미 확정한 목표 임무를 실속 있는 발전 성과로 전화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주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연길에 있는 기타 주급 지도일꾼, 주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주당위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부비서장, 주직속 각 부문 주요 책임자와 분관 책임자,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단위와 부분적 기업 사업단위 주요 책임자, 일부 주소속 고등학교와 국유기업 분관 책임자, 각 현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아래 개방의 기세로 지능의 날개를 이란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전조 대외무역 수출입액은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증가했으며 증가률은 전성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아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무역액이 전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눈부신 성적은 장기간 꾸준히 축적한 결실이며 전조 상하가 연변 개방을 심층 추진하며 쏟아온 노력의 열매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전조 상하는 1급, 2지, 3구 발전 좌표를 정조준해 연변의 독특한 지역 위치 가치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국내 국제 쌍순환에 적극 참여하며 두 시장, 두 자원을 잘 활용해 대외 개방의 질과 능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대외 통로를 꾸준히 확충하고 립체 교통망을 완비하며 통상구 기초시설 건설을 가속화하고 통상구 통관 편리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통로 경제에서 통상구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각종 개방 플랫폼을 강화해 국내외 자원 요소를 흡수하고 집결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규모를 계속 확장하고 다국전자상거래 장성극을 공고히 하며 자동차, 해산물 등 수출입 특색 산업 사슬을 키워 전 세계에서 사고 전 세계에 판매하는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연변은 전국, 전성 차원의 개방발전 대국 속에서 자체의 독특한 지위를 확고히 파악하고 최전선 의식과 개방 의식을 더욱 강화하며 1대1로 공동 건설에 깊이 참여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동북아를 향한 개방 교두보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대개방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루어내면서 우리나라가 전면적 개방 구도를 빠르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연변의 책임을 보여주고 연변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0: 주인대 대표이며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리사장인 리홍민은 식품업종에 33년간 종사하면서 회사를 1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종합성 식품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실업 초심을 지키고 품질을 생명선으로 삼으며 실천과 담당으로 인대 대표의 책임과 사명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지능화 생산 흐름선이 전력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해낸 연변 특색 식품들이 해외 시장으로 발송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93년 회사 설립 이래 리홍민은 기업을 이끌고 33년 발전 도정을 걸어왔습니다. 기업은 초창기에 소규모 생산을 하던 데서 오늘날 부지 면적이 13,500평방미터인 현대화 공장으로 발전했습니다. 기업 제품은 8가지 품목 200여종에 달하며 위협식품 장백상 백초원, 한해 케이크 등 여러 자체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리홍위입니다.
2: 作为一名人大代表,
0: 인대 대표로서 저는 직책을 참답게 이행하면서 경제발전과 민생보장을 둘러싸고 적극 거는 헌책해 지방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전력 조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발전에서 저는 고품질 발전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종업원 보장 전사슬 보장 체계를 완성하며 전문 인재 대우를 안정시키고 식품 안전 관리 통제를 엄격히 하며 약식 동원 분야를 깊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 가공 산업에 의탁해 농업, 문화, 관광 융합을 추진함으로써 향촌 진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연변에 뿌리내린 30여년간 리홍민은 시종 기업을 이끌고 공익 초심을 지키며 향촌진흥, 재해구조 지원 등 여러가지 공익사업에 주동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올해 왕청현이 홍수재해를 입고 재해후 복구건설을 전력 추진하는 관건적 단계에 리홍민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했습니다. 그는 광천수, 빵, 과자 등 생활물자 240 상자를 긴급 조달하고 제때에 재해지역 물자 접수 지점에 보내 재해지역 대중들의 과도기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리홍민은 또 기업이라는 대가정도 정성껏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종업원들의 행복을 첫자리에 놓고 기업 문화 구축을 앞장서 추진했으며 로임, 사회보험, 휴가, 승진 등 전사슬 보장체계를 건전히 해 종업원들이 떳떳하게 일하고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인사부 사업일꾼 장파입니다. 기업 종업원으로서 우리의 행복감은 아주 높습니다. 기업의 여러 책임자들이 종업원들을 매우 관심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책임자들은 가정 방문을 조직해 방조하는데 종업원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을 관심하는 동시에 리홍민은 성실신용 경영 최저선을 견지하면서 원료 구매에서 판매 후 보장에 이르는 전사슬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품질로 시장 신뢰를 얻었습니다. 기업 제품은 이미 연속 15년간 유럽, 아메리카, 일본, 한국, 오스트랄리아 등 1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백산 천혜의 생태자원에 의탁해 리홍민은 약식 동원 분야에 초점을 맞춰 인삼, 귀버섯, 사과배 등 현지 농특산물의 정밀 심층 가공에 힘을 기울이면서 제품의 정밀화, 건강화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특색 식품 가공을 조선족 민속문화, 문화관광체험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연변 문화관광 핵심 기념 상품을 만들고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며 향촌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리홍미입니다. 인대 대표는 민의를 잘 전달하는 확성기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향후 저는 직책 리행 사명을 명기하고 장인 정신을 지키며 특색식품 연구개발을 깊이 추진하고 취업 안정과 민생보장 책임을 짊어지며 연변 미식 브랜드를 더 빛내겠습니다. 기업 고품질 발전으로 전조 경제 발전과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민영기업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리홍민은 기업을 이끌고 제품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내외 시장을 넓히며 농업, 문화, 관광 융합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리홍민은 착실히 실천하고 꾸준히 전진하는 자세로 연변의 맛을 널리 알리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민영기업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1: 연변대학 구강의학학부와 부속병원 구강의학중심이 일전 정식으로 현판을 걸고 설립됐습니다. 이는 우리조 첫 교수, 림상, 과학연구를 일체화한 구강학과 플랫폼이 전면 가동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구강의학학부와 구강의학중심이 동시에 설립되면서 교수에서 림상, 과학연구에 이르는 전사슬 관통을 실현해 의학, 교수연구, 심층융합을 유력하게 추동하게 됩니다. 연변조 첫 일체와 구강학과 플랫폼의 건설과 운영은 지역 구강의료자원 배치를 효과적으로 최적화하고 기층봉사 능력을 향상시키며 변강 다민족 지역을 위해 현지화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데 든든한 지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설립대회가 끝난 후 연변조선족자치조 구강림상의학학회 2026년 제1차 학술회가 소집되었습니다.
0: 2026년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왕청팀 대 훈춘팀의 경기가 10일 오후 왕청현 종합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실력이 비슷한 훈춘팀을 상대로 왕청팀은 홈장 우세를 빌어 적극적으로 공격을 조직했고 훈춘팀도 빠르게 경기 상태에 진입해 팽팽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전반 29분경 왕청팀이 공격 기회를 다잡아 선제골을 터뜨리며 점수를 1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훈춘팀은 곧바로 공격을 강화해 왕청팀의 수비진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후반 들어 양팀은 계속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왕청팀은 여러 차례 위협적인 공격을 조직했고 훈춘팀은 빠른 역습을 통해 기회를 노렸습니다. 86분경 훈춘팀이 기회를 다잡아 한 골을 성공시키며 동점골을 뽑았습니다. 최종 왕청팀은 홈장에서 훈춘팀과 1대1로 비겼습니다.
1: 연변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도나팀 대 도문팀 경기 일정이 18일 오후 2시 30분으로 조정됐습니다. 연변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이금희, 윤일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은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로인절 맞이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건강백에 한두 개와 유산균 2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바닷 오리알 선물 세트 2세트와 입살 한 포대 그리고 남경동인당 B족 비타민제 5곽을 함께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1,000원에 상당하는 영양밥솥 한 대와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0 5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 산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연골 영양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증정합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이번 활동 그 로엔절하고 함께 예, 지금 많은

0: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가을 계절을 잘 넘기게 도와주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우대 활동인데, 지금 우리 그 약을 살 때 또 누구나 다 접수할 수 있는 이런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우리 어떨 때는 또 우리 절반 가격도 되지 않은 이런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하고 함께 사용하게 되면 그 우리 입성균이라든가 셀린이라든가 봄의 교실이라든가 안탕이라든가 비타민 B족이라든가 이런 우리 그 동충하초 약의 효과를 가벼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약품을 드리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처음으로 세일 때 바로 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내외 특히 우리 그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일차게 공인하고 있고, 예, 그리고 4,500m 이상이 고온이 악랄한 우연 환경에서 자란 약품으로서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본초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을 차다 덥다 높다 낮다를 병행이 되게 치료해주는 이런 증상인으로 해결해주게 되는데,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오장육부를 치료하는 100가지 증상 가운데서 우리 얼마 동안 복용하지 않아도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증상은 빨리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삼고증에 대해서 좋은 치료 확고가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혈질은 혈질이라는 말만 듣게 되면 보편적으로 공포 심리를 갖게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2: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수고하십니다. 예, 네, 우리도 동충하초를 먹고 있는 가족입니다. 부부가 다 쓰고 있는데 지금 원래 둘 다 노공이고 심장, 그다음에 선, 위, 그리고 관절 이게 다 나빴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먹으니까, 예, 이전에 둘이 같이 약 쓰니까 돈도 엄청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낫지 않아가지고 동충하초를 썼는데, 지금 다른 약 아예 먹고 동충하초만 먹어도, 예,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맞죠.
2: 예, 이전에는 병원 세게 다니고 입원하고 어떨 때는 1년에 두 번씩 입원하고 이랬댔는데, 지금 병원 거의 아예 간다.
0: 맞지.
2: 그래, 이렇게 우리가, 예,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언니 있습니다. 좀 80대 중반인데. 우리 언니가 저기 우리 언니도 병이 많습니다. 어떤 젊어서부터 공작하고 그래서 지금 투시해서 그랬는데, 그저 잠을 못 자고, 예, 머리 아프고, 예, 법인 다들 보고 이래서 내 동충하초 쓰라고 그래 말했던 게, 우리 나사지는 거 보던 게, 예, 실물을 봤단 말입니다. 그렇게 병원 댕기 그랬던 게 아이 댕기 그랬거나 확실히 좋은 것 같다면서, 그래 우리 언니 지금 오늘 싸겠다 해서 그래, 내 지금 오늘은 이렇게 서비스도 좋고 지금 그렇게 아예 4,500m 그런 안개라는 그 환경에서 고온 환경에서 자란 뿌리 어디에 있는가고 생각해보라고 내일 했습니다.
0: 맞지, 예.
2: 이런 뿌리래야 그리고 또 그 발효를 시켜서 그 보통 약보다 30배가 더 높은데 이거 써보라고 그래 선전했던 게 싸겠단다. 그래 오늘이 저 9각 먼저 싸서 써보겠단다. 9각 주문한다. 예.
0: 2832-0666번에다 예. 지금 인찰 연결해 주십시오.
2: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우리 혈지라 하게 되면 나쁜 물질이라는 것만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혈지라는 것이 인체 중이 일종 중요한 물질입니다.
1: 네.
0: 우리 혈지 중에 그 담고촌이라는 것은 세포막을 형성하는 물질이고 호르몬을 합성하는 물질입니다. 우리 체내에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사람들이 지금 인상년 가운데서는 우리 혈지만 하게 되면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또 그 감유삼지라는 것은 에너지를 우리 맥이 나게 하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 수치를 초과했을 때 혈액 속이 쓰레기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1: 네.
0: 만약 우리 혈지가 높게 되면 혈성도가 높아가게 되는데 피가 걸어지게 됩니다. 피가 걸어지게 된다면 우리 한 곳에 유집되면서 혈관벽 그 내경이 좁아지면서 막히게 됩니다.
1: 네, 잠시만.

0: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1: 빈도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0: 네.
1: 남의 동통학생을 어느 옛날에 먹었습니다. 그러면까지 몸에 비용이 많은데 다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얘 심장이 항상 하고 답답하고 부딪혔던 게 많이 도와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어요.
2: 그렇죠. 예.
1: 얘 다음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음에 그 잘 돼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 혈압이 조정아이돼서 혈압약을 수아지 놓고 먹었는데 하루에 세 번씩 먹었는데 지도 얘 혈압약을 한 번 먹는데 한 번에 반할씩 먹어도 혈압이 영 잘 됩니다.
2: 맞죠. 예.
1: 그래서 이 혈압약도 저기 작게 먹고 애매 좋겠습니까. 그리고 얘 미트 뭐라 하면 소화제에서 밥 못 먹었습니다. 계속 죽어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데 시도 소화가 돼서 밥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이 납니다. 그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맞지요.
1: 그리다가 또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예, 그리다가 부모도 많이 보았는데 옷을 사서 예, 뼈 아프던 것도 다 보았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항제들 먹던 약이라고 그러는데 언제나 다 치료해야 된다. 계속 좋아서 내가 계속 먹다가 오늘에 아까로 배달받다고 전화드립니다.
2: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1: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아픔에서 감사합니다.
2: 네, 선택 잘했습니다.
0: 네.
2: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네, 네 저도 동청하자 쓰고 왔습니다. 저는 전립선 비대가 있어요. 소변이 작고 소변이 시원하게 못 봤습니다.
2: 아,
3: 이 동청하자 선생님 소변 자성이 해가지고 지금 소변 시원하게 나가면 좋습니다.
2: 전립선 문제가 해결됐지요. 예.
3: 네. 그래도 위에서 했던 이야기
2: 맞습니다.
3: 아, 소화가 안 되고 어떤 때는 잠만 먹으면 설사했는데 지금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를 안 해도 좋습니다.
2: 아, 비상이 좋아진 겁니다. 예. 예.
3: 그래도 심장이 안 좋아해 항상 숨이 차고 무슨 조금만 무슨 빛도 해도 오늘 놀라고 그랬는데 지금 숨도 안 차고
0: 네.
3: 놀라지도 않고
2: 예.
3: 많이 좋아졌습니다.
2: 맞지요.
3: 그래도 혈압이 온전되지 않아서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데 지금 혈압이 온전되니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2: 맞지요. 예.
3: 그래도 면역력이 나서 감기 잘 걸렸습니다. 감기 걸리면 또 병원에 댄디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쓴다면 감기 미나에 걸리면 이거 쓰니까.
2: 맞습니다. 예.
3: 그래도 불면증에서 예, 잠 들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쓰니까 잠이 더 잘 나옵니다. 이거 쓰니까.
2: 예. 맞지요. 예.
3: 여기다 중풍 한 달 돼도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 쓰는데 앉아있는 것도 자꾸 비틀썩 이래 있던 게 지금 앉아있는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3: 그리고 약은 먹어도 자꾸 깨끼고 물어봐야 깨끼는데 깨끼는 게 없어졌습니다. 이게.
2: 맞습니다. 예.
3: 그래서 걸른 것도 항상 꼬꼬자기 걸자고 이따 갔다 저따 갔다 이랬는데 걸른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2: 맞죠. 예.
3: 예. 그래 이번에 할때 이건 좋았을 할때 좋으니까 18곳 사서 쓰겠습니다. 우리.
2: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일반적으로 우리 그 혈관이 그 벽이 내경이 좁아지기 때문에 막히게 되는데, 제가 그냥 얘기 드렸는데, 우리 막히게 되면, 어느 곳이 막히게 되면 어느 곳에 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작은 덩어리가 형성되면서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말하고 있는 동맥 주기한 경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런 작은 덩어리가 많아지고 커지게 된다면 점차적으로 혈관을 막아놓으면서 혈류 속도가 늦어지게 되고 엄중해지게 되면 혈류가 중단됩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예.
4: 예, 동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4: 예, 제 동생 나서 바래도 뭐 먹나 한단다.
2: 예.
4: 어제 1년 넘어 먹었습니다, 네, 이거.
2: 아, 예.
4: 예, 이거 먹기 전에 네, 혈압 조절이 잘 아이디에서 예, 계속 이렇게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며 잠 못 잤단 말입니다. 이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어떤 노년역시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지만 잠을 못 자는 게 진짜 힘들더라. 몇 년 동안은.
2: 맞지요. 예.
4: 근이란 게 팍팍 내리지. 이 가슴이 계속 더부르고 하면 밥도 맛이 없어. 밥도 못 먹고. 그래 중이 그룹에 와서 뭐 중약도 써보고 뭐 광과약도 먹어보고 한 게 낫지 않아서 예. 야, 약을 얼마 바꿨는지 모른다. 광고약이라면 얼마 썼는지 모른다.
2: 그랬겠죠.
4: 예. 예. 그래도 막, 그럴 것처럼 하다 자꾸 반복이 오더라. 맞나?

0: 상하게.
1: 맞습니다.
0: 그러다가네 예. 이 우연히 이 방송에 당첨해서 바로 깬분이 돼서 들어봤는데 이야기 하도 투지 해가지고
2: 네.
0: 이걸로 먹어보자고 이거 먹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 이걸로 지금 많은 점점을 해결받습니다.
1: 맞지요. 예.
0: 예. 밤잠 자자지 밤 마십시 근이랑 팍팍 내렸는데 근이 원 상태들 돌아왔지. 이거 너무 좋습니다. 생각 밖에도 예, 골관절에도 좋아지. 이 추위 대가 세게 타다 말입니다. 추위 타고서 지나가고 어느 감기 다 했습니다. 그런 게 이걸로 지금 이거 영 해결 보고 있다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전화기
1: 예.
0: 갈 때도 이불 밑에서 이 양말이 한 신고 잤습니다. 제 발이 너무 시려워서. 근데 지금 이 증상도 지금 없다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0: 하도 너무 좋아가지고 예. 계속해서 먹다 먹다 한 1년 조금 넘어 먹었는데 예. 좀 약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배달받아 좀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이 좋은 거 몸이 맞으니까.
1: 그러십시오. 우리 요 가을 계절에 좀 잘 냉기자게 되면 우리 약도 많이 줄이게 되고 또 그 약하고 같이 들게 되면 약 효과를 가볍게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들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사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0: 네, 2830666번에.
1: 네, 맞습니다.
0: 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괜찮아 맞습니까?
1: 예.
3: 예, 선생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정말 가면 예, 저도 동충하소를 쓰고 있습니다. 야, 이 쓰기 전에는 저는 예, 허리 이렇게 아프고 다리도 이렇게 이전에 아침 넘어져서 다친 다리가 좀 나먹어 놓았네. 그 다리 아프고 이래서 영 바삐 그래서 그래서 뭐 에, 아플 때마다 또 이렇게 그리고 또 풍수성 관절이랍니다. 예, 다리 이래서 날이 흐리거나 비 올 때면 또 내 다리부터 아프고 이래 됐습니다. 그래 병원에 가끔 상계 그거는 좀 뭐 풍수성 관절이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앤디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런 고야도 싸서 붙이고 이래도 그래서 그때 붙이 쓸데없습니다. 그래요. 난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동충화도 쓰기 시작했는데 야 정말 효과 좋습니다.
1: 맞지요.
3: 저는 예, 저만 가면 예, 이래 저만 가면 예, 저 허리 아프고 이 다리 아프던 게 그게 인타 나사집니다. 예, 정말 삐 정말 좋습니다. 예.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저만 가면 이래 저만 가면 기억력이 또 떨어지고 이랬던 게 기억력도 인차 돌아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 그래 나는 이 정말 배에도 이렇게 좋고 정말 예, 모든 면에 그리고 이거 땀이 나는 씩이 납니다. 예, 그래서 땀도 오전 후에 그렇게 아예 이롭습니다.
1: 어, 예.
3: 아무리 이래 걷고 이래도 예 저만 가면 그래도 저 오전은 이롭다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아이 기관지 저 좋지 않아서 기침이 자꾸만 마른 기침도 나고 이래던 게 그것도 여전히 기침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영 기관지도 다 소화됐습니다.
1: 맞지요. 예.
3: 예. 이러니까 선생님 저는 요 우리 둘이 그다음에 이렇게 먹고 좋을까 우리 둘이 부가에서 이렇게 쓰길 해서 예. 이번에 열나도 통도 이렇게 싸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부부가 같이 쓰게 되면 예, 그 많이 주는 예. 그 활동에 참가해야 경상에서 더 큰 도움이 예, 됩니다. 예. 예. 2830.
3: 어, 약에 약 더 주지 또 우대구리 더 가나 예?
1: 맞지요. 예.
3: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3: 예예. 2830666. 예. 예. 아들만합니다.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수고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나도 동축한서 발화정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배가 나빠서 예, 그냥 거저 기침 나지, 가슴도 아프기도 하지, 거저 폐렴이 자꾸 걸려서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계속 입원해 놔야 됐습니다. 입원해다 나도 예, 그때는 그래, 괜찮을까 돌아도 또 자꾸 재발하고, 재발하가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동충아 또 발화정도 쓴다 부터니 지금 예, 배가 이롭지 않습니까?
1: 맞지요. 예.
4: 아무도 못 이롭지, 기침도 안 나지, 예.
1: 너무
4: 예, 병원에 입원도 아예 합니다, 어제는. 그리고 예, 그러니까 심장도 나빠가고, 맨날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가슴 침침하고, 답답하고, 어떨 때는 가슴목을 꽉 조여놓는 같은 감도 나고, 예, 자꾸 짜증도 나고, 이랬더랬습니다.
1: 그래서
4: 이 약 쓴다 보다 지금 이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1: 맞습니다. 예.
4: 예, 기억력도 없던 기억력도 돌아섰지. 위로 나빠서 애미네 밥을 잘못 먹고 죽을 죽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 자꾸 죽을 먹은 내기 없지 그랬을 게.

0: 그래든지 지금 이 소화가 잘 돼가고 무엇이든지 먹으면 소화 잘 돼서 인간 잘 먹습니다. 그래나 예, 잘 먹어놓고 맥이 나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1: 그렇죠.
0: 예, 관절이 나쁘다. 관절도 낫지. 그냥도 머리 아프고 오지럼증이 나고 자꾸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그래서 눈만 감으면 예, 무슨 잡생각도 많고 꿈이 많으면 예, 얘네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 게 이중 자는 게 사라졌으니까 지금.
1: 맞습니다. 예.
0: 예, 잠을 잘 자고 이렇습니다. 이중 동초강선 예, 사철백지는 기능 이런 악리라 높은 건지대에서 예,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불로 이런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동사초밖에니
1: 맞죠. 예.
0: 예, 발효시킨 약품이지 다른 약보다 30배나 효과 더 나는 약이 정말 약은 내 먹어볼까 진짜 약이라는 게 실감이 나옵니다. 이 약을 써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예.
1: 그렇죠.
0: 그래,
1: 예.
0: 예. 그래 이좀 우대 활동이 지금 좋아나가고 예. 경제상에서도 얼마나 전략입니까? 우대 활동 때문에 사니까.
1: 맞습니다. 예.
0: 예. 이번도 우대 활동 이렇게 특별히 좋고, 좋고 하니까, 예. 난 좀 우대 활동을 참석해서 좀 장기적으로 써보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예.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설명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혈관을 막아 놓거나 혈류 속도가 늦어지게 되고 엄중해지게 되면 혈로 피 흐르는 것이 중단되는데 이런 정황이 만약 우리 심장에 발생한다게 되면 관심병을 초래할 수가 있고 만약 우리 머리에 발생한다면 뇌중풍,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맥경화 때문에 머리가 막힌다게 되면 이런 쪽의 풍이란 것이 오게 되는데 지금 막히게 되면 어느 곳이 막히게 되면 어느 곳에 병이란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머리에 발생한다면 뇌중풍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저혈관, 그러니까 눈이 그 안저혈관을 막아놓는다게 되면 안저동맥경화를 초래하게 되고 시력이 하향되고 어떤 분들은 실명까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 발생한다면 신동맥경화가 초래될 수가 있고 심공농 쇄갈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하재, 그러니까 다리에 발생한다면 지체의 괴사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미란이거나 궤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고혈증은 고혈압을 유발할 수가 있고 담결석이거나 이선염, 그리고 성공농 장애라든가 로는 치매 등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말하게 되면 장기적인 간이 음역하게 된다게 되면 고혈질을 형성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혈지가 지금 높아가는 것이 많이는 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0: 간이라는 것은 혈을 저장하는 것을 주도하게 되고 또 혈이라는 것은 음에 속합니다. 그리고 음양 우리 이런 걸 말할 때 우리 피라는 것은 음에 속합니다. 간이 공능이란 것은 간 음이 영양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간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통속적으로 말하게 되면 간장에 영양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을 가리키게 되는데 마치 간장이 영양액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간에 이런 원인에서 나타나서 몸에 여러 가지 병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 동청하초 발음이면은 오장육부 가운데 간, 우리 간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쁜 노폐물을 해독한다는 걸 아는데 이런 동청하초 발음이면을 쓰게 되면 우리 해독하는 걸 또 가강해 줄 수가 있고 공능을 회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간의 원인에서 우리 간에 문제가 오게 되면 그 옆에 장기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같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간이 음이 흑하다고 하는 것은 간을 영양하는 물질이 모자라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 간이 혈을 저장하는 공능이 하강되고 우리 그 간이란 거는 피를 저장하는 창과 마찬가지인데 우리 여러 개 장기에서 문제가 나타나서 특히 우리 심장이라는 피가 모자라는 이런 장기인데 병이 오게 되면 그러면 꼭 간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간이 혈을 저장하는 이런 공능이 하강되기 때문에 혈액이 신진대사가 완만해지면서 대량이 혈지가 대사를 진행할 수 없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하고 간장이 유지되면서 고혈지라든가 고혈압, 고혈성도 같이 우리 혈압이 높은 것도 우리 원인 추적이 잘 되지 않지만은 간의 열이 우리 물어 올라간다면 역시 고혈압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라는 건 우리 심장하고 고혈압은 서로 원인하고 결과를 되는데 혈압병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 심장병, 심장병을 오래 한 분들이 고혈압을 합병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약에는 우리 혈관하고 간장에 유집되는 이런 물질로 인해서 우리 고혈지라든가 고혈압, 고혈성도 비만이라든가 지방간 등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혈지라든가 고혈압, 고혈성도 비만, 지방 등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우리 지방을 청리하는 면에서 우리 중시를 돌려야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간장이 음을 조절하여야만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혈지가 높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 나지 않고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옆구리가 아프거나 눈이 불편하거나 깔깔해나거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에서 말하게 되면 우리 눈에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간에서 찾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 지금 동청하초 발효균을 쓴 분들이 눈이 좋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던 분들 동청하초 발효균을 쓴 이후로는 간 공능이 제대로 회복되기 때문에 눈에 문제가 나타난 것도 함께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손하고 손발 가슴이 열이 날 수가 있고 조수반 열도 있고 도둑땀을 흘리게 되고 입이 마르거나 인후가 간조한 등 간열이 고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문제란 누군가의 잘못이 꼭 있어야만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얄궂은 운명이 던져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도 모를 실타래 같은 문제를 대면하게 됩니다. 혼자 지고 가기엔 무겁지만 누군가와 나누기도 참 버겁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안고 가야만 하는 문제. 당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까이가 아니라서 알지 못할 뿐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만으로도 위로를 가지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단단한 자세로 그 문제를 안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실마리 한 오리가 빠져나와 풀려져 버린 문제를 발견하지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흐리겠으며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도너아에는 비가 좀 많이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7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9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매주 한 권 읽어볼 만한 책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책은 승리하는 마음가짐과 성공 습관에 관한 책, 앨런 스테인 주니어의 승리하는 습관, 능률을 높이는 15가지 도구들입니다.

미국 최고의 농구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 성과 코치 출신인 저자는 책에서 농구 스타들의 사례를 통해서 실전을 통해 쌓은 승리하는 마음가짐과 성공 습관을 들려줍니다. 책에 등장하는 농구 스타들의 사례는 운동 분야에 한정되지 않았으며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원칙들과 다른 분야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원칙들이 서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책에서는 또 개인, 령도자, 조직을 아우르는 승리의 원칙에 대해 짚어줍니다. 큰 변화는 사소한 것들이 축적돼 만들어지는 법이죠. 성공의 기본 원칙을 깨닫고 매일매일 기본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행에 옮기고 습관화하고 매일 실천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지만 우리는 해야 한다고 아는 것에서 실제로 하는 것 사이의 격차, 즉 실행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매번 실패하곤 합니다.

성과를 높이고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이 실행 격차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승리하는 습관, 이 책에서는 바로 실행 격차를 줄이는 방법들을 찬찬히 짚어줍니다. 모든 원칙의 출발점은 자기 인식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내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지, 나는 어떤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제대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냉엄한 현실을 인지하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지한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성과를 높이고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생각과 행동의 실행 격차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된다는데요. 계속하여 앨런 스테인 주니어의 승리하는 습관, 승률을 높이는 15가지 도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인식이 없다면 결코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식은 자신에 대한 통제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작자는 통제 가능한 것들을 통제하라고 강조합니다. 한정적인 시간, 관심, 에너지를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들에 쏟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중에서 95%의 사람들은 자기 인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계속 거짓말하는 셈이라고 책은 말합니다.

기회가 오지 않을 때 힘든 시간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열정은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기회에 대비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하면 늦는 법,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해 늘 준비되어 있으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반응에 대해 성장에 적대적으로 필요하나 상대적인 수용력을 갖춰 판단하고 말합니다.

자기 인식, 열정, 훈련, 수용력이 합쳐지면 자신감이라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스스로 준비가 된 자에게는 자신감이 저절로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신감은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로부터 개선이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이 승리하는 원칙입니다.

작자는 마라톤 참가와 등반 도전 등 자신의 경험으로 지옥 같은 체험을 고백합니다. 그것들을 통해 치욕과 좌절감을 안긴 경험들이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으로 작용하게 됐는지 그 여정을 보여줍니다. 자신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장시간을 걸쳐 매 순간에 충실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책은 또 조직과 사회 생활의 령도자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되는 팀원들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비전, 문화, 섬김, 인격, 권한 위임을 통해 진정한 령도자가 갖춰야 할 것들을 들려줍니다. 성공을 습관화하기 위한 자신만의 무기를 어떻게 발견해내고 실행하는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통해서 배우는 인생의 기술. 이상 오늘의 추천도서, 승리하는 습관, 승률을 높이는 15가지 도구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의 단맛을 책임지는 조미료, 설탕. 많이 먹으면 몸에 나쁘지만 적당한 양의 설탕을 음식에 넣으면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방의 조미료로만 알고 있었던 설탕. 생각보다 무궁무진한 활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꿀팁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진 입술이나 거칠어진 팔꿈치를 관리하기 위해서 묵은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설탕으로 천연 각질 제거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설탕은 죽은 피부 세포를 벗겨내 새로운 세포가 재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리 기능을 합니다. 천연 보습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야자유나 꿀의 설탕을 1:2 비율로 섞어 사용하면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각질 제거제가 만들어집니다.

생화는 보고만 있어도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요. 아쉽게도 금방 시들어 버리다 보니 때로는 구입하기가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으로 생화를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화를 꽃병에 담을 때 유리병에 물을 담은 후 그 물에 설탕을 조금 섞어 꽃을 꽂아두면 꽃의 신선도를 보다 오래 유지해 꽃이 시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삭한 과자를 먹다가 한 봉지 다 먹지 못하고 그냥 두면 아무리 잘 밀봉한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 눅눅해지면서 식감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과자를 각설탕과 함께 넣어 보관한다면 설탕이 수분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과자가 눅눅해지지 않고 바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설탕은 김치통의 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치를 보관했던 비닐

용기는 아무리 씻어도 김치 특유의 냄새가 남아 다른 음식을 보관하기 꺼려지게 됩니다. 이때 물과 설탕을 2:1의 비율로 섞어 용기의 반 이상을 채운 다음 충분히 흔들어 씻어주면 그 냄새가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달콤함을 책임지는 주방의 조미료 설탕. 생각보다 설탕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고 하는데요. 계속하여 다양한 설탕의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탕은 기름기를 제거하는 효과도 탁월합니다.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를 하고 나면 그릇이나 조리 도구들에 남아있는 기름기를 오랜 시간을 들여 제거해야 합니다. 이때 세제에 설탕을 소량 넣어 사용하고 그릇을 닦아주면 훨씬 더 깨끗하게 씻을 수 있으며 기름기가 남아있는 미끈거림이 인차 사라집니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손에 남아있는 기름기도 손 세정제에 설탕을 소량 섞어 손을 씻어주면 기름기가 쉽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우유나 흰쌀밥, 달달한 음료 같은 것들입니다. 이들처럼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설탕도 매운맛을 빠른 시간에 잠재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설탕을 조금 집어 혀 위에 올려주는 매운맛으로 화끈거리는 혀와 입속을 달래줄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하려고 냉동실에 얼려둔 고기를 꺼내게 되면 해동시키는 시간도 반나절 걸립니다. 이때 해동 시간을 단축시키고 빨리 요리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설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설탕을 두 숟갈 정도를 넣어 잘 섞어준 뒤 냉동된 고기를 그 물에 10분 정도만 담가두면 빠르게 녹으면서 고기의 잡내도 잡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육류의 경우 설탕을 넣고 생선의 경우에는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깜빡하고 보관을 잘못해 시들었거나 냉장고에 오래도 시들어버린 채소들도 설탕과 식초만 있다면 다시 싱싱함을 되찾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채소를 푹 담글 수 있는 그릇에 물을 충분히 담고 식초와 설탕을 2대 1 큰 숟가락의 비율로 잘 섞어준 후 이 물에 채소를 담가두면 물의 농도가 채소보다 높아 삼투압의 원리로 채소의 수분을 보충해 싱싱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네, 세상에는 걱정 없는 사람,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고민을 안고 사는 세상살이, 서로가 서로의 따뜻함으로 되어봅시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0: 마을 밖에서 다툼 소리가 들리자 동필모와 사각재가 차례로 나왔다. 하장공은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말등에 실린 책을 하나 땅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른은 기어코 책을 다 태울 겁니다. 다른 두 어르신들 말이시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사탕님은 정말 화가 나서 하장공을 보며 마구 삿대질을 했다. 아홉째, 내 책을 태우는 날에는 나도 목숨을 내놓겠네. 그는 책더미 위에 두 팔을 벌리고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다. 동필무가 그걸 보더니 웃으면서 걸어왔다. 장공이 이렇게 합세. 내 책이랑 사각제 책은 다 태워도 좋으니 이 양반의 책은 반만 태우고 반은 내 말에 실지. 그럼 내일은 절대 대화에서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어떤가? 하장공의 속뜻이야 책을 정말 태우려던 것이 아니라 장난삼아 사탕님을 을러매서 대화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됐습니다. 어르신께서 사정을 하시니 그 절반도 태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호위련 전사들한테 서르신 책을 조금씩 나눠주고 가라고 하지요. 그는 허리를 굽혀 서특립을 부축에 일으키고는 웃으며 당부하였다. 어르신 절대 대화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제 목이 떨어집니다. 하장공은 자기 목을 가리키며 목을 날리는 신용을 하였다. 주울내가 하장공도로 효양연에 있는 어르신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러면은 목을 자르겠다고 엄포를 놓은 일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사통립은 귀한 자식을 대하듯 책을 꼭 보듬어 안고는 마을로 들어섰다. 식은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적삼이 흠뻑 젖어 있었다. 이튿날 사통립은 대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사실 이날 행군 속도가 너무 빨라 대호에서 떨어진 사람이 적지 않았다. 리행도는 몇 사람을 데리고 뒤처진 사람들을 추슬러야 하였고 통신은 마저 성취하는 사람을 부축해야 할 형편이었다. 점심때쯤 갑자기 앞에서 총소리가 났다. 홀로 산길을 따라 부대를 쫓아오던 리행도가 서둘러 달려갔다. 길가에 놓인 들것에는 혼수 상태에 빠진 홍군 전사 한 사람이 누워있었다. 그 옆에서 14살쯤 되는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코를 훌쩍거리고 있었다. 리행도가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왜 울고 있어요?
1: 들것을 맨 짐꾼들이 총소를 듣고는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0: 소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1: 아니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
0: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 건너 산에서 또 땅땅 총소리가 울렸다. 소년 전사는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는지 크게 당황해했다.
1: 괜찮으니까 겁내지 말아요.
0: 리행도는 허리에서 권총을 꺼냈다. 하지만 총알이 몇 발밖에 없다는 게 더 놀랐다. 리행도는 소년이 메고 있는 총을 벗겨 철컥 총알을 재워놓았다. 산에 사람의 그림자 몇칠 언뜻 보이더니 산을 내려가자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었다. 리행도는 비탈을 찾아 풀밭에 숨었다. 그는 산을 내려오는 사람을 겨누고는 방아쇠를 당기었다. 총소리와 함께 사람이 덜썩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었다. 검은 그림자들은 금세 산비탈로 몸을 숨기었다. 흰 개자식들은 모두 민단들이라서 변변히 싸울 줄을 모른다니까. 리행도

0: 웃으면서 총을 소년 전사에게 건넸다. 그러고는 들끝 한쪽을 들었다. 어서 가요. 두 사람은 달리듯 걸었다. 소년이 땀범벅이 되어 헐떡거리니 리행도는 들끝을 내려놓았다. 그제야 그는 들끝에 놓은 사람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다. 우로 쳐들린 눈썹 때문인지 아주 영준해 보였다. 얼굴이 누룩그레하고 몹시 여인 사람이 두 눈을 꼭 감은 채 잠들어 있었다. 리엔도가 물었다. 동지는 어디 소속이지?
1: 야전병원입니다.
0: 그럼 이분이 호위병이에요?
1: 아니요, 저는 간호사입니다.
0: 이분은 누구죠?
1: 영장인데 무슨 전투 영웅이라던데요.
0: 이름이 뭐던데요?
1: 김우래입니다.
0: 김우래? 홍성보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두 사람은 곧 다시 들끝을 들고 걸었다. 앞은 폭이 몇 미터쯤 되는 작은 강이었다. 리행도는 들끝을 놓고는 바지 가랭이를 걷어올리고 물에 들어서서 얼마 깊은지 가늠해 보았다. 마침 달거리를 할 때여서 물으로 금세 피가 떠올랐다. 소년 전사가 놀라 소리쳤다.
1: 동지! 동지! 어디 다치셨어요?
0: 리행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기슭에 올라오자 소년 전사가 또 물었다.
1: 금방 저기 총에 맞은 거죠? 예?
0: 아니야, 다치지 않았어.
1: 그런데 왜 피를 흘려요?
0: 바보 같은 이라고. 리행도가 웃으며 말을 했다. 어서 들끝을 메고 가기나 해요. 강을 건너 얼마 가지 않았는데 길가에 두 사람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야전병원의 지도원이었다. 그는 얼른 달려오더니 리행도에게 경례를 하였다.
1: 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0: 리행도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들도 참 방심했나 보군요. 하마터면은 영웅을 잃을 뻔했잖아요. 군무에 분주하고 전보가 빗발친다. 세상에서 제일 바쁜 주울내는 끝없는 행군길에 산처럼 무거운 졸음이 몰려오며 끝내는 말에서 떨어진다. 귀주 심산의 한 오두막에서 주울내는 딱딱한 문짝 침대에 누워 모처럼 달게 잤다. 새벽 5시 아직 날이 어두운데 상호에는 램프가 불을 밝히고 있었다. 본부의 오랜 참모 왕주와 변신원 소명이 침대 앞에 서서 초조하게 서성거리었다. 소명은 급히 전해야 할 전보물을 움켜쥔 채 벌써 수십 번을 불렀다. 하지만 조울려는 좀처럼 개운하지 않았다. 남달리 잠귀가 밝아 평소에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눈을 번쩍 뜨는 사람이지만은 오늘은 너무 고단했던 모양이다. 세상에 조울래처럼 바쁜 사람은 없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해도 해도 끝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대로 쉴 틈이 있었지만은 조울래는 언제나 사람과 일에 치여 허우적거리곤 하였다. 낮에 부대를 따라 행군을 하다가도 전보를 보내야 했다. 또 전보를 받기 위해 뒤처져 있다가도 다시 부대를 따라 잡아야 했다. 부대가 주둔하고 나면은 가장 먼저 서둘러 무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는 각 군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부대의 상황을 파악해서 회의를 열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의논한 다음 전보문을 써서 전보를 보냈다. 전보를 보내지 않고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는 늘 작전실 의자에서 잠을 자곤 했다. 참모들은 날마다 똑같은 말로 권하곤 하였다. 조부주석 동지, 전보는 저희가 꼭 보낼 테니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은 조울래는 이렇게 대꾸했다.
2: 다시 왕정이한테 전화를 걸어 전보를 보내는지 물어보세요.
0: 참모가 전화로 무전실 대장 왕쟁이 전보를 보냈다는 사실

0: 확인하고서야 그는 하품을 하면서 자러 갔다. 자러 가면서도 밤이 깊었던 새벽이든 전부가 오면은 반드시 가져오라고 당부를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금방 잠든 사람을 깨우겠는가. 더욱이 가까이에 있는 참모들 가운데서 모질게 주울레 잠을 깨울 만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 주울레가 부탁은 그렇게 했어도 보통 그가 잠에서 깬 다음에야 전보를 보여주곤 하였다. 한 번은 왕주가 중요한 전보를 뒤늦게 건네자 주울레가 참지 못하고 왕주를 쏘아부었다. 이 전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에 온 전보를 왜 이제야 갖다 주는 겁니까? 왕주는 말문이 막혔다. 중요한 전보는 제때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어찌 명예를 따른 데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친절한 주울레였지만은 비판을 할 때는 매서웠다. 왕주, 당신은 오랜 동지가 아닙니까? 어찌 이처럼 책임을 허술히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왕주를 아프게 찔렀다. 그는 거의 울상이 되어 말을 했다.
1: 제가 주부조석 동지를 여러 번 불렀지만은 일어나지 않아서 차마 더 못 깨우고 돌아갔습니다.
0: 못 일어난 거는 내 잘못이지만은 흔들어서도 깨워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1: 주부조석 동지를 흔들어 깨우다니요. 지휘관 동지들한테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0: 혁명을 위한 일인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일부터 중요한 전보가 있거나 지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곧바로 나를 부르세요. 일어나지 않거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깨워야 합니다. 깨우지 못한다면 동지들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매듭 지어지는 듯 하였다. 하지만 말은 쉬워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어젯밤 주울레는 본부 이름으로 5군단과 9군단에게 전보를 보내 적을 거짓 공격하여 북으로 끌어들여서 남하하는 주력부대를 음호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는 새벽 3시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그런데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9군단에서 답을 보내왔다. 소명이 전보를 들고 와서 주울레를 불렀다. 모처럼 단잠을 자는지 주울레는 몇 번을 불러도 일어나지 않았다. 소명은 망설이다가 왕주를 찾아갔다. 왕주는 전보를 보더니 머뭇거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소명과 함께 주울레의 거처로 왔다. 주울레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검은 수염이 가슴에 축 늘어진 채 가끔 코를 골았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듯 주울레에게는 잠이 필요하였다. 두 사람이 여러 번 불러도 주울레는 깨어나지 않았다. 소명이 먼저 물러섰다. 깨우지 맙시다. 전보를 좀 늦게 본다고 일이 생기지는 않겠죠? 하루가 늦어질 텐데 안 됩니다. 질문이 몇 가지가 있던데 이런 전보를 받고도 안 깨운다면 호되게 비판을 받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다. 소명은 다시 나직이 소리쳤다. 조부수석 동지, 조부수석 동지, 구군단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낮은 소리로 불러서야 깨어날 리가 없었다. 금방 잠이 들었는데 그렇게 깨우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흥국이 오두막 한쪽에서 자고 있다가 몸을 뒤척거리며 짜증스럽게 소리를 쳤다. 왕주와 소명도 마음이 편치 않아 잠자코 물러섰다. 조금 지나자 기상나팔이 울리었다. 깨워야겠습니다. 왕주가 나직히 말했다. 구군단의 전보를 쳐야 하니 더는 안 되겠어요. 두 사람은 귀전이 되고 조용히 주울레를 부르면서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끙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깨지 않았다. 두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서 등을 잡아 일으켰다. 조부주석 동지, 전보가 왔습니다. 구군단에서 온 전보입니다.
2: 뭐라고?
1: 전보입니다. 구군단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0: 전보를 받아진 주울레는 눈을 뜨지 못했다. 애를 써보아도 눈꺼풀은 천근이라 되는 듯 다시 감기였다. 왕주와

소명은 졸레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졸레도 머리를 가로저으며 잠을 쫓았다. 흥국이 젖은 수건을 가져다 졸레의 얼굴을 닦아주자 정신이 좀 들어했다. 오랜만에 한숨 잘 잤군. 그는 빙긋 웃으면서 말했다. 근사리 나를 꽉 짓누르는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일어날 수가 있어야지. 정말 죄송합니다, 주부주석 동지. 왕주가 고개를 숙이었다. 졸레는 손에 쥔 전부를 보면서 말했다.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지요. 그날 오후였다. 대호가 한창 산길을 걷고 있을 때 왕주가 허겁지겁 달래와 주부주석이 말에서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모태똥은 깜짝 놀라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달려갔다. 졸레는 길가 큰 나무에 몸을 기댄 채 숨을 돌리고 있었다. 이마가 살짝 벗겨지고 온몸이 흑토성이가 돼 있었다. 모태똥이 걱정스레 물었다. 아, 좀 어때요, 원래 동지? 아, 괜찮습니다. 발을 조금 삐었을 뿐입니다. 졸레가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였다. 하마터면 저 골짜기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류백승이 깊은 골짜기를 가리키었다. 발 아래로 골짜기가 수십 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다들 수군거렸다. 이 태초빛 말이 꽤 용이 안 돼요. 류백승이 말했다. 조부주석이 굴러떨어진 걸 보고는 바로 멈춰서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만 더 갔더라면 잘못됐겠지요. 원래 동지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일이 많은 데다가 쉬려고 하지 않으니 사람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박고가 말했다. 모태똥도 한마디 거들었다. 쉬어야 하는데 당장 일을 줄일 수 없으니 들 것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을 잘 시간이 있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졸레가 손을 내저었다. 됐습니다. 싫어요, 싫어. 말해서 졸다가 그랬으니까 앞으로 조심하면 됩니다. 이게 애쓴다고 될 일입니까? 그 숱한 전범분들을 봐야 하는데 다음날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졸레 동지한테 들 것을 내주는 게 동의합니다. 장문천이 말했다. 졸음은 의지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도 마루에서 절대 졸지 않겠다 결심을 했지만 지난번에 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었다. 좋아요. 앞으로는 누구도 말에서 떨어진 일이 없어야지. 에? 모태똥이 다짐하듯 말했다. 그 뒤 졸레는 주왕의 결정에 따라 들 것을 하나 배정받았다. 하지만 그 들 것은 늘 다친 병사들이나 아픈 사람들의 차지였다. 졸레는 여전히 허름한 삿갓을 쓰고 검은 소류 가방을 둘러맨 채 바쁘게 말을 타고 달리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노래 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반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일환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와 민요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서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분들은 예. 그 소리가 예. 인사할 때는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청하게 인사를.
1: 그러니까 네. 소리하는 좀 네. 청량하는 그런 그 학생들인데.
0: 네. 아 소리할 때는 완전히 다르죠. 네. 네.
1: 소리 저 인사를 할 때도 좀 통성으로 씩씩하게.
0: 네. 네. 네. 또 조금 적응하면은 네. 적응하면 또 활활해지죠. 지능하겠죠. 네.
1: 맞습니다.
0: 네네네.
1: 네.
0: 그러니까.
1: 네. 어쨌든 보니까 방송이라고 네. 그러면 자꾸 네. 좀 긴장하시나 봐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얘는 또 갑니다. 어떻게
0: 아,
1: 될지.
0: 그래요?
1: 예, 예, 얘는 갑니다.
0: 네, 네,
1: 예.
0: 네. 자, 그 오늘은 네. 그 지난 예전에 또 배웠던 단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요 단가를 박수현 예. 선생님 요즘 또 새롭게 불러서 예. 거기에다 피아노에다 또 아쟁 예. 연주도 하고 그렇죠. 하니까 예. 사철가를 또 새롭게 또 들어보니까 예. 그 사철가를 예. 복습하는 겸 또 못 배우신 분들은 또 한 번 또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1: 오, 좋죠.
0: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 예. 네. 그렇습니다. 사철가는 사실은 단가라고 그래서 짧을 단위라는 뜻이죠. 짧은
0: 네.
1: 짧은 노래.
0: 네.
1: 그래서 반소리 하기 전 목을 푼다는 그런 의미에서 발성곡으로 쓰이는 곡입니다.
0: 네.
1: 그러나 아 그러면 좀 쉽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0: 네.
1: 절대 그렇지 않고 반소리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목들, 식임새 같은 것들이 많이 예. 다 포함되어 있는 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까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철가라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런데 계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생살이에 대해서 인생의 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사를 그렇게 이면으로 이끌어 가시면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0: 네. 그 인생의 네. 사계절.
1: 예예. 예, 그렇죠. 네.
0: 인생의 사계절을 지금 네. 말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예, 굉장히 그 자 우리가 단가라고 해서 짧은 것이 아니라 사철가 같은 경우는
1: 그렇죠.
0: 오, 길어요. 사설이
1: 꽤 깁니다.
0: 네.
1: 예, 예, 예. 다 하면은 한 6분 정도가
0: 네.
1: 될 듯해서 그래서 사설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럼요. 예. 사철가 사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1: 예.
0: 이산 저산 꽃이 피니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허더라 세상사 쓸쓸허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0: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허구나. 오늘 백발 한심허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1: 오, 와, 이 가사가
2: 맞습니다. 가사가
0: 그 예. 우리가 그냥 내내 예. 요즘 여기 10대들은 잘 모르겠죠.
2: 네, 근데 그렇죠.
0: 그 살다 보면은 어느새 그 귀미머리가 또 하얗게 될 때가 있어요. 하얀 머리가 예. 날 때도 있고요. 그러면 예. 내 청춘이 뭐 언제 이렇게 도둑맞혔지?
1: 그렇죠.
0: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1: 내 청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그 묘사가 아. 굉장히 저는 멋있다고
0: 그럼요.
1: 생각을 합니다.
0: 예. 네,
1: 그렇죠.
0: 청춘이 나를 버리고 예. 갔는데 여기는 지금 봄까지예요. 이제 또 예. 여름. 봄은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1: 그렇죠.
0: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방초 승화시라.
2: 그렇습니다.
0: 옛부터 일러 있고.
1: 그렇죠.
0: 또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잖아요.
2: 그렇습니다.
0: 여름이 가고 아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삭풍 요란에도 그렇죠. 제절개를 굽히지 않는 황국단풍도 어떠헌고.
1: 그렇죠.
0: 네. 인생에 뭐 가을 뭐 겨울도 오고 또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복이 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나쁜 계절은 없다라는 뜻인 것 같고 굉장히 저희들이 즐겁게 이 소리를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가는 네. 대개 5-6박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머리 장단인데 첫 박으로 시작을 안 하고 5-6박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산 저 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첫 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하듯이 툭툭 던져주십시오. 우조 단가는 보통 우조인데 중간에 살짝 쓸쓸하구나에서도 그렇고 중간에 가면서 계면조로 살짝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 다 우조로 꿋꿋하고 씩씩하게 불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산 저산 꽃이 비니 이렇게 담담하면서 꿋꿋하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네. 이산 저산 다시 한번 갈게요. 하나, 둘,
3: 이산 저산.
1: 하나, 둘,
3: 꽃이 피니.
1: 궁합, 궁적, 분명고, 봄이로구나. 그렇죠? 이산 저산. 다시 한번 갈게요. 이산 저산.
3: 꽃이 피니.
1: 좋으세요? 지금 꽃. 치츠에서 소리가 이렇게 뻣뻣하게 직선으로 나가지 마시고 꽃이 비니 꽃이 비니 이렇게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꽃이 비니 자 꽃이 비니 그렇죠 놀랍 궁적 분명고 봄이로구나 그렇죠 그래서 분명고 봄이로구나 라고 있죠 그래서 분명고를 부은 명코 이렇게 다섯 글자로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들어보면 분명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분명코 봄이로구나 자
3: 분명코 봄이로구나
1: 그렇죠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봄은 찾아왔건 만원 자
3: 봄은 찾아왔건만은
1: 세상사
3: 세상사
1: 보시고요 너무 좋으세요 세상사
3: 세상사
1: 사
3: 사
1: 쓸 쓸 허드라
3: 쓸 쓸 허드라
1: 좋으세요 쓸 쓸 허 이렇게 풀지 마시고 호흡을 계속 가지고 가시면서 쓸쓸허드라 자
3: 쓸쓸허드라
1: 허드라
3: 허드라.
4: 그렇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굳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요즘에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5: 네.
4: 쓸쓸하더라를 네. 쑬쑬하더라로
5: 아, 쑬쑬하다. 잘못 발음하면
4: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5: 쑬쑬하다하고 쓸쓸하다가 그렇죠. 분명 차이가 있잖아요.
4: 그렇죠.
5: 쓸쓸하다는 건 마음이 애잔하고
4: 그렇습니다.
5: 그런데 쑬쑬하다는 건 아 그냥 보통이니
4: 그렇죠.
5: 완전히
4: 그렇죠.
5: 다른 뜻이죠.
4: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5: 네.
4: 절대 그렇게 쓸쓸하시면 안 되고
5: 아,
4: 쓸쓸하셔야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5: 네.
4: 예, 세상사 쓸쓸하더라냐
3: 세상사 쓸쓸하더라
4: 쓸쓸하셔야 돼요. 지금 쓸쓸하더라 씩씩하시거든요. 쓸쓸하더라 속소리라 그래서 쓸쓸하더라 자
3: 쓸쓸하더라
4: 나도 어제 자
3: 나도 어제
4: 어제
3: 어제
4: 어제
3: 어제
4: 그렇죠. 지금은 어제 이러고 계시죠. 어제
3: 어제
4: 그렇죠. 거기까지가 소리죠. 나도 어제 자
3: 나도 어제
4: 청춘이 일러니
3: 청춘이 일러니
4: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춘 잠깐 찍고 지나가는 음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춘이 아니고 청춘이 운이 운이 일러니 숨은 소리죠. 자,
3: 청춘이
4: 청춘우까지 갈게요.
3: 청춘
4: 스톱 하시고 청춘자
3: 청춘이
4: 일러니
3: 일러니
4: 저세요. 니 일러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 턱에 아래 입술이랑 턱이 분리된다는 느낌을 가져보시면 니 일러니가 아니라 니 일러니 니로 건너가는 것이요. 이가 아니라 니 일러니
3: 일러니
4: 아시고 좋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어주세요. 니 일러니
3: 일러니
4: 그렇죠. 오날 백발 자
3: 오날 백발
4: 한시모구나
3: 한시모구나
4: 한시모구나 한심하고 면 받침을 안 하시고 한시모구나 자
3: 한시모구나
4: 그렇죠. 나 그렇습니다. 아, 잘하시네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저산을 절대 저희 식대로의 발음을 섞어 가시면은 좀 남도지의 느낌이 안 가기 때문에 발음에 굉장히 많은 좀 시간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5: 네.
4: 이산저산 꽃이 비니 비니 그렇죠. 합궁적 분명고 봄이로구나.
3: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오날 백발 한시모구나
4: 이렇게 건너가셔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여기까지 다시 갈게요.
3: 이산저산자
4: 이산저산 툭툭 던져주세요. 툭툭 던져주세요. 이산저산 자
3: 이산저산
4: 하나 둘
3: 꽃이 핀
4: 꽃이 꽃 하고 날리는 것이 아니라 이산저산 꽃 이 소리인데 대부분 꽃이 핀 이렇게 뜨실 거예요. 아니라 꽃이 꽃은 땅에서 피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서 날리는 느낌이 안 내잖아요. 똑같은 도리로 꽃이 아니라 꽃 지비니 자
3: 꽃지비니
4: 치를 가볍게 해주세요. 꽃지 가두지 마시고 꽃지비니
3: 꽃지비니
4: 그렇죠.
3: 놀합궁정 분명고 봄이로구나.
4: 하나 둘
3: 봄은 찾아왔건만은
4: 좋으세요. 범은 찾어가 아니라 범은 찾어 찾어 즈어 범은 찾어가 아니라 찾어 즈어 하면서 으로 끌고 꼬리 꼬리를 물고 계속 가실 거예요. 범은 찾어 즈어 왔건 만원자
3: 범은 찾어 왔건 만원
4: 그렇죠. 세상사 자
3: 세상사
4: 쓸쓸 흐드라
3: 쓸쓸 흐드라
4: 쓸쓸 허가 아니라 흐드라 천천히 내오셔야 됩니다. 쓸쓸 흐드라 그렇죠.
5: 다 하네요. 그렇죠.
4: 예, 그거죠. 쓸허로 씩씩하게 나오신 게 아니라 천천히 해서 쓸쓸허드라 자
3: 쓸쓸허드라
4: 라라라라 걷어주시고 라가 아니라 라라 받아주시고 나도 어제
3: 나도 어제
4: 나도 어제
3: 나도 어제
4: 어제
3: 어제
4: 가도 주시고 어제가 아니라 어제
3: 어제
4: 그대로 청춘이 일러니
3: 청춘이
4: 일러니 청춘도 스엉춘도로 나오셔야 청춘일인데 청춘이 이렇게 나오시면 아닙니다. 청춘이 일러니
3: 청춘이
4: 러니
3: 러니
4: 러니
3: 러니
4: 그렇죠. 오날 백발
3: 오날 백발
4: 오날 백이 올라가지 마시고 오날 백 아니고 오날 백발 한시모구나 자 오날 백 빨한시모구나 그렇죠.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자
3: 내 청춘도 날 버리고
4: 속절없이
3: 속절없이
5: 아 원생님 소리 너무 좋으세요.
4: 속 이 소리입니다. 절대 속이 아니라 속절없이 자
3: 속절없이
4: 쩔업 거두죠. 쩔업시가 아니라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자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그렇죠.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3: 보시고
4: 보물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자
3: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4: 그렇죠.
5: 하는 게 아니라 넓히는 거죠.
4: 보마 왔다가 등기 넓어지게 보마 그렇죠.
3: 왔다가
5: 그렇죠. 보마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에 미련이 가득 담기셔야 됩니다. 미련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또 그렇게 말을 또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느낌이라서 내 뜻과 소리가 좀 다르게 나가는 느낌.
4: 왔다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왔다가 가
5: 하고 걷어 주셔야 돼요. 자,
4: 보마
3: 왔다가
4: 그러죠.
3: 가려거든 가거라
4: 얼씨고 갈려 천천히 갈게요. 갈라리라 갈려거든까지
3: 갈려거든
4: 가거라
5: 보세요.
4: 가거라가 아니라 가거라 그렇죠? 과거 인모양만 인모양만 제가 소리를 안 내고 인모양만 봤으면 이렇거든요. 이 모양이. 근데 소리를 섞으면 이 모양이 잘 안 보이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죠. 한 번 더. 가거라가 아니라 가거라. 가거라.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죠. 거기까지가 소리입니다. 가려거든 가거라. 자, 가려거든 가거라. 그렇죠? 네가 가도. 자,
3: 네가 가도.
4: 대부분 네가 이렇게 들리시나 봐요. 근데 사실은 네가 가도. 네가 가도. 그렇죠. 네가 가도 나는 괜찮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을 항성을 섞어서 할 겁니다. 항성을 저희들이 이미 많이 배웠죠. 항성이 뭐였죠? 항성이 어떤 소리였죠? 박은지 학생. 항성이라는 것이 어떤 소리죠? 느낌이?
2: 허리를 넓혀주는
4: 느낌. 등을 넓혀주는 느낌. 기쁜 소리일까요? 슬픈 소리일까요?
2: 슬픈 소리.
4: 그렇죠. 울 때, 저희들이 막 슬퍼서 울 때의 소리라 그러죠. 그래서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네가 가도 슬프진 않다 하면서 소리는 또 말과 다르게 슬프게 나와야 소리의 이면이 맞는 겁니다. 네가 가도 까지다.
3: 니가 가도
4: 니에서 니 두 개 음이죠. 따인데 두 번째 저음에 가서 중심이 잡히셔야 되고 절대 니의 첫 소리에 중심이 잡히시면 니하고 두 번째 음이 샵됩니다. 그러지 않게 니가 가도 자
3: 니가 가도
4: 여름이 되면
3: 여름이 되면
4: 여름이 되면
3: 여름이 되면
4: 맞아요. 여기까지 오셨죠? 여름이 되면
3: 여름이
4: 그렇죠. 되면. 그렇죠. 되면
3: 되면
4: 면은 두 글자예요. 면 아니고 면.
3: 면
4: 그렇죠. 녹음 방조. 자,
3: 녹음 방조.
4: 방에서 아 발음을 할 때 아구성이라 그래서 내 입 모양이 장방형이 되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녹음 방초가 아니라 녹음 방초자
3: 녹음 방초
4: 승화시라
3: 승화시라
4: 던져주세요. 승화시라
3: 승화시라
4: 그렇죠. 예 뿟 더 일러 있고자 하자. 예 뿟
3: 더 일러 있고
4: 여름이 가고
3: 여름이 가고
4: 그렇죠. 가을이 돌아오면
3: 가을이 돌아오면
4: 하아오면
3: 하아오면
4: 그렇죠. 하아가 남았어요. 딸꾹질 먹이죠. 가을이 돌아하아 하아 할 때 목을 강하게 성대를 강하게 한번 닫아주셔야 되는데 형상성으로 봤을 때는 돌아하아 찔러주셔야 돼요. 한번 손으로 돌아하아가 아니라 돌아오면 자
3: 돌아하아
4: 그렇죠. 그렇죠. 아유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5: 너무 형상적이에요.
4: 그렇죠.
5: 찌르고
4: 예, 네. 그래서 거의 단소리 수업은 어떻게 아름답고 우아하게 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돌아오면
3: 돌아오면
4: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
5: 좋습니다.
4: 참 잘하십니다. 이제 목이. 네. 그래서 예전에 했던 저 사철가를 할 때의 지금 느낌이랑 지금 할 때 너무 수월해지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5: 예. 그 우리 저 김학생은 이거 배우셨어요?
6: 배웠습니다.
5: 아, 배우셨어요? 아,
6: 네. 그때 계셨군요.
5: 그래요. 근데 예. 그 지난 방송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근데 날짜를
4: 아, 예. 예.
5: 날짜가 어떻게 됐는지 그 찾으면 예전에 예. 또 수업 볼 수가 있잖아요.
4: 그렇습니다. 예. 한 번 또 이렇게 네. 지나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5: 그렇죠.
4: 예. 네. 어, 괜찮은가요? 예. 괜찮으시죠? 훨씬 쉬워지셨죠?
6: 이전보다 완판 다릅니다.
5: 완판 나아요?
4: 아, 이제 소리 이해가 또 잘 예. 되셨으니까.
5: 이해가 잘 되신다 예. 얘기예요? 아니면?
6: 아니, 이해가 잘 되는 것보다 그
5: 예. 마이크 가까이 하시고요.
6: 엄청 예. 다릅니다.
4: 아, 그러세요?
5: 아, 그래요?
4: 아, 그러세요. 아,
0: 왜냐하면 그게 왜 다르냐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사철가라는 것을 처음 접하실 때는

0: 그 소리의 이런 다양한 면을 많이 안 넣었거든요.
1: 맞습니다.
0: 넣기는 넣었는데 예. 이렇게 아 이것은 딸꾹질 모기인데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예. 걸 그때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1: 어렵게
0: 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봄, 여름 우리도 몇 번 지나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는 아 이걸 넣어도 되겠다. 예. 그래서 알기 쉽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어제 저 전화 참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1: 아, 예.
0: 그 애매기 타령도 너무 잘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우. 이 사찰가를 부르시다가 갑자기 그 사찰가를 제가 부르라고 했거든요.
1: 예.
0: 근데 사설이 없어서 야 근데 잘하시더라고요. 앞부분도. 그러니까 예전에 배우셨던 거랑 우리가 지금 또 완전히 또 다른 한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예.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지금 배우고 있다고 예. 생각하시면 돼요.
1: 예. 예. 굉장히 잘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 그냥 방송을 들으시면서 직접 이렇게 배우시는 거랑
1: 예,
0: 저희
1: 그렇죠.
0: 지금 스튜디오에서 함께 배우시는 거랑 또 분명히 예, 다르단 말이에요.
1: 또 다르실 거예요.
0: 예.
1: 또 혹시 집에 또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모니터 하실 때 보면 또 다르시죠. 매번 다르시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예, 어려우시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0: 네.
1: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상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실은 봄아 왔다가 전까지 오늘 하려고 했는데도 어떻게 슬기슬쩍 한번 넘어갔습니다.
0: 그냥 빨리 네. 나가잖아요.
1: 예, 네. 너무 잘하시니까.
0: 네.
1: 이산저산 꽃제비니 자 이산저산 하나 둘 꽃제비니 궁합 궁적 분명 거품이로구나. 그렇죠.

한신호나. 그렇죠.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쉬고 송정.

0: 나
1: 그렇죠. 돌아왔다가
0: 가려든 가거라.
1: 그렇죠.
0: 네가 가도 유미 되면 동금방초 승화시라.
1: 얼씨구.
0: 예. 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1: 하나 둘
0: 가을이 돌아오면

0: 되지 않는 왕국 단풍도 어떤
1: 어 안 뒤를 안 좀 지나갔는데도 예습을 해오셨으니까 지나가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2: 이슬이 배워왔지 그 말까.
1: 기억이
3: 그렇죠?
1: 많이 남았죠. 네. 그렇죠. 네.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요.
2: 그러니까 네. 이 선생님 저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을 때는 예슬이 그 조금 들춰봅니다.
1: 어. 아 그렇죠. 어, 너무 감동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다시 찾아 들으시고 네. 하시기가 굉장히 쉽지 않으실 텐데 요런 애도의 뜻에 따라서 소리 이면에 따라서 한로상봉 요런 애도 지저할기를 꽃 피지 않는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요란하다는 그거를 정말 표현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요란해도 내도 제저얼개를 올리면서 을은 시작은 이렇게 하셨지만 좀 창대하게 꽃 피지 않는 왕국 단풍도 어떤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예. 방금 하신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또 뒤에 또 한 줄 더 나가봤습니다.

0: 둘이 슬쩍 이렇게.
1: 아, 그때는 이거 이렇게 안 했어요. 왜냐면 예. 할로 상풍 삭풍이라고 했죠. 상풍.
0: 아, 예예. 예.
1: 할로 상풍 예. 이렇게 하고
0: 예예.
1: 요란
0: 해도
1: 그렇죠. 그래야 쉬우니까 오늘 여기 더 있네요. 예. 할로

0: 그 충분히
1: 끈적끈적하고 그렇죠. 쩐득쩐득하게 네.
0: 화도 났다가도 네. 하신 거거든요. 너무 잘하십니다.
1: 화났다가 또 막 풀어놓고 그렇습니다. 화났다가 풀고
0: 예, 그러지 않았냐고 네. 또 막 따셨다가 네. 예, 국국투식하는 놈과 뒤에는 막 따지듯이 네. 했다가 그래도 우리 또 거드렁거리면서 한 잔 더 하게 네. 고만 묻게 또 서로 이러면서 네. 얘기를 하시나 봐요. 그래 우리 재미지게 잘 살아갑시다라는 뜻이 어떤 마지막에 포용이죠.
1: 네.
0: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소리를 좋아합니다.
1: 예. 이 소리는 예. 참 우리가 누구나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1: 우리가 가을 돌아오면까지 하고 예. 더 가지 맙시다.
0: 그렇죠.
1: 예. 안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 예. 더 가면은 또 예. 가을이 오면 또 겨울 가고 싶고
0: 그렇습니다.
1: 이러면 또 4호까지 예. 가면 시간이 안 돼요.
0: 예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정말 봄아 왔다가 전까지만 살짝 예 하기로 하셨는데 네. 너무 잘하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 봤습니다. 괜찮으신가요?
1: 우리, 예, 예 우리 전공 학생들은 배웠나요?
0: 네예 예, 괜찮은
1: 들어볼까요 그러면?
0: 한번 들어볼까요?
1: 여기 예, 예. 우리 배운 것만큼
0: 아유 좋습니다. 한번 네. 갈까요? 우리 은지랑 저기 지연이가 둘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산 저 산다
2: 이산 저 산 꽃이 피니
0: 그렇죠 을압궁 저
2: 분명고봉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 많은
0: 그렇죠
2: 세상사

0: 강조승화시라. 예, 더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하나 둘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부자 요란해도 제절을 꽃피지 않는 왕국 단풍도 떠온 곳.
1: 이 학생들이 소리를 딱 들으면은 예. 정말 인생을 많이 살아온 서리쿵
2: 예. 뭔가 뭐 예. 풍파를 좀 많이 겪은 분들 같은 느낌이 들리긴 예. 합니다.
1: 그 우리 10대에게 있어서 이 사철가를 예. 예. 어떻게 이해를 하고 부를까요?
2: 예. 그래서
1: 저는 아직은 예. 나는 예쁜 예. 청춘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설을 그렇죠. 보면 어때요?
3: 슬픈 것 같습니다.
1: 네?
2: 아, 슬픈 것 같아요.
1: 슬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청춘 시설을 예. 정말 소중히 하고
2: 예.
1: 젊은 시절에는 어때요? 배울 걸 많이 배우고 네. 학문을 많이 닦는 것이 중요해요. 예. 네. 또 배우는 것도 그 우리는 물론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요즘 보면은 뭐 노년대학 다니시는 분들 머리 희끗희끗 하셔도 예전에 예.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2: 그렇습니다.
1: 예, 꿈을 예. 버린 분들이 많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2: 예.
1: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 10대들은 우리 그 예전에 예. 우리가 지나왔던 그 청춘 시절을 예, 우리가 지나보니까 청춘 시절도 아주 잠깐이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인생의 예. 매 계단마다 정말 시간이 흘러가는 게 너무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학생 여러분은 정말 미리 이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2: 예.
1: 어, 누구보다도 더 먼저 예. 예. 인생 수업을 잘하실 것 같아요.
2: 예. 예.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해야죠. 명심한
1: 그러니까
2: 좀 열심히 듣고
1: 배우시고요.
2: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우리가 예. 불러볼 수 있는 시간도 없네요.
2: 아, 자, 너무 아쉽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네,
2: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0: 잘하셨어요.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사철가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2: 삼주산 꽃이 비니

서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저원청심환입니다. 세 과학을 구매하시면 한 과학을 더 드리고 아홉 과학 구매하시면 세 과학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과학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치명을 위주로한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심치명발미완이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한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모두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입니다. 한 가게 19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세 가게 한 가게를 드리죠. 세 가게 한 가게에 담에 한 달 반 좌우. 그리고
0: 네.
1: 아홉 가게를 사면 세 가게를 물어다 드립니다. 이 정도에 담면 여덟 달, 아니, 넉 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열여덟 가게에 여섯 가게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정도에 담면 여덟 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4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 기본으로서 이만한 가격이 있게 되며 여러분들이 접수하는데도 좀 편리하고 경제적이면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그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며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본 제품은 어떤 데 좋은 효과가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즉, 심폐를 유발하게 합니다. 심장병 자체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경락은 절대 홀수할 수 없는 중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된다는 것은 혈액 가운데는 만파 상태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 산소가 하나는 혈액 가운데 산소를 그 충분하게 제공해 주는가 하면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심장으로부터 갔다 왔다 하는 이걸 밀었다 당겼다 하는 이 힘은 기혈이 잘 소통되어야만이 이만한 걸 제대로 심장에 돌려왔다가 다시 또 끝까지 보냈다 다시 그 소통하는 이런 과정을 완성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열뿐이 아닙니다. 폐혈까지 포함하는데요. 심혈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말하는 증상에 관한 심각한 학설입니다. 주연 림상표현은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 지켜보세요. 그리고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입이 마르다 하게 되면 이게 내가 당뇨가 아닌가. 그 당뇨를 중에서는 소갈증이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당뇨가 아닌가. 입이 쓰게 되면 내 담낭에 단순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입이 많이 냄새가 나게 되면 내 혹시 단순 소화계통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으로서 심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상술한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며 효과가 빠릅니다. 많은 분들이 견제해 보신 분들 가운데서 효과성을 충분하게 느끼시겠지만 해도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합니다. 이 제품 드셔서 거의 심장병 치료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수고하신데. 예. 우리 언니는 전번에 그런 연기를 왔다가, 신장 나빠서 그냥 관심병이 있었는데, 그랬니. 관심병이 있어 숨이 차서 그런데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야, 어쩌 했었겠니? 그 당시에 썼다는 게 좀 써도, 어제 말하지, 숨이 차도 기차게 차 한다고.
1: 예. 심장병의 전형적인 특점이 숨이 찬 거죠.
2: 예, 예 글쎄 말이야. 그래가지고, 야, 여기 사람들은 모두 지금 좋은 정신발을 먹고 효과도 딱, 그럼 내게 그거 싸라고. 그래, 우리 언니 오고에 내게 이번에 세 개를 먼저 싸삭삭으라고.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 집 언니는 언제 한 두 달 때 벌써 한두 잡수가 딱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는 그 증상이 좀 좋았다.
1: 그렇죠.
2: 만약에 그런 효과를 못 받는 효과를 받았다고 이거 좋아함. 그 다음에 그러고 소리 또 그 세통 다 잡수고 소리 세통 빠니까 한 통 더 줍니다.
1: 아, 그렇죠. 예.
2: 예, 그래서 잡수가 너무 좋은 거네. 그래서 이러면, 야, 이렇게 좋은데 아니야. 이렇게 뭐, 그 농촌이래. 알아서 써봤지만. 그렇죠. 좋다고 이번에 갈 때 저래 아우부터. 오늘 배달 되겠습니까?
1: 됩니다. 얼마라도 되니까 3325개 한번 연락하세요.
2: 예, 효과 너무 좋았어요.
1: 그렇죠.
2: 그래서 배달밖에 어느 쪽에 배달 되겠습니까? 가져가겠다.
1: 금방 됩니다. 예. 지금 예, 금방 예, 전화 감사합니다. 넣으세요.
2: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내 사촌동생의 심장이 심해서 이 발걸음 뛰도 숨이 차고 그래서 땀도 못 따고 예 막 가슴이 답답하면 숨이 막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 같았습니다.
1: 예.
3: 예. 그런 것도 예, 또 예, 한 석 달 만에 또 도와줘서 또 그랬다. 그래 내 예, 벌려갔다가 내 약을 썼다 맙니다. 내 약을 한 달 치러줬는데 한 달 먹은 게 그 증상이 딱 없어졌답니다.
1: 그렇죠.
3: 예, 이번에 예. 걸음도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는 그 숨도 알차고 예. 진짜 잠도 잘 자고 예. 혈압도 높은 게 혈압도 정상이 됐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길에 지나서 예. 그다음부터 그 말이 또 한 할머니 또 그렇게 헐떡헐떡 그러면 숨이 차서 심장을 그린 할머니 답니다. 그 할머니도 예. 우리 언니 말해서 좀 내 동생 말해서 예. 같은 동생 말해서 둘이 따겠답니다. 오늘이 선생님 굉장히 지침입니다. 대단했습니까?
1: 예. 됩니다. 다 됩니다. 예. 여기다 전화하세요. 3-3-5번 얼마나 예. 다 됩니다. 예, 예.
3: 그래서 따졌는데 많이 따졌답니다.
1: 그래라 하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한니끝내 두유끝내 전달되면서 심장병으로 앓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심장병으로서 신덴트에 이미 진단이 나왔거나 혹은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주사를 하셨거나 뇌졸중 후유증 환자거나 혹은 심부에 물이 찼거나 심근염이란 진단을 받으셨거나 비후성 심근증이나 진단을 받으셨거나 한마디로 못 와서 말하겠다며 심장병으로서 진단이 나신 분들 가운데서 우리 지구에서 본 방송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그 전하는 그 소식에 근거해서 이 제품은 기본으로 드시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야기한 이런 증상이 있거나 이런 병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타 약을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서 본 제품은 기본으로 견지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뭐 때문에 이런가 하면 하나는 이 제품 자체가 효과가 빠릅니다. 그리고 효과가 확실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저희 신변에 가까운 그 식구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이분들이 기본으로 제가 이야기하잖아 또 자각적으로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는데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기침이 나서 가래가 너무 상하고 하던 분이 벌써 한 두 주도 이제 한 열흘 되나 만에 7, 8일 됐는데 벌써 기침이 많이 줄어들고 가래가 많이 줄어드는 걸로 그분들이 자각적으로 저한테 전화오고 내가 직접 목격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래서 본 제품 좋은 정심하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지금 세곽에 한각을 물어라 받겠다면 45일간 복용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까?
1: 예.
4: 저도 지금 좋은 정치만 쓰고 있습니다.
1: 지금. 예.
4: 여기 혈압도 조절해야 되지, 관심도 있으면 신물도 고르지 않고, 그래서 신경통도 자꾸 생겨가지고, 이래서 내가 지금 선택했는데,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그렇죠.
4: 혈압도 들어야 되는 것도 많이 났고, 늘살 심률이 고르대던 게, 그게 많이 온정됐습니다.
1: 예.
4: 심지어통도 자꾸 생기는 것도, 통증도 많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1: 요즘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예, 예.
4: 예, 이번에 또 9가 좀 더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자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견지만 하게다면, 심장병 때문에 건강에 큰 이상은 완전히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적지 않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100분지 92 심장병 환자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이 정상 돌아와서 넉 달 동안 연속 지켜봤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혈압약을 끊었다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이 100분지 92는 고혈압을 동반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네,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나도 좋은 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5: 나는 심장을 내서 수십 년 동안 고사했는데 약이란 약은 많이 써봤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이번에 저기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 좋은 청심환 여기 시작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5: 저녁에 다 심장이 불편해서 숨이 차고 이래서 몇 번씩 깨어났다는데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 왼쪽 가슴이 아프고 왼쪽 뒷단정이 개우고 하더라고요.
1: 예, 예.
5: 그 다음에 심혈이 빠진 것도 정사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져서
1: 예.
5: 앞으로 이제 계속 쓰려고 환자의 치료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싸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배달 전화번호 33-5보입니다. 예.
5: 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잘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많은 분들이 심장병 때문에 숨이 차서 꼼짝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 관상동맥에서 심장근육이 세포에다 영양 공급을 할 때 보게 되면 거기에는 단순히 혈액만 수통되면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꼭 만파 상태의 산소가 포함되어야 한대요. 산소의 파도가 100분제 98그 이상으로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숨이 차고

0: 하품을 많이 하는 원인 자체는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심장혈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조성되었는데 붉은색 혈액을 바로 적혈구라 하게 되는데 이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 부족이 40% 생기면 당신은 쓰러집니다. 70% 모자란다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숨이 차고 하품을 많이 하는 원인 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의미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어합니다. 노자 잠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같은 감을 누른다고 느끼게 되어 있는데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기실 심장이 반드시 누워있는 상태게 되면 심장 부담이 좀 강해집니다. 원래 심장 정상 역할로 놓고 말하면 반드시 누우나 저 측으로 누우나 심장은 그만한 걸 다 받아내는 능력이 있지만 해도 심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 자게 되면 심장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데서 제일 머리에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 다리 제일 낮은데 이럴 때게 되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게 반드시 누워 있을 때보다 늦지요. 그런데 우리 완전히 반드시 누워 있는 상태게 되면 주약에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힘들어서 태계다 베개를 고이고 앉아 주무시는 분들도 다 계시게 있습니다. 이래서 심장의 정상 공능으로 말하면 어떤 사태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심률은 60부터 100자까지 정상 범위에 속하고 있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1분에 뭐 40차 꼭 벗어져서 60몇 차, 그리고 평균 심률은 7, 80차 자하면 됩니다.
1: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1: 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그 초원 중심만 주문 받자고 그럽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9각 사겠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여기 335번 연락하세요.
2: 예.
0: 예. 무료 배달이 네. 가능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우리 지금 어떤 분들은 심장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소화계통의 문제인가 이렇게 인정했지만 해도 심장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신호성 양토란 말이 있습니다. 심장열로 인해 가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지도무치란 말이 있습니다. 아기가 아프면 엄마가 기가 많이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심장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보온 제품을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아주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심장 공도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국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전주 경종교양회의가 8월 12일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기인 호가복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습금평 당 건설 사상과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를 깊이 학습 관찰하면서 전형 사례를 거울로 삼아 방관자 자세를 견결히 버리고 마비 사상을 타파하며 눈앞의 사례 경정을 영혼을 울리는 사상적 각성으로 전화해 실적관의 기준을 바로잡고 당성 수양을 단련하며 규를 최저선을 엄수하고 청렴한 본색을 영원히 간직하며 자각적으로 이민을 위해 실적을 내고 실속 있는 실적을 냄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데 견강한 작품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영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종교양 특별 영상을 관람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총서기는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 론述를 제기해 누구를 위해 실적을 수립하고 어떤 실적을 수립하며 무엇에 의거해 실적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등 중대 이론 및 실천 문제를 깊이 천명함으로써 당원 간부들이 처신하고 사업 창업하는 데 사상 지침과 행동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를 깊이 터득하고 공익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정치적 요구에 맞춰 전형 사례에서 깊은 교훈을 섭취하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사상 자각, 정치 자각, 행동 자각을 1층 증강해 정확한 실적관으로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인솔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초심이 바르지 못하고 당성이 순결하지 못한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당에 충성하고 신념이 확고한 사상 토대를 1층 튼튼히 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첫째 신분은 공산당원이고 첫째 직책은 당을 위해 사업하는 것임을 시종 명기하면서 자각적으로 개인의 추구를 당의 초심 사명에 융합시키고 자신의 가치 실현을 전주 발전 대국에 융합시키며 당을 위해 직책을 다하고 당을 위해 기여함으로써 당이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지도 간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성 수양을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인으로 보육 등 분야의 공공 투입을 힘써 확대하고 양도와 육아, 건강, 의료, 문화, 관광 등 민생 산업의 질 제고와 승격을 촉진하며 열 공급, 부동산 관리, 환경 정돈, 식품, 약품 안전 등 초점, 난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만족도를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역량을 집중해 전문 정돈을 잘해야 합니다. 신서 문제 집중 해소 전문 행동과 민생 분야 신서 문제 집중 치리를 깊이 추진하고 각종 자원을 집중해 어렵고 복잡한 사건, 중점 사건을 확실하게 해소하고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보험 기금 관리, 양도봉사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난관을 돌파하며 대중의 리익을 갉아먹는 작은 부패를 엄중히 타격하고 대중의 리익에 뻗치는 검은 손을 견결히 잘라내 대중들이 깨끗한 기풍이 바로 곁에 있고 공평정의가 눈앞에 있음을 체감하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맹목적인 결책, 규정 위반 결책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능력과 수준을 1층 제고해야 합니다. 민주를 발행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지도부 의사결책 규칙을 엄격히 집행하고 중대사항의 결책, 중요 간부 임면, 중대 대상 배치와 거액자금 사용은 반드시 집체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하며 개인 독단이나 림시제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규칙과 결책 절차를 제멋대로 간소화하거나 변통해서 처리해서도 안 되며 개인의 의지가 조직 위에 군림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원 우세, 지역 특점,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립각해 발전의 주공 방향을 명확히 하며 선택적으로 새 산업, 새 경영 모식, 새 동력 발전을 추진해 차별화 발전, 특색으로 승부하는 발전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청렴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매사에 공심의 입장에 확고히 서고 공심에서 출발해 고려하며 재반 규정과 조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권을 이용해 리익 교환이나 리익 수송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공권력이 개인이나 작은 집단의 사리도모 수단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어떤 리익 집단, 권세 집단,

0: 특권 계층의 조종자나 보호 우선이 절대로 되지 말고 시정,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극적이고 해이하며 난관을 두려워하는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실속 있게 일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행동 자각을 1층 증강해야 합니다. 사업 표준을 높여야 합니다. 당 중앙의 결책 포치를 관찰하고 성당이 사업 요구를 실시하는 것이든 대상을 계획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민생에 혜택을 주고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든 모두 하려면 가장 잘하고 겨루려면 앞자리를 다툰다는 마음을 가져 더욱 많은 사업이 전성에서 인류를 다투고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도록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난관 공략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중대 산업 대상이 적고 실물 경제가 약하며 투자 유치 성과가 높지 못하고 문화관광 새 전경, 새 경영 모식 공급이 부족한 등 두드러진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로 유휴 토지, 미완공 건물, 비어있는 공장 건물 등 기존 자산을 활성화해 난제 해결의 실제 성과로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사업 열정을 북돋워야 합니다. 업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추구하고 공적인 일을 자신의 일처럼 처리하며 이미 결정한 일은 즉시 행동에 나서고 이미 포치한 사업은 단단히 틀어지고 신속히 처리하며 장기 임무는 끝까지 주시하면서 이미 확정한 목표 임무를 실속 있는 발전 성과로 전화해야 합니다. 주당이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주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연길에 있는 기타 주급 지도일꾼, 주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주당위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부비서장, 주직속 각 부문 주요 책임자와 분관 책임자,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단위와 부분적 기업 사업단위 주요 책임자, 일부 주소속 고등학교와 국유기업 분관 책임자, 각 현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아래 개방의 기세로 지능의 날개를 이란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전조 대외무역 수출입액은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증가했으며 증가률은 전성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아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무역액이 전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눈부신 성적은 장기간 꾸준히 축적한 결실이며 전조 상하가 연변 개방을 심층 추진하며 쏟아온 노력의 열매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전조 상하는 1급, 2지, 3구 발전 좌표를 정조준해 연변의 독특한 지역 위치 가치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국내 국제 쌍순환에 적극 참여하며 두 시장, 두 자원을 잘 활용해 대외 개방의 질과 능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대외 통로를 꾸준히 확충하고 립체 교통망을 완비하며 통상구 기초시설 건설을 가속화하고 통상구 통관 편리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통로 경제에서 통상구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각종 개방 플랫폼을 강화해 국내외 자원 요소를 흡수하고 집결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규모를 계속 확장하고 다국전자상거래 장성극을 공고히 하며 자동차, 해산물 등 수출입 특색 산업 사슬을 키워 전 세계에서 사고 전 세계에 판매하는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연변은 전국 전성 차원의 개방발전 대국 속에서 자체의 독특한 지위를 확고히 파악하고 최전선 의식과 개방의식을 더욱 강화하며 1대1로 공동건설에 깊이 참여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동북아를 향한 개방교두보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대개방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루어내면서 우리나라가 전면적 개방구도를 빠르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연변의 책임을 보여주고 연변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0: 주인대 대표이며 연변위협식품유한회사 리사장인 리홍민은 식품업종에 33년간 종사하면서 회사를 1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종합성 식품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실업 초심을 지키고 품질을 생명선으로 삼으며 실천과 담당으로 인대 대표의 책임과 사명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변위협식품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지능화 생산 흐름선이 전력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해낸 연변 특색 식품들이 해외 시장으로 발송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93년 회사 설립 이래 리홍민은 기업을 이끌고 33년 발전 도전

0: 을 걸어왔습니다. 기업은 초창기에 소규모 생산을 하던 데서 오늘날 부지 면적이 13,500평방미터인 현대화 공장으로 발전했습니다. 기업 제품은 8가지 품목 200여 종에 달하며 위협식품 장백상 백초원, 한해 케이크 등 여러 자체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리홍위입니다.
1: 作为一名人大代表
0: 인대 대표로서 저는 직책을 참답게 리행하면서 경제 발전과 민생 보장을 둘러싸고 적극 거는 헌책해 지방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전력 조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발전에서 저는 고품질 발전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종업원 보장 전사슬 보장 체계를 완성하며 전문 인재 대우를 안정시키고 식품 안전 관리 통제를 엄격히 하며 약식 동문 분야를 깊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 가공 산업에 의탁해 농업, 문화, 관광 융합을 추진함으로써 향촌 진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연변에 뿌리내린 30여 년간 리홍위는 시종 기업을 이끌고 공익 초심을 지키며 향촌 진흥, 재해 구조 지원 등 여러 가지 공익 사업에 주동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올해 왕청현이 홍수 재해를 입고 재해 후 복구 건설을 전력 추진하는 관건적 단계에 리홍위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리행했습니다. 그는 광천수, 빵, 과자 등 생활물자 240 상자를 긴급 조달하고 제때에 재해지역 물자 접수 지점에 보내 재해지역 대중들의 과도기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리홍위는 또 기업이라는 대가정도 정성껏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종업원들의 행복을 첫자리에 놓고 기업 문화 구축을 앞장서 추진했으며 로임, 사회보험, 휴가, 승진 등 전사슬 보장체계를 건전히 해 종업원들이 떳떳하게 일하고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인사부 사업일꾼 장파입니다. 기업 종업원으로서 우리의 행복감은 아주 높습니다. 기업의 여러 책임자들이 종업원들을 매우 관심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책임자들은 가정 방문을 조직해 방조하는데 종업원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을 관심하는 동시에 리홍위는 성실 신용 경영 최저선을 견지하면서 원료 구매에서 판매 후 보장에 이르는 전사슬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품질로 시장 신뢰를 얻었습니다. 기업 제품은 이미 연속 15년간 유럽, 아메리카, 일본, 한국, 오스트랄리아 등 1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백산 천혜의 생태 자원에 의탁해 리홍위는 약식 동문 분야에 초점을 맞춰 인삼, 귀버섯, 사과배 등 현지 농특산물의 정밀 심층 가공에 힘을 기울이면서 제품의 정밀화, 건강화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특색 식품 가공을 조선족 민속문화, 문화관광체험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연변 문화관광 핵심 기념상품을 만들고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며 향촌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리홍위입니다. 인대 대표는 민의를 잘 전달하는 확성기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향후 저는 직책 리행 사명을 명기하고 장인 정신을 지키며 특색식품 연구개발을 깊이 추진하고 취업 안정과 민생보장 책임을 짊어지며 연변 미식 브랜드를 더 빛내겠습니다. 기업 고품질 발전으로 전조 경제 발전과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민영기업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리홍위는 기업을 이끌고 제품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내외 시장을 넓히며 농업, 문화, 관광 융합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리홍위는 착실히 실천하고 꾸준히 전진하는 자세로 연변의 맛을 널리 알리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민영기업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연변대학 구강의학학부와 부속병원 구강의학중심이 일전 정식으로 현판을 걸고 설립됐습니다. 이는 우리조 첫 교수, 림상, 과학연구를 일체화한 구강학과 플랫폼이 전면 가동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구강의학학부와 구강의학중심이 동시에 설립되면서 교수에서 림상, 과학연구에 이르는 전사슬 관통을 실현해 의학, 교수연구, 심층융합을 유력하게 추동하게 됩니다. 연변조 첫 일체화 구강학과 플랫폼의 건설과 운영은 지역 구강의료자원 배치를 효과적으로 최적화하고 기층봉사 능력을 향상시키며 변강 다민족 지역을 위해 현지화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데 든든한 지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설립대회가 끝난 후 연변조선족 자치조 구강림상의학학회 2026년 제1차 학술회가 소

0: 수집되었습니다.
1: 2026년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왕청팀 대 훈춘팀의 경기가 10일 오후 왕청현 종합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실력이 비슷한 훈춘팀을 상대로 왕청팀은 홈장 우세를 빌어 적극적으로 공격을 조직했고 훈춘팀도 빠르게 경기 상태에 진입해 팽팽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전반 29분경 왕청팀이 공격 기회를 다잡아 선제골을 터뜨리며 점수를 1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훈춘팀은 곧바로 공격을 강화해 왕청팀의 수비진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후반 들어 양 팀은 계속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왕청팀은 여러 차례 위협적인 공격을 조직했고 훈춘팀은 빠른 역습을 통해 기회를 노렸습니다. 86분경 훈춘팀이 기회를 다잡아 한 골을 성공시키며 동점골을 뽑았습니다. 최종 왕청팀은 홈장에서 훈춘팀과 1대1로 비겼습니다.
0: 연변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도나팀 대 도문팀 경기 일정이 18일 오후 2시 30분으로 조정됐습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이금희, 윤일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일상 속 건강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작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작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선생님 모시고 장약 심리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장약 심리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로인절 맞이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 아이스매트는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선정하는 브랜드 상품인데 여름철 인기 판매 제품이죠. 예, 세탁이 가능한 여름용 매트인데 벌집 구조를 적용해가지고 제조한 제품이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합니다. 예, 시원하지만 차갑지 않는 게 특징이고 또 찜질 매트이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성해 드리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여태까지 3곽을 본약 3곽을 더 증성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예,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이 푸른 발누의 섬유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더 증성해 드립니다. 예, 이 이불은 원단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예, 항균 작용도 있으면서 공기가 아주 잘 통하죠. 예, 이불이 중량이 두근대는데 특별히 가볍고 보송보송할 뿐만 아니라 몸을 누르지 않아서 묵직함과 답답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 예, 동시에 쾌적함을 극대화시켜주는 이런 제품이죠. 예, 넓이가 1m 80이고 길이가 2m 됩니다. 예, 세탁기 사용이 다 되는 이런 이불입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을 3곽을 더 증성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러시아 야생 해삼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이런 고급 선물 세트를 한 세트를 더 드리는데 지금 로인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드시기에도 아주 좋죠. 예, 그런데 선물용으로도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는 예, 방약 심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2: 예, 혈압 도저히 안 돼가지고 혈압 약을 계속 먹었댔습니다. 그러다가 예, 방송을 듣고 저리에 이정이 뭔가 당약 심내방을 먹게 됐는데 혈압 도저히 얼마나 잘 되는지
1: 예,
2: 몇 달이적이나 이 약을 먹고 서리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 약을 적게 먹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나 나중에는 예,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이렇게 먹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줬는데 예, 그 방법까지 쓰니까나
1: 예, 방법 그거 쓰니까나 더 혈압 조절이라면 더 잘 되죠. 예.
2: 네, 지금 예, 이 장약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네.
2: 예, 저는 원래 또 간신병이어서 숨이 많이 차고 또 뇌경색이 와서 머리 계속 어지럽고 잠이도 안 오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거기다가 또 민풍까지 와가지고 예, 웃거나 말하나 해도 예,
1: 예,
2: 붙을 뛰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9달 사후 이거 먹으면서 너무 좋아졌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위가 아파댔는데

0: 지금 예, 그것이 형이 이렇게 예, 좋아지고 몸이 전체 다 영 좋아졌단 말입니다.
1: 아, 예.
0: 예, 이 약은 이 서장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예, 자란 야생 약.
1: 예, 그런 약재들로 제조한 약입니다, 원래.
0: 예, 그런 약이 돼. 예, 다른 약, 약 효과가 영 좋더란 말입니다. 다른 예. 약보다 다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예, 두 부분은 이 장약 시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서 예, 내 동생이 지금 예, 저, 뭔가, 위에 예, 있는데 예, 저, 동생은 저기나 뭔가, 영 이렇게 저기나, 혈압이 이렇게 영 높고,
1: 예. 또 예. 거기 어째 그리 시끄럽습니까?
0: 아, 누구 내려옵니다, 중계에서.
1: 문 닫고 말씀하시오.
0: 예?
1: 집에
0: 예.
1: 문은 닫고 말씀하시오.
0: 예.
1: 예.
0: 홍색 이렇게 나고 숨이 차고, 예. 머리에 여러 곳이 이렇게 막혔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약을 써보니까 나 너무 좋으니까 나 예. 지금 예, 이 동생께다 이거 붙여주려고 그립니다.
1: 예. 그분 예, 2417979번으로 지금 전화해가지고 예. 아, 붙여주도록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게 혈압 조절 안 돼서 예. 한 20여 년에 서양인 혈압약을 먹으며 살다가 맨바로 선생님이 장약 신예방 강의를 듣고 이 신예방을 먹게 되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예.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야덥 달 만에 지금 신예방만 먹고 있는데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네. 그리고 저는 다발성내경 세기에 여러 번 오면서 그래 머리 어지럽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아이 머리 무겁고 눈도 뜨기 바빠서 눈도 막 다발성이 뜨는데 야 지금 이 약 먹으면 눈도 가벼워지고 머리도 가벼워지고 야 아침이라면 정신이 바짝 나는 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여름에는 좋아집니다 원래.
3: 예, 결국 그냥 심장도 좋지 않고 손발이 그냥 저리고 예, 배 아래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그냥 그래도 타고 와서 많이 고생했는데 지금 이 약 몸에 지금 온몸이 영 따뜻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 예.
3: 예, 특히 이 약을 보면 예, 해발 4,500m 되는 약재로 만든 약이지 또 홍금천은 또 예, 5,400m에서 된 약이고 또 서장에서 낸 황금으로 된 약재가 네 가지가 들어가 그런지 먹어보니까 확실히 약 효력이 완전히 세다는 거 알게 됐겠다.
1: 아,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 소개하는데 모두 모두 효과 좋다며 나를 칭찬하는데
1: 예.
3: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 합병증으로 어지럼증이 자꾸 나지 맥이 없고 혈압도 높고 소변도 자꾸 했는데 이 약 먹으면서 효과를 봐서 지내서 한다.
1: 예, 그런 효과를 보는 약입니다, 또.
3: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약 먹으면 예, 건강 챙기려고 하면 내 나도 지금 이 그 친구 지금 소개를 해서 우리 친구 이 약 먹겠는데 그 친구는 뜨개뱅도 있고 심장도 안 좋고 방광염, 뇌도염이 있는데 예, 야, 이 약 예. 먹고 생각밖에 효과 지내 좋다면서 이번 지금 예, 우대 활동에서 올 때 지금 예, 오늘 전인연수가 배달받겠다.
1: 예, 그 배달 받으시려면은 아,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알려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이게 혈압 조절이 안 돼. 한 30년 서양 혈압약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1: 예.
4: 네. 그러다 선생님이 당뇨 신예방 강의를 듣고 당뇨 신예방을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야,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1: 예, 잘 됩니다 원래.
4: 예, 그러니까 나는 6달 만에 당뇨 신예방만 먹는데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저거.
1: 예.
4: 그리고 저는 예, 경도암이 오른쪽 방팔에서 항상 예, 정말 근심, 정말 이거 큰 근심 했습니다, 방팔에서.
1: 예, 그렇죠. 예.
4: 그래서, 예, 심내방에 넉달밥 먹고 검사를 했는데, 방팔이 정말 싹.

0: 나가 됐을 때다.
1: 예.
0: 예. 그러고도 나는 얘 심장도 안 좋아. 항상 숨차 가득 밤에 특히 겨울이나 여름이나 문 열어놔야 이거 뭐 숨이 나온 것 같은데 조금 심해. 뭐 그것부터 이등가에 싹 사라졌습니다. 이렇습니다. 조금.
1: 예.
0: 야, 정말 이 약이 확실히 효과 특수합니다, 이게.
1: 그렇지, 예.
0: 예,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예, 당뇨 합병증으로 예, 계속 어지럽게나고 혈압이 낮고, 아 항상, 어, 아이, 사지 덜해 나고 했는데, 이 약을 먹으면서부터 여러 면이 좀 효과가 좋으니, 아, 이 약이, 이 약이 정말 특별한 약이라면 좀 영종 좋아합니다, 지금.
1: 예.
0: 우리는 정말 이 약이 하도 효과 좋으니까 이 건강 챙기기 우리 둘은 또 활동마다 계속 받아 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거.
1: 예, 우리 활동할 때 배달 받으면은 경제상에서 많은 리그 보지 않습니까? 예.
0: 예. 예. 그러니까 예, 우리 활동 빼놓지 않습니다.
1: 예. 예. 예.
0: 그런데 아직 몰라서 내가 같이 지금 농구 치는 활동 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그렇고 친구 안에는 특히 혈압이 낮고 자꾸 살이 저리고 돌가에 또 심장이 안 좋아 내경색도 있고 이 약을 내가 소개해서 먹고 있는데 야 효과 좀 확실하게 나요. 나를 범죄마다 이어서 모르네. 야 그런 약을 어떻게 알았고 나를 소개해서
1: 예. 혈압이라미 그 낯선 사람 이 약을 잡으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게 알기입니다.
0: 아, 예. 그래서
1: 혈액 많이 보충해 주.
0: 예, 이번에도 활동 얼마 좋습니까?
1: 맞습니다. 예.
0: 예, 이 활동 참고해 또예 이 활동 좋을 때 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약이니까 계속 써서 예. 꾸준히 먹어야 된다. 예.
1: 예, 아주 안전합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아반이 계속 혈압 조절해야 돼서 애놨습니다. 예, 혈압약 30년 먹었습니다.
1: 하, 예.
3: 이 서양인 혈압약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그렇게도 애를 먹었습니다.
1: 예.
3: 근데 이 선생님이 장약 심혈방 강의를 듣고 소리는 장약 심혈방을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후에는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 또 혈압 약을 적게 먹고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일방을 가지고 소리 썼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40달 만에 장약 심혈방만 먹어도 예, 혈압 조절이 예, 그렇게 잘 됩니다.
1: 아, 잘 될 수 있습니다.
3: 예, 좋다 마다 한 입으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1: 예.
3: 원래는 어떤이나 전립선 있고 심장이 나쁘고 어렴진하고 그다음에 그런 내경색 있어가지고 저기 기억력이 하나도 없고 발을 걸지 못하고 하던 게 지금은 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1: 예.
3: 예, 좋다 못해 정말이 말을 잘 들으니까 나 이야기의 최고 약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영감 놓치고.
1: 예.
3: 그래서. 그런 저기는 나도 심장이 나쁘고 원래 신경질이 많은 게다 성질이 급한데다가 신경질이 많고 이집 소리 아프고 영감이 앓고 하니까 나이 머리 얼빠나고 허리 다리 아프고 매겹고 하니까 나이 귀찮지 않아서 그래 된 게 지금은 이 약 쓰니까 나이 똑똑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1: 아유 예.
3: 예 어찌면 이 당뇨 심리방이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게 만드니까
1: 그마의 효과 예. 보면은 이 사람이 예. 많이 좋아지지.
3: 야 좋다 못해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정말 감사드리기 싶습니다.
1: 예, 예, 저.
3: 예, 내놨으니까.
1: 그만큼 치료 잘 되면 그래입니다, 모두.
3: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예, 저기나 이 활동할 때마다 약을 쌉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는 막 이 약만 먹고 삽니다. 이 약만 그래서 먹으려고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제품 안 맞고 이거 먹으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두고두고 예, 예, 많이 쌓아놓고 먹습니다. 아무래도 예. 약 싸먹겠는데,
1: 그렇죠.
3: 예. 됐는데, 예, 늙음하게 예. 그래서 이거 전번에 활동할 때 예, 쌌습니다. 이러는
1: 예.
3: 예, 그래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선 활동실에 예, 그런 친구 하나 있는데 예, 심장이 예, 저기는 매겨웠고 그다음에 얼빠나고 예, 중풍이 예, 노공이 왔답니다. 예, 기라고 예, 걸음걸이를 예, 신을 쭉쭉 굽고 댕기고 그다음에 걸다도 한참 있다도 예, 저는 코를 주지 못하고 저를 코를 수그리고 딸이 내서 이면대기 풀어받겠다고 이랬습니다. 약 먹으라고. 그래서 주말에 약을 먹었는데 예, 지금 많이 효과 좋단다.
1: 아.
3: 초점이 정신상에서 예, 이게 신경이 예, 좀 또렷해진답니다.
1: 그럴 수 있습니다. 예.
3: 그리고 매겨온답니다. 예, 다리. 예. 그래서, 이게 쓰면 정말 좋겠다. 니 그래서 똘똘하고 팔팔하겠다 하면서, 예. 그래서, 오늘도 예, 활동이 내일 모레 끝난다니까.

0: 예, 오늘이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0: 배달이 바짝 쓰였답니다. 예.
1: 그럼 좋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2417979. 예, 알겠습니다. 똑바로 전화하겠습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는 그 20년 거의 이렇게 피혈압으로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우연하게 선생님 방송 들으면서 이 소장약이 용 효과 좋겠다고 생각하고 먹기 시작했는데, 여섯 달부터 선생님과 토론해 보면서 혈압약 감량하고 또 알려준 방법대로 하면서 그리고 조금씩 먹고 있는 여섯 달 반부터는 그래도 이 약만 먹었습니다.
1: 예.
3: 그랬는데 혈압은 완전히 어떤 실험만 사실은 났습니다.
1: 예.
3: 그리고 왜 다발성대경 색이 있어서 계속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머리 소리 나고 계속 안 깨낀 것 같고 정신이 안 나는데 지금 아침에는 정신이 말소한 게 알린단 말입니다. 예.
1: 그렇죠.
3: 기나던 것도 예. 소리 나던 것도 많이 없어지고 예. 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실금도 좀 있어놓을까요? 어디 며칠 안 묵고도 변소를 찾는다 자꾸 헤매고 실수할까 봐 걱정하고 이랬는데 지금 여실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제는 기후도 허시없네라.
1: 예, 좋죠. 예.
3: 네, 얼마나 좋습니까? 왜
1: 그렇죠.
3: 여가들이 어디 가면 영어도 안다할 때 많습니까?
1: 예, 그게 얼마 바쁘다고 그럽니까?
3: 예. 예, 그래서 먹어볼까 좋았어. 또 남편도 여러 가지 나이스가 여러 가지 진짜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예.
3: 네, 이번에 배달 받았는데 우리 동서도 예, 예, 심장도 아이 좋고 예, 니겐 책도 또 두 곳이나 냈답니다. 그리고
1: 예.
3: 또 변비도 있고 다리도 하지가 자꾸 얼어들고 이랬는데 이 약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본 걸로. 그래서 예. 효과를 많이 주고 있다지네.
1: 예.
3: 예, 발에 온기도 생기고 이 변비도 많이 나서지고 그래 이번에 활동용 도니까 우리 쌌다고 다리도 활도 있거나 이런 기회 놓지 말고 싸겠으면 저리 싸서 어떤 건강 찾으라고 할까나 어 그러면 오늘 싸겠단다.
1: 아 예. 예, 싸겠습니다. 2417979번으로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그래서 예. 거기다 전화하십시오. 예.
3: 2417979.
1: 예, 맞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뇌중풍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인데, 뇌중풍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뇌혈관이 막혀서 일으키는 질병하고, 뇌혈관이 터져서 일으키는 질병을, 말하죠. 예. 저 지금 다발성 뇌경색이 와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이 다발성 뇌경색은, 뇌혈관이 여러 곳이 막혀서, 뇌혈관이 세 곳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은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예. 이 뇌혈관이 여러 곳이 막혀가지고 뇌조직이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하는 이런 질환이죠. 예. 뇌조직이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손상받는데 뇌경색 부위가 인지기능하고 관련된 핵심 부위가 손상되면 혈관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혈관성 치매는 로인성 치매의 주요 류형 중 하나인데 매번 새로운 부위가 뇌경색이 올 때마다 인지기능이 눈에 띄게 내려 가는 게 특징입니다. 예. 이 인지 기능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기억력하고 띵샹리, 띵샹리라는 게 시간, 지점,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예. 그리고 언어 능력, 집행 기능을 말하죠. 예. 이래서 이걸 인지 기능이라는 거 하는데 이 인지 기능하고 유관된 이런 곳에 뇌경색 부위가 그 뇌경색이 그런 다시 온다거나 이 부위에 혹은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그 해마체 그리고 또 감각 신호를 그 전달하는 이 중심이 여기 치우노에 그 이 뇌경색이 온다 할 때 아주 위험하죠. 예. 그 위험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예. 다발성 뇌경색이 와도 나는 지금 사지를 제대로 다 놀릴 수 있는데 하면서 그것을 재려와 가지고 한두 번씩 더 발작하고 이러다 보면은 진짜 치매 온다. 예. 본격적으로 치매가 오게 되면은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치매를 치료 못합니다. 예. 그래도 어째서 요즘 들어서서 자주 머리에 어지럼증이 나타난다거나 귀에서 소리 나고 갑자기 몇 초 동안 앞이 새까맣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거나 또 반응이 늦어지고 기억력이 많이 내려가는 분들 또 발가락과 손가락 끝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 나타난다거나 또 물

물건을 만질 때 느낌이 없다거나 물이 온도를 잘 모른다거나 아 자기도 모르게 침을 흘린다거나 또 손을 떨고 일상적인 아주 쉬운 동작도 하기 어려워진다거나에 어느 장애가 또 오고 아 말이 서투르면서 말이 잘 안 나온다거나 또 꿈이 많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이런 분들 걸을 때 다리가 뻣뻣해나면서 강직이 와서 자주 넘어지거나 정서조절이 잘 안 되고 기쁠 때면은 너무 격동돼 혈압이 막 올라가고 슬플 때는 눈물을 억제하기 힘든 이런 분들 아, 또 기침이 나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런 분들 아, 머리 혈관이 여러 곳이 막혀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수선 먼저 아,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주면서 신경을 따라서 신호 전달을 빠른 속도로 해줄 수 있고 신경을 안정시켜 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약을 써야 됩니다. 예, 장약 심리방이 바로 아, 이런 신경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 다음 인체에서 가장 기본인 혈액을 맑게 해주면서 혈관 속에 침투되어 있는 미세혈증까지 녹여주고 미세순환이 잘되게 하면서 인체의 큰 혈관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것도 막아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가지고 심근세포 혈을 격활시켜줘서 심장이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주고 뇌혈관이 혈류량을 증가시켜줘야 되죠. 예, 이런 치료를 하는 이런 면에서 아,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아, 치료를 해주고 있고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인 여기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입니다. 예,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아, 추출해가지고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치료 목표가 독특하기 때문에 치료작용이 아주 좋죠. 예. 그리고 혈액 속의 혈질을 낮춰줘서 혈관이 손상받는 것을 막아줘서 대뇌 여러 곳에 경색이 올 수 있는 위험도를 막아줘야 됩니다. 예. 우리 이 장약심리방 보면은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높은 곳이 야생약재 소홍화가 들어갔습니다. 예. 소홍화를 서장에서는 아, 연황금이라고 하는데 이 약은 아, 혈지를 내려주는데 혈지왕입니다. 예. 그리고 소목하고 천공, 황기하고 당귀, 홍경천하고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혈지를 아주 잘 내려줄 수 있죠. 예. 그리고 동맥경화를 치료해줘서 혈관안이 그 빵块에 플라크를 이런 아, 혈관안이 빵块이 탈락돼서 대뇌 여러 작은 동맥을 막는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잘 치료해줘야 됩니다. 예. 장약 심리방 볼 때 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이런 면에서 치료범이 딱 동맥경화를 또 치료해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에 따르는 성분, 천궁하고 황기, 소홍화하고 소목, 아, 우슬이 들어갔고, 담남성은 소홍화하고 천궁, 황기와 결합해가지고, 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데서 아주 큰 작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방찬이 심방떨림이라든가 이게 심방세동 이게 한 가지 말입니다. 예. 이 심방세동으로 인해 가지고 심장 안에서 혈전이 탈락되면서 혈류를 따라서 대뇌의 여러 혈관을 막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아, 심방세동의 심장박동이 불규칙적이 되거나 가슴이 두근다거린다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숨이 찬 증상을 해결해줘야 되죠. 예. 이런 우리 장약심리방은 심방세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 치료 중에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심방세동 치료에서 아주 치료작용이 좋은 이런 약이죠. 예. 그리고 혈압, 혈당, 혈당을 정상 수치에 가깝게 조절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혈압, 혈당 때문에 미세혈관이 손상받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혈압 혈당을 정상 수치에 가깝게 조절해 주지 않는다면 대뇌의 여러 부위가 막히게 됩니다. 우리 장약 심리방을 볼 때 중이 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결해 주는 이런 약이고 또 장약 심리방에는 혈압이 높
왔다 났다를 조절해 주는 이런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약 심리방을 저희가 이제 5년 4개월을 강의 드리고

0: 있지만 이렇게까지 혈압 조절이 잘 되는 약이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장약심리방 볼 때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황기가 들어갔습니다. 예. 혈당 조절이 아주 좋죠. 예. 예. 우리 이 장약심리방 보면은 이 주치 공능이 혈액형 협심증, 용형 협심증을 치료해주는 이야기라고 딱 밝혀놓은 이야기입니다. 예, 서장이사가 이사하고 중이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하고 치료방식의 이런 체계가 다 다릅니다. 예, 그 서장이사가 해석하는 주치공릉에는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를 해준다고 딱 적혀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프로그램입니다.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요, 리봉입니다. 삼복은 초복과 중복, 말복을 통칭하는 말로 1년 중 가장 덥고 습한 시기를 가리킵니다. 자, 동양의학에서는 이 시기를 양기가 가장 왕성하지만 동시에 인체 기운이 가장 쉽게 빠져나가는 때로 봅니다. 바깥은 무덥지만 인체 내부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허한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는 인체 체온 조절 중추에 과부하가 생기게 하고 땀을 과도하게 배출해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자, 따라서 삼복철을 건강하게 보내려면요, 생활 전반에 걸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에는 삼복철을 건강하고 무난하게 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식이요법, 생활습관, 운동, 질병 예방, 정서관리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삼복철을 건강하게 나는 수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또 내일 낮까지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때로는 흐리겠으며 적은 비가 내리던 데로부터 비가 좀 많이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20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6도입니다. 자,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삼복철 건강의 가장 기본은 바로 올바른 식습관이 있습니다. 자, 무더위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기 쉬운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되는 담백한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삼복철 식이요법은 아래와 같은데요. 자, 우선 인체 열을 식혀주고 습기를 제거하는 식재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팥, 녹두, 오이, 수박, 도마도, 호박, 연근 등은 체내 열을 내리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대표적인 여름 식품입니다. 특히 녹두죽이나 팥죽은 더위에 지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씁쓸한 맛을 가진 여주, 한어말로는 구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추, 쑥갓 등은 심장열을 내려오는 데 효과적이며 입맛을 돋구는 데도 탁월합니다. 하지만 무더위라고 해서 지나치게 차갑고 시원한 음식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자, 찬 음료나 아이스크림, 차가운 과일은 순간적으로 더위를 식혀주는 듯하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위장 점막

혈액을 자극하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려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냉방병과 함께 나타나는 위장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음료는 미지근한 차나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 속을 편안하게 하고 땀으로 빠져나간 기운을 보충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생강은 체내 습기를 제거하고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어 삼복도유의 생강차 한 잔은 보약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름철 건강에 매우 유용합니다. 수분 섭취 역시 계획적이어야 하겠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뿐만 아니라 나트륨, 칼륨 등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키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닷물이나 이온음료를 적절히 활용하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당분이 높은 이 가공음료는 오히려 갈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삼복철에는 고기보다는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같은 담백한 단백질을 섭취해서 체력 저하를 막아야 합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체내 열을 더욱 상승시키므로 식사를 가볍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삼복철 식이 관리의 핵심입니다.

자, 삼복철에는 더위로 인해서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럴 때는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생체 리듬에 맞는 수면 습관들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어컨 사용은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냉방은 인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외부 기온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25도에서 26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뭐 때로는 조금 더 낮을 수는 있겠습니다. 냉방기기의 바람이 사람을 향해 직접 닿지 않도록 방향을 조절하고 수면 중에는 특히 복부와 관절을 담요나 이불로 덮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면요,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도 영향받아 두통이나 어깨 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더불어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것도 필수입니다. 자, 수면 시간과 관련해서는 삼복에는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패턴이 좋습니다. 이는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여름철의 자연 리듬에 인체를 적응시키기 위함입니다. 네, 그러나 무조건 잠을 적게 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면 낮에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낮잠은 오후에 집중력을 회복시키고 심혈관 계통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다만 너무 긴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1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내 생활이 많아지는 삼복철에는 습기 관리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장마철과 겹치는 시기에는 실내 습도가 높아져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호흡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 실내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출 후 돌아와서는 땀에 젖은 옷을 바로 벗고 샤워를 해서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피부 질환과 냄새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자, 삼복도 위에 운동을 한다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고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움직임을 멈추면 오히려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여름철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강도 조절과 시간 선택입니다. 계속해 삼복철 운동 및 신체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무더운 낮 시간대, 특히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이나 격렬한 운동을 꼭 피해야 합니다. 자, 이 시간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하고 열사병이나 일사병의 위험이 가장 높은 때입니다. 운동은 반드시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저녁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 강도는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하는 것보다는 살짝 맺힐 정도의 가벼운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삼복철에 적합합니다. 맹렬한 고강도 운동은 체온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또 많은 양의 수분을 빼앗아 탈수나 열 경련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가벼운 산책, 맨손 체조, 수영 또는 팔단금이나 태극권과 같은 느린 호흡 운동이 매우 추천됩니다. 자, 이런 운동은요,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아주 탁월합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수분 보충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운동 전과 운동 도중

중 운동 후에 미온수나 이온음료를 조금씩 규칙적으로 섭취해서 체내 수분을 지속적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후에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기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씻어서 몸이 급격히 식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찬물로 또 갑자기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답니다. 반드시 피해야겠습니다. 삼복철은 일반적인 더위뿐만 아니라 특정 질병의 발병률이 급증하는 시기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됩니다. 심혈관 질환, 호흡도 질환, 소화도 질환 등 이 질환을 예방하려면 아래와 같은 면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삼복철 가장 위험한 것은 열사병과 탈수인데요.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가 무너지면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치솟고 의식을 잃는 심각한 응급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런 경우는요, 즉시 시원한 곳으로 대피하고 옷을 벗긴 후 물을 적신 수건으로 몸을 식혀주는 등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하며 110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선택이 되겠습니다. 증상이 경과하더라도 어지러움, 또 구토, 근육경련, 열경련, 두통 등이 나타나면 더위를 먹은 신호이므로 즉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삼복철에는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습니다. 더위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고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면 혈액이 농축되어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평소에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더욱 날씨에 혈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수분 섭취에 더욱 신경 쓰고 무리한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에 마시는 한 잔의 미지근한 물은 혈액을 묽게 하고 심장 건강에 이롭습니다. 삼복철에는 소화도 질환 예방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식중독이나 급성 위장염이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은 세균 증식에 최적의 조건이므로 음식은 반드시 신선한 상태로 보관하고 조리해야 합니다. 남은 음식은 냉장 보관하더라도 가급적 다음날까지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차가운 음식은 위장 운동 기능을 떨어뜨려 소화 불량을 초래하므로 찬 음료보다는 따뜻하게 데운 음식이 소화에 더 유리합니다. 자, 이 밖에도 피부와 호흡기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환경에서는 땀띠나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샤워 후에 체온이 완전히 식기 전에 에어컨 바람을 쐬면 피부 모공이 갑자기 다치면서 땀띠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과 선풍기 과다 사용으로 인해 알레르기 비염이나 만성기관지염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실내외 온도차를 최소화하고 코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식이요법, 생활습관, 운동, 그리고 질병, 예방, 정서관리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삼복초를 건강하게 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삼복초는 누구에나 힘든 시기이며 건강관리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젊은 층은 무더위를 이겨내는 체력이 있더라도 또 과도한 음주나 냉방에 방심하지 말고요. 노년층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체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더운 삼복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는 것은 한여름의 고통을 견디는 것을 넘어 가을과 겨울을 건강하게 준비하는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날씨가 덥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지내기보다는 적절한 휴식과 영양 그리고 가벼운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김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반갑습니다. 현대병원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영길씨 현대병원은 특별히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해낸 특색 치료가 있기 때문에 이 치료가 개발된 나무로 해서 여러 가지 인암병, 난치병 치료에 효과적인 아주 또 돌파성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을 치료한다 하는데 이같이 이유 없이 치료한다 하면 믿기 어렵겠지만 그 현대병원의 독특한 치료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면역각성료법 그리고 또한 부강주사료법 이 두 가지 연구개발한 새로운 치료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현대의학상의 어려운 여러 난치병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많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도 그렇고 또한 특별히 자가 면역성 질환 몸이 면역 기능이 거꾸로 작용하는 이런 질환 지금 목전 이야기 수준으로서는 증상만 공제해 줄 뿐 그 어떤 신통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위에도 또 여러 희귀 난치병에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그 두 가지 특색적인 치료로서 지금 좋은 효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그 자가 면역 질환 중에 류풍습도 이미 얘기 드렸고 또한 강직성 척추염 또한 홍반낭창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건선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는데 이 건선은 뭐라 하는가 한어로 뉴피센이라고 부릅니다. 또 소보짐이라고도 하는데 본인도 혹시 이병 가지고 있다면 아마 많은 치료를 해봤지만 별로 완전히 난 치료가 없음으로 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본인도 물론 주변에 이런 병 앓고 있는 분들 친구가 앓거나 이러면 연길시 현대병원 265-212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소보짐 건선을 앓고 있는 환자분이 문인데 피부에다 연고를 바르면 각질이 가라앉고 또 병변이 가라앉지만
2: 뭐 별때문 막 그저 심지 막 당기는 것 같은 게 그래서 한번 가서 저기 그 주사를 맞았는데 지금이 낫다만 합니다.
1: 한번 치료했습니까?
2: 그래서 내일로 금요일까지 내일로 어떻게 할라 여행하다 한번 더 맞다고 저 효과가 좀 아기 때 좀 한번 더 맞다 그랬는데
1: 한 번 더 치료해서는 그게 다 치료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한 세 번. 두 번째 치료하고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까?
2: 이제 열 이틀이 됐습니다.
1: 이제인 게 아니라 이제는 세 번째 치료 시간이 됐습니다.
2: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여기다가 주사도 많이 맞고 그런데 다른 데가 그런데 낫지 않아서
1: 주사라는 게 봉폐 주사 맞았겠죠. 격소.
2: 근데 아예 낫다만 합니다.
1: 그거는 그래서 그때뿐입니다.
2: 낫을 것 같으라면 안 낫더라만 합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그 현대 방송 듣고 현대 병원 가서 한번 맞았는데 좀 낫더라만 합니다. 지금 어제는 허리는 펴는 건 괜찮다만 합니다. 펴지 못했다만 합니다. 원래
1: 펼 수 없이 자꾸 앞으로 구부러들죠.
2: 그렇다만 구부는 좋다만 합니다.
1: 구부러지는 그 자세에서 그 척추 신경관이 잠시 넓어지기 때문에 편한 느낌이 납니다.
2: 어쨌든 이사에 여러분들도 또 방송을 다 그 다른 단들이 관절들 모여서 다른
1: 나이 들면서 피하기 어려운 병들입니다.
2: 이런 병들을 좀
1: 그러나 치료하는 방법은 확실하지 못해서 그래서 모두 약도 많이 쓰고

0: 뭐 봉폐 주사도 맞고 또 엄중한 분들은 수술까지 하고도 예, 별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1: 그 내일로 요양해 줍시다.
0: 예, 2652120에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1: 예, 잘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지금 건선에 대해 얘기 드리는데, 예, 뉴피센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예. 이 질병이 그렇게 쉽게 낫지 않는 병입니다. 예. 그 피부 부분의 경계가 뚜렷한 예, 구진, 예, 구진이 생기고, 또 표피 비후에 두꺼워지고, 예, 각질이 자꾸 증식하고, 예, 그리고 표면에는 은백색이 인설상을 나타냅니다. 진피 유두부를 중심으로 해서 염증성 변화를 나타내는 만성 피부염인데 일반 피부염이 아니라 역시 자가 면역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성을 띤이 병은 그렇게 쉽게 낫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금 모두들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병은 그나마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 같이 밥을 먹거나 한 방을 같이 사용해도 상대한테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장염을 해가지고 서로 이상한 장염을 해가지고 서로 어느 15년 넘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0: 예.
3: 근데 이게 배고플 때 얘기만 하면 위가 막 아프고 막 대는 뒤에 무른 게 나가고 그래갖고 지금 대근에 지금 계속 피가 섞어 나간다.
0: 고름피 같은 게 섞입니까?
3: 예.
0: 예.
3: 그래, 항상 계속 속에서 메스운 거에 자꾸 메스를 하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밥 먹긴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그래가지고 혹시 좀 그래서 먹기만 먹어도 또 배가 아프고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0: 우리가 진단 내봤습니까? 큰 병원에 가서.
3: 예, 그래가지고 너무 아연돼 가지고 북경병원에 가서
0: 어.
3: 진단한 게 무슨 골로병성 장염이라는 뭐 그게
0: 그런
3: 무슨
0: 병,
3: 예,
0: 예.
3: 그런 병
0: 예.
3: 장염이라고 그래. 이거 뭐 치료를 할수 없다며 그랬다 의사들 말하는 게.
0: 예, 맞습니다.
3: 예, 그래가지고 내 지금 이 현대병원에서 소문 듣고서는 지금 현대병원에 무슨 이뭐 부항료 주사료법으로 무슨 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다 하고서 그러니까 내 지금 자문합니다.
0: 그런 병이라는 게 이게 역시 자가 면역병이기 때문에 북경에도 뭐 상해도 어디 가나 치료 못한다 합니다.
3: 예,
0: 그래서
3: 무슨 뭐 단답이다 병아 이거는.
0: 증상만 공제해 주는 방법. 예.
3: 예.
0: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참 치료가 어려운데 영길시 현대병원에는 특색 치료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면역각성료법 그리고 보강주사료법. 예, 이 독특한
3: 아,
0: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3: 예.
0: 그래서 이런 자가 면역 질병에 이게 다 모두 어려운 병입니다. 예,
3: 아.
0: 그래서 이런 병에 지금 이 맞춤성 있는 이런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 아하.
0: 현대병원 265212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아, 1652120에.
0: 예.
3: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3: 수고하십시오.
2: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4: 네, 예, 우리 남편이 현대병원에 가서 두 번에 부광 받았습니다.
0: 두 번, 예, 어디가 불편해 그럽니까?
4: 예, 여측관 협착도 있고 이 태양성 관절이 있습니다.
0: 예.
4: 그래서 예, 지난 아파서 이 화장실 갈 때도 비글짓고 질고 가고 이 화장실에서 또 앉았다 일어날 때는 이런 만나서 그 옆판에다 다 그런 거 집게를 다 만들어놨어요.
0: 예, 필요합니다. 예.
4: 예, 김계선이 두번 맞은 게첫 번에 약간 효과 안 깊디다.
0: 첫 번에 그렇습니다. 예.
4: 예, 두번 맞은 게전 화장실에 뛰어가 있고 가고 예, 화장실에서 제가 다 일어납니다.
0: 네.
4: 계속 일어나고 사람들 가고 이랬는데,
0: 예.
4: 예, 영 효과 좋습니다. 이거 보고 예, 우리 옆집 아발도 우리 남편이 지금 내려가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같이
0: 예.
4: 내려가겠다. 두 사람 예약하자 그럽니다.
0: 네, 2652120에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4: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0: 예, 한 가지 문의합시다. 이 우리 옆집 할머니가 좀 보일에 건너뛰고 손이고 예 가뜩한데 예, 자꾸만 열이 난다. 그 열이 난답니다. 옳습니까?
1: 백반증에 그래, 열이 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0: 근데 예, 자꾸만 갈아봐 한다.
1: 그것도 예, 가렵거나 뭐 큰 불편은 없는데 이게 아, 주로 이 얼굴이나 목이나 예, 이런 뭐 나타나는 것이 생길 때 좀 대인 관계상의 스트레스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낫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치료해도 낫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예,
0: 그래,
1: 고민이 많습니다. 예.
0: 전화 드리는 게
1: 네, 265-2120에 전화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의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의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지금 소보집 예, 건선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 건선, 예, 두꺼워지거나 갈라지거나, 예, 이런 증상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많은 경우에 정도 부동하게 가려움증도 생기고, 계절 바꿀 때 좀 겨울철에 더합니다. 그 다음에 밤을 패거나 할 때, 정신적인 압력이 클 때, 그리고 큰 감기 후에 이게 좀 더 중해집니다. 아까 얘기 드렸는데 전염성은 없습니다. 같이 밥 먹어도 접촉해도 한 방을 같이 사용해도 다른 사람한테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잘 낫지 않아서 근치가 어려운 병으로서 그래서 증상을 공제하는 예, 이런 목적으로서 뭐 약을 바르거나 예, 혹은 이슬로 265-2120에 오후 4시 전까지 전화하시면 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4: 예, 여문도 이 길을 잘 못 듣는 할머니 있잖아요.
1: 예.
4: 동생 데리고 갔다 왔는데 동생은 이 기울림은 없고 길을 영 더 못 들었단 말입니다. 마구 예.
1: 예.
4: 그래도 예, 지금 많이 나서서 있잖아요. 이 말소리도 알아듣고 연구도 반가워서 예, 형제가 다 어쩌면 이렇게

0: 바로 왼발을 만났다는 소리. 너무 반가워서리. 그래, 예, 내일 또 갈 날 쏴대기랍니다.
1: 예, 그러면 직접 1652120에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3: 아,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현대병원에 가서 구강 두달법을 진료를 받아서 한 번에
1: 부강입니다. 예, 구강이란 말이 없습니다. 부강주사의 부강입니다.
3: 예, 부강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래, 맞을까요? 효과에서는 지금 가서 그 치료하다 이 맞기 전에는 본인 너무 나빠서 세수도 못하겠다. 모르겠어요.
1: 구부리지 못합니까? 벽이 어렵습니까?
3: 구부리지 못하다. 구부리면 어째 허리 딱 구부리지나 되게 아파서. 그래. 이 마술이한테 마음대로 구부리지 이랬을까. 엎드려서 씻긴 얘기도 바빠졌습니다.
1: 네.
3: 경기 때문에 효과가 좋으니까 이렇습니다.
1: 네.
3: 좀 더 치열하다고 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4: 누나의 지금 지연성 관절염 돼서 무릎마디 아파서 바빠가지고. 언니가 옆으로 부강치료 두 번 받았는데 지금 어제 걸음걸이도 많이 나가지고 통증도 쓰임 나더니 그게 많이 나가서 떴단다 지금.
1: 네.
4: 예, 이번에 세 번째를 갔나 그래서 내일 가서 예약하자고 했다.
1: 예, 무릎 관절염이라면 그 부강주사료법이가 아주 인정받는 이 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심지어는 연골이 다 다스려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도 예, 치료받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두 번이면 이제 적어도 세 번 치료는 해야 됩니다.
4: 예, 내일 예약해 가자고 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5: 예, 우리 친구 딸이가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그 마순지고 뭐 복사 그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맨 마순지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뒤대체형 경추 아파서
1: 예.
5: 경추도 아프고 경추염도 이 어깨 오른쪽 어깨도 영 세게 아프답니다.
1: 예.
5: 그래 이랬습니다. 현대병원에 가서 그 리 원장님이 잘하니까 그 선생님은 보이라고 그러네 예약하자고 내 지금 전화를 한다.
1: 지금 환자 본인은 미국에 있습니까?
5: 아니 왔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작업을 그렇게 오래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경추병이 쉽게 생깁니다. 나이 들어서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라 해도 이런 그 노동 일을 하는 그 자세 어떤 거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작업 오래 해도 그렇고 이렇게 머리를 앞으로 수그리는 자세.
5: 예.
1: 그리고 경추병이 생기면 물론 머리 어지럽고 두통도 생기지만 그 신경근형 예, 이게 제일 흔한 네. 형인데 어깨 팔에 내리 손가락까지 저류가 예, 그렇습니다. 예.
5: 예.
1: 그래서요.
5: 근데 이 원장님 잘하실까 그 선생님 내 보이라고 이렇게 예약하자고 내 그랬다. 예,
1: 생각 잘하셨습니다. 저 1652120에다가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5: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런 그 흔하게 발생하는 경추 요추병 무릎 관절염이라 해도 이게 다 그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라 할 때는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2: 네.
1: 예, 근데 현대병원의 이 부강주사료법은 이런 예, 퇴행성 질환에 그 효과가 아주 좋기 때문에 가서 치료받은 분들은 모두 효과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뿐만 아니라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 지금 얘기 드리는 근선, 예, 소보짐 아마 본인은 알지 않아도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병을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예, 피부

0: 를 수복해주는 동시에 내부의 자가 면역 활성에 이런 이중 관리로서 점차적으로 호르몬 연고의 양을 줄이거나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병 앓고 있는 분들은 이 호르몬의 격소가 들어간 이 연고를 그냥 평생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때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자기절로 용량을 누려가면서 확 떼버려는 이런 생각으로서 점점 그 용량 누리는데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절대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연고라는 것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게 격소가 들어간 약, 특히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 있어서 격소가 들어간 약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의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지역사회 관리 혁신을 깊이 추진하고 활력과 효율로 충만된 신형의 기층사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0: 중공청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공무원 전국총협이 조용기 동지 서거 보고를 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에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도시 사무관리의 많은 업무는 기층 당조직이라는 전투적 보루와 지역사회라는 플랫폼을 통해 실현되어야 된다면서 도시와 지역사회의 직책과 사안을 분명히 하고 자원의 하향 배치를 계속 추진하며 봉사시설을 개선하고 격자화 관리와 정보화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정밀 사무관리와 정밀 봉사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은행 전망계획 시작의 해인 올해 각 지역은 지역사회 당원과 간부의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하고 기층 당조직의 령단은 기층 군중자치기제를 완비화하여 지역사회 업무를 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군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장춘시 관성구 장산화원 지역사회에서는 종로가 가까워질 무렵 지역사회 일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관할 구내에 거동이 불편한 몇몇 노인들에게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2020년 7월 습금형 총성인은 장산화원 지역사회를 시찰할 때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당조직이 기층의 최전선까지 모두 나가도록 추진하며 기층 당조직의 업무체계를 건전하게 갖춰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 사무관리에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사무관리 체계를 구축함에서 기반은 우리의 기층입니다.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땅이 움직이고 산이 흔들립니다. 이 기반을 어떻게 다지느냐가 곧 지역사회의 관리와 사무관리이며 지역사회 건설은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합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장산화원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당위원회, 격자 당지부, 아파트 동별, 당소조, 당원 가구, 업무 체계를 통해 량방향 인도, 량방향 봉사 업무 방식을 기반으로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당위원회 제1석이 오화금은 단순히 음식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배달, 리발 봉사 등 10가지 배달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층의 공산 당원으로서 저는 초심과 사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수많은 가정의 불빛을 잘 지키며 당의 따뜻함을 주민 여러분 곁으로 끊임없이 전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관리 핵심은 기층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들에게 있습니다. 지역사회 사무관리 수준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0: 아침은 당내 정치적 우세, 조직적 우세, 군종사업의 우세를 사무관리의 효율성으로 조언하는 데 있습니다. 복건성 복조시 고로구 소부가도 민도 지역사회는 시 직속과 구 직속의 기관, 기업 26개와 자발적으로 공동 건설 협약을 체결하여 당면의 주도, 다방면 참여,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민도 지역사회 당면의 속이 오용화는 주민이 주문하고 지역사회가 배치하며 단에서 주문을 접수하는 운영 방식으로 주민의 수요를 해결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공동 건립 단위들은 함께 비용을 부담해 독거로인의 집 전체 배선과 조명기구 교체를 도왔으며 또한 로후 주거단지 홍보판을 교체해 민생 현안을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곳에서 해결해왔습니다. 지역사회는 기층자치의 기본 단위이고 국가사무관리체계의 기층 기반입니다. 지역사회를 통해 노인과 어린이 등 민생 현안과 공공 업무를 잘 처리하고 군중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련영성 금주시는 아래층에 약속 있는 의사결정 거점의 우세를 살려 현장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으며 졸강성 주제시는 신시대의 풍교 경험을 잘 발전시키는 데 힘쓰면서 마을과 합작사 서기 분쟁 해결단을 혁신적으로 구축하여 마을과 합작사의 합법성 심사 기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제시 환동가구 화재지역사회 당총지부의 탁가 부속인은 합법성 심사 대오가 고성된 이후 우리를 도와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갈등과 분쟁을 피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법치는 공담이 아님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해줬습니다. 지역사회는 작지만 수많은 가정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15차원의 전망계획 시작의 해인 올해 각 지역은 당 건설의 선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지역사회 당조직의 지도 아래 주민위원회, 입주민위원회, 부동산 봉사기업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새로운 모델을 적극 모색하며 완전한 지역사회와 주민 편의 생활권을 조성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며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도시관리감독국 한성부국장은 우리는 유연한 방식을 통해 도시관리 역량이 지역사회로 더 깊이 내려가도록 추진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이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탐색과 혁신을 추진하도록 지방을 지도하여 인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수요를 한층 더 잘 만족시켜주고 도시관리와 기층사무관리의 량방향, 용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알립니다.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며 오랜 시련을 겪은 충성스러운 공산주의 전사이며 걸출한 무산계급 혁명가 정치가이며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중국 공산당 제14기, 15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전 총리인 주용기 동지가 병치료에 효력을 보지 못하고 2026년 8월 12일 11시 6분 북경에서 향년 98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주용기 동지는 1928년 10월생으로 호남성 장사 출신입니다. 1948년 12월 혁명사업에 참가하였고 1949년 10월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조국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배우며 발전을 추구하고 조국에 보답하겠다는 뜻을 굳게 품었습니다. 1947년부터 1951년까지 청화대학 전기공학과에서 전기 제조를 전공하고 신민주주의 청년 동맹에 참가했습니다. 1951년부터 1952년까지 동북공업부 계획처 생산계획실 부주임을 맡았습니다. 1952년부터 1958년까지 국가계획위원회 연료동력국 종합국 국장, 국가계획위원회

조임 판공실 부처장, 국가계획위원회 기계국 종합처 부처장을 역임했습니다. 1958년부터 1969년까지 국가계획위원회 간부업여학교 교원, 국민경제종합국 공정사를 역임했습니다. 1970년부터 1975년까지 국가계획위원회 57 간부학교로 하방되어 노동했습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석유공업부 관도국 전력통신공정회사 판공실 부주임, 부주임 공정사를 역임하고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주임을 지냈습니다. 1979년부터 1983년까지 국가경제위원회 연료동력국 처장, 종합국 부국장, 기술개조국 국장을 역임하고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1983년부터 1987년까지 국가경제위원회 부주임 당조성원, 국가경제위원회 부주임 당조부서기를 역임했습니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상해시 당위원회 부서기, 시장, 시 당위원회 서기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상해시가 공업구조를 조정하고 새로운 발전 우세를 재편하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지향형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로 나아갈 것을 제기하고 포동 개발과 개방이 실질적인 가동 단계에 들어서도록 추진함으로써 상해시의 더욱 큰 개혁 개방과 발전을 위해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991년 주용기 동지는 국무원 부총리 겸 국무원 생산 판공실 주임 당조 서기를 맡고 국무원 경제무역 판공실 주임 당조 서기를 겸임했으며 기존 에너지, 철도 교통, 야금 화공, 경공업과 방직 등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1992년 10월 주용기 동지는 중국 공산당 14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어 국무원 상무 업무를 맡았습니다. 1993년 6월 중국인민은행 행장을 겸임했습니다. 그는 등소평 동지의 남방 담화 정신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관철하면서 14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 실시함으로써 개혁 개방과 현대화 건설을 힘써 추진했습니다. 삼각체 정돈을 조직적으로 추진하여 근본 원인을 바로잡고 기업의 경영 활력을 증강했습니다. 거시 경제 조절을 강화하고 개선할 때 관한 구상과 조치를 연구하고 재정함으로써 인식을 한층 더 통일해 경제의 과열을 역전시키고 통화 팽창을 억제하며 연착륙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성과 있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재정 수세 질서를 힘써 정돈하고 재정 경제 규율을 엄숙히 하였으며 세금 징수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과 수세 개혁을 가속화하였으며 금융 조절 체계를 완비화했습니다. 식량 가격과 구매 판매 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식량 구매 판매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농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대규모 곡물 재배 농가의 도급제를 시행하고 적정 규모의 경영을 발전시켰습니다. 1997년 9월 주용기 동지는 중국 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재차 중앙정치국 위원,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98년 3월 9기 전국인대 제1차 회의에서 그는 국무원 총리로 임명되고 이후 국무원 당조서기를 맡았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과 국내의 특대 홍수 피해의 직면에 그는 당주왕의 포치에 따라 적절히 긴축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내수 확대에 힘쓰며 중점 분야의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산업 구조, 지역 구조, 도시농촌 구조를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첨단 기술 산업, 특히 정보 산업을 대내적으로 발전시켰으며 현대 봉사업의 가속적인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 성장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삼농 문제의 해결을 돌출한 위치에 두고 현지 실정에 맞게 농업 구조 조정을 추진하였으며 농촌 가난 구제와 개발을 강화하고 도시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일련의 정책 조치를 취하고 인민폐가 평가 절하되지 않도록 추진하면서 시장 다원화 전략과 품질로 승부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내외 두 시장과 두 가지 자원을 더욱 잘 활용함으로써 향항 국제금융중심의 번영과 안정을 단호히 수호했습니다. 생태환경 보호와 건설의 강도를 높이고 토지, 광산 등 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으며 역량을 집중해 중점 유역과 지역의 오염에 대해 정돈하고 관리했습니다. 국유기업의 정리실업 직원들의 기본 생활보장제도, 실업보험, 도시거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수립하고 임금 체불 문제와 정리실업 직원들의 재취업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 기능의 전환을 지속하고 정부 기관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정부 자체의 건설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무원 총리에 취임한 뒤에도 주용기 동지는 중앙전문위원회 주임,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 주임, 국가과학기술교육령도소조 조장, 국무원 삼협공정건설위원회 주임, 국가국방동원위원회 주임, 국무원 서부지역개발지도소조 조장 등을 차례로 겸임하였으며 경제체제개혁, 과학기술, 교육, 서부대개발, 국방공업 등 분야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주용기 동지가 국무원 부총리, 국무원 총리로 재임하던 기간 우리나라가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강택민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지도 아래 주용기 총리는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주관하였으며 공평한 조세 부담과 간소화된 조세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중대한 세제 개혁을 전면 시행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무 권한 토대를 기반으로 세원 분할 재정 체제를 실시하였으며 농촌 세무비용 개혁 시범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금융체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앙은행의 기능을 더욱 규범화하고 상업은행, 외환제도, 증권선물시장 등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통일 개방되고 질서 있는 경쟁과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 체계의 구축을 촉진했습니다. 그는 국유기업 개혁을 경제체제 개혁의 중심 고리로 삼아 재산권이 명확하고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며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고 관리가 과학적이라는 요구에 따라 현대 기업 제도 건설을 가속화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국유 경제의 배치를 조정하고 국유 기업을 개편하였으며 반드시 동지는 인민에 대한 깊은 정감을 지니고 정부 공무원은 자신이 인민의 공복임을 명심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남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꺼리지 말고 특권을 누리지 말아야 하며 강한 책임감으로 무거운 짐을 자진해서 짊어지고 난제를 해결하며 인민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3월 주용기 동지는 더는 국무원 총리 직무를 담임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직에서 퇴임한 후 그는 호금도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주왕을 단호히 옹호하고 지지하였으며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을

0: 단호히 옹호하고 지지하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을 줄곧 관심하고 당풍 청렴 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확고하게 지지했습니다. 조용기 동지의 일생은 혁명의 일생, 투쟁의 일생, 영광의 일생이었으며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산주의 사업에 헌신한 일생이었습니다. 그의 서거는 당과 국가의 중대한 손실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힘으로 바꾸어 그의 혁명 정신과 숭고한 품덕, 우수한 작품을 따라 배우고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둘이에 더욱 긴밀히 단결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합니다. 한편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잘 수행하며 신심을 확고히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해야 합니다. 주용기 동지는 영생 불멸할 것입니다.
1: 중국인민은행이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중국인민은행이 계속해 적절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체계의 유동성은 충분하고 금융 총량은 합리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자금의 투입 방향도 계속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강소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속적인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프랑스 농업 경제 손실이 확대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여름 프랑스는 여러 차례의 폭염을 련이어 겪었습니다. 지속적인 고온에 강수량까지 적어 농업 생산이 직면한 수자원 부담이 커졌습니다. 작물 감산, 관계 제한, 사료 부족, 생산 원가 상승 등 여러 불리한 요인이 얽히면서 농업 분야의 경제적 손실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확장 기업발전연구센터의 잠정 추산에 따르면 올해의 고온 가뭄과 그에 따른 연쇄적 영향으로 프랑스의 농업 총생산액이 10% 감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 프랑스의 국내 총생산이 이로 인해 30억 유로에서 60억 유로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온과 가뭄으로 프랑스의 지하 수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수자원 공급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수자원 부족은 프랑스 농업 생산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지질광산조사국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효 강우량 부족과 고온 그리고 각종 용수 수요와 취수량의 증가로 인해 7월 말 기준 프랑스 지하수 관측 지점의 63%에서 수위가 월간 정상 수준보다 낮았으며 8월에도 대부분의 지하수층이 계속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7월 말 전국에서 약 25만 명이 식수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3만 명은 물탱크 운송차와 생수에 의존해 물을 사용하거나 더 오랜 기간 단수를 겪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 관계와 가축의 식용수에도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의 농업 생산은 이미 뚜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현지 농업상공회의소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서남부 아두르 류역이 물 사용량 감소로 인해 연간 매출 손실이 최대 1억 3,500만 유로에 이를 수 있고 약 1,600개의

0: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목초의 생장이 뚜렷하게 저해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농업부 통계 부문의 자료에 따르면 7월 20일 기준으로 전국의 영구 목초 누적 생장량은 기준 시기에 동기 대비 평균 수준보다 26% 낮았습니다. 지속적인 가뭄에 연이은 폭염까지 겹치면서 일부 목초지에서는 식생고사가 발생했고 축산업은 사료 공급 부족과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프랑스 농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와인 산업 역시 고온과 가뭄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올해 포도알이 다소 작아 일부 산지의 단위당 생산량이 하행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프랑스 와인 업계가 이미 소비 수요 부진, 일부 산지의 포도나무 전정 추진에 따른 감산 등 구조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의 변동은 업계 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온과 가뭄의 직면에 프랑스 정부는 최근 농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농업보험기관이 보험금 지급 절차를 서두르도록 추진하고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 농가에 일부 보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영자의 현금 흐름 압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프랑스 농업 농식품 식량 주권부의 앙리 제나발 장관은 최근 전국 가뭄 대처 소조를 출범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는 종합 지원 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농업 경영자의 현금 흐름 개선, 사회 보험료 일부 분담,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조치를 통해 피해가 심각한 농업 경영 주체들이 생산을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극단적인 고온 가뭄 현상이 점점 더 빈번해짐에 따라 농업 생산을 보장한 것과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재배 구조를 조정하고 관계 방식을 개선하며 농업 위험 보장 기제를 보완할지가 프랑스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프랑스 농업 경제 손실이 확대된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저축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성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좋은 생태로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라싸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역사 최고치에 달한 일본의 방류 예산 신청 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우리는 중국 참대검 보고연구센터의 수석 전문가 장화민 선생님과 북경림업대학 사상정치과 교사 양철 선생님을 평어근인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두 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0: 잠대곰 아빠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어서 오세요.
0: 네, 잠대곰 아빠는 장화민 교수의 애칭입니다. 그리고 잠대곰 아빠라는 애칭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합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도 잠대곰 마귀를 떠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특별히 잠대곰 인형을 가져오셨습니다. 보여주시죠? 저희가 평소에 자주 보던 잠대곰 인형, 예를 들면 빙둥둥과는 다른 모습이네요.
3: 네.
0: 이것은 아기 잠대곰이죠?
1: 네, 이것은 잠대곰이 태어난 후 7일에서 13일 사이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피부가 먼저 검게 변하고 앞으로 자라는 털도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이 핑크빛 부위에서 앞으로 나오는 털은 흰색으로 자랍니다. 아기 때부터 이

0: 직접을 접하게 되었죠?
1: 네, 이것도 너무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시수평 기지라는 곳인데 그때 몇몇 관광객들이 참새곰이 나무를 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고 사육사는 매우 친절하지만 원칙 있게 참새곰도 자유가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참새곰이 원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에서 저는 존중이라는 단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평등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새곰을 보호하는 것은 완전히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출발해 그들을 애완동물처럼 여기고 인간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물 습성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때 비록 위장복을 입어 스스로도 행동이 많이 불편했고 심지어 여름이라 무덥기도 했지만 직원들은 매일 원망 없이 꾸준히 일했습니다. 사육사들도 매일 이런 마음가짐으로 묵묵히 일합니다.
0: 우리의 참대곰 보호 연구가 이렇게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호 난도가 낮아졌나요?
2: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대곰 인공 개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 600여 마리에 이르렀고 지속 가능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건장하고 유전자가 좋은 참대곰을 선별해 훈련을 거친 후 진정 그들을 야외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는 전력을 다해 참대곰을 훈련시켜 야외로 돌려보냄으로써 소형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참대곰을 보호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며 국가공원을 잘 건설하여 우리 후손들이 야생 상태의 참대곰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0: 참대곰은 모두가 매우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오늘 클라우드에서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하신 분들도 장선생님께 질문하고 양선생님과도 교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께 교류 시간을 드립니다.
3: 좋습니다.
0: 자, 질문 있으실 분? 네, 이분요.
1: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참대곰의 지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료를 보니 대략 4살 어린이의 지력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 참대곰은 매우 똑똑합니다.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참대곰의 지력은 정말로 4살 어린이와 비슷한 지력 지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참대곰은 기억력이 매우 좋습니다. 어느 곳에 참대곰들이 좋아하는 음식, 예를 들면 사과, 감자, 잡곡, 떡 등을 숨겨놓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참대곰들은 기억하고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또한 참대곰들은 우리 사육사의 언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든 사천 방언이나 표준어로 말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참대곰들과 장기간 언어적 관계를 맺으면 참대곰은 내 사육사가 왔고 내 친구가 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매우 똑똑합니다.
0: 자, 좋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이분요.
2: 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모두 참대곰을 좋아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자면 참대곰도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요? 가장 뚱뚱한 참대곰은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가요? 언제쯤 참대곰 한 마리를 기르고 싶은 소원을 이룰 수 있나요?
0: 참대곰 한 마리를 기르는 것은 빙둔둔 하나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2: 가장 뚱뚱하고 무거운 참대곰은 거의 300근에 달합니다. 우리는 참대곰이 너무 살찌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대곰이 가장 건강하려면 수컷은 약 120kg 정도, 암컷은 약 110kg 정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수치를 넘으면 우리는 식사량을 조절합니다. 또한 많은 친구들이 향후 우리가 한 마리씩 기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라고 묻고 있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대곰을 우리의 사랑하는 보배로 대해야 합니다. 참대곰은 야생동물입니다. 참대곰의 진정한 집은 야외, 즉 섬서성, 감숙성, 사천성, 새성의 6대 산 속에 있습니다.
0: 때문에 우리는 참대곰을 기르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대곰 보호 연구는 참대곰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반드시 과학적 규칙과 자연 법칙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을 내면 참대곰 인형 한 마리를 가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2: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문제 없습니다.
4: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사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족 언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생태로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라싸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75년 전 라싸는 황사가 하늘을 덮고 인적 환경이 취약해 주민의 평균 기대 수명이 고작 35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라싸의 생태 환경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남북산 녹화 공정은 푸른 빛을 더하고 도시 숲의 정비는 도시의 생동감 넘치는 혈맥을 이어가며 대기 오염 방지 조치들은 푸른 하늘의 바탕색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로 습지는 경작지 환원, 준설, 보충수 공급, 핵심 구역 주민 이주 등을 거쳐 고원 생물 다양성의 유전자 창고로 거듭났습니다. 2025년 라싸시의 대기질은 전국 168개 중점 도시 중 안정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했고 주요 강과 호수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량화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친환경 광산수도 전 자치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성광구 8일 지역사회 주민 조만은 예전에는 여름에도 창문을 열 엄두를 못 냈지만 지금은 창문을 열면 푸른 숲이 보여 마음이 편하다고 감회를 전했습니다. 양호한 생태 환경은 주민의 주머니도 두둑하게 만들었습니다. 2026년 노동절 연휴 기간 성광구 다저가도의 30여 개의 서장식 정원 휴양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티에라 치아무 휴양지의 일일 방문객 수는 500명에 달했고 일일 매출액은 4만원에서 5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룬주부현의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관광 종합 수입은 19.8% 늘어나 연휴 경제가 가속도를 냈습니다. 아울러 라싸시는 자치구의 실질적인 민생과제를 이행해 생태보호지구보조금 기준을 1인당 연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민생복지 역시 체감할 수 있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 이후 라싸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연속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취업 의사가 있는 빈곤 해탈 가구 졸업생은 100% 취업했습니다. 자치구의 취업률은 현재 매년 12%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건 분야에서는 평균 기대 수명이 72.5세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도시 향촌 주민의 건강검진 기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보충병과 카신페크병에 대한 무료검진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신페크병은 9년 연속 신규 병례가 없었습니다. 75년 세월이 노래처럼 흘렀고 고원의 신도시 라싸의 모든 변화에는 분투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새로운 출발점에 선 라싸시는 책임을 다하면서 더욱 더 높은 자세와 굳건한 걸음으로 서력 거원에서 찬란한 새로운 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사 최고치에 달한 일본의 방위예산 신청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0: 최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2027회 개년도 예산 편성 작업과 관련해 방위성이 재무성에 약 8조 9천억 엔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청액은 역사 최고치에 달합니다. 그리고 다만 최종 방위 예산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위 예산 기록이 잇따라 경신되는 것보다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방위성이 대량의 자금을 공격용 무기 도입과 새로운 작전 방식 구축에 투입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일본의 제군사와 궤적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군비 확장 행동에 재정 불균형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일본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최근 관계자 여러 명의 말을 인용해 방위성이 재무성에 신청할 2027회 개년도 방위 예산 규모가 약 8조 9천억 엔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러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신청 항목이 포함돼 있어 연말에 정부가 최종 확정하는 방위 예산안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 한 명은 2027회 개년도 방위 예산 최종 규모가 10조 엔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현행 안보센 문서를 통과시키면서 2023부터 2027회 개년도에 방위비 총액을 약 43조 엔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습니다. 2023회 개년도 이후 일본 방위 예산은 6조 엔, 7조 엔, 8조 엔, 9조 엔 선을 잇따라 돌파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7회 개년도 최종 예산이 10조 엔에 달하면 방위 예산 급증세는 한층 더 이어지게 됩니다. 안보센 문서는 또 2027회 개년도까지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도 담고 있습니다. 다카이지 사나의 수상이 집권한 뒤 일본은 군비 확장을 가속화하면서 2% 목표를 2025회 개년도에 조기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행 안보센 문서 계획 기간의 마지막 회계연도도 아닌 시점에서 방위비의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연말 안보센 문서 개정과 관련해 다카이지 수상에게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건의안에는 방위비 목표를 국내 총생산의 3% 이상으로 설정한 여러 국가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5년 내 방위력 병역 완수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도 요구함으로써 일본 여론의 우려를 자아냉내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일본의 방위 투입 확대가 다카이지 정부가 군비 확장을 가속화하고 돌파적 군사력 발전을 모색하는 위험한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금 배분을 보면 일본이 이른바 방위력 건설을 공격용 무기와 새로운 작전 방식 등 방향으로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어 수비 원칙을 깨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인공지능 기술을 지휘 통제 체계에 적용해 데이터 분석과 공격 목표 확인을 지원함으로써 의사결정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방위성은 또 요격용 무인기를 대량 구매하고 개발 중인 고출력 레이저 등 기술과 결합해 방공망을 구축하려 합니다. 이른바 적군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 배치도 예산의 핵심입니다. 일본은 올해 25식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이 미사일의 공중 발사판과 함정 발사판을 개발하여 3.21체 의장거리 타격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이 4일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는 정책 차원에서 일본의 이른바 방위력 2 공격과 실전화되는 방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새 백서는 장거리 공격 능력 강화를 옹호하고 초음속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며 외국 제조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새로운 작전 방식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방위산업 확장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포장해 일본 여론의 경계를 초래했습니다. 아사히신문 의사설은 백서가 방위력 강화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 것은 편협한어 논조라면서 방위 분야의 투자 확대가 반드시 국민 삶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위 예산이 잇따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일본 각계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니혼카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방위비의 국내 총생산 2% 목표는 2022회 개년도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산출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안보센 문서를 개정한 뒤 방위비 기준이 2026회 개년도 국내 총생산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2026회 개년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을 700조 엔으로 예상할 경우 2% 목표를 마치려면 방위비 규모가 14조 엔에 달하게 됩니다. 일본 내 물가 상승 압력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방위 지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재무성 앞에 놓인 현실적인 난제입니다. 보도는 소비세 감세 조치로 매년 약 5조 엔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1: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는 감로장약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수천 년의 전통 속에서 전해 내려온 서장의 감로장약을 통해 몸과 자연 그리고 질병에 대해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장약방에서는 또 로인절을 맞으면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섯 날 예, 또 특별 우대 활동합니다. 예, 지금 수간전항을 쓰시고 있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수간전항 6과 예, 바로 1개월 분입니다. 이 1개월 분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예, 6과 1개월 분을 더 드립니다. 이러면 절반 가격이 되죠. 그리고 런칭 망죄를 야득과 사시는 분에게는 예, 또 수간전항 1개월 분은 또 더 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대부분 간질환이 있거나 소화계통 질환이 있거나 몸에 염증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이 수간전항하고 런칭 망죄를 같이 배합해서 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수간전항이라 할 때는 모든 간질환하고 간병약에 대해서 다시 정리정돈하고 조절해서 새롭게 제조한 예, 최고 위치에 놓인 전문적으로 간을 치료하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리고 간병 치료라 할 때는 예, 대부분 간질환 환자분들은 치료가 안 되는 이런 질병으로 알고 있죠. 예, 우리 지금 병독성 간염이라 할 때는 예, 많은 분들이 50, 60년대부터 전염이 시작되면서 오랫동안 앓다 보면은 예, 나는 아무런 약을 써도 잘 안 되더라. 이런 분들은 예, 지금 이 수간전항을 쓰고서리 이 병독성 간염도 낮아지고 또 간 수치, 쪼안매가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의학에서는 간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을 비장과 위 기능이 감퇴로서 음식물 분해가 잘 되지 못하고 간 기능이 감퇴하면서 혈액이 깨끗하게 정화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담낭 기능이 감퇴로 인해서 담즙이 분비가 장애가 발생하면은 간 질병이 초래하게 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네.
2: 예, 저는 예,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힝하고 어지럼 뚱뚱하고 예, 혈압이 혈당이 혈중이 다 높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게 새벽에 살짝 오 손발도 시리고 예. 그다음에 귀에서 소리도 좀 나고 저녁이면 잠도 잘 하고 예. 때로는 예, 다리 저기 쥐도 올라왔습니다. 현대 선생님 방송을 통해서 예, 치수의 점점 오한하고 화신 커브웨를 예, 먹은지 한 50일 좀 많이 됩니다. 예. 이래 먹은 게 효과 둘 다게 나타났습니다.
1: 예.
2: 그 어지럼증도 없고 없어지고 예, 손발이 시리던 것도 예, 다 개선되고 예. 그다음에 그 뭐니까 이 쥐 올라온 것도 이렇고 예.
1: 예.
2: 그리고 잠이 잘 아요던 것도 잠이 잘 오고 이래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영 몸 거뿐하고 예. 그다음에 저기 힘이 나고
1: 예.
2: 너무 좋습니다 이게.
1: 네.
2: 예. 저는 이 약이 지금 용 많은 것 같더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저는 이 약을 조금 더 먹으려 합니다.
1: 네. 그 화신코프에는 한 개 료정기 두 달입니다. 예. 그리고
2: 두 달인가?
1: 예, 예. 그리고 이 지금 보면은 그 두 가지를 같이 결합했으면은 이제 같은 그런 증상들이 한 열흘부터 이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기
2: 때문에. 그래, 용서습니다 지금.
1: 예. 예. 그지 그저 한 50일 썼으면은 이제처럼 저리거나 또이 경련이 일어나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혈압이라든가 혈당, 혈지 이런 게 다 변화를 가져옵니다.
2: 예. 그리고 그냥 이건 걱분한다, 몸이.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쓰시면서리 지금 대부분 그래 두 개려 좀, 예, 넉 달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넉 달을 쓰면은 기본상 이 치료 범위가 높습니다. 몸에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던 게 다 같이 나사집니다.
2: 예. 예. 그래. 힘이 난다, 그러니까.
1: 예. 그 5089929번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예.
2: 예,
1: 5089번.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저는 이게 눈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한동안.
1: 예.
3: 눈이 항상 깔깔하고 침침하고 눈물이도 나고.
1: 예.
3: 자꾸 그러니까 손 자꾸 비비게 되니까, 예. 그, 그러니까 눈이 막 퉁퉁 붓기기도 합니다.
1: 예.
3: 뭐, 백내장도 좀 온 것 같습니다.
1: 예.
3: 예, 그러다 선생님 방송 듣게 돼가지고, 예, 그, 뭐니까, 치수회전주환하고, 민목회환, 이 두 가지 약을 받아서 한 지금 50일 넘게 먹었습니다.
1: 예.
3: 근데 이 뭐 또 비문증이라고 또 있습니다.
1: 예, 비문증.
3: 시러리 같은 게 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증상도 없어지고, 눈물도 이제 안 나고, 깔깔하던 게 이게 여전히 영 좋아졌습니다.
1: 예.
3: 한 지금 50일 조금 넘어 먹었는데, 이 뭐, 한개 료정이 있으니까 더 먹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1: 지금 어느 마에 썼던가?
3: 한 6~2달 조금 아예
1: 더 써야 됩니다. 그의 비문증이 예. 있고 백내장이 있고 이런 거는 예. 그 시간이가 10년 예. 20년 전부터 그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아. 예, 네. 그러기 때문에 결국 이 비문증이라는 게가 우리 기혈이 부족하고 몸이 면역력이 다 떨어졌을 때 그 생깁니다. 예, 그리고 백내장은 로화로 인해서 생기는 게군이, 지금.

0: 우리 그저 이 석 달 석 달씩 쓰면서리 그다음에 자문 함에 쓰십시오.
1: 아, 3개월씩.
0: 예, 3개월씩. 그러면 됩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3: 나도 뭔가 뭐 콤파티 좀 포해서 옆구리 그냥 킹기고 뭔가 뭐 이렇게 누웠다 일어날 때 우리 아파서 개구개구 일어나면 어떻게 통신하면 자꾸 그 킹기면서
0: 네.
3: 그래서 그것도 어떨 때도 아프기도 하고 그것도 또 소변도 좀 닿습니다.
0: 네.
3: 그리고 저녁이면 소변 돌려 자꾸 되게 펄럭거릴까 자지 저녁이면 자지 못하지 그러고 또 귀에서 소리까지 나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을 때다.
0: 네.
3: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선생님이 강의하는 장례하고 지금 런치망제에다가 그래서 니네와는 같이 먹었는데 이제 두 달 조금 안 되게 먹으면 효과 좋습니다.
0: 네.
3: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뭔가 이 아프던 게 통세 나지 않고 여기 긴기지 않고 예, 소변 차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0: 네.
3: 그리고 누웠다 일어날 때 꼬리 킹기면서 아프지 않고 너무 편안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어구 소리도 안 납니다 저는.
0: 네.
3: 일어날 때 어구 소리 날 때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더 나아지고 그리고 뭔가 뭐 소변이 잘 통할까 너무 좋습니다. 소변 통하지 않을 때는 온몸에 붓기 나타나면서 얼굴도 붓기고 온몸이 부서부서해졌습니다. 그 붓기도 싹 내렸습니다. 소변 잘 통하니까나.
0: 네.
3: 그래 먹을 때 너무 효과 좋지 해서 지금 뭔가 무슨 더 좋은 것도 지갈도 나쁘던 게 지갈도 좀 정상이 됐을 때다.
0: 네.
3: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두 달 조금 안 되게 먹으니까 가서 더 먹어야 되지만 예?
0: 예, 아직 조금 더 쓰셔. 예. 이 스파의 허즐 이용하는 신장 질환하고
3: 예. 예.
0: 지금 우리 당뇨병 환자분들이 신장 합병증이 예. 발생하죠. 예. 예, 이런 분들이 이런 증상들은 다 엄중한 신장 질환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 엄중한 신장 질환도 예, 림상에서 현저하게 치료가 된 이런 실례들이 지금 많습니다.
3: 아,
0: 네, 그래서 우리 허즐리네와는 신장 보도하고 신정도 예. 공고하게 해주고 아, 이 소변 배출도 도와주면서 예. 여러 가지 허리 통증, 빈뇨
3: 예.
0: 그리고 소변이 좀 탁하게 나가거나 예. 이런 증상을 다 개선합니다.
3: 예, 그래서 색깔도 진하고 막 냄새 나는 게 정상이 됐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3: 예, 예. 아무래도 계속 먹으려도 약을 더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그저 3개월씩 쓰면서리
3: 예.
0: 그다음 자문 하면서 더 쓰십시오.
3: 아,
0: 예?
3: 아 이제 두 달 안 될까나 알았습니다. 예,
0: 예. 예 그렇게 하시죠.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이갈 있고 지방간에서 오른쪽에 꼬리무지하고 내려고 싸면 없습니다.
0: 네.
4: 그래서 지금 런칭망제와 주간전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4: 이제는 어른쌀에 꿀이 무지하고 맥이나고 싸매도 정상이 됐습니다.
0: 네.
4: 장난이 있어요. 입이 쓰겁고, 이 달걀 한 개도 먹지 못하네. 지금 입이 쓰겁지 않고 달걀을 많이 먹습니다.
0: 네.
4: 저는 우리 언니도 이 약을 쓰고 있는데, 감복수 왔습니다.
0: 네.
4: 그때 밥을 전혀 먹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는 며칠 못 산다고 했는데, 이 약을 쓴 후에 배 많이 꺼졌고 밥을 너무 맛있다고 잘 잡습니다.
0: 맞습니다. 예.
4: 며칠 못 산다는 게 지금 석 달 살았습니다.
0: 예.
4: 어, 이 간호사장 계속 쓰면 계속 살 것 같더랍니다. 병원에서 못 산다든지.
0: 예, 그렇게 엄중하면 거기다 예, 런칭 창조를 같이 쓰면 또 더 좋습니다. 예.
4: 예, 런칭 창조를 예.
0: 예. 그리고 네, 지금 이 어, 내일부터 이 로인절 우대 활동이가 수간전항하고 런칭망제 우대 활동입니다. 수간전항 6통 1개월분 사시면은 이 1개월분 6통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이 런칭망제를 야득곽을 사시면은 또 이 수간전항 6곽을 또 거저 드리고,
4: 예.
0: 이번에,
4: 예.
0: 예.
4: 선생님, 전번에는 장대표로 가서 보이고 예약 가져왔는데 이제는 우리 두 집에서 다 약 사겠는데 배달받아도 되지 않을까?
0: 예, 배달받아 됩니다.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그게 우리 언니는 영침 창제를 같이 쓰고 난 우리 약을 영침 망제 까고서 수간전화 맞으면 됩니다.
0: 예, 그 언니분은 이 창제, 망제, 수간전화 요 세 가지 쓰셔. 그럼 더 현저하게 효과 봅니다.
4: 예, 옳습니다. 마감물로 지불하기도 다 힘들 썼는데, 딴 가서 약은 많이 썼습니다. 그게 효과 없을까? 예, 의존 죽었다는 게 살아났습니다.
0: 예, 지금 이 런칭

0: 황제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평가가 대단합니다. 이게 이런 창조가 진짜로 생명을 살리는 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창조 같이 쓰셔.
1: 창조를 또 예, 우리 사투리 쓴게 암이 또 암에서 씁니다. 예.
0: 맞습니다. 암 예방하고 이런 암 환자들이 암 화려하는 과정에서도 쓰고 회복기에도 씁니다.
1: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하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는 위궤양 실주소 위염 어선 한 8년 된다 진단 받은 지 내시경해서 예, 그 안에 좀 이렇게 병원 가면 서약을 좀 이렇게 자자상가라며 이렇게 그다음 큰 것도 있고 세세한 게딱좀 들어갔더니 그래갖고 먹을 때는 그렇고 또그 버섯 아이 먹으니까 또 위에 아프대다 좋아야 되고 또 보디사고 메스고 식후물이고도 자꾸 올라온다만 신나니 들지만 이 음식이 내려가는데 식후물이 자꾸 올라온다.
0: 예, 위산과다증인.
3: 위계 아니면 이거 참 그랬대요.
0: 예, 위산이 많아.
3: 애기 폐하드 갔다 대다.
0: 예.
3: 그래 항상 이 잔돌이 짝이 그냥 아프지 뭐냐 중간에.
0: 예.
3: 그래서 내이 조두 다시하고 예 장제하고 그 나탕환 이세 가지 먹었는데 한두 달 썼습니다. 걔는 게 처음 있을까에 한 보름 되니까 위 아프지 않습니다.
0: 예.
3: 아프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밥이 당길 때다 이게 조금 몸좀 시려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가면 그게 또 하나 또 장제는 또 쓰면 그렇게 사람에게 다 좋다 하는데
0: 네.
3: 맥이 납니다. 장제
0: 맞습니다.
3: 먹으면
0: 예, 그래서 창조에는 맥이 나게 하는 약이다. 이렇게 기억 못할 땐 그렇게 기억하라고도 합니다. 예.
3: 예.
0: 그리고,
3: 알았습니다.
0: 예.
3: 예, 그래 나는 밥이 당겨서 위 좋아지거나 밥이 당겨서 맥이 난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다음 가만 생각해 보통 맥이 아니고 멜리 아침은 아이 약이 제가 뭐 이렇게 좋고는 창제 그렇게 면역 세게 높인다 맥 그거다 전화했습니다 이 약이 어느 약이 맥이 세게 돕는가 창제 세게 맥이 돕는답니다
0: 예, 맞습니다.
3: 그러니까 아이 약이 이렇게 좋구나 싶은 게 그래 이제 식후물도 올라야지 배 붓는 것도 이거 그래 어쨌든 맞춰왔습니다 얼음 썩이도 겨우 왼쪽은 좀 무슨 아무것도 없다는데 왼쪽에 뒤에 갈비 밑이 별나게 불어나면 이렇게 버튼을 불어나다 하면 이러면 붓 이래 그러니까 붓는다 말이야 그래다 쭉또 주다 그런 게이약 먹고 그게 다 없어지고 영 좋습니다 그래도 한 어쨌든 반년에 먹을 예산도 이제 두달 먹었으니까
0: 네.
3: 예 그래 가서 또그 장대표를 보이겠어 내또 싸다 그랬다
0: 예, 그래서 그 치료 과정이 이렇습니다. 예, 지금 세 가지를 쓰고 있죠. 예, 지금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반년 지난다면 나탕화를 해서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반년 지난다면 조수다시를 쓰지 말고, 예, 그 다음에는 런칭창조에만 써도 됩니다.
3: 너무 장식이 위를 세게 덥습니까?
0: 예, 이거는 위뿐만 아니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전면적으로 소화기 개통, 그리고 간경화, 폐, 이런 전면적으로 이 풍습골병에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런 칭창제는 오장육부의 이 전면적인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질병이 뿌리를, 근본적인 뿌리를 개선한다, 이렇습니다.
3: 그러니까 약이 그렇게
0: 그래, 노인분들은 그저이 창주하고 치수의 막 꾸준하게 그냥 사흘에 한 번씩 이래 써주면 큰별 아이 합니다. 예.
3: 알겠습니다.
0: 예.
3: 날라가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전에 있잖아. 이 다발성은 전에가 창시신고 나고 와가지고 이분도 예, 몇번 하고 그래 오긴 다음에 약도 써요. 모금에 이래도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치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또 오긴 다음에 무슨 증상이 있는가 하면 계속 그렇게 머리 아픈지 머리 아프다 하면 막 속골까지 아프게 나 처음에는 약 먹고 이래 이렇게 지내는데 어떤 때막 그렇게 막 아플 땐 진통제도 저기 입어서 뭐 먹기도 하고 그러고 나 그렇게 저 뭐니까 머리도 아픔에 지난 또 머리도 이저 뭐니까 휘한 게 어지럽기도 하고 어지러움에 어떤 데 하도 그래서 너무 그럴 땐또막 미술미술 하더라 말인가 좀 심해서 그런지 예 그래고 남편 또이 그러니까 혈압도 소리 어째 그렇게 아이 되더라 말입니다. 이 약도에 여러 가지 바꿔보면 이랬는데 어떤 때는 떠야 하고 또 어떻게

0: 맞지 않는지 또 머리도 아프고 또 이러고 남의 혈압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여기 심장도 있지 않까요? 이 좀 아이에서 와서 계속 가슴이 두근거리고 남의 스르르함에 그리고 또 오전다고서 계속 저거리 한숨 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 오전다 바보문 있지 않까요? 주심환도 먹고 이래도 예. 오늘 그때 보이고 나좀 아이 얼마 지나서 나 일주일 어떤 때니 한번두 번씩 이렇게 주시면 먹을 정도로 됐단 말입니다. 결국 나의 귀에서도 있지 않까요? 어떻게 돼서 계속 이래 소리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그래서 있지 않까요? 기술 전주환하고 장상환하고 바오의 전생환하고 이거에 먹었습니다. 먹고 우선이 두 달에 거의 되는데 있지 않까요? 이렇게 그렇게 머리 아픈 그게 있으니까 그 안에 다르냐고는 안 먹고 나 뭐 그랬는데 그다음에 머리 아픈 게 많이 좋아지고 그러고 나 그렇게 어지러워서 어떤 때는 어지럽다 뭐 이자가 눈 감고 있음을 점점 더해서 빙빙이 돈 같은 이런 증상도 없어지고 예. 그러고 나 혈압도 저리 용서할 되더란 말입니다. 예, 혈압조절이 이전에는 정말 겁이 나서 이 많이 먹으면 되게 하는 거 어찌 하는가 그다음에 어제는 괜찮다 오후에 또 뭐 또 올라왔다 내가 하여튼 이렇게 불안정하던 게 혈압조절이 잘 돼가지고 소리 그렇게 좋고 이게 그다음 그렇게 가슴 두근거리 후두두 하던 게 이게 없어지니까 살 것 같단 말입니다. 이전에 어서 후두두 하면 좀 안 겨라에 우리 나가기도 바쁘고 예 그러던 게 고도 좋아지고 그렇게 한숨 쉬는 옆에서 예 누나 어제 그렇게 한숨 쉬는 각설이 마도 마이
1: 어느 약을 썼습니까?
0: 천샹완 바위 아예 네 천샹완 바위 뭔가 천샹완하고 바위 천샹완하고의 그다음 치수의 전주관
1: 예 그다음에
0: 장샹완하고 바수의 천샹완
1: 예, 예, 화신 코프에 나 있었습니까?
0: 예, 아니, 예,
1: 그 세 가지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 세 가지 있어도 그런 효과로 봅니다.
0: 예. 그래, 좀 안겨라, 모두 옆에서 이래 말한데, 안겨라, 우선 한숨 안 쉬고 이래니까요. 어디 나가서 남들인데, 또, 능마다나 말 안 듣고 얘기를 할까, 용 속도 편안하고 이래니까, 가슴도 좀 안겨라, 우선 은정되더란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효과 볼 때 약을 좀 계속 또 써보자, 그랬는데.
1: 예, 그 세 가지는 그냥 쓰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 증상이 어전 없다 할 때에는, 이, 근데, 바오의 천샹완하고 장샹완 치수의, 너, 이, 그냥 쓰면은 중풍도 예방하고 심장질환도 치료되고, 예, 그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네. 혈압이 온정되면은, 이, 그, 스바오의 장샹완은, 예, 지금 두 번씩 쓰던 거 한 번씩 써도 돼요. 이래 조절을 하면 됩니다.
0: 예, 예. 그래야
1: 됩니다. 예, 예, 그래야 됩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0: 예. 고소의 문구도 다시 또, 예, 찾아뵙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0: 우리 장기학에서는 인체 질병을 치료할 때 간을 많이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간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해독장기라 하죠. 예, 이 뜻인지 우리 몸을 정화하는 작용이가 간이 합니다. 예, 때문에 간이 나쁘면 우리 혈액이라든가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실제로 우리 감로장약에서 런칭창죄, 런칭망죄, 예, 그리고 조주다시라든가 또 이제 따탕화리라든가 혹은 수간전황, 예, 여러 가지 이런 약들이 다 간을 보호하면서 소화계통 치료하고 또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수간전황은 장의학의 변증 치료 원칙에 근거해서 인체 각 장기의 운행 특점에 따라서 비위하고 간담을 동시에 치료하는 ABCD 정합요법으로서 지금 치료하는 이런 새로운 치료약입니다. 예, 그리고 경락을 통하는 시간에 약을 구복하면서 한 가지 수간전환, 한 가지 약에 네 가지 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간에 따라서 드시는 예, 이 약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작용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쓰면서 지금 우리 인체에 병독도 제거하고 또간 기능도 높여주고 또이 손상받은 간세포를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수간전황은 인체 영양도 조절해서 균형시켜주면서 담낭 기능을 높여서 간을 보호해주고 간염병도 사멸하는 이런 4단계 공방전으로서 간세포를 수복하고 간 공능을 회복시킵니다. 예, 그 외에도 위장도 기능도 높여주면서 지금 대부분 간질환 환자들인 데서 나타나는 식욕부진이라든가 소화불량을 개선시키고 영양실조로 인해서 나타나는 예, 좀, 이 맥이 없거나 이식기가 좀 똑똑하지 못하거나 이런 증상 개선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수간전황 보면은 예, 아침 공복 6시 예, 경락이 통하는 대장경이 통하는 시간에 드시는 이 애전황이라 할 때에는 이 대장경 시간에 드시기 때문에 위하고 장도 질환을 치료하면서 간을 좋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애전황은 비장과 위도 보양하고 기능을 높여주면서 장도 독소를 배출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상 우리 지금 체내 독소라 할 때에는 이부 통해서 들어가는 이 소화계통의 독소가 제일 많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이 장도 독소를 배출시키는 건 우리 인체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서의 가장 기본입니다.
1: 네.
0: 때문에 지금 6시 대장경이 활동하는 시간에 드시는 이 애전황은 장도 독소도 배출시키고 또이 얼굴 보양도 해줍니다. 소화불량이 있거나 위상 과다증이 있거나 위가 그득하고 불편하고 또 아픈 이런 증상도 빠르게 개선시킵니다.
1: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 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

시작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우리 친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자신감, 의지력, 희망을 전달하는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주변에서 흔히 접하지만 잘 몰랐던 자연 사물에 관한 상식과 바른 생활 습관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청취자 친구의 진솔한 고민을 공감하며 해결 방안을 같이 찾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자연의 신기한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1학년생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나비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발판 끝에 작은 나비알이 하나 떨어졌어요. 알 속에서 깨어난 작은 노예인 나비꽃은 주변의 노예 친구들이 모두 빨리 고치를 만들고 나비가 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빨리 날고 싶은 꿈을 꿨죠. 하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느리게 자라나는 나비꽃을 보고 누군가는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누리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비로 변신했어요. 들판에서 가장 눈부신 나비로 변한 그를 보며 친구들도 칭찬해 줬어요. 나비꽃은 하늘을 날며 깨달았어요. 자신감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아무리 느리더라도 꿈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나비꽃은 이젠 들판을 날며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네,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도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죠. 그때마다 나비꽃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꼭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닭자는 다른 장점과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 자신을 믿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는 식물을 보호하는 바른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공원이나 들판에서 자라는 식물의 잎사귀나 꽃을 함부로 뜯거나 밟지 마세요. 식물도 우리처럼 아프고 고통을 느낀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을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해요. 둘째, 식물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 속에 유해한 물질이 식물의 뿌리에 해를 끼치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가을에 떨어진 잎사귀는 모아서 퇴비로 만들면 식물에 좋은 영양분이 되니 부모님과 함께 모으는 행동을 해보세요. 이런 상식을 알면 자연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식물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식물 채집을 감상하겠습니다.

정답 알려드릴게요. 네, 식물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쓰레기 속에 유해한 물질이 식물의 뿌리에 해를 끼치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준우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3학년에 다니는 준우예요. 저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정말 어려워서 시험을 보면 항상 점수가 낮아요. 친구들과 함께 수학 숙제를 할 때에도 친구들은 빨리 풀어서 저를 비우는 것 같고 점점 수학을 싫어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친구들처럼 쉽게 풀고 싶어요.

네, 준우 친구의 고민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수학을 잘 못해서 힘들고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자괴감을 느끼는 마음, 별이 언니가 정말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처음에는 어려워했고 또 여러 번 틀리며 연습한 결과일 뿐이에요. 준우 친구가 이렇게 노력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데요. 먼저 수학을 어려운 것이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연습해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숙제에서 가장 쉬운 문제 하나만 먼저 풀어보고 풀었을 때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나도 이 문제를 풀었어. 대단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둘째, 모르는 문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은 준우 친구가 잘하고 싶은 마음을 알면 정말 기쁘게 가르쳐줄 거고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풀며 도와주는 과정에서 더 친해질 수 있죠. 셋째, 수학을 생활 속에서 찾아보세요. 장보기 할 때 물건의 가격을 계산하거나 게임을 할 때 숫자를 세는 등 생활 속에서 수학을 사용하면 재미있게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준우 친구, 천천히 연습하고 자신을 믿어주세요. 한 번에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수학을 잘하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수학 숙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별이 언니가 항상 응원할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산수 공부 재미난다를 들려드립니다.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비가 왜 떨어지는지에 관한 신기한 자연 원리예요. 친구들, 여름에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보고 비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라고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오늘 꼬마 탐정으로서 함께 비가 생기는 과정을 탐구해봐요. 비는 바다와 땅의 물이 햇빛을 받아 증발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먼저 바다, 호수, 강의 물이 햇빛의 열을 받아서 작은 물방울로 변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간 물방울을 수

수증기라고 하는데요. 수증기는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차가운 공기와 만나서 다시 작은 물방울로 변하고 이 물방울들이 모여서 구름이 되는 거죠. 구름 속의 물방울들은 계속 모이면서 점점 커지고 무거워져요. 이때 구름 속의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더 큰 물방울이 되고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면 공기의 힘으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 큰 물방울들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우리는 우산을 쓰거나 비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는 비가 땅으로 떨어질 때 충격을 막고 몸을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는 식물에 물을 주고 땅의 건조함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 비가 올 때마다 자연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꼬마탐정 친구들, 다음에 비가 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부모님께 설명해 보세요. 그럼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동요 비가 옵니다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복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경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파란 날 빨간 날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길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창작 민족 무용극 옷을 장백 특별 공연이 12일 저녁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펼쳐졌습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이 전주 여러민족 간부 대중 대표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창작 민족 무용극 옷을 장백은 동북 항일연군 14년간의 강관 항일투쟁을 배경으로 항일연군 재봉대가 부대를 따라 전선 지원에 나선 실제 사적을 창작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작품은 서막 추억 귀혼, 제1막 고향각성, 제2막 미령 동조, 제3막 미완 신생, 제4막 오설 홍화 및 종막 성세 영원 등 6개 장으로 됐습니다. 무용극은 중국 공산당의 령도 아래 변강 지역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영용불굴의 정신으로 나라와 고향을 지켜낸 영웅적 기계를 뜨겁게 구가했으며 여러 민족 인민이 고락, 영욕, 생사,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리념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이날 저녁 7시경 심금을 울리는 배경음악이 서서히 울려 퍼지면서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웅장한 무대 배경은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사람들을 전쟁 불길이 타오르던 그 세월로 이끌었습니다. 이어 무용수들이 음악에 맞춰 무대에 등장해 섬세한 춤 사위로 한 폭 또 한 폭의 항쟁 화폭을 펼쳐 보이면서 혁명 선열들에 대한 경의를 표달했습니다. 배경음악은 출연진의 진실한 현장 연기와 어우러져 혁명 연대 연변대지에서 세찬 투쟁의 물결이 일고 인민들이 분연히 떨쳐 나섰던 항전 세월을 생동하게 재현했으며 동북 항일연군 장병들이 백산 흙수에 뿌리 내려 혹한 속에서 혈전을 벌이며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항쟁한 영웅적 장거를 다시금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무대 장면과 감동적인 혁명 사연이 이어질 때마다 관중들은 깊은 감동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연은 근 1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기복이 뚜렷한 이야기와 진실한 감정, 심금을 울리는 무대 장면은 현장 간부 대중들에게 깊이 있는 홍색 교양을 안겨줬습니다. 모두는 민족 무용극 옷을 장백을 통해 홍색 정권과 새 중국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의 행복한 생활 또한 쉽게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이 터득하게 됐다면서 위대한 항전 정신과 동북 항일연군 정신을 힘써 전승 고향하고 시대적 사명을 과감히 짊어지며 예의 진취해 더 앙양된 정신 자세와 실무적인 사업 작품으로 연변 재반 사업이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고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주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전국 도덕모범과 성도덕모범, 중국 본보기, 길림 본보기, 연변 본보기 대표, 기관 당원 간부 대표들과 사회각계 대중 대표들이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3: 발전 수준과 대중 수요에 부합되는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건전히 하고 생활 자립 능력을 상실한 인원들의 간호 난제를 정밀하게 해결하며 가정 간호 압력을 줄이고 사회 간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전조 간호 보장의 질 제고를 추동하기 위해 현재 우리 주에서는 장기 간호보험 제도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10월에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훈춘시는 2019년 9월 장기 간호보험 시험점 사업을 가동했고 2020년 9월에 국가 장기 간호보험 시험점 도시에 들었는데 우리 주에서 유일하게 해당 시험점 사업을 가동했습니다.

0: 사업을 전개한 현시입니다. 현재까지 훈춘시 도시종업원 장기 간호보험 가입자는 5만 6천 명이고 지정 간호봉사기구는 7개 있으며 루게로 167명 보험가입 종업원들의 373만 5천 원 간호비용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환자 가족 조립강입니다. 여기에 온 가장 큰 장점은 장기 간호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 간호보험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같은 로임으로 생활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매달 일부 비용을 결산받을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훈춘시 의료보장국 의약봉사 및 가격관리과 과장 최환평입니다. 우리는 의료와 양도를 결합한 여러 가지 모식을 적극 탐색해 공립 양도원, 민영 양도원과 병원을 아우르는 지정 간호봉사기구 7개를 육성함으로써 간호봉사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훈춘시의 중증생활자립능력 상실 인원은 매달 최고 1,680원의 정산 대우를 향수할 수 있어 이들의 생활간호 압력과 경제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간호보험 제도가 전주에서 다그쳐 실시되도록 추동하고 생활 자립 능력을 상실한 인원들의 기본 간호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훈춘시 장기 간호보험 시험점 사업 경험을 총화한 토대에서 실제와 결부해 일전 연변주 장기 간호보험 제도 구축 실시 방안을 제정했습니다. 방안은 올해 10월 전주 종업원을 대상으로 우선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구축하고 2027년에는 전성 통일 포치에 따라 미취업 도시농촌 주민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가동해 전민 보급을 실현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때 가면 전주범인의 종업원 기본의료보험과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인원들은 속지관리 원칙에 따라 장기 간호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전주에서는 주급 통괄을 실시하고 성의 개혁사업 포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성급 통괄과 연결하게 됩니다. 훈춘시에는 시험점 정책 과도기를 설정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 전주 통일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주의료보장국 대우보장처처장 반윤디입니다. 장기 간호보험 가입은 기본 의료보험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 18세 이하의 미취업 도시농촌 주민은 부모 또는 법정 부양인을 따라 보험에 가입하기에 따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퇴직 종업원일 경우 기본 의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기 간호보험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 간호보험 제도가 전면 시행된 후에는 전면 보급, 도시농촌 일체화, 공평 보편 혜택, 안전 규범, 장기 효과, 지속 가능이라는 건설 방향을 긴밀히 둘러싸고 자금 조달 경도가 다양하고 대우 보장이 합리하며 취급 운행이 효율적이고 전 과정 감독 관리가 엄격한 본 지방 특색의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민생 보장 최저선을 든든히 지키고 중증 생활 자립 능력 상실 인원 가정에 정책 혜택을 주게 됩니다. 반윤디입니다. 장기 간호보험은 하나의 독립적인 보험 종류로 주로 생활자립 능력을 상실한 인원이 있는 가정, 장기간 병상에 누워있는 인원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현재 고령화가 비교적 심각한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보장을 제공하고 장기간 생활자립 능력을 상실한 인원이 있는 가정의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함으로써 대중 획득감과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왕래, 교류, 융합, 촉진, 명화기해, 여러민족 융합식 발전 추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왕래, 교류, 융합은 민족단결을 증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은 사회 발전의 필연적 주세이자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경로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3장에서는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을 내리는 바 당주왕의 포치 요구와 민족사업의 실천 발전에 따라 융합식 사회구역 환경 건설을 추진해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학습하며 함께 건설하고 향유하고 함께 일하며 즐길 수 있는 사회 조건을 완성할 것을 명확했습니다. 또 도시민족사업정책조치를 완성하고 편리조치와 보장조치를 규정해 여러민족 인구의 유동

0: 과 융합 거주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는 등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1: 현재 도나시 만위 상업 중심 대상이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마무리 시공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도나시 중점 상업 주거 종합 부대 대상인 이 공사의 총 투자는 1억 400만 원이며 올해 10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운영에 투입되면 도시상업부대 시설을 1층 완선하고 주거 환경을 최적화하며 도시구역 소비시장을 활성화해 도나 현역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도나시 만위상업중심 대상 총경비 왕일입니다. 우리는 3,000평방미터 규모의 만위생활광장을 전력 구축하고 있는데 그중 1,000평방미터 규모의 반동대 자체 경영 체험 구역을 인입해 고품질 특색 상업 구역을 구축하려 합니다. 광장에는 쇼핑, 음식, 레저 등 다양한 경영 모식을 아우르는 20개 다원화 정품 상가를 설치하고 지하 주차 구역도 배치해 업주들의 주차와 출행 수요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양질 브랜드를 인입해 도시 상업 경영 모식을 전방위적으로 풍부히하고 전반 상업 봉사 수준을 높이렵니다. 시공 단위에서는 공사지를 엄격히 틀어지고 대상 건설 마무리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상 건설 지를 지속적으로 다져 대중이 만족하는 양질 공사를 전력 구축하고 있습니다. 왕일입니다. 대상이 운영에 투입되면 연간 영업액 4천만 원, 연간 납세액은 60만 원에서 140만 원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100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된 상업 운영 모식에 의탁해 상업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소비 장성을 이끌며 현지 취업을 안정시켜 도나시 도시부대 시설 승격과 경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렵니다.
0: 주당위 주정부의 사업 보치를 실시하고 전주 부동산 재고 압력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17일부터 2026년 연변주 가을철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물 활동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활동에서 전주 여러 부문은 협동해 우대 지원 정책을 내놓아 여러 민족 대중의 질 높은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이번 판매 촉진 활동 기간은 한 달이며 우리 주 연길, 도나, 훈춘, 왕청, 룡정 등 관련 현시가 참여합니다. 활동에서는 전주 32개 부동산 개발 기업을 통괄해 도합 3,637채 특가 상품 주택을 내놓는 동시에 여러 장식, 가구, 가정용 전기 제품 기업도 참여하는데 기업 할인, 장식 보조금 지원, 가정용 전기 제품 보조금 등 정책 조치를 통해 주택 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부동산관리처 부동산 책임자 김훈입니다. 여러 부문 간 협동 연동을 통해 이번 주택 구매 판매 촉진 활동이 실효를 거두도록 전력 보장합니다. 활동은 대중의 필수 주택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자발적인 가격 할인에 장식 보조금, 가정용 전기 제품 소비 보조금 등 다수의 혜민 조치를 더해 대중의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고 부동산 시장 소비 활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주택공적금 대출 세 정책 면에서 령활 취업 인원의 선납 대출 납부 방식을 월별 위탁 징수에서 월별, 분기별, 반년별 자주 선택적 납부로 최적화했는데 현재 납부 기준액은 500원 내지 1,800원입니다. 동시에 첫 주택, 두 번째 주택 인정 기준을 폐지하고 통일로 첫 주택 정책을 적용하며 리자율을 상향 조정하지 않습니다.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 신용대출처 처장 라휘입니다. 현재 모두 첫주택 리자율을 적용하는데 5년 이하는 2.1%, 5년 이상은 2.6%입니다. 직계친속 공동대출 업무를 회복했는데 자가주택 구매 시 직계친속이 함께 대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적임 명단 주택, 좋은 주택 구매자, 퇴역군인, 1 성급 이상 주택을 구매하는 고객은 모두 대출 한도액을 20% 이상 상향할 수 있습니다. 최고 상향 한도는 단독 납부인이 84만 원, 부부 공동 납부인이 108만 원입니다. 이번 판매 촉진물 활동은 우리 주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민생의 혜택을 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부문 간 협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기업의 할인 이행을 독촉하며 봉사 공급을 최적화해 대중의 정책 혜택을 실속 있게 받게 함으로써 전주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더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1: 지금은 한창 여름철 관광 성수기입니다. 관광객들의 출행 체험을 향상시키고 당지 자원봉사 브랜드를 더 빛내기 위해 10일부터 20일까지 연결시 당리사회사업부의 주도하에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신흥가도, 연결시 자원봉사자 연합회에서는 손잡고 수상시장 여름철 전문 자원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두 가지 언어 편민봉사, 민속 해설, 현장 근무 등 방식으로 변경 다민족 도시의 따뜻한 문화관광 봉사 창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는 연길 수상시장 아침시장에 인파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초점을 맞춰 자원봉사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역별로 봉사를 전개했습니다. 외지 관광객과 조선족 대중 사이의 쌍방향 소통 수요에 대비해 자원봉사자들은 두 가지 언어로 길 안내, 음식 추천 등 일괄식 자문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짐 보관 봉사도 제공해 관광객들이 연길의 도시 온정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회장 한경빈입니다. 우리는 한어와 조선어 두 가지 언어 봉사 특색을 구축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두 가지 언어로 관광객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길을 안내하며 짐 보관, 음료수 제공 등 편민봉사를 제공하는 동시에 두 가지 언어로 민족단결 관련 법률 법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언어는 여러 민족 대중과 각지 관광객 사이 거리를 좁혀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봉사 과정에서 민족단결과 융합에 대한 인식을 더 깊이 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 자원봉사자 협회 성원 손충화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조선족 풍속을 소개하면서 연길 풍정과 풍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년의 인생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이번 전문 자원봉사는 민족 단결과 민속 전파를 깊이 융합해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당위 사회사업부 사회사업촉진중심 부주임 학서희입니다. 이번 자원봉사 행동을 전개한 것은 시장 운영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연길을 찾은 관광객들이 생활 정취 속에서 조선족 민속을 묘해하고 세심하고 따뜻한 봉사 속에서 온정을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원봉사의 작은 빛을 모아 민족 융합의 따뜻한 물결을 이루고 연길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연길과 연변의 따뜻함을 실감하게 해 따뜻한 봉사로 연길 문화관광 명함을 더 빛내렵니다. 앞으로 연길시에서는 변강 특색 문화관광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문화관광 인기 명소를 둘러싸고 1년의 특색 편민봉사 대상을 구축하며 세심하고 따뜻한 자원봉사로 연변 문화관광 산업 품질 향상과 고품질 발전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0: 일전 국도 도나 관지진 구간에서 한 승용차가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로 전복돼 길가 도어랑에 빠졌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퇴역군인 진형무는 이 상황을 발견하고 신속히 차를 세운 뒤 전복 승용차 위로 올라가 차문을 힘껏 당겨 차내 인원을 구조했습니다. 한편 현장을 지나던 여러 운전수들도 잇따라 차를 세우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모두의 협력하에 차에 갇힌 인원 3명이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택시차 운전수 종사 연령을 연장하고 대중취업 경로를 넓히고자 길림성에서는 택시차 운전수 종사 연령 표준을 조정했습니다. 택시차 운전수들의 업종 종사 연령은 원래의 여성 만 55세, 남성 만 60세에서 여성 만 58세, 장춘은 여성 만 65세, 남성 만 63세, 장춘은 만 65세로 연장됐습니다. 그일 유엔 식량 및 농업 조직은 향촌 인정 창리 평의 결과를 공표했는데 우리나라 68개 촌이 유엔 식량 및 농업 조직 시범촌 명단에 입선됐습니다. 그중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 취자촌이 명단에 들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이금이었습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2: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유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단 음식을 좋아하나요? 짭조름한 것을 좋아하나요? 단 걸 먹으면 짠 게 생각나고 짠 걸 먹으면 다시 단 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종종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짠 단짠의 늪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기분 좋은 달달함, 누군가에게는 고되고 짠한 하루였을 오늘. 단짠 단짠은 우리 인생의 맛이기도 합니다. 단맛 뒤에는 짠맛, 짠맛 뒤에는 반드시 단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짠짠짠이라면 다음은 단단단을 음미할 차례일 겁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심리학이 알려주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습관, 바쁜 일상 속 따뜻한 관계 만드는 법, 건강상식 등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즐거운 라디오 여행을 떠나봅시다. 자존감과 자신감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곤 하지만 사실 이 둘은 확실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신감은 특정 상황이나 과제에 대해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면 자존감은 내가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근본적인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감은 실력에 대한 평가, 자존감은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존감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자존감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낮을 때는 다음과 같은 신호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상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인과 나를 자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런 신호들이 있다면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호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자존감을 키우는 다섯 가지 심리학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스스로에게 말하는 자기 대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는 부정적인 말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가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뇌가 긍정적인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보세요. 하루 10분 독서하기, 물 2리터 마시기, 아침 스트레칭 5분 하기 같은 아주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이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기 효능감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SNS를 보다 보면 타인의 잘난 모습만 보게 돼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SNS에 올라오는 것은

모두가 가공된 하이라이트일 뿐이라는 사실을. 비교는 자존감의 가장 큰 적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성장을 느끼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나의 약점도 단점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의 나로도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자주 전해주세요. 자존감은 자신을 얼마나 잘 돌보느냐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자신을 달래주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친구처럼 다정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자존감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높아지지 않습니다. 마치 정원의 식물을 키우듯 꾸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가끔은 넘어지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 스스로를 격려해주는 힘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보며 진정한 자기 사랑의 여정을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분들이니까요.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인간관계는 점점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족, 친구, 동료와의 따뜻한 관계는 우리 삶에 큰 힘을 주고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오늘은 소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가족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녁 식탁에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족 간의 유대감은 훨씬 깊어집니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 량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모여 가족 간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진답니다. 친구는 우리가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각자의 삶으로 바빠져 만남이 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간단한 연락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문자 메시지나 SNS 댓글 하나로도 친구와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친구의 작은 변화를 알아채고 먼저 연락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서로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는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무척 중요합니다. 좋은 동료 관계는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직장 생활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서로의 업무를 존중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심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가까워집니다. 동료의 업무 성과를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존중이 모여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인간관계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성장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정에 가족이나 친구와의 시간을 미리 블록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기념일을 잊지 않도록 스마트폰 알림을 설정해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것, 이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따뜻한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부터 소중한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얻고 저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조합입니다.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좋게 하려면 배우는 것들 사이에 연관성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이름을 외울 때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을 처음 만난 장소, 그 장소에서 들었던 음악 소리 등과 연결시켜 보는 것이죠. 새 정보와 이미 알고 있던 정보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겨 또 다른 정보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양손을 사용하세요. 뇌는 서로 비슷하게 생긴 오른쪽 뇌와 왼쪽 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체로부터 전달되는 대부분의 정보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서로 교차돼 전달됩니다. 왼손이나 왼쪽 다리에서 온 정보는 오른쪽 뇌로, 오른쪽 손에서 온 정보는 반대로 가는 식이죠. 양손을 사용한다면 뇌를 균형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글씨를 쓸 때 오른손을 사용하더라도 치솔질은 왼손으로 하는 시도를 해봅시다. 넘쳐나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한쪽 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잠자기 직전에 공부해보세요. 꿈은 아직까지 그 본질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동물 실험은 꿈이 우리가 전에 경험하거나 배운 것이나 남겨둔 문제들을 다시 기억하는 과정을 반복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기 전, 꿈꾸기 전에 외운 것이 더 잘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외우지 말고 이해해보세요. 인간의 뇌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기 위해 진화해왔습니다.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작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뇌는 그래서 단순히 암기한 것보다는 이해한 것에 대해 특히 잘 기억합니다. 당장 내일이 시험이라면 단순한 암기 학습 방법을 선택해야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이것을 왜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지 뇌에게 잘 설명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오래 시청하면 뇌에 좋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은 한꺼번에 방대한량의 정보를 줘 뇌가 그 정보를 스스로 처리해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오랫동안 보게 되면 뇌가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뇌가 새로운 정보를 능동적으로 얻고 처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두세 시간 동안만이라도 텔레비전을 켜지 말고 생활해 보세요.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겠지만 얼마 지나면 전과는 다르게 머리가 맑아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변화를 즐깁니다. 틀에 박힌 것은 싫어하죠. 단조롭고 변화가 없다는 것은 뇌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뇌는 일상적이고 변화가 없는 정보는 소음처럼 여기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첫 번째 책을 30분 동안 읽다가 이어서 다른 책으로 넘어갑니다. 교과서를 읽다가 시집이나 재미있는 잡지를 읽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집중력을 잃을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행은 뇌를 재충전하고 깨어있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국적인 곳을 여행할수록 풍부한 자극을 경험하게 돼 더욱 좋습니다. 여행은 뇌의 환경이 결정되는 12시 전후가 지나기 전에 할수록 좋습니다. 새로운 장소나 다양한 인종, 이국적인 음식들을 접하면 뇌의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늘 먹던 음식보다 한 번도 먹지 못했던 음식. 예를 들어 인도나 타이 음식 등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음식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줘 일상생활에 지쳐있는 머릿속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뇌는 도전을 즐깁니다.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거나 글을 써보거나 모형 비행기를 조립하는 것,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아직 해보지 않은 활동을 통해 뇌의 자극을

줍시다. 뇌는 도전을 좋아하는 동시에 다른 것을 잘 따라한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가 배우고 기억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 하는 뇌의 명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30년 동안 무슨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그 일을 하세요. 즐기면서 하는 일은 보상도 따릅니다.

살다 보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가급적 피하면 좋은데요. 어떤 습관들이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엇이든 미루는 습관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미루고 있다면

왜 미루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지루해서 그냥 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미루는 행위는 당신을 더욱 불안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안 좋은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때때로 이러한 것들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불안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안 좋은 습관입니다. 행복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많이 웃는 것입니다. 웃음은 불안장애와 우울증에도 효과적인 치료제입니다.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찾아보거나 당신을 미소짓게 만드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잠은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면역력과 집중력이 감소하고 신체 능력도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또 사소한 자극에도 짜증이 솟구치고 피곤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사이인데요.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알아내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봅시다. 홀로 있을 시간이 없는 것도 개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홀로 사는 이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많은 이들의 경우 회사, 가족, 아이 등 여러 사람들에 둘러싸여 홀로 있는 시간을 갖기 힘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홀로 있는 시간에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알파파가 나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줍니다. 반면 일상생활에서는 스트레스를 높이는 베타파가 나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정해 하루 10분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 없이는 1분도 못 사는 현대인들이죠. 핸드폰 없이 있었던 때가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할 수 있나요? 기억할 수 없다면 이것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핸드폰은 너무 많은 자극을 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 한시도 쉴 수 없게 만듭니다. 전자기기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은 우울, 불안 증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려는 습관도 안 좋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한 번에 한 가지만 처리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죠. 일하면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만들며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지나치게 행복에 집착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인생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우울한 감정은 통제 불가능한 것들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취업 실패, 시험 불합격, 실연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울한 것이 나쁘다는 생각,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는 집착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당신은 365일 매일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잃은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쉽게 가벼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때 계란은 콜레스테롤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하루에 한 개 이상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오해가 점차 풀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계란은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지금부터 영양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 콜레스테롤 논란은 옛말입니다. 계란 하나에 약 186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 한때 계란은 하루에 하나만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미국 농무부 식이요법 가이드라인은 식이 콜레스테롤의 섭취 제한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에게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매우 미미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루에 두세 개는 건강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하버드대학 보원대학원이 2023년 발표한 대규모 메타 분석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이 하루 두세 개의 계란을 섭취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당량의 계란 섭취는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당뇨나 심혈관 질환을 이미 앓고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일반인에게는 하루 두 개 정도의 계란은 충분히 안전합니다.

계란 하나에는 단백질 6g, 비타민 A, D, E, K, B12, 리보플라빈, 엽산, 셀레늄, 린 등 우리 몸이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콜린이 풍부하게 함유돼서 임산부와 성장기 어린이에게 특히 좋은 식품입니다. 영국 영양학회지의 2022년 연구는 계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운동 후 회복에도 계란만한 게 없습니다. 계란 속 단백질은 인체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입니다. 운동 후 근육 회복을 위해 단백질 보충제 대신 삶은 계란 두세 개를 섭취하는 것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계란 단백질의 생물가는 100에 가까워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섭취하면 근육 합성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계란은 삶거나 수란으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프라이나 스크램블로 조리할 때는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른자까지 함께 먹어야 계란의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시간이란 게 참 빨리도 지나갑니다. 짠맛도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단맛은 오래오래 느긋하게 맛보고 즐기고 싶지만요.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아이 키우는 문제는 모든 주부님들의 영원한 화두인데요. 방학을 맞은 지금 많은 주부님들이 육아 관련 크고 작은 걱정들이 쌓이고 있을 텝니다. 오늘은 아이의 생활 리듬 관리부터 시력 보호, 수면 습관, 자세 건강까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육아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유용한 생활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함께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방학 때든 평소든 많은 주부님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아이가 밤 11시, 12시가 넘도록 잠을 자지 않고 아침에는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낮잠을 자다가 해가 질 때까지 잠들어 밤에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밥을 먹는다든가 또 놀고 숙제하는 것까지 정해진 시간이 없이 온 가족이 아이의 뒤죽박죽이 된 생활 리듬에 휩쓸리게 되죠. 장기적으로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 부모와 아이가 매일 다툼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아이의 집중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성장 발육과 정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아이의 생활 리듬이 어지러워지는 핵심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부모님들부터 통일된 생활 규칙을 세우지 않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에게는 9시 반에 불을 끄고 자라고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정작 또 거실에서 밤 늦게까지 휴대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불평을 부리게 돼요. 어른들은 밤새 놀아도 되는데 왜 나만 일찍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이 설산수범하지 않으면 모든 수면 규칙은 아이에게 일방적인 구속 명령으로만 여겨지게 되고 저항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모님들이 부득이하게 야근 때문에 늦게 잠들어야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미리 설명을 해주고 어른의 특별한 상황과 아이의 고정된 수면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야지 대충 둘러대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빛과 전자기기 때문에 생체 시계가 완전히 깨지는 경우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주범인데요. 많은 아이들이 잠들기 1시간 전까지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게임을 하며 뇌를 계속 흥분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편안한 수면 모드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낮잠도 함정이 있어요. 이 낮잠을 45분 넘게 자거나 오후 3시 이후에 잠들면 밤에 잠을 자려는 욕구가 크게 줄어들어 밤에 잠들기가 힘들어지죠. 3세 이상 아이의 낮잠은 20분에서 40분으로 제한하고 늦어도 오후 1시 반 전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아이의 생활 리듬이 흐트러진 걸 발견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소리를 지르며 재촉하거나 억지로 불을 끄는가 하면 아침이면 또 억지로 이불을 걷어내 우리 아이들을 일으키곤 하는데요. 사실 이런 방식은 아이에게 잠자기, 아침에 일어나기를 부정적이고 답답한 일로 각인시키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저항감을 키우고 심하면 잠들기 전 불안감을 느끼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아이의 생활 패턴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시간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고정된 절차를 통해 이제 잠들 시간이라는 조건 반사를 형성해 잠자리에 드는 걸 미루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잠들기 전 순서는 30분 내지 40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구성합니다.

우선 15분 전에 부드럽게 예고해줍니다. 놀 시간이 15분 남았으니 곧 세수하고 잠자리 준비하자. 아이가 놀이를 갑자기 중단하는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전자화면을 끄고 집안 조명을 어둡게 조절합니다. 이어서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간단히 세수하고 잠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계속해서 종이 그림책을 함께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줍니다. 네, 이 과정 내내 다투지 말고 또 자극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낮에 잘못한 일을 나무라지 말고요.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해야겠죠. 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의 생활 리듬이 불규칙적인 건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장난꾸러기이기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안정적이고 통일된 생활 환경이 없기 때문인데요.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건 아이만 구속하는 일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맞춰가며 서서히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부모님께서 조급한 마음과 대립되는 태도를 내려놓고 솔선수범하고 고정된 아침 저녁 생활 절차를 만들어주고 낮에 충분한 활동을 병행하면 몇 주 안에 아이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방학 동안 아이의 생활 습관 관리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시력 관리인데요. 여름방학 기간 아이의 시력 저하에 많은 부모님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방학이라 학교 수업이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방학 동안 무질서한 눈 사용, 근거리 활동 시간 증가로 근시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쉽습니다. 방학 동안 대부분의 아이들은 장시간 실내에 머무르며 야외 활동이 부족하고 자연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어지죠. 이 자연광의 전 스펙트럼 조명은 망막에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데 이 물질은 안축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 시간이 부족하면 눈을 보호하는 방어 효과가 직접적으로 약화되죠.

방학 기간 아이들이 휴대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와 또 계속되는 근거리 시선 사용은 안축성장을 가속화하고 시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여름방학 무더운 날씨 탓에 아이스 음료, 밀크티 이런 갖가지 간식을 자주 먹게 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과도한 당분 섭취는 체내 비타민 B1과 칼슘을 대량 소모시키고 안구벽 탄력을 낮추어 안축이 길어지도록 만들어 근시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죠. 여기에 뭐 또 늦잠, 운동 부족 등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겹쳐서 시각 피로를 끊임없이 키우게 됩니다.

방학 기간 어떻게 과학적으로 아이들의 시력을 관리해야 할까요? 안과 전문가들은 시력 보호가 일상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의 전자기기 사용 기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한 번 근거리로 화면을 보는 시간을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하루 누적 사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야외에서 자연광을 쬐며 활동하도록 보장하는데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기 전 저녁에 공원에서 걷거나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쓸 때에는 주먹 하나, 30cm, 3cm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슴과 책상 사이에 주먹 하나 공간을 두고 눈과 책은 30cm, 펜을 잡는 위치는 펜 촉으로부터 3cm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누워서 또는 엎드린 채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는 일은 절대 금물이고 3, 40분마다 한 번씩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해줍니다.

일상 식단에서는 단 음식과 튀긴 음식 섭취를 줄이고 루테인,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하도록 하며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늦게 자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각종 시력보호 제품을 맹목적으로 믿고 사용하지 마시고요. 아이에게 시력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정규적인 병원에 찾아가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겠죠.

시력관리 다음으로 아이 수면과 관련된 궁금증을 짚어볼게요. 많은 주부님들이 아이는 어른보다 옷을 더 껴입히고 잠잘 때 이불을 두툼하게 덮어줘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에어컨 온도도 너무 낮게 조절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데요. 하지만 이 관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가 밤잠을 잘 때 너무 더우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이 생기는데요. 첫째, 오히려 감기에 쉽게 걸려요. 너무 더우면 아이가 이불을 걷어차고 뒤척이다가 이불 밖에서 자게 되고요. 호흡기 감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옷을 적게 입어서가 아니라 수면 환경이 너무 더워 이불을 차버리기 때문이죠.

둘째 아이가 무기력해집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면 다음날 기운이 없고 또 입맛이 떨어지며 쉽게 피로를 느끼고 활동하기 싫어하죠. 성미가 급해지고 안색이 어두워지며 미스꺼움, 두통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잠을 자다가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고 이를 갈고 입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자증병에 시달릴 뿐더러 학습 집중력과 사고 능력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셋째는 영양실조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식욕에 영향을 주어 식사량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영양 섭취가 부족해서 몸이 여의고 허약해집니다. 그리고 넷째는 아이의 키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밤 깊은 시간에는 이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데 잠을 뒤척이고 푹 자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아 성장 발육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잘 때 어떻게 이불을 덮어줘야 적당할까요? 아이의 수면 온도 관리의 핵심 원칙은 먼저 덥지 않게 하고 그 다음 춥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간단한 기준을 기억하세요. 첫째, 아이 몸 어디에도 땀이 흐르지 않고 등 손발이 따뜻한 상태가 적당합니다. 둘째, 배만 따뜻하게 유지하면 되고요. 손등, 뭐 어깨, 허벅지, 발등 이런 부위는 약간 차가워도 괜찮아요. 셋째, 배는 꼭 감싸주고 어깨나 다리, 발은 이불 밖으로 내놓아도 무방합니다. 너무 두툼한 이불보다는 얇은 이불로 배를 보호하는 방식을 추천드릴게요.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방법, 방앗간 시력 관리, 올바른 수면 환경 만들기까지 다양한 육아 정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정에서 실천해보시고요.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꾸려나가시길 바랄게요. 주부클럽은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용한 생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고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어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부터 생각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독은 나를 더 깊어지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좋은 감정을 나누며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을 때 나 자신과 어색하지 않게 지낼 수 있어야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두 발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되겠죠?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여야 합니다.

내가 나의 전문가가 되어서 가끔 찾아온 고독 속에서도 자신을 잘 다독여 더 깊은 사람이 되어보는 것. 그것도 나를 사랑하는 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조련화의 글 옷장 너머의 자유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름이 왔다. 새 원피스가 피부에 닿는 순간 천이 숨을 쉬는 듯한 시원함이 어깨를 타고 내려앉았다. 거울 앞에서 몸을 살짝 돌리자 옷자락

자기 몸을 따라 은은한 물결을 그리며 흘러내렸다. 문득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응시했다. 마흔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된 이 가벼움. 그것은 단순히 옷 한 벌을 입는 행위가 아니었다. 10대 시절 운동복이라는 고치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어른이 되어서도 타인의 시선이라는 검열에 짓눌려 살아왔던 긴 세월을 통과해 마침내 당도한 해방의 순간이었다. 옷장 너머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던가. 내 어깨를 짓누르던 낡은 관념의 무게를 하나씩 덜어내고 오롯이 나만의 취향으로 나를 감싸기까지 고박 35회가 걸렸다. 그렇게 여름의 가벼움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 갓 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나는 유행하던 꽃무늬 바지를 입고 예쁜 샌들을 신은 채 등굣길에 올랐다. 바지는 다리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샌들은 걸음마다 경쾌한 소리를 내며 내 발걸음을 춤추게 했다. 거울 속의 나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듯 당당했고 그 옷은 비로소 내가 고른 내 취향이 온전히 담긴 첫 번째 자유였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선생님은 나의 어머니를 직접 찾아와 나를 부반장으로 추천하겠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내심 기뻐하셨지만 선생님은 동시에 어머니께 단단히 당부하셨다. 아이가 부반장이 되었으니 이제 더 학생답고 단정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눈에 띄는 화려함은 공부의 방해가 될 뿐이죠. 어머니의 기대 섞인 눈빛과 선생님의 당부가 맞물리자 나의 꽃무늬 바지는 순식간에 부반장답지 못한 죄목으로 낙인 찍혔다. 방과 후 친구들은 제각기 고운 옷을 입고 삼삼오오 모여 햇살 아래서 웃고 떠들었다. 그들의 찰랑이는 치마차락과 알록달록한 리본이 내 눈에는 마치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보였다. 나는 그들 틈에서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끼며 정갈하게 머리를 자르고 무채색 운동복으로 나를 감추기 시작했다. 모범생이라는 가면이 내 살갗에 달라붙는 순간이었다.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 그리고 어머니의 자부심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나를 운동복의 헐건 품 안으로 밀어넣었다. 운동복 속에 숨으면 적어도 비난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안락함은 이상하게도 나를 점점 작아지게 했다. 좋아하는 색깔을 칠하는 대신 회색빛 안개를 덧칠했고 예쁘고 싶은 욕망은 죄책감이 되어 내 가슴 한구석에 웅크렸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진 것도 그때부터였다. 모범생이라는 좁은 울타리 밖으로 내 마음이 튀어나갈까봐 나는 거울을 피하는 대신 내 안의 진짜 나를 외면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내 기억의 저편에는 그보다 더 오래되고 선명한 빛깔의 조각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외할머니의 낡은 재봉틀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알뜰하고 손끝이 야무졌던 할머니는 여름이면 시원한 모시 치마를, 겨울이면 도톰한 손바지를 직접 지어 입어주셨다. 그 중에서도 여러 빛깔의 천 조각을 이어붙여 저고리 모양을 맞추고 정성스러운 한 땀 한 땀으로 완성한 색동 저고리는 45년의 세월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고운 빛을 간직한 채 내 옷장 한 구석을 지키고 했다. 엄마가 처음 사주셨던 빨간 세트 옷에 대한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우아래 새빨간 옷을 차려입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친구 집으로 향하던 골목길. 갑자기 화려한 수탉 한 마리가 샘이라도 난 듯 날개를 버덕이며 덤벼들었다. 겁에 질려 울먹이는 나를 향해 엄마는 신었던 슬리퍼를 벗어 휘두르며 수탉을 쫓아냈다. 그날 나를 지켜두던 엄마의 단호한 손길과 함께 내 몸을 감싸고 있던 빨간 옷의 강렬한 색감은 잊히지 못할 유년의 가장 뜨거운 기억이 되었다. 소학교 6년간 무용을 하며 입었던 알록달록한 치마 조그리는 나에게 물리적인 옷 이상의 의미, 곧 자유의 날개였다. 발을 들어 올리면 넓은 소매가 바람을 가득 머금었고 팽그르르 돌아설 때마다

치마가 둥글게 펼쳐지며 허공에 우왕원을 그렸다.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나 자신이 되는 기분이었다. 그때의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 자유로웠던 날갯짓이 훗날 육아와 일상이라는 거친 고치 속에 갇히게 되리라는 것을. 그러나 날개는 고치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다시 펼쳐주기를 그토록 긴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옷을 파는 일을 한다. 손님들의 어깨에 내가 골라준 옷을 조심스레 얹어줄 때마다 그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본다. 거울 앞에서 살짝 몸을 돌리며 짓는 배시시한 미소. 그것은 내가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바로 그 설렘이었다. 그 환한 미소들이 내 마음속 닫혀있던 옷장의 빗장을 하나씩 열어주었다. 옷이 주는 기쁨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설렘으로 변주되어 다시 내게로 돌아와 있었다. 올해 봄, 처음으로 리넨 코트를 걸쳐보았다. 어깨에 닿는 감촉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볍고 얇은 옷깃은 봄바람을 따라 살랑거리며 내 몸의 곡선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지난날 나를 짓누르던 낡은 운동복의 무게는 실은 옷의 무게가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억압의 환행이었음을. 옷은 더 이상 나를 규율하고 검열하는 도구가 아니었다. 겹겹이 쌓였던 긴장의 층위를 하나씩 벗겨낼 때마다 운동복 속에 갇혀있던 진짜 사하가 비로소 깊은 숨을 내뱉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 코트에 시선을 띄지 못하는 외국인 손님에게 조심스레 코트를 권했다. 옷을 입어본 손님은 눈을 반짝이며 정말 마음에 든다고 아름답다고 환하게 웃었다. 내가 느꼈던 그 해방감이 언어를 넘어 누군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사실은 경이로웠다. 옷은 그렇게 국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가장 따뜻한 소통의 언어였다. 매장에 벨루어 원단 옷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다 문득 시간이 멈춘 듯한 기억이 떠올랐다. 옆집 이모가 시집 가던 날 외할머니와 엄마는 나를 깨끗이 씻기고 붉은 벨루어 옷을 입혀 머리에 예쁜 리본까지 달아주셨다. 외삼촌은 나를 사진관으로 데려가 신부 못지않게 화려하게 꾸며주셨다. 연지 곤지를 찍은 볼과 붉은 벨루어의 부드러운 광택이 참 잘 어울리던 그날의 사진이 앨범 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다. 어릴 적 사진이라 부르며 만지작거렸던 얇고 부드러운 망사 리본의 감촉은 오늘날 세련된 재킷의 안감과 디테일 속에서 다시 찾아왔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옷은 여전히 누군가의 가장 특별한 나를 향해 설렘을 배달하고 있었다. 그 설렘의 배달부 역할을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어젯밤 일을 마치고 돌아와 샘플로 받은 면 반팔 티셔츠를 입었다. 피부를 기분 좋게 감싸는 숙면의 감촉에 비건도 잊은 채 나도 모르게 가벼운 스텝을 밟으며 춤을 추다 잠들었다. 거울 속 빙글빙글 돌던 내 실루엣은 꿈속에서도 가볍게 흔들렸다. 소학교 시절 무용복을 입고 날개짓하던 그 자유로운 영혼이 오늘 밤 다시 내 어깨 위에 내려앉은 것만 같았다. 오늘 아침 나는 망설임 없이 옷장을 열고 가장 아끼는 옷을 꺼내 입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소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운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매주 우수요일 이 시간대에 가면 초운 청심환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초운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 아니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치명,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전충원,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희귀약제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부신 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는 OTC 공약에 속합니다. 공농주치로 놓고 말하겠다면 도대체 이 제품 자체는 뭘 치료하는 제품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심장병이라서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기혈이 숙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심장병 환자들은 많게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중에서의 이것은 일종 증상에 관한 체계에 속하는 그 학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림상표는 그럼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하다 하는데 심장병 환자가 주요한 림상표는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당뇨병이기도 합니다. 입이 쓰고 그럼 단순 담낭에 문제가 있는가 이상이 있는가. 특히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칠하지요. 이런 걸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입에 제일 전형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입에 모진 냄새가 나서 자네들이 부모하고 대화할 때에 되면 엄마, 아빠, 칫솔질 좀 자주 해. 그래서 남들이 치분을 하나 쓸 때에 되면 두 개, 세 개 이렇게 쓰지만 해도 입에서 냄새는 계속 났는데 본 제품을 시작해서 복용하시니까 자기도 어느 사이에 없어졌는지 입에 모진 냄새가 깜짝같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장병 치료에서 폐경락은 절대 홀쇠할 수 없는 중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폐경락은 백맥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피가 머리끝부터 갔다가 심장에서 제일 높은 부분 제일 바깥까지 갔다 다시 또 올라와야 되죠. 이 20개 하는 시간이게 되면 금방 피가 갔다 왔다 이걸 완성하게 되었는데 이 힘은 누구에 이거 하게 되었는가 면 폐경락에 이거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 뭐 공농주체에서 심폐를 곁들여서 이야기하게 되어있고 특히 심장병

0: 환자들 가운데서는 룩거리 아파납니다. 룩걸이 아파나게 다며 내가 룩걸 신경통인가 병원에서도 혹시 오해하는 이런 그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심장은 룩걸에 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룩걸 사이에 있으니까 룩걸까지 아파나는데 이것도 역시 협심증이 일종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소원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을 견지에서 복용하셨는데 효과가 그렇게 빠를 줄 몰랐다. 이걸 복용하시고 나니까 그렇게 숨이 차서 어지간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던 게 지금은 기본으로서 뭐 1층부터 3층까지 옛날에 몇 번씩 세서 오르고 내리고 하고 7층까지도 지금 다 한꺼번에 단숨에 오르고 내리고 해도 숨이 차지 않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가려고 하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남편이 전성시만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몇 년 전에 심장에 주사를 두 개 넣었습니다.
0: 예.
2: 순결 올라올 때문에 그 숨이 차서 있고, 또 주부들은 다 거기서 상처 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0: 그렇죠. 예.
2: 중간에 갔어요. 주사를 엿댔습니다.
0: 예.
2: 힘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침에 겨우 숨이 차고, 예. 그 신화는 계속 그 입에다 달고 있고, 예, 이랬습니다.
0: 예.
2: 그때는 제가 물어야 됐어.
0: 구급하는 거, 예, 예.
2: 그래든지, 이것은 지금 주신한 한 번 다 이물고, 예. 아니, 숨이 그렇게 차고, 예, 가슴이 겨우는 게 이렇습니다.
0: 그럼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2: 예. 길이 혈압이 높고, 예, 또 잠도 잘 못 잡더라. 그러니까 예. 지금 혈압도 정상적이고, 잠도 용 잘 잡니다.
0: 그래.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심장병 치료해서 혈압약을 조절했다, 끊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2: 그리고 계속 입에서 냄새 났어요. 내가 계속 칫솔질 해라가. 계속 해도 입에서 냄새 난다.
0: 답답하죠. 예.
2: 그래. 그런데 이 약순의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지금 다 썼단 말입니다. 예. 입안에서 냄새 안 납니다.
0: 그렇죠. 큰 문제 해결이죠.
2: 그것도. 예. 그리고 예. 계속 이 뭡니까. 당뇨병처럼 입이 자꾸 말라들면 이랬대요. 그런 게 입도 아예 말라든다.
0: 그렇죠. 예. 예.
2: 선생님 이 약을 쓸까? 예. 아,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0: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40대 중후반 특히 60대 중후반부터 심장이 이상이 생기는 분들은 본 제품을 드셔서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 가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2: 예, 이 선생님 또 다다다다 좀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좋은 정신만 먹는 환자입니다.
0: 그래요? 예.
3: 예, 부모님과 관계를 좀 너무 썼습니다.
0: 예.
3: 저, 어째서 먹었는가 하면, 가슴이 계속 후두두 떨기고, 예. 심혈이 대단히 빨랐습니다.
0: 예.
3: 저 일본에 어떻게든 200R, 200S 이렇게.
0: 위암 심혈에 속하는데요.
3: 예, 그래서 그것도 너무 자꾸 떨깁니다.
0: 예.
3: 그리고 심조통도 있습니다.
0: 예. 협심증.
3: 그래서 심조통 가슴에서 심장이 아프다 하면 전화기 손바닥으로 퉁퉁퉁퉁 치고 해서.
0: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예, 예. 예.
3: 저분도 잘 알고. 그렇게 이게 좀, 이, 정신으로 먹기 시작해서부터 차차차차 이게 좀 효과가 나타났다 이게 주머니가 뭐 이게 중약인데 정말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났다.
0: 그럼요.
3: 예, 그래서 지금은 이 가슴 떨기던 게나 주머니가 뭐 이 심률이 빠르던 게 심률은 어제는 80으로 돌아왔습니다.
0: 너무 이상적인 심률로 돌아왔습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이 심장이 편안합니다.
0: 예.
3: 예, 그리고 무슨 밤잠도 잘 자지 그래 놓을까. 그래 뭐 그러나 몇 개월 요즘 그진 이렇습니까 이거 정신만
0: 예,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 두 개 요정 8개월 동안은 아무런 변동 없이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드시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후부터 시작해서는 두 번 내지 한번 자기절로 좋아 자

0: 조절하면 됩니다. 예. 이제 선생님 복용하신 것보다 배수로 더 복용하시면 기본으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1: 예, 앞으로도 이제 계속 먹겠습니다.
0: 아, 예.
1: 신장이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0: 예. 네.
1: 이건 또 뭐 시름 넣고 먹을 수 있어요.
0: 시름 먹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완전 시름 넣게 됩니다. 예.
1: 예. 그래서 오늘도 좀 아홉 가구 배달을 받자고 그랬나.
0: 예, 그렇게 하세요. 아홉 가게 세 각을 무료로 주게 돼 있으니까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주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원 중심한 수는 환자입니다. 저는 로티를 내려가나 올라가나 숨이 탁탁 막혀서 예, 활동도 못했습니다. 그래 집에 그전 앉아있고 누워도 멀었습니다.
0: 그렇죠. 심장병 환자들은 예.
3: 예. 술도 끓이고 그저 탁탁 막혀서 식은땀이 그저 나고 그저 뒷가슴이 그저 바늘 쏙쏙 찌는 앞가슴이 그렇지 해서 정말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체강 먼저 싸서 그래 한 달치를 먹었는데 우선 먼저 이발 그렇게 냄새 더럽던 게 그것도 끝나가지고 이빨이 잇몸이 아파서 얘 맨 안에 풀린데 그렇게 잇몸이 아픕니까?
0: 예.
3: 그렇게 그러던 게 그 이롭지 않을까? 하나 소질되고
0: 예.
3: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저 그냥 허렁허렁하던 게 그것도 없어지고 할까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3: 그리고 몸이 헷갈려가지고 혈압조절이 잘 되고 예. 아이 그래놓거나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3: 그랬거나 활동이 솔직히 예. 배달받아서 장기적으로 이 약을 떨고서는 될 것 같지 않나?
0: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예. 심장병 치료에서는 믿음이 가는 우수한 효과성이 좋은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자기 실제 정확히 평가해서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견제하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예. 예.
4: 나도 이거 저한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4: 예, 나는 심장이 나빠 수십 년 동안 고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저기 여러 곳에 가서 지금 저기 약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 이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좋은 정신만 쓰기 내게 맞겠다 했는데 정말 딱 맞았습니다. 지금 이거 저 석 달 좀 남았었는데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아 그래요?
4: 예. 진짜 좀 불쾌해서 저기 저녁에 다음 또 추위 차서 저녁에다 몇 번씩 깨어났댔어.
0: 예.
4: 그런 증상도 많이 없어지니 신 100이 넘었는데 지금 80으로 정상이 됐어.
0: 예.
4: 그 다음에 층계로 오르내릴 적에는 여기 숨 차서 오르내릴 적에 몇 번씩 셋다 오르내리는데 지금 이런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래요?
4: 아,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아홉 각 싸다고 그럽니다.
0: 예. 아홉 각의 생각을 들으며 한 개 치료 과정 넉 달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심장병 때문에 다른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4: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5: 네, 지금 저는 정신환을 먹고 있습니까?
0: 예.
5: 어서 한 서너 달 먹었는데 지금 저런 있지 않고, 숨이 차 있습니다. 예. 그리 나름이 계속 누워 있어야 된다. 너무 바빠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더 링글 좀 급진 가고 이랬어요.
0: 예.
5: 근데 지금 내그 선생님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뭐 들어 지금 또 허리 아파. 지금 허리 결함이니까 이렇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진짜.
0: 예.
5: 어떻게 말하시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 빚도 안 들고 아프고. 근데 지금 그 증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0: 예.
5: 그래서 그런 뭔가 또, 내 어째 입안에서 이렇게 냄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5: 예. 근데 지금 이 약을 먹고 있잖아요. 냄새 없어졌어요. 벌써 어째 입에서 옛날에 냄새 나는지 냄새 어디 많이 나구나, 이런다.
0: 그거는 기본으로 심폐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 전형적으로 현저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이 이 제품을 드셔서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기본으로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 해결이죠, 그것도, 예.
5: 맞습니다. 그래, 지금, 예. 그리고, 계속 난 또 어떤 감이 아래 다리 붓기고 계속 시렸습니다.
0: 예.
5: 근데 지금 그 증상이 너무 없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 가지고 신경 말 젖꺼지 피가 갖다 돌아서는 힘이 약하니까 아랫다리가 시리고 손끝 발끝에 어떤 분들 절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심장 공능의 약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5: 그래서 지금 오늘은 지금 한 9가 더 살려고 그런다.
0: 그렇게 하세요.
5: 예.
0: 예.
2: 감사합니다. 네,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정원청심환은 이미 제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 혹은 또 제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심보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비후성 심근증이 있는 분들, 심근염이 있는 분들, 여기 비후성 그 심장병 자체는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 근육은 우리 그 눈으로 보는 뇌주먹만한 그런 크기를 갖고 있는데 관상동맥에서 심장 근육의 어느 한 부분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그 부분은 군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축이완 수축이완을 오히려 방해하고 수축이완에 참가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면적이 점점 커지게 되며 심장 공능의 약화를 빠른 속도로 부르게 되었지요. 이런 환자들 포함해서 심근염이라면 감기 뒤끝에 어떤 분들은 심근염이 염증입니다. 무슨 염증인가? 병독성 염증입니다. 병독은 어디에서 오는가? 보통 우리 그 심장 근육에 그 염증, 병독성 염증이 왔다는 것은 병독성 감기를 하지 않습니까? 빙도신가 뭐라 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바이러스성 이런 심근염이 오는 이런 폐단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본제품 초원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기본으로 효과가 빠릅니다.
2: 네,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야, 이 천천심하는 정말 떴었구만.
0: 아, 그래요? 예, 예.
6: 나는 이 천천심하는 쓰기 전에는 숨이 차서 걷지 못했었구만.
0: 예.
6: 그러던 게 천천심하는 얘 어서 내 두개려서 먹었었구만. 선생님.
0: 아, 그래요? 왔어요. 예, 잘하셨네요. 지금 어떠세요?
6: 야, 지금은 숨이 안 차고 내 말도 일 잘하구만.
0: 그러게요. 예, 예.
6: 예. 그 다음에는 놀라서 부들부들 떨던 것도 잃었고.
0: 예.
6: 그 다음에는 내 전화 소리에도 부들부들 떨었었구만.
0: 아, 예.
6: 그랬던 게 이거 벌써 왜 두 개로 떴까 야든 빨라만 먹었었구만.
0: 아, 그래요. 예, 예.
6: 그러니까 이렇게 맥이 나고 정신 나고 내 혈압이 높은데 또 내.
0: 예. 혈압이 높던 것도 지금 개선을 가져오셨죠. 예.
6: 그랬던 게 우선은 예. 이거 두 개려서 먹을까 해, 저 아래 혈압이 저 맥박이 올라갔었구만.
0: 아, 맥박이 정상으로 올라왔다 그렇죠.
6: 예, 예. 60, 65, 67 이렇게 됐구만.
0: 너무 정상입니다. 시름 나도 됩니다.
6: 그러니까 어떤 예. 숨이 덜 타지 맥이 나지 채소도 싸고
0: 예.
6: 그러고 그 다음에는 하필은 자꾸 하던 것도 없어졌었구만.
0: 아, 그렇죠. 산소 부족이 심장혈의 산소 부족이 해결받으셨다.
6: 이 이야기
0: 그렇죠.
2: 네.
0: 그렇죠. 예, 이 제품 예. 자체는 믿고 쓸만합니다. 예.
6: 야, 선생님 나는 그래 이거 계속 먹겠었구만.
0: 너무 또렷하시고 현명하시고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알아주는 제품이니까 실은 없고 쓰시게 되면 백세가 지금 정도에서 문제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견지하세요.
6: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예?
6: 난 또 사길래서 한 옷대다 옷대 눌러 또 배달을 받겠습니다.
0: 아유, 숫자도 너무 잘 기억하셨네요. 예.
6: 야, 선생님이 공약 소개돼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장수하세요.
6: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저원 청심환은 진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속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0: 연결신약대학방 및 조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제들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주라는 것은 황제의 기관에 의해서 어느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엉뚱한 치료에 매달리다 보니까 심장병 치료를 많이 늦추는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움직이면 숨이 차서 꼼짝 못하게, 뭐 때문에 숨이 찬가면 당신이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많이 숨이 차고 이럴 수 있는데요. 심장혈의 산소가 만약 40% 모자란다면 쓰러집니다. 70%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혈액순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심폐는 떨어질 수 없는 경락을 했죠. 호흡계통에서 산소를 충분하게 만포화 상태 98% 이상 산소 포화도를 심장혈에 형성해야만이 숨이 차지 않고 심장이 편하고 유효적인 혈액순환을 보증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숨이 차고 하품을 잘할 겁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서 뭐 혈압이 높고 낮음을 많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지는데,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혈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 높은 혈압을 생성하게 되죠. 120, 139 이 정도. 그리고 심장이 원상태로 돌아갈 때 낮은 혈압이 생성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압력이, 혈압이라는 건 압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0대 80 이 정도게 되면 정상으로 되는 거죠. 이래서 총체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보온 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혈압약은 오늘 정상이라서 내일부터 뚝 끊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면서 넉 달 동안 계속 정상이라면 혈압약을 끊어도 됩니다. 넉 달 동안 정상인데 계속 달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래서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심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진을 벌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노자기 힘들었습니다. 반드시 노자점 누가 내 가슴을 꽝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심율이 너무 늦거나 빠르거나 고르지 않는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혈압을 잴 때 보게 되면 심율이, 기본 심율이 얼마란 숫자가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상 심율은 60부터 100차 범위까지는 정상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율은 60이 벗어져야 되고 40몇차 위험 심율에 속합니다. 결국은 높은 혈압은 100차까지는 영어 범위라 하지만 해도 120, 30차 무서운 혈압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심율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심율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 이 정도에 되면 이상적인 심율로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잠자기 힘들어지고 악몽에 시달리고 어떤 분들은 반드시 누워 자서 하게 되면 너무 심장이 힘들어서 베개를 턱에다 꼬이고 앉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반드시 누워 자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끝까지 먼 데까지 갔던, 머리 높은 데까지 갔던 이 혈압이 정상을 우리 서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혈압이 생성되고 심율이 생성되게 되어 있는데,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수평으로 있으니까 심장 부담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증상을 더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정상인 사람들은 누우나 앉으나 서나 아무런 다른 변동을 느끼지 않게 되어 있는 게 원래 심장 공능의 정상 범위에 속하는데,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여성들은 갱년기가 지금 대체적으로 77이 49세 7을 한 개 단계로 한다면 남성들은 7, 8에 56세 7을 한 번 더 가해서

0: 56세 사후에 갱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남성, 여성 갱년기 전후로 인해서 심장 功능에 이상이 생기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무서운 꿈을 많이 꿉니다. 머리가 심장병으로 인해서 아픈 경우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바로 머리 그 뇌혈관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건 말합니다. 어째 경련을 일으키는가? 심장에서 머리 혈관에 제때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지금 변두통 같은 게 생기는 게 뇌혈관 경련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심장 공능과 밀접한 내연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지점처럼 뜸뜸 아파나고 왼쪽 어깨가 아파나는가 하면 오른쪽 어깨가 그 등달아서 아파나거나 왼쪽 어깨 겨드랑이 밑까지 아파나거나 팔까지 아파나는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립을 하게 되어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거나 혹은 또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을 동반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하신이라는 것은 발목, 발등 그리고 아래 그 장딴지를 하죠. 여기가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풍습성 심장이라고 중에서 말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심장으로 이런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쉽게 놀라고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근육경련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헤매를 들인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심장에서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정황에서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기계검사를 받아보게 되면 여러 개 그 복강 내 장기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데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복강 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자에서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맥이 떨어지고 소변이 작고 혀끝이 재빨가고 입술이 가맣게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는 게 심장병 증상이 일부분에 속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44번째 시간입니다.

0: 마을 밖에서 다툼 소리가 들리자 동필모와 사각재가 차례로 나왔다. 하장고는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말등에 실린 책을 하나 땅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은 기어코 책을 다 태울 겁니다. 다른 두 어르신들 말하시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사통님은 정말 화가 나서 하장공을 보며 마구 삿대질을 했다. 아홉째, 내 책을 태우는 날에는 나도 목숨을 내놓겠네. 그는 책더미 위에 두 팔을 벌리고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다. 동필무가 그걸 보더니 웃으면서 걸어왔다. 장공이 이렇게 합세. 내 책이랑 사각제 책은 다 태워도 좋으니 이 양반의 책은 반만 태우고 반은 내 말에 싣지. 그럼 내일은 절대 대화해서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어? 어떤가? 하장공의 속뜻이야 책을 정말 태우려던 것이 아니라 장난삼아 사탕님을 을러매서 대화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됐습니다. 어르신께서 사정을 하시니 그 절반도 태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호위련 전사들한테 서르신 책을 조금씩 나눠주고 가라고 하지요. 그는 허리를 굽혀 서특립을 부축에 일으키고는 웃으며 당부하였다. 어르신 절대 대화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제 목이 떨어집니다. 하장공은 자기 목을 가리키며 목을 날리는 신용을 하였다. 주울래가 하장공도로 효양연에 있는 어르신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르면은 목을 자르겠다고 엄포를 놓은 일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사통립은 귀한 자식을 대하듯 책을 꼭 보듬어 안고는 마을로 들어섰다. 식은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적삼이 흠뻑 젖어 있었다. 이튿날 사통립은 대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사실 이날 행군 속도가 너무 빨라 대호에서 떨어진 사람이 적지 않았다. 리행도는 몇 사람을 데리고 뒤처진 사람들을 추슬러야 하였고 통신은 마저 성취하는 사람을 부축해야 할 형편이었다. 점심때쯤 갑자기 앞에서 총소리가 났다. 홀로 산길을 따라 부대를 쫓아오던 리행도가 서둘러 달려갔다. 길가에 놓인 들것에는 혼수 상태에 빠진 홍군 전사 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 그 옆에서 14살쯤 되는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코를 훌쩍거리고 있었다. 리행도가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왜 울고 있어요?
1: 들것을 맨 짐꾼들이 총소를 듣고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0: 소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1: 아니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
0: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 건너 산에서 또 땅땅 총소리가 울렸다. 소년 전사는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는지 크게 당황해했다.
1: 괜찮으니까 겁내지 말아요.
0: 리행도는 허리에서 권총을 꺼냈다. 하지만 총알이 몇 발밖에 없다는 게 떠올랐다. 리행도는 소년이 메고 있는 총을 벗겨 철컥 총알을 재워놓았다. 산에 사람의 그림자 몇칠 언뜻 보이더니 산을 내려가자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었다. 리행도는 비탈을 찾아 풀밭에 숨었다. 그는 산을 내려오는 사람을 겨누고는 방아쇠를 당기었다. 총소리와 함께 사람이 덜썩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었다. 검은 그림자들은 금세 산비탈로 몸을 숨기었다. 흰 개자식들은 모두 민단들이라서 변변히 싸울 줄을 모른다니까. 리행도는 웃으면서 총을 소년 전사에게 건넸다. 그러고는 들끝 한쪽을 들었다.
1: 어서 가요.
0: 두 사람은 달리듯 걸었다. 소년이 땀범벅이 되어 헐떡거리니 리행도는 들끝을 내려놓았다. 그제야 그는 들것에 놓은 사람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다. 우로 쳐들린 눈썹 때문인지 아주 영준해 보였다. 얼굴이 누룩그레하고 몹시 여인 사람이 두 눈을 꼭 감은 채 잠들어 있었다. 리앵도가 물었다. 덩지는 어디 소속이지?
1: 야전병원입니다.
0: 그럼 이분이 호위병이에요?
1: 아니요, 저는 간호사입니다.
0: 이분은 누구죠?
1: 영장인데 무슨 전투 영웅이라던데요.
0: 이름이 뭐던데요?
1: 김우래입니다.
0: 김우래? 홍성보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2: 두 사람은 곧 다시 들끝을 들고 걸었다. 앞은 폭이 몇 미터쯤 되는 작은 강이었다. 리앵도는 들

0: 전연전사가 또 물었다. 금방 저기 총에 맞은 거죠? 예?
1: 아니야, 다치지 않았어.
0: 그런데 왜 피를 흘려요?
1: 바보 같으니라고.
0: 리행도가 웃으며 말을 했다. 어서 들것을 메고 가기나 해요. 강을 건 후 얼마 가지 않았는데 길가에 두 사람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야전병원의 지도원이었다. 그는 얼른 달려오더니 리행도에게 경례를 하였다.
2: 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0: 리행도가 웃으며 말했다.
1: 당신들도 참 방심했나 보군요. 하마터면 영웅을 잃을 뻔했잖아요.
0: 군무에 분주하고 전보가 빗발친다. 세상에서 제일 바쁜 주울내는 끝없는 행군길에 산처럼 무거운 졸음이 몰려오며 끝내는 말에서 떨어진다. 귀주 심산의 한 오두막에서 주울내는 딱딱한 문짝 침대에 누워 모처럼 달게 잤다. 새벽 5시 아직 날이 어두운데 상호에는 램프가 불을 밝히고 있었다. 본부의 오랜 참모 왕주와 변신원 소명이 침대 앞에 서서 초조하게 서성거리었다. 소명은 급히 전해야 할 전보물을 움켜쥔 채 벌써 수십 번을 불렀다. 하지만 주울래는 좀처럼 깨어나지 않았다. 남달리 잠귀가 밝아 평소에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눈을 번쩍 뜨는 사람이지만은 오늘은 너무 고단했던 모양이다. 세상에 주울래처럼 바쁜 사람은 없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해도 해도 끝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대로 쉴 틈이 있었지만은 주울래는 언제나 사람과 일에 치여 허우적거리곤 하였다. 낮에 부대를 따라 행군을 하다가도 전보를 보내야 했다. 또 전보를 받기 위해 뒤처져 있다가도 다시 부대를 따라 잡아야 했다. 부대가 주둔하고 나면은 가장 먼저 서둘러 무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는 각 군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부대의 상황을 파악해서 회의를 열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의논한 다음 전보문을 써서 전보를 보냈다. 전보를 보내지 않고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는 늘 작전실 의자에서 잠을 자곤 했다. 참모들은 날마다 똑같은 말로 권하곤 하였다. 조부주석 동지, 전보는 저희가 꼭 보낼 테니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은 주울래는 이렇게 대꾸했다.
2: 다시 왕정이한테 전화를 걸어 전보를 보내는지 물어보세요.
0: 참모가 전화로 무전실 대장 왕정이 전보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그는 하품을 하면서 자러 갔다. 자러 가면서도 밤이 깊었던 새벽이든 전보가 오면은 반드시 가져오라고 당부를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금방 잠든 사람을 깨우겠는가. 더욱이 가까이에 있는 참모들 가운데서 모질게 주울래의 잠을 깨울 만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 주울래가 부탁은 그렇게 했어도 보통 그가 잠에서 깬 다음에야 전보를 보여주곤 하였다. 한 번은 왕주가 중요한 전보를 뒤늦게 건네자 주울래가 참지 못하고 왕주를 쏘아부었다.
2: 이 전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3: 새벽 3시입니다.
2: 새벽 3시에 온 전보를 왜 이제야 갖다 주는 겁니까?
0: 왕주는 말문이 막혔다.
2: 중요한 전보는 제때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어찌 명예를 따른 데 갈 수가 있겠습니까?
0: 언제나 친절한 주울래였지만은 비판을 할 때는 매서웠다.
2: 왕주, 당신은 오랜 동지가 아닙니까? 어찌 이처럼 책임을 허술히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0: 그 말이 왕주를 아프게 찔렀다. 그는 거의 울상이 되어 말을 했다.
4: 제가 주부조석 동지를 여러 번 불렀지만 일어나지 않아서 차마 더 못...

0: 겨우 돌아갔습니다.
1: 못 일어난 거는 내 잘못이지만은 흔들어서도 깨워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0: 조부석 동지를 흔들어 깨우다니요. 지휘관 동지들한테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1: 혁명을 위한 일인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일부터 중요한 전보가 있거나 지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곧바로 나를 부르세요. 일어나지 않거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깨워야 합니다. 깨우지 못한다면 동지들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2: 문제는 이렇게 매듭 지어지는 듯 하였다. 하지만 말은 쉬워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어젯밤 주울리는 본부 이름으로 5군단과 9군단에게 전보를 보내 적을 거짓 공격하여 북으로 끌어들여서 남하하는 주력부대를 음호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는 새벽 3시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그런데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9군단에서 답을 보내왔다. 소명이 전보를 들고 와서 주울례를 불렀다. 모처럼 단잠을 자는지 주울례는 몇 번을 불러도 일어나지 않았다. 소명은 망설이다가 왕조를 찾아갔다. 왕조는 전보를 보더니 머뭇거리를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소명과 함께 주울례의 거처로 왔다. 주울례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검은 수염이 가슴에 축 늘어진 채 가끔 코를 골았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듯 주울례에게는 잠이 필요하였다. 두 사람이 여러 번 불러도 주울례는 깨어나지 않았다. 소명이 먼저 물러섰다. 깨우지 맙시다. 전보를 좀 늦게 본다고 일이 생기지는 않겠죠? 하루가 늦어질 텐데 안 됩니다. 질문이 몇 가지가 있던데 이런 전보를 받고도 안 깨운다면 호되게 비판을 받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다. 소명은 다시 나직이 소리쳤다. 조부수석 동지, 조부수석 동지, 구군단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낮은 소리로 불러서야 깨어날 리가 없었다.
0: 금방 잠이 들었는데 그렇게 깨우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2: 흥국이 오두막 한쪽에서 자고 있다가 몸을 뒤척거리며 짜증스럽게 소리를 쳤다. 왕주와 소명도 마음이 편치 않아 잠자코 물러섰다. 조금 지나자 기상나팔이 울리었다.
0: 깨워야겠습니다.
2: 왕주가 나직히 말했다. 구군단의 전보를 쳐야 하니 더는 안 되겠어요. 두 사람은 귀전에 대고 조용히 주울례를 부르면서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끙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깨지 않았다. 두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서 등을 잡아 일으켰다.
0: 조부주석 동지, 전보가 왔습니다. 구군단에서 온 전보입니다.
1: 뭐라고?
0: 전보입니다. 구군단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2: 전보를 받아진 주울례는 눈을 뜨지 못했다. 애를 써보아도 눈꺼풀은 천근이라 되는 듯하시 감기였다. 왕주와 소명은 주울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주울례도 머리를 가로저으며 잠을 쫓았다. 흥국이 젖은 수건을 가져다 주울례의 얼굴을 닦아주자 정신이 좀 들어했다.
1: 오랜만에 한숨 잘 잤군.
2: 그는 빙긋 웃으면서 말했다.
1: 근산이 나를 꽉 짓누르는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일어날 수가 있어야지.
0: 정말 죄송합니다, 조부주석 동지.
2: 왕주가 고개를 숙이었다. 주울례는 손에 쥔 전보를 보면서 말했다.
1: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지요.
2: 그날 오후였다. 대호가 한창 산길을 걷고 있을 때 왕주가 허겁지겁 달래와 주부주석이 말에서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모태동은 깜짝 놀라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달려갔다. 주울례는 길가 큰 나무에 몸을 기댄 채 숨을 돌리고 있었다. 이마가 살짝 벗겨지고 온몸이 흑토성애가 돼 있었다. 모태동이 걱정스레 물었다.
1: 좀 어때요, 원래 동지? 괜찮습니다. 발을 조금 삐었을 뿐입니다.
2: 주울례가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였다.

맡으면 저 골짜기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류백승이 깊은 골짜기를 가리키었다. 발 아래로 골짜기가 수십 미터는 좁게 되어 보였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다들 수군거렸다. 이 태초빛 말이 꽤 용이 안 돼요. 류백승이 말했다. 조부주석이 굴러떨어진 걸 보고는 바로 멈춰서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만 더 갔더라면 잘못됐겠지요. 원래 동지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일이 많은 데다가 쉬려고 하지 않으니 사람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박고가 말했다. 모태똥도 한마디 거들었다. 쉬어야 하는데 당장 일을 줄일 수 없으니 들 것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을 잘 시간이 있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주울래가 손을 내저었다. 됐습니다. 싫어요, 싫어. 말해서 졸다가 그랬으니까 앞으로 조심하면 됩니다. 이게 애쓴다고 될 일입니까? 그 숱한 전범분들을 봐야 하는데 다음날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졸래 동지한테 들 것을 내주는 게 동의합니다. 장문천이 말했다. 졸음은 의지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도 마루에서 절대 졸지 않겠다 결심을 했지만 지난번에 말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었다. 좋아요. 앞으로는 누구도 말해서 떨어질 일이 없어야지. 에? 모태똥이 다짐하듯 말했다. 그 뒤 주울래는 주왕의 결정에 따라 들 것을 하나 배정받았다. 하지만 그 들 것은 늘 다친 병사들이나 아픈 사람들의 차지였다. 주울래는 여전히 허름한 삿갓을 쓰고 검은 소류 가방을 둘러맨 채 바쁘게 말을 타고 달리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누구나 내면에 존재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사물의 본연의 모습을 비뚤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라고 합니다. 이 편견에서 벗어나자면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상대를 바르게 보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편견을 버리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선호하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영분 씨의 수필 편견의 마스크를 벗어라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편견의 마스크를 벗어라. 김영분. 중국 속담에 백문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100번을 들어도 한 번 직접 보기보다 못하단 말이다. 나에게 있어서 여행이 바로 그런 것이다. 나는 여행을 아주 좋아한다. 결혼 초기에는 애 둘을 데리고 엄마 부대와 같이 북경을 선두로 항주, 위해, 연태 등 여러 곳을 다녀봤고 출장으로 일본을 둘러봤는가 하면 등산팀 멤버들과 내몽골 가족여행도 다녀왔고 친구들과 한국의 빨갛게 불타는 내장산 단풍 구경도 즐기고 왔다. 이외에도 할빈 빙등이며 서북의 청해호며 계곡이 숨이 멎을 것처럼 아름다운 구체구 여행도 다녀왔다. 여행은 내가 질리도록 오래 머물던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루하게 살던 곳으로 떠난다는 말도 있다. 내가 생활하던 익숙한 생활 패턴을 떠나 새로운 기운이 흐르는 곳으로 일탈하는 것이다. 전혀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있던 불행한 생각이라든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등이 저도 모르게 사라진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감수가 호흡과 함께 배부 깊숙이 스며들면서 품었던 편견과 의혹들이 쉽게 부러진다. 한국과 일본 무역을 많이 하는 우리 회사에는 황사철이 되면 손님들이 마스크를 끼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고맙고 답답한 손님들의 표정도 살필 수 없는 상황에 혼자 상냥히 웃으며 상담하는 것도 왠지 기분이 잡혔다. 거기에다 식사 시간이 돼 나름 장사 잘 되는 맛집으로 안내를 하면 흥성흥성한 장면에 피식 웃음을 짓는 경우도 있었다. 식당 분위기가 흥성의 수위를 넘어 시끄러운 건 나 자신도 수긍을 하지만 대놓고 피식거리는 모습은 바로 나를 비웃는 것 같아 몹시 불쾌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행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불만 아닌 다른 안목을 가질 수 있었다. 내몽골 자치구 옹룡 사막에 갔을 때 일이다. 사막을 처음으로 체험했다. 사막이라면 황사가 먼저 떠오른다. 왜 사막을 저리 방치해둘까 하는 고까운 생각도 잠시 했었다. 그런 생각을 안고 내몽골 사막으로 향했던 나였는데 정작 거침없이 사막 속에 던져졌을 때 그 누르꾸레한 황량함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헉 하고 이 여행객들의 락타 체험과 사막 모터사이클 체험을 위해 세워진 자그마한 매표소가 눈에 띌 뿐이었다. 사막은 계속 넓혀져 나가며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사막 변두리에는 국내외의 봉사자들이 힘겹게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우량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사막 녹화 사업을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불만이 많았지만 사막을 한 바퀴 걷고 온 후로는 이런 생각이 안개 걷히듯 깡그리 없어졌다. 지금은 마스크 낀 손님들과 황사를 얘기할 때 아주 담담해졌다. 그 큰 사막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 말 한두 마디나 돈 몇 푼 협찬으로는 대자연의 흐름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이다. 이것은 관리 문제도 있겠지만 대자연의 정상적인 발전 과정이다. 사막에 비가 많이 내리게 하기 위해 전 세계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절대 누구를 탓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황사 방지 마스크를 낀 손님들을 볼 때 이전처럼 고까운 생각이 적어졌다.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사막 여행은 내 마음의 마스크를 벗겨줬다. 그 덕분에 편견을 버릴 수 있었다. 지적하는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을 탓하고 의심하기보다는 편안하게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볼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여행은 내가 있던 자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다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중국 속담에 당사자는 곤혹스러워도 방관자는 잘 알고 있다는 말이 있듯이 한 번쯤은 나 자신의 방관자가 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다. 나는 여행이라는 처방으로 자신감을 찾았고 많은 편견을 버렸다.

네, 그래서 작자는 자기가 직접 겪은 사실로 편견을 타파하는 경험을 피력하면서 직접 보고 느낀 대로 현실을 직시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이어서 최순란 씨의 소필 쓰레기와 보물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쓰레기와 보물 최순란. 매번 가족이 모여 앉아 외식을 하거나 친구들끼리 애들을 데리고 식당에 다녀오거나 할 때면은 9살 난 아들애한테서는 항상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들이 발생을 하곤 한다. 빈 광천수병을 하나둘 모아서 집에 가져오는가 하면은 쓰고 난 위생젓가락, 심지어는 몇 장씩 남은 휴지까지도 굽게 개어서는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었다. 왜 자꾸 이런 시시한 것들을 끌어들이는가는 나의 짜증난 물음에 아들의 대답은 더구나 가관이었다. 광천수병을 하나에 5천씩 받고 팔아서 돈을 만들고 위생젓가락을 깨끗이 씻어서 놀잇감을 만들어 놀면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옆에서는 그 말이 너무 우스워 아들 하나 잘 뒀네, 앞으로 큰 부자가 되겠네 라고들 하지만 엄마인 나로서는 참으로 남 보기가 창피하고 골치 아픈 일이었다. 아들애가 물건을 모으는 종류는 여러 가지였다. 물건 상표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과, 화장품과, 와이셔츠 포장과, 햄버거점에서 가져온 일회용 꽃보, 비닐 빨대 등 이 모든 것들을 아들애는 보물이냐 애지중지하건만 내 눈에는 한낱 하찮은 쓰레기로밖에 안겨오지 않았다. 새 물건을 사오기 바쁘게 아들에는 그 포장곽을 던질까봐 옆에서 부축까지 서운한다. 정도 있게 물건을 아낀다는 건 남을 한 바가 안 되지만은 못 쓰고 버릴 것은 응당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아들의 집착은 아무래도 좀 지나친 것 같았다. 어느 하루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곱게 키운 아들애가 장차 커서 피물숨에 좀 주인이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나는 아들애가 없는 틈을 타 쓰레기들을 몽땅 내다버렸다. 그제야 안도의 숨이 훌 남았다. 이제부터 아들애를 단단히 단속해야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들애는 자기의 보물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마구 발버둥질하며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1: 내 보물 어디 갔어? 거기 내 비행기, 기차, 땅쿠가 있는데.
0: 뭐? 가짜는 쓰레기를 가지고 그 속에 비행기랑 기차랑 있다니 웬 말이지? 한식이 교훈삽을 한 나지만은 아들의 이런 엉뚱한 흥취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애가 우젠이 그랑대 같은 린세칸이나 좁쌀인간이 될까봐 나는 온통 근심뿐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이런 엄마 마음도 모르고 그까지 쓰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괴로운 표정으로 울고 있었다. 아예 저녁 끼니까지 거부해가면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마음을 좀 독하게 먹자고 별렸더니 엄마의 방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차츰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내가 가만히 문을 열고 복도에 나가보니 다행히 쓰레기는 그대로 있었다.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다시 그 쓰레기 주머니를 아들의 앞에 가져다 놓았을 때 아들에는 금시 눈빛이 환해지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딴 듯이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는 언제 그런 일로 울었던가 싶게 쓰레기 주머니를 헤쳐가면서 주섬주섬 자기의 보물들을 꺼내는 것이었다.
1: 이건 비행기고, 이건 기차고, 이건 집이고, 이건 무지개 다리고, 이건 로켓토고.
0: 중얼중얼 혼자말로 설명까지 하면서 보물들을 꺼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나는 점점 아연해지고 말았다. 평소에 아들애가 잡동사니들을 가지고 그저 목적 없이 망탕 노는가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 지금에 와서 보니 내가 던진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아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져 있는 보물이었던 것이다. 위생젓가락으로는 깜찍한 비행기, 비닐 걸상과 미니 책상을, 여러 가지 색 고운 곽으로는 자동차, 기차, 층집, 무지개 다리를, 요구르트 통으로는 멋진 로켓을, 참말로 여러 가지였다. 백화점에 값진 놀이감들을 사주면은 그저 한두 번 놀고는 실증 나서 한켠에 밀어버리곤 했지만은 자기가 만든 보물을 갖고 놀라치게 되면은 애지중지해가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던 아들에는 그새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과 아이디어로 자기의 동화 왕국에서 천당을 구축하고 미래 세계를 설계하고 탐구해왔던 것이다. 하마터면 무지개 빗긴 아이의 동심에 어두운 그늘을 던져줄 뻔했던 자신을 반성을 하면서 나는 뒤늦게나마 아이의 보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며 지금은 또 수시로 쓰레기들을 제공까지 해주곤 한다.

그래서 작자는요, 자신의 편견으로 인하여 아들애가 보물로 간주해온 잡동사내들을 쓰레기 취급을 해온 자신을 반성을 해가면서 자식의 개성과 흥취를 존중해주면서 훌륭한 엄마가 되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0: 네, 이어서 백옥화 씨의 수필 생각의 차이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생각의 차이, 백옥화. 오랜만에 고향에 가게 됐다. 또 어찌 가랴 근심부터 앞선다. 트렁크에 짐을 담고 위로 끌고 아래로 끌고 공항버스 타고 탑승 도착하면 또 짐을 끌고 버스 타고 가야 한다. 빚이 땀을 흘려야 했다. 그런데 막상 떠난다 하니 기뻤다. 오랜 시집살이에서 벗어나 친정집을 가는 기분이었다. 생각의 차이인 것이다. 이번 길에 남편과 딸과 같이 가게 됐다. 고향에 간다하니 딸에는 온밤 들떠서 친구와 전화한다. 연기를 가면 먼저 냉면을 먹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소고기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지. 친구가 부러워 걸어온 전화다. 글쎄, 너 먹고 싶으면 같이 가. 딸애가 웃으며 어깨가 으쓱해 굴려준다.
2: 글쎄, 가고 싶은데 난 좀 더 있다 가려고 해.
1: 갔던 바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오라. 마라탕, 미셴, 거보로 많이 먹고 오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말이다. 알았다, 감사하다.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고맙다. 애들은 길 떠나면 먹을 걸부터 계획한다. 몇 해 동안 객지 생활에 낯선 음식에 얼마나 고향의 향을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 트렁크가 생각밖에 술술 잘 끌린다. 세 식구는 다급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었다. 남편은 벌써 저 멀리서 걷고 있다. 성격이 어찌 급한지 걷는 게 아니라 날아다닌다. 항상 길을 떠나면 그냥 달아야 한다. 오늘은 더 빨랐다. 나는 딸과 같이 줄다름을 한다. 집에 간다니 저리 좋은지 딸애가 화를 낸다. 아버지, 좀 천천히 가면 안 돼요? 그제야 남편은 웃으며 걸음을 늦춘다. 그렇게 아득히 멀어 보이던 길인데 벌써 비행기가 연길 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아침까지도 한국이었는데 지금은 연길이다. 비행기에 내려 걷는 걸음이 마치 한국 공항에서 탑승길에 오르는 것 같다. 집에 도착하자 딸애는 흥분에 들떴다. 먼저 마라탕에 접어든다. 미센도 사고 거보로도 사고 냉면도 사고 엎친 데 덮친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사서 다 먹지도 못하면서 남편도 나도 그걸 먹어주느라 힘들었다. 결국 딸애는 속탈이 났다. 지에서 약을 먹고 아쉬워 입만 쩝쩝 다신다. 그만 웃음이 나온다. 한때는 이곳을 많이 원망했다. 왜 왔던가. 시골에서 농사하면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매일 벌어도 나머지가 없으니 하루 일 못하면 주머니가 텅 비었다. 그러나 역시 생각의 차이인 것 같다. 집 팔고 땅 팔고 온 것은 딸애를 공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다. 남편은 삼륜차를 몰고 온돌 수리도 했고 나는 삭기음도 메고 점으로 땅판 서러움도 느껴봤다. 딸애가 공부를 끝마치고 직장을 찾으니 나는 남편과 같이 한국길에 올랐다. 처음 1년은 고향 생각에 많이 울었다. 힘든 식당 일, 산처럼 쌓인 설거지를 할 때면 내가 왜 이곳에 와서 바보처럼 헤매는가. 좋은 새 아파트 사놓고 땅굴 같은 월세집에서 낮에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전등을 켜놓고 살면서 서러워 잠 못 이뤘다. 왜 왔는가 하면서 후회를 했다. 그렇게 살기 힘들다던 연길이 가슴 뜨겁게 안겨왔다. 연길에서도 이만큼 일하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역시 생각의 차이였구나 하면서 눈물을 쏟았다. 남편은 지방에서 용접을 하면서 얼굴도 몸도 화상을 입기가 일쑤였다. 힘드니 서로 원망하고 싸우기도 한다. 일만 하겠는가 하면서 식당 노래방에서 밤늦게 돌아오지 않으니 나는 찾아다니느라 힘들었다. 역시 생각의 차이에서 고향 떠난 걸 서러워했던 것이다.
2: 딸애를 혼자 두고 온 것 때문에 더 힘들었다. 어디서 누가 두고 온 자식들 사고 났다 하면 속이 꿈틀했다.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딸을 데려오기로 마음먹었고 2년 만에 딸애도 우리 곁으로 오게 됐다.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딸 역시 눈물을 많이 흘렸다. 한 1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잡일에 심부름을 하면서 배웠다. 2년이 되니 경력을 따져 컴퓨터에 오를 수 있었다. 역시 생각의 차이였다. 그때 돌아갔더라면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게 되는 것이다. 남편은 지금 현장에서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나는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다. 역시 생각의 차이였다. 그때 눈물을 흘려도 돌아가지 않기를 잘한 것이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이 기쁨으로 돼 수확을 거두게 됐다. 만일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곳에 오지를 않았을 것이고 만일 잘 살려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의 차이는 어두움과 밝은 면에서 바라보는 것이었다. 남편은 오랜만에 고향에 왔다고 늘 친구 만나러 나가서 또 밤중에 들어온다. 나는 또 밤늦게까지 기다리며 근심이다. 새 식구 좀 오래 있으려 했는데 남편 술 때문에 떠나기로 했다. 일이 바빠야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새 식구 또다시 탑승길에 오르기로 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항상 밝은 면에서 바라봐야 했다. 개떡 같은 남편 만나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남편이 개떡처럼 보이고 고생하는 남편으로 바라보면 성공하는 남편으로 바라보게 된다. 쓸모없는 아내 만나 개고생한다 하면 쓸모없는 아내로 보이고 고생하는 아내로 바라보면 훌륭한 아내로 바라보게 된다. 자녀가 커서 사랑구실 하지 못한다 하면 사람질 할 것 같지 못하게 보이고 우리 자녀는 커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 비결은 두려움과 밝은 면 생각의 차이인 것이다. 맨발로 걸어다니는 도시가 있었다. 한 신발 장사꾼이 이곳에 와보고 이곳 사람들이 다 맨발로 걸어다니니 신발을 신을 이유가 없다. 신발을 파는 것 희망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한 신발꾼 장사는 이곳에 사람들 맨발로 다녀서 엄청 큰 시장이다. 대박이다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생각의 차이에서 서로 말이 달랐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세 사람 비행기에서 내리니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다.

0: 우산을 준비하지 않아 세 사람 다 물참봉이 됐다. 택시도 보이지 않고 우산 장사도 보이지 않아 젖은 몸으로 무겁게 짐을 끌며 힘겹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의 차이에서 밝은 면만 바라보고 걷고 있다. 만일 콧구멍을 위로 뚫었으면 콧구멍에도 빗물이 들어갔을 것인데 콧구멍을 아래로 뚫었기에 콧구멍에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1: 네, 그래서 작자는요, 생각의 차이에서 밝고 어두운 인생이 결정되는 바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을 대한다면 밝고 아름다운 인생을 순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편견을 버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멋진 인생을 갖고 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0: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고향의 들판에 피어난 들국화. 그 작고 정다운 꽃에는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고충길 작사, 리경득 작곡의 한선녀 가수가 부른 고향의 들국화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최선숙 작사, 오미란 작곡의 김순희 가수가 부른 둥글둥글 살아보세를 전해드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중한 만남과 그 만남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드는 믿음의 힘을 노래한 가요. 유용호 작사, 김홍일 작곡의 병강 가수가 부른 만남과 믿음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4.

0: 2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메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메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로인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이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두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으로 되어 있는 천이 박사와 세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이전에서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은 로인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대 활동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기회로 되는 이런 좋은 그 우대 활동입니다.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498원입니다. 한 가게 15일간 복용하는데 12각을 사면 15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

0: 금액은 20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도 역시 중국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석박사 그 연구생 그 지도교사의 처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게 698원인데 35회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곰팡 관리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드문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 가운데서 특대 우대 활동이라면 보통 10가게 다음에 10가게 드리거나 12가게 드리면 많이 드리는 걸로 되는데 이번에 가격 인상 전에 마지막 우대 활동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10가게를 사면 15가게를 물어다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200원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98원이든지 이번에는 270원 좌우가 되게 되었으니까 귀합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가게 드리게 되어 있고 눈병 전문 치료약법은 598원인데요. 한가을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병 치료약품은 기본으로 40대 중후반부터 눈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눈의 질병에 아무런 질병은 나가 거림을 당해 이렇게 할 사람들은 60, 70, 80이 될수록 점차 눈의 질병이 증상이 나타나거나 큼직큼직한 안과 질병을 부르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수술의 방법을 절대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꼭 수술해야 된다 할 때는 수술도 받아야 하지만 해도 절대적으로 수술이 끝이 아닙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눈앞이 캄캄해 나고 시력이 떨어지고 이런 감을 느끼게 되는데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백내장이 다시 재발해 그런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명서방 선택하게 되면 증상에서 근본에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데는 21가지 좋은 중약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귀해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네, 우리 세심이로 우리 저기 두 부부 같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지. 예.
0: 그래요?
2: 예. 예, 소화 안 되고 그냥 식구물에 올라오고 해서 밥 얼마 못 먹은지 야, 세심이로 쓰고 예. 식구물에 올라오고 하니까 예, 소화 잘 되니까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알림다지.
0: 아, 그럼요. 좋은 예. 제품이죠.
2: 예, 그냥 그날 이 허리 아프고 다리 것도 아파서 영 걷기 힘들었는데 야 지금
0: 예. 예, 지금 허리 다리가 아픈 원인 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중에서는 곰팡이에 있다. 곰팡이 치료에 손대야 허리 다리가 아픈 문제가 해결받지 겉으로 치료해서는 속으로부터 나는 병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신이로가 그런데 좋은 역할하는 이 제품 자체는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2: 네, 세심으로 쓴 다음 또 예, 아 관절이 많이 좀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 모른다 지금.
0: 아 그렇죠.
2: 예, 그래 우리 남편은 또 예, 이게 전유서 비달려서 예, 소변 보기 힘들어서 예, 많은 약을 썼는데 아 그 약에도 효과 못 봤는데 이 세심으로 쓰고서 예, 이 소변형 시원히 잘 나가니 살 것 같단다 지금.
0: 그럼요.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예. 예. 그래 우린 둘 다 세심으로 쓰고 효과를 많이 보니까 예, 약값이 오른다 하니까 예, 오늘 지금 많이 배달받아서 계속 꾸준히 쓰다 그런다.
0: 그렇게 하세요. 이제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10가게 15가게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과약 10가게 드린다는 게 한 가게 27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귀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3: 우리 동생은 지금 일찍 갔다고 몇 년 일하고 오던 게 점점 너무 아파서 왔어요. 내 허리 그냥 아파한단 말입니다. 예. 관리를 안 했다면 아파도 병 치료를 하고 위에서들은 허리가 너무 아파 치료를 했다는 게 그 병이 낫지 않고 와서 그냥 그 같이 나가는 그 한 길을 가야 알고 몇 년 넘게 하든지 그리고 그냥 서너 개만 해와서 잠을 못 잡니다.
0: 예.
3: 그래서 전문에 왔을 때 그러면 왜 우리 있는 사람들 모두 이 서심이라도 먹은 게 허리 아픈 게라며 관절이 아픈 게라며 많이 나서도 안 먹어보라고 그래 우리 그 동생이던데 야 그럼 먹어봐야겠다 다른 사람도 좋다는 먹어봐 소리도 몰라서 다시 탕 샀단 말은 예. 다시 탕 싸서 먹는 게 벌써 자, 손에게 잡으리면 잘 온다 하니까 요즘은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면 잠이 잘 오는 제품 얘기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예 예.
3: 그리고 어디가 물어봐나 손이 나빠서 손이 소변 샀고 그 허리다리 아픈 게 관절 문제가 아니라 다 손으로 그런지 허리다리가 세게 아파 그러는 게 그것도 허리다리 아픈 것도 많아서 그리고 저는 이게 소변을 요즘에는 할 때는 대수 번씩 우리 집안 있으면 할 때는 대수 번씩 나가던 게 요즘에 그래서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나간답니다.
0: 그렇죠. 컴팟이 든든해지니까 골격도 좋아지고 그렇죠, 소변도 해결받고
3: 이 약 먹고 너무 좋아 이런다 야 이번에 그러니까 이 약은 정말 원사들이 그 처방이다 그런 처방이 좋단
0: 그렇습니다.
3: 말이
0: 잘 일하고 계세요. 예.
3: 글쎄 말이 그래서 우리 이런데 아 이런 약은 언니 먹었겠는 거 그래 외국에서 이 약 그런 누구를 짝 맞아 먹었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이 약 먹고 이렇게 효과 좋다면 이번에 저래 이번에 또 갈수록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8월 19부터 가격 인상이 된다고 공장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3: 이번에 그리 병출 해가지고서 또 외국 가겠다 누가 가길래 이번에
0: 이 제품 많이 갖고 나가시라시오
3: 13일 따서 꼭 주제인가
0: 이번에 세신일은 10강 쌈이 15강 줍니다. 큰 지금까지 없었던 우리 할 때입니다. 예, 그래라 하세요.
3: 효과 영 좋다고 호피 대단합니다.
0: 그렇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입니다. 예,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예. 잘 용하라 하세요.
3: 바로 이 활동이 참가해서 미역곽상했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세신이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0: 아, 예.
4: 전입선 비대가 있어 소비 작고 시원하게 못 봤는데 지금 소비 작은 게 해결되고 소비 시원하게 나가 좋습니다.
0: 예.
4: 그리고 또 위도 안 좋고 비장이 안 좋아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상세 배가 더부룩했는데 지금 소화가 잘 되고 배가 더부르지 않아 좋습니다.
0: 예.
4: 그리고 또 혈압이 온전되니까 이전에 온전되잖아.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러운데 지금 머리 아프지 않아. 혈압이 온전되니까 머리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혈압이 온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4: 조금 걷다가도 쉬고, 쉬다 그런데 지금 관절이 아프지 않은 게 어느새 거기 없어졌어요.
0: 아, 그렇죠. 예, 예. 자기도 모르셔야 해결받죠. 예.
4: 귀에서 또 전기 소리 나는데 전기 소리도 어느새 없어졌을 때 하는 얘기예요.
0: 아, 그렇죠.
4: 예. 이 약이라면 콩팥이도 없는 데는 최고 약입니다.
0: 예. 다른 약과 대비가 되지 않을 겁니다.
4: 저희 예. 누나도 이 약 쓰는데, 야, 지금, 소비 자가 대세부 반에 소비 지금 한 번이나 보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무릎 관절이 이제 나빠서 조금 걷고 쉬고 했는데, 무릎 관절도 아프지 않고, 소화자도 잠이 잘 오는데, 또 힘이 난답니다. 이거 쓰니까.
0: 예.
4: 그리고 하나 물어보건, 저희 형님이 있는데 젊으신 비대이고, 전 낭중이 난데, 이런 분들이 좀 어떻습니까?
0: 아, 흡수됩니다. 낭중이 흡수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세신이로가 그런 데 쓰는 약입니다. 아무런 생각 말고 한 1년 견제하는 사이에 다면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4: 예, 그래. 이번에 활동한다니까.
0: 논절 활동 축사합니다.
4: 예. 예. 이번에 말 쓰겠습니다. 값이 올라간다니까요.
0: 10곽에 15곽 준다는 게 어디 맵니까? 이번에 예. 처음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예.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4: 건강하세요.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저는 예, 개심이로 쓰고 있습니다.
7: 아, 그래요?
6: 그래서 예, 예, 계속 소리 왕왕 나고 예, 허리 아프고 소변 장애가 있어서 예, 소변이 급하고 빈번하고 저리고 저릴 땐 모두 바쁩니다. 예, 그래서 예, 맥이 없어서 예, 하마 하니까 예, 담백이 나갑니다.
7: 예.
6: 지금 오늘 예, 몇 달 쓰니까 예, 정상 예, 빈번하던 게 지금 사수가 영서고 집에 거의 정상입니다.
7: 예.
6: 그래서 예, 담백도 없어졌습니다.
7: 아, 그렇죠.
6: 예, 예, 그래 놓고 예,
7: 신체가 큰 해결입니다.
6: 예, 영 예, 예. 담백도 없어지고 저리지도 않고 하니까 예, 영 기분도 좋고 예, 지금 정신합니다.
7: 예.
6: 예, 그리고 예, 그런 소화가 되지 않아서 식사를 여보세요. 그렇습니까?
7: 아니, 잘 들려요. 너무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실어놓고. 예. 예.
6: 소화가 되지 않았는데 소화가 잘 되니까 맥이 납니다.
7: 예.
6: 그리고 예, 가슴이 항상 답답하고 허망허망하고 숨이 차던 게 지금 편안하고 있습니다.
7: 그럼요.
6: 이 약은 예, 이 약은 예, 정록궁 그다음에 록혈증 32가지 약 성분이 좋았습니다.
7: 아유,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렇죠.
6: 예, 여러 가지 제 몸의 병을 예, 거의 없이고 있습니다.
7: 예.
6: 예, 그리고 예, 혈소판 감소증도 지금 감이 좋아지니까 예, 예. 없어지고 있습니다.
7: 예.
6: 아, 약은 좋은 약입니다. 감사합니다.
7: 예,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제 상수는 소변에 담백이 난다는 거 특별하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치료해야 되는 건데 네. 그 담백이 네. 원래 심장으로 돌아가야 될 게 소변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면 이런 증상은 제때 네. 증상이 끝나는 거 아닌데 콤팥이 상당할 정도로 문제가 생겼다는 걸 말하게 되는데 본 제품이 그런 거 해결해주고 종합으로 해결해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네. 돼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6: 네,
7: 바랍니다.
6: 예.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7: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몇 가지 제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기본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셨는데요. 여기 록혈증 사슴이 피입니다. 사슴이 피를 건조식에서 그 유리병에다 딱 담았는데 이걸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빨리 원기를 돋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기혈을 보충해주고 그리고 콤팥의 양을 돋아주게 되어 있고 특히 불면증하고 가슴이 늘 두근거리고 허리다리가 시끌고 양이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게 생기면서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거는 말은 간단하지만 해도 이게 아주 중한 모범입니다. 저에게는 우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세 가지가 혈액이 조성인데 조혈 공능이 떨어진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 저하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 있어서는 록혈종 이 성분이 특별한 역할을 빨리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전록근 그리고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갔는데 전록근이란 성분 자체는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전반이라는 것은 사슴은 인유하고 너무 이 유착이 잘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슴이 머리끝부터 발끝대까지 위 바깥으로부터 속으로 이리까지 내장, 살, 뼈 이 포함해서 일단 인류가 이걸 드시면서 32가지 중약제 여기에 포함된 그 소양이라든지 당삼이라든지 우슬이라든지 이런 육종영이나 바시텐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32가지 중약제가 포함된 걸 함께 드시게 되면 어지간한 질병은 우리 몸에 붙어있을 그 자리가 없습니다. 기본에서 빨리 해결받게 되어 있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전록골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지금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인가 하면 결국 여기에 콤팥의 양을 돋아줍니다. 우리 지금 콤팥의 양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변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혹은 또 여성들의 요실금이 생기는가 하면 단백뇨가 생 혈뇨가 생기는가 이런 거는 보통 그저 여자들의 혈뇨가 생기 절대 아닙니다. 혈뇨가 생기면 어디에서든지 혈이 출현된다면 대변 소변을 통해서 대변 가운데서는 특히 그 치질이 있는 이런 특수한 그 런신제하고는 기본으로 어디에서 피가 나간다면 특별하게 정신 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일보 치료하고 검사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뇨 나가거나 단백뇨가 나가거나 이런 거 치료하는 데는 세신이로가 빠릅니다. 컴파츠 치료해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전도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근육과 컴파츠 든든해지니까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컴파츠 양이 돋아지게 되어 있고, 특히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어떤 분들은 변비가 생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변이 너무 무른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변이 너무 무른 데는 여기 천실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실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변이 너무 굳어서 네다세 한 번씩 보는 분들은 잔 통변에서는 이걸 조절해주는 이런 성분이, 소양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위를 타는 간단한 서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순환장애입니다. 손끝 발끝까지 피가 갔다가 돌아서는 힘이 약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기술은 추위를 몰아내는 이런 성분, 육종용 바지텐 이런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위를 몰아내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골고루 추위를 몰아내는 과정은 순환장애를 풀어주고 음량 조절해주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견제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호흡도의 문제가 있어서 쩍하면 가래가 성하거나 기침을 짓거나, 혹은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쩍하면 여름이 되게 되며 여름에 그 폐렴 때문에 그 점적주사를 맞는 분들이 맥동 같은 성분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으로서 그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후루바란 성분이 들어갔는데 혈당도 조절해주고 소화공동을 촉진해주는, 여기에 지황계라든지 혹은 닭군 백술이라고도 하고 백술이라고 산술이라는 술자에 이렇게 하게, 닭군 백술이를 혹은 여기에 또 그 소화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품 자체는 근본으로서 다가떨어서 우리 체질을 올려주는 데는 콤파츠를 위주로 해서 오장을 관리하고 심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혈은 콤파츠에 들어가서 류가 돼서 좋은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당신이 콤파츠에 문제가 생긴다면 마저 신부전증 혹은 노덕증까지 간다 하게 되면 투석을 해야 됩니다. 투석을 하지 않는다면 얼굴이 새까매질 겁니다. 어찌 새까매지는가 하면, 이 혈액 가운데 독성물질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을 따라서 이 뇌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피부에 비추는 게 까맣게 이렇게 비치게 되었는데, 이거 일단 투석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두 줄 비치기 힘들 겁니다. 생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콤파츠를 관리하는 데는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콤파뿐만 아니라 전반 조혈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소화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호흡계통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심장공능을 촉진시켜주고 변이 잘 통하고, 저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이번에 8월 19일부터 인상 가격 인상이 된다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천이박사 CAMP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천이박사 그리고 세신이라는 모두 중국과 가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처방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기술산업 그 항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행위에 속하는 이런 제품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할 때에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부족하게 되면 거기에 CAMP 이 이술이 작용되면서 인류가 100세 100세 하지만 해도 여기에 천이박사는 100 지금 50까지 갈 수 있는 기본 이론과 이론 기초를 닦아주는 이술이 CAMP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빙양양하게 되면 150까지 간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라는 게 병들어서 마지막에는 우리 장수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게 되면 우리 기본 150까지 가는 충분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제 시초에 나올 때는 이게 미용에도 씁니다. 근데 시초에 나올 때는 주사용으로 썼습니다. 이거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 식전에 딱 물에다 풀게 되면 완전히 그게 뭐 며칠 지나가지 않은 말수간 소금으로 용해진 것처럼 그렇게 말수해집니다. 이거 봐서는 흡수가 빨리 된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대즈를 풀어 드시게 되면 만보를 걸는 힘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어디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따라가서 세포의 신호를 세포내 전달해서 그 문제를 따라서 해결해주고, 특히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 때문에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뇌졸중으로서 이미 쓰러진 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나오시자마자 보안 제품을 두신 분들 가운데서는 뇌졸중 후유증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42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게 지금 중국과학기술부 국가 그 싱허계획 행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인류가 여러모로서 100세, 150세 이렇게 그 많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천희 박사 CAMP라는 이 특수한 이슬이 여기에 투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던 점들이 40여 가지 질병 가운데서는 류마티스 관절 포함해서 어려운 질병들, 심장과 뇌혈관 질병을 위주로 해서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 바로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CAMP 이슬이 여기에 포함된 천희 박사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7: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세신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저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지역과 동북아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7월 초이틀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저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기인이 기발한 계략을 내고 기병이 기적을 창조하니 고금동서 전쟁사에 들어보지도 못한 설레일이라. 위험있는 일국의 배주이자 당당한 군통수인 장계석이 혼비백산하여 허겁지겁하니 역사의 웃음거리로 영원히 남으리. 귀주는 지영이 험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오죽 평지가 귀했으면 평문이라는 뜻을 지닌 핑바라는 현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귀양 가까이 이르면 평평한 땅이 도로 눈에 띄었다. 바로 이곳에 계림의 산세를 닮은 자그마한 산들이 널려 있었다. 어떤 산은 소쿠리를 엎어놓은 듯 동글납작하였고 어떤 산은 삭가처럼 뾰족하게 솟아있었다. 어떤 산은 마치 고대 무사들이 쓰던 투구처럼 삐죽빼죽 울퉁불퉁하였다. 귀양은 가난하지만은 아름다운 고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귀양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군대가 모여들었다. 3월 2일 장계석은 부인 송미령과 함께 중경으로 왔다. 거기서 그는 보고를 받고 전화를 걸어 지시를 하고 틈틈이 작전을 짰다. 화를 내거나 욕을 퍼붓고 고위급 장군들에게 친필로 편지를 쓰기도 하면서 스무 이틀을 바삐 보냈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싸움을 독려하자니 성에 차지 않았다. 3월 24일 장계석은 다시 부인과 함께 귀양으로 날아갔다. 장계석의 독일 군사 고문 도날드와 진성, 시종실의 주임 안도강이 함께 갔다. 하성존 오치휘, 진포레는 특별기를 타고 서둘러 뒤를 달았다. 온갖 고위급 관리들이 귀양에 모여 돌아다니었고 전보도 쉴 새 없이 우갔다. 사뭇 수도나 다름이 없었다. 한때 왕노릇을 하던 선왕은 장계석의 확성기가 되어 아래의 지시를 전달할 뿐이었다. 전선 총사령이 고급 통신원 겸 시종 참모 노릇이나 하려니 꼴이 영 말이 아니었다. 장계석은 직접 지휘를 해가면서 속은 후련해나지만 고민이 영 없는 건 아니었다. 이를테면 고린과 서영에서 여러 갈래 대군이 허탕을 친 뒤에 홍군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장계석은 약이 올라 애꿎은 설악한테 화풀이를 해댔다. 평소에는 형님 아우하는 사이라 아무리 언짢아도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전화를 걸어 뻣뻣하게 말했다. 설악이 적들이 어디로 간 건가? 똑똑히 알아보았나? 위원장님, 아마 고린 일대에 있을 겁니다. 설악은 뜨덤뜨덤 대답을 했다. 아마라니, 아마가 뭔가? 그 아마를 믿고 싸움을 어떻게 지휘한단 말인가? 내가 황포에서 그렇게 가르쳤나? 수학의 반대쪽에서는 말이 없었다. 장계석이 또 다그쳤다. 내가 비행기 몇 대를 보내서 정찰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게 요즘 날씨가 나빠서 지면을 똑똑히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설악이 웅얼거리었다. 그리고 공산군이 어찌나 교활한지 서쪽으로 가다가도 비행기가 오면은 머리를 돌려 동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공군의 정보도 믿을 수가 없지요. 그 정보를 믿었다가 낭패본 적이 많습니다. 똑똑히 안 보인다고 정찰을 안 해? 장계석은 화가 치밀어 소리를 질렀다. 설악, 자넨 대체 뭐라는 사람인가? 그러고는 수화기를 탕 하고 바닥에 팽개쳤다. 수화기에서 설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발 좀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곁에 서 있던 호위병이 슬금슬금 장계석의 눈치를 살피더니 수화기를 주워 전화기에 올려놓았다.
장계석은 마침내 정확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다. 홍군이 고린, 석보, 령산 지역을 떠나 태평나루터와 이랑탄으로 적수를 네 번째로 건넌 다음 습수, 인회, 펑샴바, 바일랑캄 지역을 거쳐 갑자기 남쪽으로 우강을 건너 귀양으로 다가고 있다는 것이다. 장계석은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분 아기 3년 찾는다고 하더니 요 며칠 날마다 홍군을 찾아 헤매는데 어느새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곧바로 군사회의를 열었다. 두루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조리 불러들였다. 송미령, 도날드, 고축동, 진성, 진포래, 하성준, 오총신, 안도강, 곽사연, 왕천석 등이 회의장을 꽉 메웠다. 장계석은 애써 태어난 척 했지만 낯빛은 평소 같지를 않았다. 사람들은 홍군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애를 썼다. 첫 번째 의견은 홍군이 귀주에 발붙일 곳이 없고 사천에도 갈 수 없으니 다시 머리를 돌려 호남에 가서 이 육군단과 합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홍군의 이번 행동은 빈틈을 타서 귀양을 습격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장계석은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가

바로 적기도 하면서 열심히 들었다. 물론 첫 번째 의견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였다. 하지만 첫 번째 의견이나 두 번째 의견이나 모두 귀향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0: 남은 군대 가운데 세계 료도로 밤낮으로 행군하여 서둘러 오라고 명령하였다. 하지만 모두들 날아서 온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장계석은 뜻밖의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 귀양의 성벽 둘레에 있는 방어 공사를 더 튼튼히 하라고 명령하였다. 긴장되면서도 속이 타들어가던 회의가 끝났다. 장계석은 귀양의 경비사령 왕천석을 남으라고 하였다. 다들 방을 나아가자 그는 웃으면서 왕천석에게 인사를 건넸다. 왕천석은 왕거를 밑에서 오래 일을 했다. 하지만 이름만 경비사령이지 실권은 없었다. 설악이 귀양에 오자마자 곽상현을 부사령으로 임명을 하고 왕천석의 모든 실권을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왕천석의 죽은 형 왕천배도 일찍이 장계석한테 밀려났다. 때문에 왕천석은 기가 죽어 막 자리에서 물러나려던 참이었다.
1: 천석이 지금도 바깥에 머물고 있나?
0: 장계석이 물었다.
1: 그렇습니다.
0: 왕천석은 차례차례로 서서 공손하게 대답했다.
1: 이곳 임시사령부로 옮겨오지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가깝게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게 아니겠는가?
0: 그러더니 장계석이 제법 살갑게 물었다.
1: 참, 자네 형한테 자식이 있었던가?
0: 왕천석은 형의 가정 형편을 간단히 들려주었다. 장계석은 한숨을 쉬면서 동정하듯 말했다.
1: 자식 있으면 됐네. 일 있으면은 나를 찾게.
0: 장계석이 몇 마디 따뜻하게 건네며 친절하게 하자 왕천석은 그만 얼이 빠진 것 같았다. 그는 바보처럼 벙그레 웃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허리를 꺾어댔다.
1: 전석이 성 주변에 도지카를 언제쯤 다 완공할 수 있겠나?
0: 왕천석은 가슴을 쑥 내밀고 몸을 곧게 펴면서 정중하게 대답했다.
1: 내일 날 밝기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해서는 안 되네.
0: 장계석이 타짐을 받듯 말했다.
1: 궤양을 잃게 되면 전석에 큰 망신을 당하는 거야.
0: 왕천석은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었다.
2: 위원장님, 마음 놓으십시오. 만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제가 즉시 다시 하겠습니다.
0: 이튿날 아침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왕천석이 전화를 걸어와 귀양의 성벽 둘레 사격 진지 공사를 모두 끝냈다고 보고하여 한다. 장계석은 그제야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곧 공사가 튼튼하게 잘 되었을지 의심스러웠다. 생각할수록 불안해 났다. 점차 그 공사들이 별 쓸모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결국 장계석은 직접 나가보기로 하였다. 위원장이 갑자기 히틀러한테서 선물을 받은 검정 방탄 망토를 걸치고 문을 나서자 진성과 고축동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3: 위원장님, 어디 나가십니까?
1: 방어공사가 잘 되는지 서둘러 보러 가네.
3: 저희가 가봐도 되는 일이 아닙니까?
1: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직접 가봐야겠네.
0: 장계석이 기어코 집을 나서자 다들 나와 우르르 뒤를 따랐다. 도날드와 송미령도 따라붙었다. 왕천석도 쏜살같이 달려나왔다. 그들은 성벽을 따라가면서 바삐 세운 공사와 도치카를 살펴보았다. 왕천석은 귀양 군대와 인민들을 동원하여 오래된 절을 헐어서 진지를 쌓았다. 장계석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진 군사적인 지식과 안목을 모두 동원하여 한마디씩 거들었다. 장계석도 낯빛이 밝았다. 왕천석의 얼굴에서는 싱글벙글 웃음이 떠날 줄 몰랐다.

0: 시찰을 끝낸 뒤에 장계석은 특별히 왕천석을 방으로 불렀다.
1: 천석이 전에 정말 능력이 있군. 솔직히 말해서 요 몇 년 사이 자네처럼 일을 해내는 사람을 보지 못했네. 잘하게 앞길이 훤히 열려 있으니까.
0: 왕천석은 찻잔을 들고는 해벌쭉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조주는 말에 기분이 둥둥 떠서 뭐라고 몇 마디 대꾸를 하려는데 갑자기 고축동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싸움 자르기로 소문난 이로 장군은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보고부터 했다. 그나마 실의 격례라고 하자니 소원을 들지 않았고 실대 격례라고 하자니 모자가 벗지 않은 엉터리 격례였다.
2: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공상물이 수전발을 지나서 천성 산체에 들어섰습니다.
0: 장계석은 소파에서 튀어오르듯 벌떡 일어섰다.
1: 수전발 하면은 귀향에서 얼마나 먼가?
0: 그는 싹 굳어진 얼굴로 왕천석을 바라보았다.
2: 동북쪽에는 대 30리쯤 됩니다.
1: 킬로미터겠지?
2: 아닙니다. 30리입니다.
1: 30리라. 30리.
0: 장계석은 머리를 쳐들더니 눈을 번뜩이며 거듭 되뇌었다. 그는 한참 생각하고 나서 또 물었다.
1: 청진 비행장이 여기에서 얼마나 되지?
0: 왕천석이 고개를 숙이고 거리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상이 달려왔다.
2: 교장 선생님, 공산군이 5단까지 왔다고 합니다. 청진에서도 전화가 왔는데 가까운 곳에서 적이 사복군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군 일부 반란병사들도 비행장 부근에서 난동을 부린다고 합니다.
0: 그렇게나 찾아 헤맸던 홍군이 느닷없이 턱 밑으로 들이닥친 꼴이었다. 방 안은 뒤죽은 듯 조용했다. 모두들 올루무에 걸린 짐승마냥 놀란 눈이었다. 장계성은 말없이 뒷짐을 진 채 방 안을 서성거리었다. 그러더니 걸음을 뚝 멈추고는 왕천석을 바라보며 물었다.
1: 정진을 거치지 않고 안순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나?
2: 있습니다, 위원장님.
0: 왕천석이 말했다.
2: 여기서 남문으로 나가 화계 조마장을 거쳐 곧장 핑바로 가면은 핑바에서 안순까지는 60리밖에 안 됩니다.
1: 그래.
0: 장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왕천석 앞에 섰다.
1: 좋아. 자넨 돌아가서 길잡이 20명을 골라주게.
2: 알겠습니다. 길잡이 20명을 데려오겠습니다.
0: 왕천석이 복창을 했다.
1: 충성스럽고 믿음직해야 하네.
2: 알겠습니다.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고르겠습니다.
1: 그리고 말 12필을 준비하게.
2: 네, 준비하겠습니다.
1: 가마 두 대도 얻어놓게.
2: 네, 알겠습니다.
1: 명심하게 두 대라고 했네. 한 대가 아니고.
2: 명심하겠습니다.
1: 빠르면 빠를수록 좋네.
2: 알겠습니다.
0: 왕천석은 부랴부랴 밖으로 달려나갔다. 장계석은 오후 내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찌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지 속이 다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마음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고 사람을 들볶았다. 손도가 거느린 운남 군대가 어디까지 왔냐고 10분에 한번 묻는가 하면 성벽 둘레의 방어 공사를 한번더 점검하라며 영거포 사람을 보냈다. 고축동과 진성은 바빠서 팽글팽글 돌아치었다. 정계를 오르내리리라 다리가 휠 지경이었다.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려댔다. 밤에는 직접 손도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도가 거느린 한계려가 수경제에 닿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는 어찌된 일이라며 다그치였다. 그러고는 귀향을 지켜야 하는 가닥을 한참 강조하였다. 진성에게는 얼른 앞지하 부근에 있는 운남 군대를 얼마쯤 트럭에 싣고 가서 정진 비행장을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4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멀리 타양에 계신 분들, 아마 고향 연변이 많이 그리워지시겠죠?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문춘산 작사 손홍범 작곡의 렴촌 가수가 부른 내 고향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아버지, 그분의 고향길에는 어떤 추억과 어떤 그리움이 담겨있을까요? 배서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구련옥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고향길을 전해드립니다.

푸른 산 맑은 물, 그리고 그 산 속에 깃든 평화로운 삶. 청산은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와 여유를 줍니다. 리상각 작사 박성철 작곡의 황순자 가수가 부른 청산 소곡을 전해드립니다.

매수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성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깊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오늘도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길태중이문진부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1: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이 잘 진료하기 위해서 길태중이문진부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속 이틀간에 장춘의 이름 있는 명중에 서당승 주임이사를 요청해 옵니다.
0: 네.
1: 서당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리세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중리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요. 림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이런 분입니다.
0: 네.
1: 일찍이는 장춘시 우수이사상을 수여받았고 그 뒤로도 장춘시나 관성구의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말이죠. 영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0: 네.
1: 림상을 하는 과정에서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모를 바겠지만은 예방에 대해서 상당한 중시를 불러왔습니다.
0: 네.
1: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을 하고 조기에 정확한 치료를 하는 이런 원칙을 준수해오면서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개체화 진료 모식을 채용해왔습니다. 이름으로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확진율, 호전율, 치유를 높여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환자를 진찰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말이죠. 관찰해 보니까 독특한 이런 특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의 선생님들의 환자를 볼 때 한 손으로 진맥을 하고 있는데 이 서당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두 손으로 동시에 환자의 말이죠. 맥을 진맥합니다. 진맥을 통해서 환자가 장부 기혈이 어떠한 상황인가, 음양 분포가 어떠한가,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이 환자가 병이 발생했는가, 어느 부위에 발생했는가, 도대체 무슨 병인가, 이걸 말이죠. 제때 파악해냅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우리 현대의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종류성 병변이라든가 낭종성 병변, 결절성 병변, 이거는 현대이기로 말이죠. 검사를 하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 현대의학에서 진단하기 바쁜데 능히 진맥을 통해서 이러한 질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이죠. 파악합니다. 이분이 림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인데 치료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어떠한 질병들을 잘 치료하는가 우리 뇌를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는 심뇌혈관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관심병이라든가 신교통이라든가 뇌경색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그리고 쌍거증에 고혈압, 고혈지증, 고혈탕에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환자가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완고성 실면증으로 고생하거나 그리고 또 우울해지는 우울증이라든가 조리에 초조해지는 병증 그리고 골관절 계통의 질병에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요추관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조근통, 통풍, 풍습성 관절염, 뉴머티스성 관절염 이러한 병증을 또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이외에도 갑상선에 관계된 질병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자강에 갑상선 기능 항진 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유형의 갑상선염증에 이런 병증을 또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폐부 질환에 만성 폐염으로 고생한다든가 기관지염으로 고생한다든가에 오랜 기침으로 앓을 수 있는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부인과 질환에 그러니까 월경불조라든가 통경, 복노, 복노라합니다의 복노라든가의 폐경이라든가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전립선에 관계된 질병이 전립선염으로 인해서 말이죠.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드러나는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말이죠. 피부병에 여기에 보게 되면 반복성이 강한 습진이라든가 진단하기 쉽지만은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소보진 유피센이라 합니다. 그리고 추어장애 청춘 여드름에 대상포진 이런 먼저 피부병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교체.

0: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0: 아, 예, 저는 보니까 이 지속 이원 때문에 대중교 박창호 선생님 반대서 지금 야구 두 번 쓰고 다 나왔습니다.
1: 예.
0: 예, 제 이 그러니까 한국 가야 되는데 보야구 좀 지어서 가다고 그랬다.
1: 예, 완전히 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예, 그냥 예. 오세요.
0: 예, 이제 박창호 선생님한테 뭐니까 야구 쓰고서 다 나와 고맙다고 그래.
1: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길태중년 주인 박창호 선생님께 사문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1: 예, 무슨 일입니까?
3: 예,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1: 예.
3: 밥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메스 하였는데 방송을 예. 듣고 주인 박창호 선생님이 약을 먹었더니 밥맛이 좋아지고 메스메스 하던 것이 좀 나아져서 오늘도 주인 박창호 선생님이 약을 더 쓰려고
1: 예.
3: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연계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3: 감사합니다.
1: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어째 전화가 두 집에 걸렸습니까? 한꺼번에.
2: 네.
1: 무슨
2: 네,
1: 말씀입니까?
2: 뭐 문의를 하십시오. 네.
4: 아, 묻는 게 아니라 예약하자 그러는데 네. 전화가 부집에 걸렸으니까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전화를 하면
2: 네. 네. 예약 어느 선생님 보이시겠습니까?
4: 태영희 선생님 네. 예약하자.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이게 왼쪽 저 왼쪽 팔을 쓰지 못해 그러는데
1: 예, 예. 예약이 네,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예.
1: 예, 싫음 넣고 오세요. 예.
2: 네.
1: 예.
4: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네,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5: 저는, 저기, 뭐니까, 머리가 징하고 좀 어지럽고, 그리고 저기, 뭐니까, 밤잠도 자꾸 설치지, 맥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 박윤덕 선생님이 저기, 첨약을 한 두어 번 먹었어요.
1: 예.
5: 그래도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그래서 잠 자니까 그런지 맥도 좀 나고 그래서
1: 그렇죠.
5: 그러니까 오늘 또 더 좀 먹으려고
1: 예예 예.
5: 예.
1: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이분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5: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아 길태중년 자문 부탁드립니다.
1: 예 무슨 정화입니까.
6: 요즘 소화가 잘 안 되고
1: 예.
6: 맥도 없습니다.
1: 예.
6: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도 모르고
1: 아.
6: 배고프지도 않고 항상 예. 속이 더부룩하고
1: 예.
6: 변비도 좀 있습니다.
1: 예.
6: 이래서 길태중년의 원장 선생님 약을 두세 번 썼는데
1: 예.
6: 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그럼 좋은 소식이죠. 예. 예.
6: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지금 소화도 좀 괜찮고, 속이 더부룩한 것도 좀 낫고, 근데 약을 좀 더 청간에 쓰려고, 효과 예. 올 때 약 써야 되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공고히 해야 되죠. 예,
6: 예 공고히 해야 되죠.
1: 예.
6: 그래서, 예,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6: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저는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어떨 때는 얼굴이 그저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항상 손발이 너무 뜨거워서 예, 잠을 자지 못하고 자다가도 예, 갑자기 땀이 푹 나고 해서 몸이 어색할 했습니다.
1: 예.
7: 그래 방송 듣고 박윤도 주임이 이 방면에 이용하시다는 말 듣고 예, 가서 예, 두 번 천약을 먹었는데 두 번 먹을 때는 크게 모르겠던 게 예, 네 번째 갔다 먹으니까 예, 아니, 손발이 뜨겁고 갑자기 식은땀이 나던 게 많이 났고 잠을 못 자던 게 예, 잠을 잘 잡니다.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료정이 네. 필요하니까요. 예.
7: 네. 아, 이전에 예, 많은 약을
1: 예.
7: 이번에 예, 정말 이 선생님 만나서 여러 면으로 효과를 보니 야 선생님이 머리 잘 찾아온 것 같으니 오늘 가서 또 보이려고 여야하자 그럽니다.
1: 예, 어떠니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2: 네,
1: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0: 수 잘 잡수고 이렇습니다.
1: 예, 좋은 소식.
0: 고마운 마음으로 원장님 선생님께 좀 하늘로 감사를 드리자고.
1: 그런다. 예, 좋은 소식입니다. 꼭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0: 예.
1: 건강하십시오.
0: 원장님 따뜻한 저기 성의를
1: 예.
0: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1: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름 넣으세요.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아, 나는 지금 이거 위가 너무 아파서.
1: 예.
3: 위크에 안 돼서.
1: 오.
3: 그래, 하도 너무 바빠서. 아, 밥맛이랑 미녀고, 미숙없고 해서. 그래서, 아, 밥 먹으려면 조금, 고치를 조금 먹었지만은, 아유,
1: 네. 아, 안 되죠. 예. 위계. 아, 예. 예. 예.
3: 그래서 또, 상춘 선의사 약을 쓴 건데,
1: 예.
3: 아, 한 달 썼어요. 이게 어. 조금 나아졌는데, 아, 그래도 어째 조금 더 불편하니까,
1: 예.
3: 그, 한 번 더.
1: 그래야 되죠. 예, 예. 예. 오늘 오세요. 예.
3: 예.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예.
3: 지금 수고하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예.
2: 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이제 전화 온 분처럼, 예. 이 서장승 주임이사가의 여러 면이 말이죠 질병들을 잘 치료하고 있는데요. 에, 특히 보게 되면 장유병 치료에도 말이죠 에, 특기를 보입니다. 에, 우리 장유병이라 하게 되면 우리 현대의학에서 본다 할 때 소화계통 그 질병에 속하는데요. 소화계통이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에, 우리 인체 내부에서 영양물질 말이죠. 예, 섭취라고 흡수라고 분해라고 흡수라고 아울러 또 예, 로폐물을 배출하는 이러한 말이죠. 예, 기관입니다.
2: 잠시만요.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오늘 저는 장호 주임 예약하려고 전화했습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아, 저는 위 많이 아픈다. 위 아픈 동안에 시금물도 올라고요.
1: 예.
4: 먹어도 위 쓰리고 아프고 호재달로 못 먹겠습니다.
1: 어.
4: 밥 먹을 때는 어떨 지에 또 미스겁고 합니다.
1: 어, 심하구만요.
4: 예. 예. 그래, 이런 증상이 자꾸만 와, 오니까 나 밥 제대로 먹지도 못하겠고 해서 살이 많이 빠진다.
1: 어, 그렇죠. 예.
4: 예. 예. 그래서 저번 주인이하고 두 번 가서 쇠 먹었는데 아, 효과 영 좋아가지고 매스겁지도 않고 많이 아프지도 않고 해서 오늘 또 가서 그러니까 또 한번 예약해서 약 좀 더 쓰려.
1: 지금 넣으시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아, 알겠습니다.
1: 예.
4: 예약 해주셔요.
1: 예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5: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예.
5: 소중히 좀 예약합시다.
1: 예, 어떤 정화입니까?
5: 아이고, 이 통, 위가 통사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썼는데, 좀 맞긴 맞은데, 지금.
1: 예,
5: 예.
1: 오늘은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1: 예약이 됐습니다. 예.
5: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예.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6: 저는 예, 무슨 병인가 뭐 예, 소화도 잘 안 되거니와 배가 붓는다 뭐 예, 앉지도 못합니다.
1: 아, 심하구만요. 예.
6: 예. 그래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니까 두고 미식없고 그래서 그 서주임이 약 좀 썼댔습니다.
1: 예, 예.
6: 이런 게 우선은 예, 배 붓던 게 조금 꺼집니다.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6: 그래서 내리 그 선생을 한 번 더 배우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다 된 게 됐어요. 예.
6: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점,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점, 발무점, 손습진, 당뇨병, 족

0: 후평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3: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예, 허리도 불편하고 그리고 또 무릎 관절 때 자꾸 아픈다. 그래서 오늘 강철수 주임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예약하겠습니다.
3: 예, 예. 그냥 오세요.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2: 예, 수고하십시오.
3: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1: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이 소화계통이라 할 경우에는, 예, 상소화도 하고 하소화도로 예, 나누는데, 상소화도를 놓고 본다 할 때, 예, 구강이라든가, 예, 인후라든가, 식관, 식도라고도 합니다. 위나 십이지장. 이러한 말이요 부분으로 조성됐어요. 하소화도로 할 경우에는 소장이라든가 하늘로 망창이라든지 맹장에 결장에 직장에 한관 이러한 부분으로 조성됐어요. 이외에도 또 소화선이 있습니다. 타액선이라든가 간이라든가 담낭 이선에서 분비라는 소화 쇼화매일한데 소화효소의 담즙에 이러한 말이죠. 소화선에서 분비한 물질들이 말이죠. 우리 하루 세끼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물 중에 말이죠. 지방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 이러한 것을 보내라는 이러한 말이죠. 기능을 갖췄어요. 이러한 소화도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말이죠. 상소화도를 놓고 본다 할 때 도파신쿠양 이런 말이 있어요.
1: 네, 다발성궤양.
3: 예, 구강에 말이죠. 네. 늘상 궤양 현상이 생기거나 급성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하거나 지금 우리 현재 보게 되면 식도염, 식관염이라고도 해요. 판류싱이 네. 거꾸로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식사를 한 다음에 대비 나온단 말입니다. 판류싱 습관이에요. 그나 그리고 또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말이죠. 염증이라든가 궤양에 이러한 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하소화도라고 놓고 본다 할 때 어떤 분들은 수술을 받아봤는지 모르겠지만 랑웨이에 이다 맹장에 문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장염에 직장염에 변비 설사 그리고 한관에 생기는 질병들은 많아요. 쓰른 주스라 하는데 10명에서 9명은 말이죠. 치질로 고생한다. 이외에도 말이죠. 항문 발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내 전화입니까?
3: 네, 네. 맞습니다.
4: 선생님, 나 이제 어째 골이 계속 아프고, 잉한 게 어지럽고, 밤마서 이러지지, 막 가슴이 답답하고, 아주 신경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병원 한번 가서 보자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맞겠는지 몰라, 지금 오후쯤 돼도 됩니까?
3: 오늘의 멤버로 우리 장춘의 명중이를 요청해 왔는데 오후에도 됩니다.
4: 아
3: 서주임이라고 해. 예, 서장승 주임이사에.
4: 예.
3: 예, 그냥 오세요. 시간 다 돼서.
4: 예.
1: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소화교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분들이 이러한 증세를 보이게 되면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말이죠. 징조를 보입니다. 배가 말이죠. 어느 날인가 말이죠. 아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나는 것이 환자분들마다 조금 틀려집니다. 어떤 분들은 배가 아픈데 은은히 아프다 합니다. 인통에 하늘러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주 급하게 극통을 느낄 때 있습니다. 심하게 아프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조통에 칼로 에이는 것처럼 아플 때 있습니다. 또 부위를 놓고 본다 할 때 환자분들마다 정황이 좀 틀리는데 어떤 분들은 상복부가 아프고 어떤 분들은 또 아랫배에 하복부가 아프고 어떤 분들은 온근배가 다 아파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배가 아프면서 또 옆구리 개운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에퉁에. 특히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간이라든가 담낭이에 동시에 모병이 발생했을 때 이런 시에퉁 현상이 있습니다. 옆구리 개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화불량 현상이 있는데 밥맛이 떨어지고 밥을 잡수게 되면 또 배가 붓고 잡순 다음에 배가 붓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미스거운 기운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토하기까지 합니다.
1: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5: 수고하십니다.
3: 예, 예.
5: 아, 제가 내일 그 서두인 그 선생님 보일라고 그랬는데요.
3: 예, 무슨 정화입니까?
5: 아, 내가 전번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좀, 나도 여러 가지로 뭐 종합적으로 하여간 여러 가지로 아팠어요. 그래서 예. 좀.
3: 무슨 증세 있습니까?
5: 예. 예, 내일 그래 한번 예약해.
3: 예, 완전히 됩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5: 예, 예 알았어요.
3: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예, 그리고 예, 적지 않은 분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뒤가 굳어서 예,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배가 아프면서 말이죠. 예, 설사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한 문제인데,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판산이라 합니다. 식후물이 자꾸만 올라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싸우시니 아, 그 말하기 좀 별나거든요. 지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말로 말한 방귀를 잘 낀단 말입니다. 방구라는데 우리나라의 등황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보게 되면 1.2억이란 분들이 이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해서 말이죠.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가 붓는다는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데.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6: 네, 저는 저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3: 예, 무슨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6: 아, 몸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치료받았는데 효과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3: 예, 피부 소양증. 예, 예.
6: 한 번에 예, 더 예약하려고
3: 예, 드린 겁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6: 네,
3: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
3: 그러니까 배가 붓는 현상을 보게 되면 환자들이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일종 증상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의사들이 말이죠. 환자를 진찰할 때 하늘로 커우전이라 하는데 두드려 봅니다.
1: 네.
3: 이럴 때 또 발생하는 일종 체증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부분적으로 배가 붓는 현상이 있고요. 심할 때는 또 엉금배가 딱 말이죠.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인을 분석해보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음식 습관하고 관계될 때 있습니다.
1: 네.
3: 이거는 좀 생리적인 이 방면에서 저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조선족 이야기에 저의시라는데 태아민, 소민, 태양인, 소양인이 있는데 태아민 우리 체질들을 알 때 관찰해 보게 되면 음식을 말이죠. 씹지 않고 거저 넘긴다. 너무 급하게 잡순다 합니다. 이럴 때는 툰치증이라고 하는데 대량적인 기체가 상쾌해져서 또 배가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7: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창작 민족 무용극 오슬장백 특별 공연이 12일 저녁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펼쳐졌습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이 전주 여러민족 간부대중 대표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창작 민족 무용극 오슬장백은 동북 항일연군 14년간의 강관 항일투쟁을 배경으로 항일연군 재봉대가 부대를 따라 전선 지원에 나선 실제 사적을 창작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작품은 서막 추억 귀혼, 제1막 고향각성, 제2막 미령동주, 제3막 미완신생, 제4막 오설홍화 및 종막 성세영원 등 6개 장으로 됐습니다. 무용극은 중국 공산당의 령도 아래 변강 지역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영용불굴의 정신으로 나라와 고향을 지켜낸 영웅적 기계를 뜨겁게 구가했으며 여러 민족 이민이 고락, 영욕, 생사,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리념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이날 저녁 7시경 심금을 울리는 배경음악이 서서히 울려 퍼지면서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웅장한 무대 배경은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사람들을 전쟁 불길이 타오르던 그 세월로 이끌었습니다. 이어 무용수들이 음악에 맞춰 무대에 등장해 섬세한 춤 사위로 한 폭 또 한 폭의 항쟁 화폭을 펼쳐 보이면서 혁명 선열들에 대한 경의를 표달했습니다. 배경음악은 출연진의 진실한 현장 연기와 어우러져 혁명 연대 연변 대지에서 세찬 투쟁의 물결이 일고 인민들이 분연히 떨쳐 나섰던 항전 세월을 생동하게 재현했으며 동북 항일연군 장병들이 백산 흙수에 뿌리 내려 혹한 속에서 혈전을 벌이며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항쟁한 영웅적 장거를 다시금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무대 장면과 감동적인 혁명 사연이 이어질 때마다 관중들은 깊은 감동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연은 근 1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기복이 뚜렷한 이야기와 진실한 감정, 심금을 울리는 무대 장면은 현장 간부 대중들에게 깊이 있는 홍색 교양을 안겨줬습니다. 모두는 민족 무용극 오슬장백을 통해 홍색 정권과 새 중국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의 행복한 생활 또한 쉽게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이 터득하게 됐다면서 위대한 항전 정신과 동북 항일연군 정신을 힘써 전승 고향하고 시대적 사명을 과감히 짊어지며 예의 진취해 더 앙양된 정신 자세와 실무적인 사업 작품으로 연변 재반 사업이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고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주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전국 도덕모범과 성도덕모범, 중국 본보기, 길림 본보기, 연변 본보기 대표, 기관 당원 간부 대표들과 사회각계 대중 대표들이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1: 발전 수준과 대중 수요에 부합되는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건전히 하고 생활 자립 능력을 상실한 인원들의 간호 난제

0: 를 정밀하게 해결하며 가정 간호 압력을 줄이고 사회 간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전조 간호 보장의 질 제고를 추동하기 위해 현재 우리 주에서는 장기 간호 보험 제도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10월에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훈춘시는 2019년 9월 장기 간호보험 시험점 사업을 가동했고 2020년 9월에 국가 장기 간호보험 시험점 도시에 들었는데 우리 주에서 유일하게 해당 시험점 사업을 전개한 현시입니다. 현재까지 훈춘시 도시종업원 장기 간호보험 가입자는 5만 6천 명이고 지정 간호봉사기구는 7개 있으며 루계로 167명 보험가입 종업원들의 373만 5천 원 간호비용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환자 가족 조립강입니다. 여기에 온 가장 큰 장점은 장기 간호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 간호보험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같은 로임으로 생활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매달 일부 비용을 결산받을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훈춘시 의료보장국 의약봉사 및 가격관리과 과장 최환평입니다. 우리는 의료와 양도를 결합한 여러 가지 모식을 적극 탐색해 공립 양도원, 민영 양도원과 병원을 아우르는 지정 간호봉사기구 7개를 육성함으로써 간호봉사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훈춘시의 중증생활자립능력 상실인원은 매달 최고 1,680원의 정산 대우를 향수할 수 있어 이들의 생활간호 압력과 경제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간호보험 제도가 전주에서 다그쳐 실시되도록 추동하고 생활 자립 능력을 상실한 인원들의 기본 간호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훈춘시 장기 간호보험 시험점 사업 경험을 총화한 토대에서 실제와 결부해 일전 연변주 장기 간호보험 제도 구축 실시 방안을 제정했습니다. 방안은 올해 10월 전주 종업원을 대상으로 우선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구축하고 2027년에는 전성 통일 포치에 따라 미취업 도시농촌 주민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가동해 전민 보급을 실현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때 가면 전주 범인의 종업원 기본 의료보험과 도시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인원들은 속지관리 원칙에 따라 장기 간호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전주에서는 주급 통괄을 실시하고 성의 개혁사업 포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성급 통괄과 연결하게 됩니다. 훈춘시에는 시험점 정책 과도기를 설정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 전주 통일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주의료보장국 대우보장처 처장 반윤리입니다. 장기 간호보험 가입은 기본 의료보험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 18세 이하의 미취업 도시농촌 주민은 부모 또는 법정 부양인을 따라 보험에 가입하기에 따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퇴직 종업원일 경우 기본 의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기 간호보험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 간호보험 제도가 전면 시행된 후에는 전면 보급, 도시농촌 일체화, 공평 보편 혜택, 안전 규범, 장기 효과, 지속 가능이라는 건설 방향을 긴밀히 둘러싸고 자금 조달 경도가 다양하고 대우 보장이 합리하며 취급 운행이 효율적이고 전 과정 감독 관리가 엄격한 본지방 특색의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민생 보장 최저선을 든든히 지키고 중증 생활 자립 능력 상실 인원 가정에 정책 혜택을 주게 됩니다. 반윤리입니다. 장기 간호보험은 하나의 독립적인 보험 종류로 주로 생활자립 능력을 상실한 인원이 있는 가정, 장기간 병상에 누워있는 인원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현재 고령화가 비교적 심각한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보장을 제공하고 장기간 생활자립 능력을 상실한 인원이 있는 가정의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함으로써 대중 획득감과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왕래, 교류, 융합, 촉진, 명화기회, 여러민족 융합식 발전 추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왕래, 교류, 융합은 민족단결을 증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은 사회 발전의 필연적 주세이자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경로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3장에서는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을 내리는 바 당주왕의 포츠 요구와 민족사업의 실천 발전에 따라 융합식 사회구역 환경건설을 추진해 여러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학습하며 함께 건설하고 향유하고 함께 일하며 즐길 수 있는 사회 조건을 완성할 것을 명확했습니다. 또 도시민족사업 정책조치를 완성하고 편리조치와 보장조치를 규정해 여러민족 인구의 류동과 융합거주를 질서있게 추진하고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는 등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0: 현재 도나시 만위상업중심 대상이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마무리 시공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도나시 중점상업 주거종합부대 대상인 이 공사의 총투자는 1억 400만 원이며 올해 10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운영에 투입되면 도시상업부대 시설을 1층 완성하고 주거환경을 최적화하며 도시구역 소비시장을 활성화해 도나 현역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도나시 만위상업중심 대상 총경리 왕일입니다. 우리는 3,000평방미터 규모의 만위생활광장을 전력 구축하고 있는데 그중 1,000평방미터 규모의 반동대 자체경영 체험구역을 인입해 고품질 특색상업구역을 구축하려 합니다. 광장에는 쇼핑, 음식, 레저 등 다양한 경영모식을 아우르는 20개 다원화 정품상가를 설치하고 지하주차구역도 배치해 업주들의 주차와 출행수요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양질 브랜드를 인입해 도시 상업 경영 모식을 전방위적으로 풍부히하고 전반 상업 봉사 수준을 높이렵니다. 시공 단위에서는 공사지를 엄격히 틀어지고 대상 건설 마무리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상 건설 질을 지속적으로 다져 대중이 만족하는 양질 공사를 전력 구축하고 있습니다. 왕일입니다. 대상이 운영에 투입되면 연간 영업액 4천만 원, 연간 납세액은 60만 원에서 140만 원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100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된 상업 운영 모식에 의탁해 상업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소비 장성을 이끌며 현지 취업을 안정시켜 도나시 도시부대 시설 승격과 경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렵니다.
1: 주당위 주정부의 사업 포치를 실시하고 전주 부동산 재고 압력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17일부터 2026년 연변주 가을철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월 활동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활동에서 전주 여러 부문은 협동해 우대 지원 정책을 내놓아 여러 민족 대중의 질 높은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이번 판매 촉진 활동 기간은 한 달이며 우리주 연길, 도나, 훈춘, 왕청, 명정 등 관련 현지가 참여합니다. 활동에서는 전주 32개 부동산 개발 기업을 통괄해 도합 3,637채 특가 상품 주택을 내놓는 동시에 여러 장식, 가구, 가정용 전기 제품 기업도 참여하는데 기업 할인, 장식 보조금 지원, 가정용 전기 제품 보조금 등 정책 조치를 통해 주택 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부동산관리처 부동산 책임자 김훈입니다. 여러 부문 간 협동 연동을 통해 이번 주택 구매 판매 촉진 활동이 실효를 거두도록 전력 보장합니다. 활동은 대중의 필수 주택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자발적인 가격 할인에 장식 보조금, 가정용 전기 제품 소비 보조금 등 다수의 혜민 조치를 더해 대중의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고 부동산 시장 소비 활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주택공적금 대출 세 정책 면에서 령활 취업 인원의 선납 대출 납부 방식을 월별 위탁 징수에서 월별, 분기별, 반년별 자주 선택적 납부로 최적화했는데 현재 납부 기준액은 500원 내지 1,800원입니다. 동시에 첫 주택, 두 번째 주택 인정 기준을 폐지하고 통일로 첫 주택 정책을 적용하며 리자율을 상향 조정하지 않습니다.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 신용대출처 처장 라휘입니다. 현재 모두 첫 주택 리자율을 적용하는데 5년 이하는 2.1%, 5년 이상은 2.6%입니다. 직계친속 공동대출 업무를 회복했는데 자가주택 구매 시 직계친속이 함께 대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적인 명단 주택, 좋은 주택 구매자, 퇴역 군인, 1 성급 이상 주택을 구매하는 고객은 모두 대출 한도액을 20% 이상 상향할 수 있습니다. 최고 상향 한도는 단독 납부인이 84만 원, 부부 공동 납부인이 108만 원입니다. 이번 판매 촉진물 활동은 우리 주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민생의 혜택을 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부문 간 협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기업의 할인 이행을 독촉하며 봉사 공급을 최적화해 대중의 정책 혜택을 실속 있게 받게 함으로써 전주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더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0: 지금은 한창 여름철 관광 성수기입니다. 관광객들의 출행 체험을 향상시키고 당지 자원봉사 브랜드를 더 빛내기 위해 10일부터 20일까지 연결시 당리 사회 사업부의 주도하에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신흥가도, 연결시 자원봉사자 연합회에서는 손잡고 수상시장 여름철 전문 자원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두 가지 언어 편민봉사, 민속 해설, 현장 근무 등 방식으로 변경 다민족 도시의 따뜻한 문화관광 봉사 창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는 연길 수상시장 아침시장에 인파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초점을 맞춰 자원봉사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역별로 봉사를 전개했습니다. 외지 관광객과 조선족 대중 사이의 쌍방향 소통 수요에 대비해 자원봉사자들은 두 가지 언어로 길 안내, 음식 추천 등 일괄식 자문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짐 보관 봉사도 제공해 관광객들이 연길의 도시 온정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회장 한경빈입니다. 우리는 한어와 조선어 두 가지 언어 봉사 특색을 구축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두 가지 언어로 관광객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길을 안내하며 짐 보관, 음료수 제공 등 편민 봉사를 제공하는 동시에 두 가지 언어로 민족 단결 관련 법률 법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언어는 여러 민족 대중과 각지 관광객 사이 거리를 좁혀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봉사 과정에서 민족 단결과 융합에 대한 인식을 더 깊이 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 자원봉사자협회 성원 손충화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조선족 풍속을 소개하면서 연길 풍정과 풍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년의 인생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이번 전문 자원봉사는 민족 단결과 민속 전파를 깊이 융합해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당위 사회사업부 사회사업촉진중심 부주임 학서희입니다. 이번 자원봉사 행동을 전개한 것은 시장 운영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연길을 찾은 관광객들이 생활 정취 속에서 조선족 민속을 묘해하고 세심하고 따뜻한 봉사 속에서 온정을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원봉사의 작은 빛을 모아 민족 융합의 따뜻한 물결을 이루고 연길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연길과 연변의 따뜻함을 실감하게 해 따뜻한 봉사로 연길 문화관광 명암을 더 빛내렵니다. 앞으로 연길시에서는 변강 특색 문화관광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문화관광 인기 명소를 둘러싸고 일련의 특색 변민봉사 대상을 구축하며 세심하고 따뜻한 자원봉사로 연변 문화관광 산업 품질 향상과 고품질 발전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1: 일전 국도 도나 관지진 구간에서 한 승용차가 갑자기 통제불능 상태로 전복돼 길가 도어랑에 빠졌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퇴역군인 진형무는 이 상황을 발견하고 신속히 차를 세운 뒤 전복 승용차 우로 올라가 차문을 힘껏 당겨 잔해 인원을 구조했습니다. 한편 현장을 지나던 여러 운전수들도 잇따라 차를 세우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모두의 협력하에 차에 갇힌 인원 3명이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택시차 운전수 종사 연령을 연장하고 대중 취업 경로를 넓히고자 길림성에서는 택시차 운전수 종사 연령 표준을 조정했습니다. 택시차 운전수들의 업종 종사 연령은 원래의 여성 만 55세, 남성 만 60세에서 여성 만 58세, 장춘은 여성 만 65세, 남성 만 63세, 장춘은 만 65세로 연장됐습니다. 그일 유엔 식량 및 농업조직은 향촌 인정 창의 평의 결과를 공표했는데 우리나라 68개 촌이 유엔 식량 및 농업조직 시범촌 명단에 입선됐습니다. 그중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취자촌이 명단에 들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이금이었습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이미란입니다. 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다가 때로는 흐리겠습니다. 훈춘왕청 도문에는 비가 좀 많이 내리겠고 부분적 지역에는 큰 비가 내리다가 폭우가 내리겠으며 기타 지역에는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6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20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네, 오늘은 푸른 빛이 도는 보라빛 과일,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상쾌한 맛이 일품인 블루베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블루베리는 북아메리카 원산지인 작은 열매로 슈퍼푸드의 대명사라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작은 열매가 어떻게 슈퍼푸드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얻었을까요? 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눈의 피로회복과 시력보호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눈의 망막에 있는 로돕신이라는 색소의 제합성을 촉진해 시력을 개선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 비타민E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의 로화를 막고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기억력 향상과 뇌 건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세포의 신호전달물질인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해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블루베리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C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감기 예방은 물론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효능을 가진 블루베리는 생과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요. 블루베리 주스, 잼 등 다양한 형태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열매 속에 큰 건강을 담은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소유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인생은 되돌아갈 수 없는 강물과 같다고 합니다. 젊음의 강물이 세차게 흘렀다면 로년의 강물은 깊고 느리게 흐릅니다. 그 깊이에는 세월의 무게가, 그 느림에는 삶의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강물이 쉽게 탁해지지 않으려면 작은 관심과 꾸준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로년 건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할 분, 연변중리병원 주임중리사 최미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많은 분들이 로년 건강을 아프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건강한 로년으로 봅니다. 건강한 로년의 기준은 무엇이며 단순히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 어떻게 다른지요?
1: 예, 로년 건강은 사실 단순한 그 질병을 넘어서 뭐 병이 없으면 된다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우리 사회적 네. 이 세 가지 이 통합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건강해서 그냥 집에 있고 사회생활도 참관하고 네. 이것도 사실 건강하다고 뭐 말하니까 예, 그래서 건강한 로년의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우리 제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내는 이런 신체 자립 능력 네. 그러니까 자립이라는 말이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불안하고 우울 뭐 이런 정신적 이런 분황이 없는 이런 안정적인 정신 상태
0: 네.
1: 예, 그리고 셋째는 이 가족하고 이런 우리 지인들과 원만한 이런 사회 관계도 유지하고,
0: 네.
1: 예, 네 번째는 우리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만족감. 사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아 이쯤까지 살아왔으니까 어떻는가, 뭐 아쉬운가, 뭐 이런 물어봐도 어떤 사람 아주 이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분들을 보면 영 저도 어떤 때는 보면. 좀 부러워가 지금 우리 상태는 별로 아 죽는 것이 그 무서운 이런 감정이 있잖아.
0: 네.
1: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아주 이 사람이 태어나고 가는 이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까
0: 네. 네,
1: 이런 정신 상태로 사실 살면 제 생각에는 더 장수할 네.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우리 뭐 오래 사는 것을 이 그냥 이 시간 뭐 이런 데 맞추지만 건강하게 사는 뭐 70이든 80이든 내 70까지 건강하게 자립성을 사는 거 하고 아 80까지 또 그저 누워서 뭐 옆에 허리 이거 뭐라 제 생각에도 좀 70이 건강하고 하는 것이 더 우리 예, 주스 잘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래서 예 우리 남이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0: 네.
1: 이렇게 뭐 도움받을 때는 받고
0: 예, 네.
1: 그것을 도움받는 것을 아주 미안한 이런 상태로 있어도 안 되니까
0: 네. 예,
1: 그래서 이렇게 예, 건강이라는 것은 여러 방면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오래 사는 것은 시간의 길이에 초점을 맞추면 건강하게 사는 것은 삶의 질에 중점을 둔다. 그 말씀이죠. 이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소화 기능 저하, 근육량 감소, 골밀도 저하, 면역력 약화 등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젊은 시절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년기 건강관리의 기본 원칙 무엇이며 젊을 때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1: 예, 먼저는 우리 어떤 증상들이 많이 나온 거는 사실 우리 어떨 때는 아 그게 늙은 증상이라 하면 들으면 영 좀
0: 그렇죠.
1: 그러는데 그래도 네. 그거 받아들이고 어떤 건 사실 라화 이 늙어가는 네. 과정에 아무래도 우리 기계도 어렸으면 뭐 소리도 나고 하잖아요.
0: 네.
1: 예, 그래가지고 우리 러닝 건강에 핵심 원칙은
0: 네.
1: 그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기능 유지에 집중하며
0: 네.
1: 그러니까 우리 그 기능이 잘 돌아가기 이런 데 집중하고 보존적 관리하는 것입니다.
0: 네.
1: 사실 우리 젊었을 때는 우리 체력을 체중 뭐 체력을 키우고
0: 네.
1: 사실 젊었을 때는 우리 시려지는 걸 싫어하잖아요.
0: 네.
1: 예. 근데 우리 이러는 기회는 소화력도 떨어지고
0: 그렇죠.
1: 근육량도 사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근육이 만져보면 좀
0: 그렇죠.
1: 나고 그렇잖아요.
0: 네.
1: 그리고 골밀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은 사실 젊었을 때는 뭐 아무리 그래도 괜찮은데 네. 나이 들어 그러면 우리 무릎도 아프고
0: 그렇죠.
1: 뭐 발목도 아프고 이것이 다 우리 골밀도가 떨어지니까
0: 네.
1: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받아들임에 굳이 아 분단 골밀도를 유지하자면 뭐 깔피아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먹는 근데 사실 어떤 거는 많이 먹어줘도 그 원래대로 돌아 못 가니까
0: 네.
1: 그냥 먹으면 더 나빠지지 않기 예, 이렇게 작용하지. 그래서 예,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0: 네.
1: 그리고 우리 식습관은
0: 네.
1: 과식하지 말고
0: 네.
1: 예, 그래서 런앤에는 좀 적게 드셔야 된다는
0: 네.
1: 이런 것도 있고
0: 네.
1: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0: 네.
1: 예, 소화가 쉬운 이런 부드러운 식사로 전환하고
0: 네.
1: 그리고 운동은 그런 고강도 이런 운동 하지 말고 있잖아. 그냥 그래서 근력을 유지하고 예, 이런 뭐 균형을 이렇게 운동으로 변경하면서
0: 네.
1: 왜냐하면 휴식은 그 수면 시간을 너무 강요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0: 네.
1: 아 뭐 6시간, 7시간 잘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못 자면 불안스럽고
0: 그렇죠.
1: 내가 왜 못 자나 하는데 사실 뭐 잠이란 거는 런앤에 들으면 잠이 적어진다. 이
0: 네.
1: 이전에 말이 내려온 말이 다 맞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어쨌든 저녁에 못 자고 낮에도 좀 잡으름이 올다 할 때는 뭐 낮에 좀 자도 괜찮고
0: 네. 네.
1: 근데 낮에 또 너무 오래 자는 것도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어나 운동 좀 해야
0: 네. 네.
1: 그래서 이 사실 뭐 그 순응이라고 적응하면 되니까
0: 네. 네. 그렇네요. 네, 금방 최소인께서 우리 그 런앤기의 건강관리 기본 원칙 10습관부터 운동 휴식에 대해서 젊었을 때와 달라야 한다고 자상히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12 등 특정 영양소의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각 영양소가 런앤 건강에 어떤 역할하며 어떤 음식을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1: 네, 제일 처음에는 단백질.
0: 네. 네,
1: 사실 이 단백질은 뭐 우리 어느 옛날 다 이 우리 사람인데 필수한 것이니까.
0: 네.
1: 예, 그래서 이 단백질은 사실 우리 근육이 감소를 막고
0: 네.
1: 면역 세포를 생성하며
0: 네.
1: 면역 세포를 이렇게 생성하며 그리고 우리 상처 회복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0: 네. 단백질.
1: 예, 예.
0: 네, 네.
1: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이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 때는 단백질이가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단백질 보충하자면 우리 평상시에 우리 소고기
0: 네.
1: 예, 그리고 딱 가슴살,
0: 네. 네, 네.
1: 예, 그리고 우리 생선도 단백질이 많거든요.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평소에 자주 먹는 두부,
0: 네.
1: 그리고 우리 제일 쉬운 게 계란, 달걀,
0: 네.
1: 예,
0: 네, 네.
1: 그리고 요거트 이 쇳나이도
0: 네.
1: 괜찮으니까, 예, 그냥 우유보다 쇳나이가 좀 더 예, 섭취하면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칼슘.
0: 네.
1: 예, 이제 우리말하던 골밀도가 저하되니까
0: 네.
1: 사실 칼슘이가 골밀도에 영향하니까
0: 네.
1: 골밀도 저하를 억제하고
0: 네.
1: 골절 위험을 낮춥니다.
0: 네.
1: 예, 그러면 이 칼슘은 아, 굳이 우리 그 깔피알
0: 네.
1: 그거 먹는 것보다 깔피알은 어떤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 잘 소화 안 되니까
0: 네.
1: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깔피알 먹으면 변비도 오고
0: 네.
1: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칼슘은 사실 우리 음식에도 많으니까
0: 네.
1: 예, 우유도 좋고 치즈
0: 네.
1: 예, 그리고 멸치 그리고 이제 그 말하던 브로콜리
0: 라멘 네.
1: 예, 이런 데들 그리고 우리 자주 조선족들 먹는 김 있잖아요.
0: 네. 네.
1: 예, 김에도 아주 풍부합니다. 사실
0: 아.
1: 이 김에는 칼슘도 있고 단백질도
0: 그렇네요.
1: 있다고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아, 뭐 이자 고기나 이런 거 그렇게 자주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0: 네.
1: 김은 제 생각에는 뭐 때마다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0: 그러네요.
1: 우리 어떻든 김밥 사실 김밥 간편하지만 저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네. 안에 우리 채소 그렇죠. 뭐 거기 그렇구나. 여러 가지 김밥 있잖아요. 그 네. 김까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좋고 네. 예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비타민 D
0: 네.
1: 사실 우리 칼슘도 이 비타민 D가 같이 있어야 네. 예, 흡수되니까
0: 네.
1: 예, 장내에서 계신 칼슘 흡수를 돕고 근육이 약화되는 것도 예방하고
0: 네.
1: 그리고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이렇게 줘야 그 네. 흡수하니까
0: 네.
1: 그래서 이런 비타민 D는 우리 그 약으로 있는 비타민 D도 있지만
0: 네.
1: 우리 연어 이런 거기 네. 있잖아요. 그리고 고등어
0: 네.
1: 그리고 우리 그 계란 그
0: 노란 자유.
1: 예, 그것도 사실 D가 있습니다.
0: 네, D가.
1: 예, 예 네. 그래서 어떤 분들 달걀을 사실 저도 흰 것을 먹기 좋아하는데,
0: 네.
1: 그 노란 자유는 어떨 때는 좀 목이 맨다고 욕 먹기 싫어하는데,
0: 네.
1: 근데 거기에 또 이 영양분입니다.
0: 그렇네요.
1: 예, 그리고 네. 이게 있어도 어떤 분들은 혈지 높은 분들은 또 그거
0: 그걸
1: 먹으면 딱 고추 높은
0: 네, 나는 콜레스테롤
1: 높아간다.
0: 네.
1: 예, 그 먹어줘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한 마지막 비타민 B12.
0: 네.
1: 이거는 어떤 분들은 잘 평시에 별로 접촉하지 않고
0: 네. 예,
1: 그런 신경 무슨 저리고 이런 증상 없는 사람들은 사실 비타민 B12가 우리 몸에 어떤 작용하는 거 모르고 있으니까
0: 네.
1: 사실 비타민 B12는 우리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0: 네.
1: 예,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고
0: 네.
1: 빈혈을 또 예방하고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이 비타민 B12는 우리 거기 육류에 있고 생선
0: 네.
1: 이런 유제품에 주로 포함됩니다.
0: 그렇네요.
1: 예, 예, 이 우리 비타민 B12 사실 우리 당뇨병 있는 분들이 신경 그 뭐 서신경병폐 손
0: 네.
1: 손이 저린 이런 분들은 비타민 B1하고 B12를 드시고 있잖아요.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왜냐하면 몸에서 우리 세포가 유도 신경 세포는 죽으면 다시 이 생길 수 없는 세포니까
0: 네.
1: 이 비타민 B12 이런 거 해서 신경 세포가
0: 네.
1: 예, 사실 우리 늙었다 하는 것이가 이 신경 세포가 없어져서
0: 그렇죠.
1: 늙은 것이잖아요.
0: 네. 예,
1: 우리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 뇌의 뇌세포가 신경 세포니까.
0: 네.
1: 예, 그래서 이 B12도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0: 네. 금방 우리 최주임께서 우리 러년기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하는 그 네 가지 부분의 그 음식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C2. 네. 이 사실 보게 되면 치즈, 아까 위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치즈 하게 되면 저희들 연령대에는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요즘
1: 그러니까.
0: 그 피자에 또 섞이고 네. 뭐 강냉이 옥수수에도 넣어서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집에서는 거의 적응이 안 되니까요. 사실 이 치즈로 칼슘 또 보충해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0: 네.
1: 이제 우리 말한 것처럼 밖에 나가 먹을 때보다
0: 네.
1: 아니라 조금
0: 그렇죠.
1: 그렇게 먹으면
0: 네.
1: 괜찮아요.
0: 사실 집에서도 네. 그렇게 해서 이 칼슘 보충하는 것이 정말 앞으로 네. 그 골다공증에도 좋지 않습니까?
1: 그래서 사실 우리 애기들은 치즈를 잘
0: 먹잖아요. 그렇죠.
1: 애기들도 그 신경세포가 빨리
0: 네,
1: 돼야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0: 네. 네. 참 치즈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과 후각이 저하되고 혼자 식사하는 외로움 등으로 식욕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식욕이 없을 때도 영양을 챙길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1: 예, 사실 이것도 지금의 사회 현상인데 혼자가
0: 네, 그렇죠.
1: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0: 그렇죠.
1: 예, 첫째는 이럴 때는 그럼 우리 음식을 좀 부드럽게 조리하고
0: 네.
1: 예, 약간 좀 향을 살려서
0: 네.
1: 딱 보면 아 냄새 좋다 예, 이런 미각하고 후각을 이렇게 저하되는 것을 보완합니다.
0: 네. 예,
1: 사실 우리 보고 아 뭐 곱고 나면 향이 오면 자연히 군침이 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럴 땐 더 맛하고 예. 그리고 우리 채소나 이 고기를 그냥 보면 느끼하잖아요.
0: 네.
1: 그럼 이런 것을 좀 찜 요리로
0: 네.
1: 만들어서 예, 이 섭취 그 장벽을 낮춥니다. 예, 그러니까
0: 네.
1: 보면 아 이거 내 뭐 소화한다는 이런 감 주지 말고
0: 네.
1: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소량 다식으로 예,
0: 네.
1: 하루에 뭐 우리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인데 사실 우리 매번 적게 해서 하루 네 번 내지 다섯 번 나눠 먹어도
0: 네.
1: 우리 위 부담을 줄이고 영양을 분산 이렇게 섭취합니다. 예, 사실 우리 요즘에 보면 어떤 분들은 비장이 공능기가 약해서 그렇죠. 한세 마리 먹어도 우리 중리에서는 위는 그냥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네. 비장이란 것이 이 위를 소화함에 좋은 것은 얼려놓고 나쁜 것은 장으로 보낸 작용하는데 네. 사실 우리 비장이 약한 분들이 위에 한세 많이 주면 그 소화도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아무래도 남고 네.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하면 마지막에 위도 잘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네. 적게 주면 인차 소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소량 다식으로 네. 당뇨 환자들도 그렇게 음식을 거부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실제는 우리 뭐 식사 시간에 혼자라면 그러면 가족과 통화하거나 네. 예, 함께 하는 이런 함께 식사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네. 뭐 자식들한테도 아 오늘 뭐 했다 와서 이렇게 먹어라 뭐 이러면 네. 그 같이 있잖아요. 또 그렇죠. 자식들이 온다면 또 정성해서 해주니까 예, 네. 예, 그 자주 이렇게 교류하고 네. 예, 그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뭐 영양제나 뭐 단백질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활용해서 부족한 영양을 찹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요즘 환자들 오면 그냥 뭐 먹어야 되는 이런 물음을 많이 물어보는데 그냥 네. 내가 허하다 뭐 먹어야 좋는가 네. 젊은 분도 그렇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내가 뭐 먹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그냥 정상적인 우리 식사하고 네. 근데 이 식사도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 비위가 좀 약하 이럴 때는 뭐 다른 것을 네. 이렇게 어떤 특히 라는 분들은 뭐 안지수한 단백질 네. 단백질 네. 드시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저는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이제 그 음식에서 네.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지 네. 그 만든 단백질은 좀
0: 그렇네요. 예,
1: 그건 만든 거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고기나 뭐 먹잖아요. 네. 허약해서 비위 이럴 때는 방법이 없이 단백질을 네. 드셔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자기 증상을 판단해 가지고 이런 보건품도 선택해서 그러네요. 먹으면 좋습니다.
0: 네, 금방 이 단백질에 대해 얘기 주셨는데요. 단백질은 이 지금 동물성도 있고 식물성도
1: 예, 있고
0: 예. 어느 예. 쪽이 더 흡수가 좋을까요?
1: 제 생각에는 다
0: 괜찮아요.
1: 예, 그러니까 네. 한 가지로 하지 말고 植物性, 동물性. 네. 우리 사람은 사실 로스
0: 네네 그렇죠.
1: 먹는 고기를 네네네. 먹잖아요. 네. 원래 제 생각엔 고기하고 식물 이거 다 이렇게 하고. 근데 어떤 때는 무슨 동물성은 기름이 많고 식물성 이런 해야 되는데 근데 기름도 우리 조금씩은 먹어줘야 되니까.
0: 네, 그렇네요. 우리 음식 조리할 때부터 시작해 미각, 후각 살릴 수 있는 방법, 우리 부드럽게 향을 살리고 또 소량 다시 또 식사 시 자주 교류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그리고 영양제 보충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나이 들면 움직이는 게 귀찮아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노쇠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며 락상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꼭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와 운동을 시작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동기부여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우리 러인들인데 운동이 필수적인 이유는 그 이 노쇠 진행을 늦추고 네. 이렇게 주세 스와일러 하는 것을 늦추는 작용한다. 왜냐하면 우리 운동 네. 우리 중의에서는 동저승양이란 말이 있습니다.
0: 네.
1: 양이란 건 양치. 그러니까 네. 우리 사람이가 양치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근데 네네. 움직여야 사실 그렇잖아. 우리 뭐 움직여야 热량이
0: 그렇죠.
1: 생기잖아요. 남아 네. 있으면 그저 움직이지 않으니까.
0: 네.
1: 예, 그래서 우리 운동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0: 네. 예,
1: 사실 이 그리고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 질환도 안정화되고
0: 네.
1: 예, 그리고 균형감을 우리 몸이가 평형이 잘 돼야 이 낙상 이런 위험이 줄어들잖아요.
0: 네.
1: 사실 움직이지 않으면 뼈나 이 찌니가 사실 뼈보다 우리 그 찌니가 쫄아든다, 예, 굳어지니까. 네. 예, 그러면 어떨 때는 발목도 붙이고 미끄럼지를 하고 이렇잖아요.
0: 네.
1: 예, 그리고 우리도 운동해야 그 행복 흐름 호르몬이가 분비가 잘 됩니다.
0: 네, 운동하면.
1: 예, 예, 예. 이러면 우리 그 우울감도 해소하기 쉽고.
0: 네.
1: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운동이 시작이 어려운 분들은 젊었을 때 사실 어떤 분들은 막

0: 나고 네. 예, 사실 또 일기 써도 되고 제가 이거는 우리 엄마한테서 봤는데 우리 네. 어머니 올해 80인데 네네. 매일 나가 걸습니다. 네. 여름이 땐 아침 일찍이 나가 걸고 네. 겨울엔 좀 늦게 걸고 네네네네. 예, 그리고 걸고 와서 저녁에는 꼭 일기를 아, 처음엔 저도 방법이네요. 무슨 일기 쓰는가 했더만 한 번은 봤는데 어느 하루 내가 뭐 했다 또 네. 얼마 썼다 이거 네. 기록이잖아요. 어느 한 10년 그게 그러네요. 20년 썼어요.
1: 대단합니다.
0: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우리 어머니가 제보라도 저는 더
1: 그러네요.
0: 예, 예, 그 층계를 올라가는 것도 아주 그래서 예, 보니까 아, 이 운동 그래서 제하고 또 자꾸 나 운동해라 해라 하고 하는데 네. 예, 예, 그래서 이 자기 절로 또 매일매일 걷다 보면 네. 마지막에는 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운동을 너무 빨리 하겠다 하는 거 하지 말고 네. 5분 내일은 10분 그러면은 네. 또 뭐 20분 이렇게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정말 일기 쓰기로 우리 기억력 쇠퇴도 막을 수 있고 또 뭘 할 수 있다 무엇을 했다 좀 뿌듯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운동도 부지런히 해야죠. 이 무릎이나 허리 관절이 아프면 운동을 꺼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금방 말씀 주셨지만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죠. 이 관절이 아플 때 피해야 할 운동, 추천하는 운동 무엇인가요?
0: 피해야 하는 운동은 우리 무릎 관절 통증은 사실 우리 등산. 네. 등산도 이렇게 안 돼. 관절이 아주 힘 주니까. 네. 그리고 계단 오르기. 네. 예. 그리고 우리 이 과도하게 허리를 굽혔다. 이렇게 이런 동작도 주의해야 돼. 네. 예. 그래서 우리 뭐 땅에 뭐이 떨어져서 주술 때 저래 허리 굽히잖아요. 네. 사실은 먼저 앉아서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허리에 손상이 안 간대요. 예. 사실 허리가 우리 러닝에 되면 저희 엄마도 원래는 하는데 허리가 분수신 구조도 왔대서요. 네. 근데 귀신 무슨 큰 운동하는 게 아니라 네. 뭐 들다가 네. 탔으니까 그거. 그래서 아, 이 우리 런에는 이제 말한 걸미도가 낮아지니까 네네네. 쉽게 되니까 그래서 이 뭐 할 때는 들고 할 때는 꼭 주의해야 그렇냐.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 무거운 이런 중량을 들지 말고 네. 예, 그리고 좀 구부정한 이런 네. 자세로 이렇게
1: 그렇네요. 예,
0: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런 게 한 이런 움직이는 기신 우리 연골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네. 금지합니다. 네. 그래서 권고하는 운동은 사실 하나는 제가 여기서 본 거는 수중 걷기 그러니까 물에서 걷는다는데 이건 좀 하기 그런
1: 힘들죠.
0: 것 같아요. 네. 요용 뭐 이런데 러닝에 되면 또 그런데 가기도 좀 네네. 그렇고 예. 네네. 예.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냥 그저 평지에서 네. 산책하고 그다음에 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도 네. 앉아서 뭐 다리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운동도 네. 되고 그리고 우리 태극권 네. 예, 중이의 태극권 네. 그다음에 그 팔당근 뭐 네. 이런 것이 다 좋으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사실 운동이라는 건 그냥 움직여주면 되니까
1: 그렇죠.
0: 예, 예, 뭐 굳이 무슨 방법이 없어서 자기 편한 대로
1: 네.
0: 예, 그리고 어떨 땐 요가도 공부하지만 근데 요가도 제가 보는 건 그 다 표준이 있잖아요. 네. 어느 까지 해야 된다. 그 뭐 발이 어느 정도 들어야 된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드는 것만큼 더 들어서 아프잖아요. 네. 그러면 들지 말아야 되는데 젊은들은 더 들어도 그거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런인에 와서는 그냥 자기 편안한 대로 운동하면 네. 되니까.
1: 그렇네요. 우리 러인들은 한 가지 질환이 아닌 여러 질환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다병 공존 상태에서 건강 관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며 특히 주의해야 할 점 있다면요?
0: 예, 러닝에 되면 만성병이가 뭐 한 가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만성병이 다 같이 있으니까 네. 사실 이 단일 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전신 균형 관리로 이렇게 방향을 전화해야 합니다.
1: 네.
0: 예, 사실 이 약물도 또 그 상호 그런 작용을 검토하고 네. 어떨 때는 약과 약이가 두 가지 같이 먹으면 어떤 약이 효과를 낮춰줄 수 있는 이런 약들도 있으니까
1: 네.
0: 예, 그리고 이 한 가지 약의 부작용이 또 다른 질환을 이렇게 악화되지 않도록 네. 꼭 의사하고 상의해서
1: 그렇죠.
0: 복용해야 돼. 네. 사실 지금 보면 약을 너무 란
1: 그렇죠. 남용하죠.
0: 예, 어떤 특히 간단한 거는 감기약도 한알 설명서에는 한알 먹으면 되는데 어떤 분은 두알 네. 많이 먹으면 빨리 낫는다고 자꾸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은 꼭 그 생각을 버려라고.

0: 네.
1: 예, 두알 먹어서 그 약이가 효과나는 것이 아니고 되게 네. 몸 우리 간에 부담 주니까 꼭 설명서대로. 그리고 그렇죠. 원래 런앤에 대해서는 우리 약을 쓰는 것이가 애기들이 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양보라 그 설명서 양보라 좀 적게 네. 드셔야 돼요.
0: 적게 드셔야 돼요. 예, 예.
1: 왜냐하면 이 딸씨 네. 하는 功能이 약해져 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나 중약 때도 처방도 꼭 량을
0: 그러네.
1: 예, 어린이들하고 이 러인들 량하고 우리 그냥 이 우리 젊은들과 달리 써야 되니까.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약 쓸 때도 또 몸 자기 체중
0: 네.
1: 그래서 아기들은 약 쓸 때 그 체중에 대해서 쓰잖아요.
0: 네.
1: 체중에 뭐 얼마면
0: 매끈이면 얼마 쓰나.
1: 약한 사람하고 싫은
0: 그렇죠.
1: 사람이 약을
0: 강가할
1: 그렇죠. 조금 급별이 있어야 되니까.
0: 예,
1: 그래서 자기 정황을 알아야. 그래서
0: 네.
1: 제 생각에는 만신병 런앤에는 꼭 병원에 자기가 마음에 든 의사가 한 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기 정황을 다 알고.
0: 그렇죠.
1: 예, 사실 어떤 분은 아, 이 의사는 이것만 치료하고 다른 건 치료 안 하는데 그런데
0: 네.
1: 의사면 기본적인
0: 그렇죠.
1: 거리는 다 아니까 몰라. 네. 또 책이 지금 인터넷이 뭐 또 보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서
0: 네.
1: 자기의 환자는 그래서 저도 진단으로 환자들 오면
0: 네.
1: 여러 가지 뭐 약간 어떻게 무슨 증상이든 더 나와서 내 뭐 먹어라 하니까
0: 네.
1: 사실 그렇게 먹으면 안전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것도 권고하고 예,
0: 네.
1: 어머니가 보면 아 어느 의사 나는 마음에 든다 하면
0: 네.
1: 마음에는 의사하고 친구 되면 양패는
0: 그렇죠.
1: 없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 치료할 때 꼭 약을 알아서 하고
0: 네.
1: 뭐 어떨 때는 어느 증상이 또 중화한다 할 때는 그러면 그 약을 먹고 이 자기 약은 잠시
0: 그렇네요.
1: 예, 그리고 우리 병치료할 약 먹을 때는 이차 보건품나 그런 건 잠시 끊어도 좋으니까.
0: 네.
1: 예, 특히 우리 감기나 걸리고 이럴 때는 어떤 보건품은 먹지 말아야 되니까.
0: 네.
1: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잘 확인하고 먹으면 더 예,
0: 그렇네요.
1: 사실 약을 잘못 먹고 몸이 망가진 현상들도
0: 많죠.
1: 많잖아요.
0: 네. 네, 이 런앤기의 또 우울증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신체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런앤기 우울증 특징적인 증상 그리고 가족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신호 무엇인지요?
1: 네, 우리 런앤기 우울증은 사실 우리 청장년기와 달리 이 정서적 슬픔보다 신체 증상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입니다.
0: 네.
1: 예, 사실 불면,
0: 네.
1: 예, 그리고 아침에 너무 일찍 깨나고,
0: 네.
1: 예, 원인이 없는 전신 피로,
0: 네.
1: 뭐 한 것도 없는데 몸이 아프다, 그리고 두통.
0: 네.
1: 그래서 어떤 분은 런앤에 가서 유해서 정통편을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0: 네.
1: 귀신 정 뭐 어디 강한 게만 정신 정 그
0: 그렇죠.
1: 정신병 먹으면 진통하니까 몸이가
0: 네.
1: 나른해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0: 네.
1: 어떤 분들은 그거 안 먹으면 안 된다 하고에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소화 불량 그리고 식욕이 더 급격한 변화 이런 것이가 다 우리 우울증이 오기
0: 네.
1: 만듭니다. 그리고 겁나죠 귀신.
0: 네.
1: 예. 그래서 이 가족이 발견할 수 있는 저기 신호는 보면 평소 즐기던 일을 거부하고
0: 네.
1: 혼자 방에만 머물며
0: 네.
1: 말수가 현저히 줄고
0: 네.
1: 자꾸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0: 네.
1: 반복하며
0: 네.
1: 예. 약물 복용도 거부하거나
0: 네.
1: 이 자기 관리 세수 목욕을 또 서글이
0: 네.
1: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0: 그렇네요.
1: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꼭 부모 같이 있는 분들 매일 볼 수 있는데 같이 안
0: 그렇죠.
1: 그래도 예 자주
0: 네.
1: 들어와 봐서 통화나 해보고 좀 변화가 있다 하면 이쯤에는
0: 그렇죠.
1: 좀 관심하고 예, 이래야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예, 자녀와 손주와의 관계는 런앤기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대 차이를 이해하고 건강한 소통을 유지하며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가 되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사실 이거는 제 생각 다 하기 많이 교류해야 되잖아요.
0: 예. 네.
1: 그리고 우리 이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0: 네.
1: 예,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으며
0: 네.
1: 예, 판단보다는 이 경청하는 소통 습관을
0: 기르니까 네, 경청.
1: 사실 자꾸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아, 뭐 그것이 좋고 그 좋네 뭐 이렇게
0: 네.
1: 우리 이러면 사실 젊은들도 예, 그렇게 너무
0: 그렇죠.
1: 예, 예, 그래서 이 작은 이런 일상의 작은 일로 또 우리 서로 도움을 주고
0: 네.
1: 받으며 사실 런앤기에 대해서 지금 이 핸드폰을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치고 받고만 하지
0: 네.
1: 뭐 위챗 뭐 이런 거 하는 못 하잖아요. 근데
0: 네.
1: 저희 엄마는 위챗 뭐 스피니
0: 네.
1: 이런 거 잘하니까
0: 다 잘하네요.
1: 사실 어떤 때 같이 뭐 려탈할 필요 없지. 그거 네. 보니까 뭐 신경 크게 쓰지 않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아 자식들하고 또 뭐 선군하고 또 이것도 할 필요 하달라 뭐 예, 이런 거 하고.
0: 네.
1: 예, 그리고 함께 취미도 하고 뭐 요리 같이 하는 혹은 저번 점에 무슨 뭐 밭을 하나 갖고든 예, 이런 것을 같이 하는 네. 것이 좋고.
0: 네.
1: 예, 그러니까 우리 이 간섭하고 관심을 구분해가지고
0: 네.
1: 예, 간섭하지 말고 그냥 네. 관심한다 예, 이런 것을 보여하면 우리 뭐 이 시대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네. 또 락상은 로인이 건강과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골절, 활동 제한, 자신감 상실 등 락상이 초래하는 연쇄적 영향과 위험을 높이는 요인 무엇인지요?
1: 네. 우리 이 락상은 그는 골절로 이어져서 대신
0: 네.
1: 이렇게 골절이가 제일 무섭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이 골절하면 회복도 바쁘고.
0: 네.
1: 예. 그래서 우리 이 그러니까 이런 무슨 그 폐염이나 뭐 이런 합병증이 또 올 수 있으니까.
0: 네.
1: 예. 자, 오래 누워 있으면 이 우리 폐염이 하늘로는 쯔이지싱페이엔이라고 오는데
0: 네.
1: 예, 이런 것이 오면 마지막에 간염이 오고 이렇게 안 되니까
0: 네.
1: 예, 그래서 뭐 우리 이것을 주야하게 하고 그다음에 약물나 뭐 이런 것도 다 주의해야 됩니다.
0: 네. 예. 그렇네요. 나이가 들면 간과 그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약물 대사와 배설이 느려집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 위험이 더 크죠. 로년기 약물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원칙
1: 예,
0: 말씀 주시죠.
1: 이제 아, 위에도 말했지만
0: 네.
1: 최소한 약물 원칙.
0: 네.
1: 그러니까 약은 적게 먹으면 좋아요. 많이
0: 네.
1: 먹어서 내 몸이 회복된다는 것이 아니니까
0: 네.
1: 예, 꼭 필요한 약만 처방받고
0: 네. 네.
1: 이런 중복 효능의 약은 꼭 의사하고 상의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정기적인 약물 재검토, 그러니까 자주 먹는 약을 어떤 분들은 많이 쏴두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 유효 기간이 됐는가 안 됐는가도 자주
0: 그렇죠.
1: 확인하고.
0: 네. 네.
1: 왜냐하면 어떤 분들 많이 싸서 보니까 버리는 정도가 많으니까 약은 유효 기간 지나면 꼭 버려야 되니까.
0: 네. 네.
1: 그것을 꼭 아 괜찮겠다 이런 생각으로 드시지 말고.
0: 네. 네.
1: 그리고 우리 시범체는 복용 규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0: 네. 네.
1: 한 차로 뭐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여러 네. 약이 이 복용 시간을 분산해서
0: 네.
1: 위장 부담과 약물 이 상호 작용을 줄입니다.
0: 네.
1: 한시에 많이 한 줌 해서 먹지 말고 꼭 여러 번 나눠서.
0: 네.
1: 예, 그리고 이 부작용에는 즉시 신고. 예, 무슨
0: 네.
1: 어지러움이 소화불량 이런 증상이 나올 때는 바로 이 병원에 와서 진료받아야 됩니다.
0: 네. 네, 오늘 연변중리병원 주임중리사 최미옥 선생님을 모시고 로니언기의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젊음이 사라지는 과정이 아니라 삶이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수원의 열매가 가을이 되어야 가장 달콤한 맛을 내듯 인생도 깊어질수록 더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다만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뿌리를 튼튼히 하고 가지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로년이 아름다운 가을처럼 풍요롭고 편안하고 그리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